중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증정해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상세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Q10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 이 시간은 20분밖에 방송해야 합니다. 30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간단하게 Q10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장근육영양제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의학에서는 그 동물 실험을 많이 하죠. 예, 토끼요, 뭐, 예, 특히 쥐라든가. 그런데 이 Q15 동물 실험할 때는 개구리 심장을 많이 합니다. 개구리 심장을 꺼내 놓으면 처음 한 몇 초는 팔딱팔딱 뜁니다. 그러다가 서게 되겠죠. 이럴 때 Q10을 예, 쏟아 놓으면 섰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이거 동물 실험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 Q10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심장근육에 제일 많이 포함되고 간, 콩팥, 잇몸 여기에 맞습니다. 잇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늙어가면서 잇몸이 왜 자꾸 내려앉는가? 이빨 뿌리가 드러나고 예, 아프고 시리고 잠을 뜨거운 거 못 먹고 이게 다 잇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이 Q10의 함량이 나이가 들면서 팍 떨어지는 겁니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물 제품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는 그 합성이가 17번의 생화 반응을 걸쳐야 만들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60대, 70대 가서는 더 형편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에 25% 아래로 떨어진다 할 때에는 심장이 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Q10이라는 거는 후메 Q10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박사가 발견하고 영국 박사가 이거 논문 쓰면서 노벨상 거성 받은 제품입니다. 때문에 내세에 있는 분들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을 다 잡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 이 Q10을

0: 예, 드리지 않습니까? 외국과 싸도 우리 건네 보시면 다수곽 드리고 교식도 드리고 예. 아, 이래서 이번 우리 활동 15곽은 또 좋습니다. 15곽도 드리고 교식도 15곽 드리고 예. 예, 자, 우리 활동 참가하실 분들 자문하십시오. 교식도 또 드리고 예. 때문에 이번 우리 활동은 보조금도 나가고 교십은 원래 내가 싸먹자 했는데 준비했던 분들 사실 교십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쓰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예,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른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건네 보신 한을 쓰고 있습니다. 금연에 네. 혈압이 높은데 자꾸 나 먹은다면 그게 종사이라며 혈압약을 아이 잡수었습니다.
0: 얼마만에
2: 예, 저기 그런 아이고이를 소지가지라 간다는 게 도로시 들어본 적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일부러니까 일부지 마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자기들로 일어나 아이 된다면 이 노신탈 받겠다며 그래 병원에가 치료하고 댕기 맞고 나와 중약도 쓰고 이랬는데 그냥 예, 뒷걸이 시 하고 이 볼에다가 예, 두 개비를 씌워 놓은 것 같답니다. 네. 그리고 맥이 없어서 또 꼼짝 못합니다.
0: 그리고 이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내시퍼들이 많이 굳어졌다는 것 말합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예, 뭐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잡쌌는데도 그저 들었을 때 다게 선생님이 강의를 두고 나는 게 선생님이 약을 강의하는 거 다 쓴다. 예, 그래서 어느 게 나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네보신 한에 썼는데 아 그렇게 하필이 자꾸 하던 게 어디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 두 개비를 씌워놓은 것처럼 자꾸 무겁다 한다. 그래서 또 운동하는 급에 그 운동했을 때 아이디어 하면서 그래서 이 약을 잡쌌는데 아 우선은 골이 좀 헷갈아지고 예 정신
0: 그럴 겁니다. 정신하죠.
2: 예 그리고 이 예.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예 아 자꾸 누워있습니다. 나가 활동을 예. 아 맥이 없는데 예. 내가 어디 나가 활동하는가 그러던 게 예 이거 등에 보신 한우 썼는데 예 이게 뭐 약방이나 병원에서 주는 것보다 예 중약이래 그러는지 효과용 좋습니다.
0: 아, 이 약처럼 성분이 좋은 게 없죠. 기혈을 보충하는 데서는 정말 독특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뚱어 의조제약공장에 거는 예, 일반 데서 못 팝니다. 이게 좀 많이 되면서만 파는 겁니다. 전매점에서만 예. 그러니까 효과 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리고 얘 예, 밥을 요미해 잡습니다. 이런 게 우선에 네. 식사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맛 조금 더 잡수실 때라 괜히 네. 감액이 나고 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야 어림도 없어지고 거리시 하던 게 그게 좋아질까 예 별로 눈도 잘 보이는 것 같고 정신 난다 예.
0: 중풍이랑 온 환자들이 보면은 예, 예 물론 아직 중풍 나요고 머리가 그저 좀 혈압 높고 어지럽다 뿐이지 진짜 중풍으로 온 환자들이 이런 효과를 보면 예, 너무도 좋아한다. 항상 머리가 흐리머리한 게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오늘이고 이렇듯 사람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돌아오면 너무 그런 효과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합니다.
2: 예, 영 좋아한다. 계속, 이번에 우리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네. 벌써 70이 넘으면은 심장이 다 나빠지니까. 아니, 좀 주시고 거둬주지.
0: 예.
2: 우리 활동이 좋지. 그래서 내 주머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좀 작게 쌌다 말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우리 활동할 때, 네, 이렇게 좀 우리 활동할 때, 어디는 70 넘었을까? 좀 약을 좀 오래 써야 개발해야지. 예. 그래서 이번에 배달 네.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우대 활동 며칠이 남았으니까 나의 뭐 다른 시시급들한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교식을 주지 천원 빼주지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예?
2: 예, 난 규십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을 주는 게 거기다
0: 그 잡사보시오. 규십은 예, 생물 제품이 돼서 쓴 날부터 알깁니다.
2: 예.
0: 예.
2: 예, 선생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0: 예.
2: 받으려 합니다.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전번 시간에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방송 듣는 분들은 보면은,

0: 확실히 필기람 하면서 들어가고, 예, 어떤 때는 자문이람 할 때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지, 그렇게 뭐 잘 알아듣겠는가, 이런 생각하며 방송했는데, 딱딱 적어놓고 이 질문이람 하는 거 보면, 예, 정말 수페이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2: 선생님 수고하신다. 저도 네. 이제 보시하는 목숨다. 어제 먹는 가무에 혈압도 절이 안 돼가지고 머리 오지럽고 허리 아프고 중식이 대응한다. 그리고 원래 녹공도 왔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네. 중식이 대응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하루 혈압이 하고 두 번씩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는 가무에 머리에서 자꾸만 소리 나면서 밤에 자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에서 네. 자꾸 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 언니 보시하는 썼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녹음 있어가지고, 정신 대응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것도 많이 나가지고, 이라비아가 한 날에 두 번씩 먹던 것도, 이거는 지금 한 번씩 먹고, 그리고 화변이 닫아가지고, 소리, 하루 보내기도 그것도 한 대여섯 번씩 일어나댔습니다.
0: 네.
2: 이렇게 해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날까지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던지 네.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어찌든지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남고 나면 정신이 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니, 어떤 때는 두문두문 가다,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처럼 이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됐습니다.
0: 그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돌아갈 수 없는 기가 부족해요.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숨이 올라옵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 하나 네. 일어나서 이 가슴 두드리고 이래면 한참 그러면 좀 괜찮아서 이래 되는데 지금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약은 심장뿐만 아니라 간, 콩팥 모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되나서 예, 이 약 쓰면은 심장이 힘이 세집니다.
2: 예, 확실히 이 심장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이 저도 후련한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용감합니다. 이 약 예. 먹은 게 그래서 예. 계속 쓰면 이번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키스도 주지, 돈도 빼주지, 그 다음에, 15가게, 15가구 주지, 이럴 때에, 저기, 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살려고 합니다.
0: 예, 약값이 제일 높아지는 기회입니다. 예, 저는 예.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2: 예.
0: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립시다.
2: 예, 네. 배달 받겠습니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번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 몸에서는 여지껏 알려진 바로 이하면 12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2가지 이상이죠. 예. 그런데 우리 알려진 거 보면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예, 엔돌핀이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머리에 있는 대뇌에 있는 성과체라는 이런 조직에서 분비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머리가 딱 어지럽고 쉰하고 예, 앉아있는데
0: 예.
3: 또 뒤에서 소리나고 머리에서 소리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0: 예.
3: 벌써 많이 했는데 이런 느낌이 이제 한 보름 먹었는데 근데 조금 피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0: 잠자고 있는 내 세포를 깨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잡수자마자 딱입니다.
3: 그렇지만 효과 이렇게 빠르게
0: 떠났습니다. 예. 예.
3: 아침 일어나면 좀 피나고 그러면 말수하고
0: 쉬는데
3: 없으시고

0: 뒤에서 나간 것도 제 속에 막 들어들었습니다.
1: 네, 이해하고 그럴 겁니다.
0: 나 이거, 예, 이해하고, 이건 죄송을 했는 것도 없죠, 예?
1: 이렇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예, 늙음하기 싫어 이런 약을 써서,

0: 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호르몬을 딸로 먹어서는 그 호르몬 같은 건 입 먹을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근뇌보신화는 예,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 송과체가 줄어들지 않고 잠자고 있던 송과체 뇌세포가 깨어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난다. 멜라토닌이란 거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재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수재님 한 가지 물어보기죠.
0: 네.
2: 오빠에 이미 중풍이 좀 왔습니다. 중풍 네. 왔는데 손을 떨고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뭡니까 혈압 파동이 많고 그 다음에 심장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허리 다리도 계속 또 거기다 조각을 지금 통과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 근래 보지 않으면서 뭐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물어보고 예 물어본다 지금.
0: 네. 이런 분들이 쓰면 손 떨드는 것부터 나사집니다. 예, 어떤 사람 잿머리 뜬다, 손을 뜬다. 아, 이게 다 파킨슨병이 아니라도 이렇게 뜹니다. 이 약은 파킨슨병 환자들까지도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하나 둘 나사집니다. 빨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예.
0: 네, 치료 잘 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네.
0: 정적으로 우리 뇌세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굳어지고 뇌세포가 말라가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이래서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 그 어간의 뇌실에서 이 공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그 뇌조직 안에 있는 뇌수들이 또 적어지고 이러면서 뇌세포에서 생산된 노폐물이 빠지지 못합니다. 우리 뇌수를 통해서 많은 이런 그 뇌조직에서 생산된 쓰레기들도 배출합니다. 예. 그래서 정적으로 그 뇌보신환원을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써주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회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기회를 꼭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가장 먼저 단면 작사 리하수 작곡의 남은 인생 이렇게입니다. 복잡한 욕심을 내려놓고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가자는 노래입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만을 우리의 면을 준비했습니다. 푸른 하늘, 기름진 근력, 그리고 따뜻한 인심까지. 우리 고향 연변의 자랑을 노래한 이 노래를 들으면 서절로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윤민호 작사 양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입니다. 단감처럼 달콤하고 깔끔한 맛을 담은 인생. 씹을수록 고소한 우리 삶의 맛을 경쾌하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안정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문춘산 작사 김미란 작곡의 별 하나입니다. 깊은 밤하늘에 홀로 반짝이는 별 하나, 그 별을 바라보며 소중한 누군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저려와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기분만 내면 오늘이 참 좋은 날이 아닐까요?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학성 작사, 류영근 작곡의 내 고향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뿌리, 바로 고향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조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삼월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성급한 황진수한 타의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8세트라는 게 약과를 따지게 되면 16과 가게 됩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동시에 우리 환자분들이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난 이런 현상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침구려법 12번 따라갑니다.
0: 네.
1: 예, 지금 삼복철이기 때문에 황제내경에서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구는 자주하면 아이디입니다. 예, 기 빠지죠. 그래서
0: 네, 그렇죠.
1: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지의 사람들도 지금 다니는 분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예, 오히려 구분기를 많이 걸게 되고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원래 기차역전 마승현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황진수한타의 혈배강 새로 승급한 약인데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에 그 약 처방을 본다 할 때 약재가 모두 4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거기 안에 네 가지 약 처방이 다 수록됐습니다. 제일 기본으로 따지는 것은 뭔가 기혈 보충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혈부족이다, 기혈부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일단 먼저 기혈부족부터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방, 몽땅 경전방에서 나온 겁니다. 찡된방이라는 것은 더 개변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황금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몇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이 경전방을 쓰이거나 기혈이 부족한 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진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진탕. 여덟 가지 약재죠. 四君子汤, 사군자탕하고 四物汤, 사물탕이 예, 이 두 가지 조합입니다. 그래서 사군자탕이라는 거는 주약이 기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이런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사물탕이라는 건 四物汤, 이거는 피를 보충해주는 두 가지,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빠진탕이랍니다. 그래서 기혈 보충이 일단 따라

0: 한다 할 때 오장육부의 기혈이가 충족하게 보내준다 할 때 그렇게 되면 사람이 건강 상태를 찾아올 수 있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약을 쓰게 되면 45가지 약재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상 오장육부에 대한 모든 질병의 치료는 이거 가지고 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 심장이 나쁜 사람들 여기에 생맥음이라는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마인 이것 선이 당나라 때 유명한 이런 이사 순스묘 선사묘가 쓴 이런 천금방에서 유래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우선 3,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거기면서 제일 중요한 이런 맥동 오미자 이 두 가지 약재가 심류를 조절해 줍니다. 우리 지금 중풍이랑 걸렸거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심들이 항상 고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 가서 신덴토랑 하게 되면 항상 또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심리혈관 질병 환자분들은 일단 먼저 심장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들이 고르지 못하고 항상 진액이 모자라는 분들이 목이랑 자꾸 말라들고 혀가 마르다 못해서 다 갈라터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죠. 여기면 맥동 오미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 혈압을 조절해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지금 혈압약 제가 자꾸 말하죠. 이때까지 혈압을 공제는 잘했는데 생뚱같이 여러가지 질병이 막 없던 데로부터 막 나타난다. 기질은 혈압약의 부작용입니다. 지금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서약의 부작용은 재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약의 독소는 간에서 잠복하는 것이 25년 동안 잠복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중약의 독소는 24시간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어제 그런가? 중약은 몽땅 천연약재에서 나온 게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닙니다. 서약은 순 이런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간에 엄청 손상을 많이 줍니다. 혈압약 포함해서 혈당약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 서약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황진수한테 여기에 그 설명서를 본다 할 때 여기에 그 공농 주치 보게 되면 주약의 중풍 탄환 제일 먼저 썼습니다. 풍탄 주로 인치다. 그러나 풍탄 주로로 인해서 바람하고 가래 이런 것들이 경락을 막아놔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김의 대표적인 처방은 반샤 테마와르라는 겁니다. 반샤 테마와르는 주약이 팔다리가 자꾸 마목이 오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입과 눈이 빗들어 올라갔거나 언어장애 있거나 여김에 전문 쓰이는 이런 처방이 속하는 게죠. 이 처방이 들어가 있다 그 뜻입니다. 공농주치의 반신불수 입과 눈이 빗돌아 올라갔다. 언어장애가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골과병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진구, 통통. 그래서 여기 골과병을 본다 할 때는 어떤 약재들을 들어갔는가 보게 되면 칠성하고 삼칠 전시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전갈이. 이것은 관절이라는 식이 붓기는데 붓긴 걸 내리는데 엄청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숙지는 간선 도와주기 때문에 허리다리가 나로운해 나는 이런 현상이 좋고 텐마하고 TS-Willingsian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근육이 자꾸 쇠통이 오거나 풍수성 관절이 있거나 진통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하고 습기를 몰아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머리 아파나거나 허리다리 아파나거나 여기면 좋고 그리고 짱찬하고 진자오란 약재 들어가서 이 관절이 붓기거나 풍습관절 통이람 있는 분들한테 엄청 좋고 그리고 두중 부구질하고 구수이부 우슬 네 가지 약재가 전문 골수를 보충해주고 근골을 든든하게 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이즈는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꾸이즈는 이 중약 처방에 들어갈 때 모든 이런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게끔 동맥의 혈전을 녹일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 골병 약을 따로 쓸 필요 없이 우리 이 황진수한테 써주게 되면 심리혈관 이런 방면의 질병을 치료한 동시에 풍습골병도 같이 치료해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0: 예, 해바강 씨는 한잔다. 어제는 저는 이 석 달 반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예, 손발이 마대고 예, 그리고 그런 발을 걸지도 못하고 발이 입에 들어갔는지 어디로 들어간 땅에 다 떨어지는지 이랬습니다. 충격지지 흘리고
1: 네.
0: 그랬던 게 예, 황진 타이 들어가 그런지 효과도 또 빠릅니다. 예.
1: 네.
0: 그 예, 그리고 머리가 흐릿허분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아예 되던 게 맑아지고 하거나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1: 네, 기억력이 돌아섭니다. 네.
0: 예. 예, 그 빙산 가서 무슨 가지려 몇 번 갔다가도 그냥 못 가지고 어떨 때는 맨밥만 그저 버슬버슬 먹었는데 예.
1: 네.
0: 그런 게 기억력이 돌아와서 예, 열쇠를 얼음에 둔 거 알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고 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예, 건진거를 한 대 갖추실까. 아,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럼 맥이 나고
1: 네.
0: 정신 나고 예. 군이 불어난다.
1: 네.
0: 예. 어제 한 대꾼 불어난 것 같습니다.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도 하게 하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 그 맥이 나고 예. 화, 그런 운동 못하던 게 운동 하루에 5,000번씩 한다.
1: 네, 그래서
0: 새 생명 네. 얻은 것 같아 한 가지 그 뭔가.
1: 그렇죠.
0: 그래서 네. 좋은 김에 계속 쓰려고 그랬는데 저는 약을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2: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황진산패.
1: 네.
3: 네. 네. 예, 저는 예, 저기 그런 항상 머리가 저기 둔한 게
1: 이게 그렇다고 하고 예.
3: 예, 그러니까 저기 그런 90만 원 여가도 다닐 때였습니다.
1: 네.
3: 그리고 아마는 중풍 맞아가지고 그래. 항상 자기가 화장실도 있을 때 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1: 네.
3: 나는 그 시주하느라고 돌아봐 봤습니다.
1: 네.
3: 근데 지금은 그 이 황진산 때를 먹으면서 저기 그런
2: 병력이
3: 네. 돌아와서 어디 그 뭐 머리가 그렇게 터분하더니 정신이 나고
1: 네.
3: 그냥 90만 원 먹지 않아도 되고
1: 네.
3: 아바에는 또 자기 저를 그래서 출입도 합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여기는 90만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공, 그 다음에 빙편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단 3, 3, 7. 예.
2: 네.
3: 그러니까 예. 우리 둘이 다 이 약을 싸 먹어야 되겠습니다.
1: 네.
3: 이 약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1: 네.
3: 이 약을 우리 둘이 같이 좀 큰 활동에 참가해서 많이 따겠습니다.
1: 이번에 제일 큰 활동이 15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우리 혈배강 열과 공장 측에서 또 더 정성해 드립니다. 예, 친구도 또 12번 해드리고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 말아 합니다.
1: 네, 예. 네.
3: 안녕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1: 네,
4: 말씀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2: 예. 네.
4: 예. 저는 황진산 타이가 금방 도착해서 지금 이전에 쓰다 말았는데 확실히 여기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아쉬웠댔습니다.
1: 네. 예.
4: 근데 이번에 좀 황진산 타이 혈배강 쓰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1: 아.
4: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1: 네.
4: 제가 중풍 두 번 맞았는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내스겁고
1: 네.
4: 밥 먹어도 살에 걸리고 물 먹어도 깨끼고 정말 바빴습니다.
1: 네.
4: 말을 항상 얼버무리고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가서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하고 그리고 변비하고 여실금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나 안심할 수 없고
1: 네.
4: 항상 기저귀를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1: 네. 네.
4: 그래서 정신이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하게 보이고
1: 네.
4: 사람 똑똑하게 안 보고 눈이 그러니까

0: 신이 언제나 맑아본 적이 없습니다.
1: 네. 예.
0: 게 우리가 나의 하품만 닦고 나가고 결국 머리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자불기만 하고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0: 불편해하고 정발걸음질하고 화장실 출입 제대로 못하고 예.
1: 네.
0: 밥 숟가락하고 자꾸만 제대로 치지 못하고 떨면서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두 분 다 이렇게 환자다 보니까나 늙어 막 살림은 엉망이 됐습니다.
1: 네.
0: 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듣고 귀가 솔깃해서 한번 믿어보려고 혈배강 황진산 타이로 근신고도 함께 같이 쓰면서
1: 네.
0: 이렇게 쓰게 되니까 나 침구를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침구를 하니까 나 오지럼증도 안 나고
1: 네.
0: 음식도 넘길 때 살에 아이 걸립니다.
1: 예.
0: 예. 눈도 맑아지고 잠도 제 시간에 딱딱 자니까 정신이 납니다.
1: 네.
0: 예. 우리 영감도 손을 덜 떨고
1: 네.
0: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져서 화장실 출입 후 10일 직구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1: 오,
0: 예, 예. 이게 얼마나 성적인가. 그리고 말이 정말 이렇게 두 분 다 환자니까나 얼마나 자식들이 시름거립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우연하게 이런 좋은 약을 만나니까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많이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되니까 어디를 다녀도 걱정이 안 한다.
1: 네.
0: 옛날에는 좋다는 약 다 쓰고 돈 대로 썼지만 그런 큰 해결을 못 보고 이게 그래도 혈배강이 천연약제 돼서 그런지 완전 풀린다.
1: 맞습니다.
0: 네. 예, 이번에 우리 양주가 큰 활동에 참가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좋죠.
0: 예. 네.
1: 제일 예, 큰 활동이 부부가 같이 예. 참가하는 활동은 30세트에 50세트를 더 드리는 활동도 있습니다.
0: 아
1: 예.
0: 그렇습니까?
1: 그래서 이러면
0: 큰 활동에 참가하면 친구가 또 따라오지
1: 따라오죠.
0: 않습니까?
1: 예, 예, 예.
0: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혀를 열어주니까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확실히 약의 효과를 더 내는 것 같습니다.
1: 제가 기본상 예. 온 환자들을 중풍 예방하는 침은 다 놔줍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이런 침군데 중풍
0: 아,
1: 바바쉐라는 겁니다. 이걸 몽땅 예. 열어주게 되면 절대 잡혀야 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하려고 예. 네, 전화 드렸습니다.
1: 예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네, 말씀 주세요. 예. 네.
3: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3: 저는, 원래 저 혈배관과 저, 그 건신고까지 다 이렇게 같이 먹던 환자 돼서 그걸 먹으니까 효과를 또 많이 봤습니다.
1: 네.
3: 그러던 것이 전번에 이 황진수한 타이가 또 새로 나와서 선생님 강의 듣고 같이 사서 써보니까 이게 또 더 좋은 것 같더라 말입니다.
1: 네.
3: 특히는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아바이드 보면 중풍 맞은지 오란다.
1: 네.
3: 그래도 회복하는데 영 그렇게 빠르지 못했습니다.
1: 네.
3: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이 모든 약을 다 써봐도 그렇지 않던 게 이 약 다 쓴 후에 주먹을 뱉다 가다다 할 수 있단 말이다.
1: 네.
3: 나가게
1: 네.
3: 옛날에는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물건을 두나 밥수를 두나 영심 힘이 들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던 게 우리 아빠는 거기서 대가닥 내 이게 아 이게 정말 여기 설명서에 저기나 수가시피에 주시후종 신구 옛난 진구 성총
1: 성주
3: 쥐촌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약과 이 행동 말이 딱 맞는다 말입니다. 이 말과 이 야와 이 병 증세가
1: 맞습니다. 공능 수치 잘 봐요.
3: 네, 그 공능 수치 있는 설명서가 이게 딱 맞으니까 정말 효과 대가를 본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그리고 그다음에 난 또 봄이 원래 간신병을 알아서 그냥 병적이나 항상 땀 줄줄 흘리고 그다음에 뒷장등이 켜오고 그 어떤 때는 좀 심하다 아무 이빨까지 아파서 영 고생만 하는데 이 약 쓰면서 차츰차츰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숨이 차던 게 어느 정도 회복돼서 정말 바른 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이 그다 이 이야기 정말 48가지 44가지 저기나 초약을 만든 이야기 돼서 이 모든 이런 방면에 효과가 영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원래 저런 혈압이 바로 영심했습니다.
1: 네.
0: 그래든지 지금은 130 내지 140으로 控制돼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영 저기나 그전에는 항상 고개 아프고 약을 달고 댕기고 하던 게 이게 기운 넣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0: 온전 가져왔어요. 이루로 하면 우리 나이에는 괜찮은 표준이란 말입니다.
1: 당연하죠.
0: 예. 네. 그러니까 내 좀 이게 확실히 약이 우리에 맞다, 우리 이 중노년들께 맞다는 거에 설명하고 싶습니다.
1: 네.
0: 예. 네. 앞으로도 이 약을 계속 쓸 예사입니다.
1: 네, 좋죠.
0: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말씀 주세요.
3: 예,
1: 네.
3: 지난번에 저 몇 년 전에 또 발신마공 걸리고 이래가지고 저기 막 예, 뭐 치료가 좀 많이 피곤해. 입원에서도 치료하고 근데 또 나와서 또 제가 머리 아프고 막 미숙었고 매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제 이 뭐니까 이 선발이 제가 계속 마하고 매였고 여기 남에 가서 어떤 때 또 막 머리 아프고 이런 또 얘 막 웃어 뭐니까 미숙었기도 하고 예. 그러고 나면 또 머리 어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운동 되지 않는단 말인데 이 아무것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고 예. 여기 남에 관심 병 이런 증상들이 예, 몸의 구속도 하고 그다음 그렇다면 선발이 막 떨리기도 하고 예, 그럴 때는 또 그날 주심하래도 먹고 이러면은 그다음 좀 나고 이래서 어떤 때는 또 일주일에도 훨씬 또 먹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랬는데 제가 예, 이 황년산다 이거 예 먹은 먹은지 안 세팀다 먹고 나니까 제가 얘기는 야, 효과 어째 그렇게 좋습니까?
1: 혈압 조절이 엄청 좋습니다.
3: 예, 예.
1: 예. 우리 지금 혈압을 조절했을 때 혈배강은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고 황진산타인 예. 점심에 하나를 잡수면 됩니다. 황진산타인 크다만 계지 않습니까? 예, 예. 이래 잡수면서 평상시에 혈압이 높다 할 때면 혈배강 또 두 알 더 잡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쭉 내려올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황진산타 혈배강 결합하게 되면 이 혈압이 올라가는 게 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피를 충족하게 보내주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 돌아옵니다. 예.
3: 예, 이제 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약을 예, 뭐니까 먹고 지금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황진산 타에 그전에는 뭐니까 다섯 번 삼대 용 좋다고 하는 거에 이렇게 듣긴 들었댔습니다.
1: 네.
3: 나 이렇게 보니 먹어 먹으면서리 보니까나 안개라에 이 약이 좀 45가지 이런 천연약 젤로에 조합된 이런 약이 되는지 효과도 빠르고 예, 같이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최근에 약도 있다가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했지만은 예, 잘에 잘 되던 게 효과를 못 보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이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대체적인 잡심이 많이 없어져 지금은 많이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소 이렇게 뭐니까 계속 먹자고 하는데 대라를 조금 봤다고 혈배강
1: 네, 우리 황진산타 혈배강이 지금 15세트 더 드리고 침도 12번 놔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열과 공장 측에서 또 더 드립니다.
3: 예.
1: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죄송합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4: 예, 나는 혈배강하고 근심거를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4: 예, 심장병도 있고 다발성요병책도 있고 온몸에 맨 병입니다.
1: 네.
4: 이래서 지금 혈배강과 근심거를 쓰고 아직 이따 황진산타에는 못 쓰는데
1: 네.
4: 들어보니까나 이렇게 좋다는 거 앞으로 쓸 여사입니다.
1: 네.
4: 그래서 이 혈배강을 쓰고 저렇게 소재는 나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1: 네.
4: 심장병이 발작한다면 안되나 가서 막 쓰러졌습니다.
1: 네, 오늘 심장 주자도 했지 않습니까?
4: 그래서
1: 예.
4: 때로는 내가 혼자 나가는 거 용 겁이나 했습니다.
1: 겁이나 하지.
4: 그리고 예, 한 해 막 세 번씩 입원하고 이래던 게 결국 그래서 근래 심장

0: 주자를 했습니다.
1: 네.
0: 네, 그래 주자를 하고 저리 올해는 한 번도 입은 아이하고 지금 예, 이 심장으로 그 아프던 게 나는 그 주자하면 내 심장병이 다 떨어지는가 했는데 그것도
1: 아닙니다.
0: 예. 예, 여전히 이렇게 심장이 정말 아프고 숨쉬기도 바쁘고 맥이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관 가끔 증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0: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반사통으로 이 왼쪽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쓰기도 바쁘던 게 그 팔도 아예 아프고 완전히 예. 그래서 지금 예, 심장이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 다발선 뇌경색이 돼서 코를 항상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 네.
0: 예, 이래된 게 지금 골이 아픈 게 많이 나왔고요.
1: 네.
0: 혹시가 다 아프고 이렇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친구가 영 정말 묘한 친구입니다. 나도 이렇게 여자판 투수까지 있고 위가 하나 보기 이래다니까 친구 정말 왕창 있을 때나 한 달씩 맞아서 한 달씩 맞아도 절대 없었다.
1: 네.
0: 그런 게 이번에 이 선생님 친구를 맞고 위가 지금 예, 배고픈 감이 알립니다.
1: 아, 원래 저기
0: 배가 고프지 않아 이 정신대 들어와도 배에 고파 밥 먹으려서 나야고 그래도 아무거나 음식이 있으면 조금 주워 먹고 이렇게 지나니까 맥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신체는
1: 맞습니다.
0: 예. 그래 지금은 밥맛이 돌아오니까 그래 드시고 때가 돌아오면 밥 먹기 싶은 생각이 있고 밥은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이래서 정말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전 중국에서 환자를 잘로 모시다 치료해주는 거는 정말 전 선생님밖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아. 네, 아, 그래요. 쉽지, 어머님 쉽지. 시간이 다 돼서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2: 네,
0: 어머님
2: 네.
0: 감사합니다.
2: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에 내리던 비가 그쳤지만은 길은 몹시 질척거리었다. 길에는 숱한 진흙 구덩이가 패여져 있었고 어디 가나 홍군 전사가 그냥 버리고 간 집신들이었다. 헝겊신도 있고 끈 떨어진 집신도 보였다. 이곳 진흙은 찰떡 같아서 구덩이에 신발이 들어붙으면은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고 걸음을 옮기면은 발만 빠지었다. 이렇게 널린 신발만 보아도 홍군 전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모태통은 걸으면서 힘겹게 길을 걸어야 할 하자제를 생각하였다. 호위병은 모태똥이 앞에서 마른 길을 골라 디디었다. 아예 길가 풀숲으로 다니기도 하였다. 길에는 대호에서 떨어져 걸음을 재촉을 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이 삼리를 걸었지만 하자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호위병이 먼저 돌아가라고 해도 모태똥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0: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파른 산비탈 길목에 왔을 때였다. 모태똥은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4시쯤 얼굴을 내민 해가 막 서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모태똥은 속이 타는지 담배를 말아 피우며 자꾸만 골짜기 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오호이병이 먼 골짜기 숲속에서 걸어나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희미한 노을 속에서 나무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다. 오호이병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었다.
1: 옵니다. 저기 옵니다. 하사진 동지입니다.
0: 모태똥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여유고 키가 큰 그림자가 과연 하자진이었다. 곁에 선 키 작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자진이 비틀거리자 같이 오던 사람이 얼른 어깨를 붙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거북이 걸음으로 느릿느릿 움직이었다. 오호이병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모태똥도 서둘러 뒤를 따랐다. 산 허리쯤 내려가자 하자진이 멀리에서 알아보고는 손짓을 했다. 살짝 쑥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가만히 보니 류영이 하자진을 부축하고 있었다.
2: 류영이, 하자진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0: 모태똥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1: 저한테 고마워해야 할걸요?
0: 류영이 웃으며 대꾸했다.
1: 제가 오늘 마침 뒤처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당번이어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2: 어이쿠, 고맙습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2: 한꺼번에 두 사람을 모셔왔으니 더욱 고맙지요.
0: 하자진은 진흙투성이가 된 헝겊신을 신고 서서 얼굴을 붉히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가랭이며 무릎에도 붉은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모태똥은 하자진이 메고 있는 쌀자루를 벗기며 안쓰러운 얼굴로 물었다.
3: 여보, 힘들지?
1: 저는 괜찮아요. 오랜만에 요영 언니를 만나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군모를 쓴 고운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꼭대기에 이르자 류영이 걸음을 멈추더니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자진이, 오늘은 여기서 머물러요. 내가 가서 말할게요.
0: 그러고는 대우를 찾아 서남 쪽으로 걸음을 다그치었다. 하자진은 흙투성이가 된 발로 겨우 몸을 가누며 모태똥의 오두막에 들어섰다. 그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는 힘겹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태똥은 안쓰러워서 신을 벗기고 이불로 발을 감싸주었다.
3: 여보, 정말 고생이 많아요.
1: 지금은 괜찮아요. 얼마 지나서가 걱정이죠.
0: 몸을 풀 때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3: 얼마나 남았지?
1: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달수만 보면은 얼추 다 됐는데요.
0: 모태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3: 형편이 이러니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겠지.
1: 다른 아이들도 모두 남한테 맡겼잖아요. 모모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0: 하자진은 기어이 눈시울을 붉히었다. 하자진은 모태똥과 정강산에서 결혼한 뒤에 아이 셋을 낳았다. 하나는 돌도 지나지 않아 죽고 나머지 둘은 모두 남의 집에 맡겼다. 마지는 딸이었는데 하자진이 모태똥과 주덕을 따라 강서 남부 복건섭으로 진군하다가 낳았다. 부대가 용암을 친 뒤에 계속 전진해야 해서 아이를 크고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엉엉 우는 아이를 안아갈 때 하자진은 얼굴을 돌린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둘째는 모모라는 사내 아이였다. 아이는 3살이 되자 종일

0: 호위병들을 따라 계산이를 치고 오리를 몰았다. 때로는 산에 가서 딸기를 따기도 했다. 딸기를 많이 딴 날에는 딸기가 담긴 모자를 두 손으로 높이 쳐들고 소리를 쳤다.
1: 딸기, 엄마가 딸기 되게 좋아해요. 우리 엄마 갖다 줄래?
0: 돌도 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나이였다. 하지만 곧 모태똥과 하자지는 모모를 두고 떠나야 했다. 명령을 받고 떠나기까지 딱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를 모택담과 하이 부부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유격전을 하기 위해서 소베토 구역에 남아야 했던 것이다. 모택담과 하이는 소식을 듣고 밤도와 말을 타고 달려왔다. 하자지는 겨우 몽우를 달래서 하이의 품으로 보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모모가 하이의 품을 빠져나와 떼를 썼다.
1: 싫어,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래.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 거야.
0: 이제 곧 태어날 아이도 같은 운명을 타고날 터였다. 하자제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났다. 게다가 지금은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가야 하고 이곳에는 가까운 사람도 없다. 이 아이는 또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다. 모태똥은 울고 있는 하자진 곁으로 다가갔다.
2: 여보, 울지 말아요.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모모를 데려올 터이니까.
0: 그는 단호한 어조로 침통하게 말했다.
2: 여보, 내가 마음이 독한 게 아니야. 이 혁명을 완수하려면 우리 세대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딜 가나 인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 우리만 편안히 살 수 있겠나.
0: 모태똥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순간도 모모를 잊은 적이 없었다.

0: 1932년 8월 군사 지도자 자리에서 난전 뒤에 그는 장정의 홍군병원에서 요양하며 지냈다. 말이 병원의 제실은 큰 절이었다. 열아홉 사람이 한방 신세를 지어야 했고 채소나 두부 살푼 돈도 마땅치가 않았다. 모 대통령은 제인종일 방 안에 들어박혀 책만 보았다. 가끔 불지도 않은 통소를 꺼내 긴 해질녘을 보내기도 했다. 가까이 살고 있던 하자진이 날마다 모모를 데리고 왔다. 모 대통령은 모모의 재롱을 보며 울적함을 달랬다. 나중에 부부는 서금 서쪽 운석산에 있는 한 절에서 살았다. 모 대통령이 바깥에 나가 일을 볼 때면은 하자진은 세 살 난 모모를 안고 산길을 따라 나와 배웅하곤 했다. 산기슬개의 이름이란 모 대통은 늘 아이를 안고 거듭 입을 맞춰주고서야 말에 올랐다. 하지만 모모는 금세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아장걸음으로 말을 따라왔다.
1: 아빠 잠깐 나도 말 타고 싶어요. 나도.
0: 그러면 모 대통은 말을 세우고 하자진의 손에서 모모를 받아 안아서는 얼굴에 끊임없이 입을 맞춰주었다. 그는 아이를 말에 태우고 한참 놀고 나서야 말을 타고 떠났다. 게다가 모 대통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군이 소베트 구역을 떠나 장정에 오른 뒤에 그곳은 불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지독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을 터였다. 모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오호위병이 부엌에서 덧물을 떠와 찬물을 짙게 우려주었다. 하자제는 그 물에 발을 담갔다. 한결 가뿐했다. 모 대통은

0: 얼른 말머리를 돌려 평소에 늘 마음에 두었던 노인 몇에 대해 물었다. 그 노인들과 일부 여전사들은 하자진과 마찬가지로 부대의 효양 중대를 따라 행군했던 것이다. 여보, 서선생님은 잘 지내시나? 모태똥이 말하는 서선생님이라 중앙소베트공화국의 교육부 부부장인 서특립을 말한다. 그는 모태똥이 장사사범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모태똥은 그를 몹시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장사에 사범학교 두 개소를 세운 이름난 교육자였고 아무도 꿇을 수가 없는 꿋꿋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어두운 중국 현실과 썩은 정치가 못마땅해 글만 가르치고 절대로 관직을 맡지 않겠다며 이름도 특립이라고 했다. 사회의 폐단에 분노하여 헌정을 추진하려 힘썼고 손가락을 끊어 혈서를 써서 장사시를 놀라게 하였다. 지금도 서특립의 새끼 손가락은 짤막하다. 나이 쉰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올해가 58 되는 해이니 장정을 떠난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 나이에 이처럼 길고 힘든 길을 무사히 걸을 수 있을까 모태똥은 늘 걱정스러웠다. 서특립의 이야기가 나오자 하자진은 얼굴을 펴고 웃음을 보이었다. 서선생님은 정말 남다르세요. 그 연세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 있어도 안 타신다니까요. 왜 그러시지? 모태똥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자진이 고개를 저었다. 말을 타러 가면은 허리가 아파 말 타는 게 편치 않으시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어린 마부를 태우고 자신은 말을 끌고 가지 않겠어요? 하자진은 서특립의 모습이 생각났던지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언제 만나면은 당신이 한마디 하세요. 노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어떡해요?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선생님은 수경제이르면 또 취사병들을 거들고네요. 불을 떼면서 취사병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시죠. 날마다 한 글자 한 글자 익히 한다고 정해놓고 모르면 다시 되풀이를 해서 알려주지요. 정말 지칠 줄 모르고 가르치는 교육 대가예요.
1: 그래요. 정말 존경할 만한 스승이지. 당신의 삶을 나라와 인민을 위하는 일에 바쳤으니까 그 연세에도 절개가 꿋꿋하고 피가 끓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너도 나도 우리 당의 등을 돌리던데 당에 들어오셨잖아.
0: 모태똥은 담배를 피우면서 비스듬히 누워 곱씹듯 읊조리한다. 사각지 어르신도 재미있는 양말이세요. 하자진이 뭔가 생각난 듯 방긋 웃으며 말을 꺼냈다. 사각제는 올해 54살이었다. 일찍이 당중에서 보낸 붉은기를 편집했고 중앙소베트구역에서 소베트 공화국 정부 사무총장을 맡아 일을 해오면서 모태똥과 가까이 지냈다. 모태똥이 절에서 힘들게 지낼 때에도 이따금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1: 재미있다니 뭐가?
0: 평소에는 말수가 적으시고 행군할 때면은 멍 때리다가도 쉴 때가 되면은 붓과 먹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 적지요. 도 한 데서 빼앗은 장부책 몇 개를 일기장 삼아서 말이에요. 날마다 길게 한 편씩 쓴다던데요.
1: 그래요. 장정이 오른 뒤로 우리가 벌써 여러 성을 지나왔지. 지나온 산인과 물이 얽힌 이야기를 다 쓴다면은 정말 재미있을 거야.
0: 모태똥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1: 동어르신은 어때요? 학문이 높은 분인데 역시 시를 지으시겠지? 어?
0: 시를 쓰시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자진이 대답했다. 우리 효양년 지부석이라 17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말이며 들끝까지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챙겨야 하거든요. 선사님은 대원들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죠. 날마다 출발할 때면은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문짝은 달아놓았는지 짚은 묶어놓았는지 뜰은 쓸어놓았는지 물은 길어놓았는지 망가뜨린 물건은 없는지 제값을 치르는지 꼼꼼히 알아보시죠. 만약 제대로 안 지킨다 싶으면은 찾아가서 왜 규례를 어겼느냐고 혼쭐을 내시고요. 그럴 땐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으세요.
1: 원체 말과 행동이 어긋남이 없는 분이시니까.
0: 그러더니 모태똥이 나지기 속삭이었다.
1: 사실 당신의 연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다들 맡기 싫어했거든. 하지만 주원래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동무 어르신이 그러마 하셨지. 나는 한 조각 낡은 헝겊입니다. 뭘 기울 때 쓰는 헝겊 말이에요. 나는 구멍난 곳 깊는 걸 좋아하는데 모자를 기울하면 모자를 깊고 바지를 기울하면 바지를 깊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 누군가 하기 마련이고 구멍이 나면 기워야죠. 속담에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천이 곱절이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어린이시네요.

장편 소설 대장정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0: 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학교 기업이 련동하는 야외 실전과 흥미로운 소양 평가부터 학교 지방이 협력하는 특색 견학 체험까지 우리 주 각 중소학교들에서는 덕지 재미로 전면 육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 방식 혁신과 성장 환경 다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원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을 쌓고 재능을 키우며 시민 성장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알차고 다채로운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길시 연집향 남계촌에서 한 차례 야외 견학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중소학생 21명이 활동에 참여해 야외에서 불 피우기, 밧줄 사용법, 야외 물 정화 등 실용적인 생존 기술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또 활쏘기와 야외 취사, 캠핑까지 직접 체험하며 몰입감 있게 자연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견학 활동은 전문 야영 코치팀이 전 과정을 지도하고 세심하게 가르쳤으며 훈련 내내 안전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학생 최민혁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작을 패는 방법과 불 붙이는 방법을 처음 배웠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혔습니다. 학생 박재희입니다. 자연과 접촉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어젯밤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잤습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학생들의 야외 실천 능력을 제고

0: 시켰습니다. 이런 활동은 방학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야외 위험 대피, 자아구조, 상호구조 능력을 익히고 팀 협력, 상황 대처 종합 능력을 키우게 함으로써 청소년 자질 교양과 안전 교양의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데 조력합니다. 연변 일과송 야외 확장 연회사 책임자 최동훈입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 특히 수학생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과 창의력을 키워줬습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교육 정책을 깊이 있게 실시하기 위해 방학 전 연길시 신흥소학교는 저학년 평가 수업을 실외로 옮겨 운동장에서 기말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말 종합 소양 평가 방식은 정성껏 설계한 다원적이고 재미있는 관문 통과 과정을 통해 언어 표현, 수리 활용, 예술 발표, 체육 실천을 하나로 융합했으며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새로워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운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안내원, 관찰원, 평가원으로 변신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종합 소양을 정밀하게 평가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1학년 학생 조민성입니다. 이번에 신흥소학교에서 즐거운 기말 시험을 치렀는데 엄은 수학, 체육, 미술, 음악 다섯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했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셔서 결국 다 통과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2학년 학생 공윤입니다. 방금 학교에서 조직한 수학, 어문, 예술, 체육, 미술 문답평가에 참가했습니다. 카드로 관문을 통과하는 방식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연령 특성에 맞춰 전주 저학년 기말평가는 모두 별점 평가 격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 과정 시험지를 사용하지 않고 점수도 매기지 않으며 순위도 정하지 않아 종합 소양 평가가 아이들의 천성과 교육의 초심에 더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교도주임 허안나입니다. 놀이 형식의 관문 통과 평가는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표현력, 실천 능력, 림기 응변 능력을 길러줍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최적화해 부담은 줄이면서도 교육질을 유지함으로써 저학년 학생들이 전면적이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각 학교는 학생들이 향촌 민속기지, 홍색전시관, 档案관, 의료기구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배우고 탐구하며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은 학교 플러스 사회기지 교육연합체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현지 자원을 활용해 가깝고 상시 운영 가능한 견학 실천 과정을 만들어 학교 지방 협력 개발, 현지 개발의 새로운 발전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올해 안도현은 쌍원 교육연합체 건설을 전액에 피복했으며 6개 중소학교와 6개 현지 우수 사회 교육기지가 협력해 28개의 현지화된 견학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 국장 성홍입니다. 우리는 쌍원 교육연합체 구축을 추진하고 학교 교원과 기지 인력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도현의 중리학, 민속, 홍색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각 연령대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견학 수업을 집 앞에 마련해 아이들이 고향에서 배우고 느끼게 했는데 이런 학교 지방 공동 건설 모식은 실전 교육의 관건 고리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최근인간 우리주는 교육 플랫폼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양성 경로를 넓혀 지행 일치를 강조하고 다채로운 실천 활동을 적극 창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방학 기간 자녀와 함께 고향의 산과들, 역사 유적, 민속 마을을 돌아보게 경비하고 정규적인 견학 교육 기구를 통해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면서 중화민족 다원 일체 구도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끊임없이 증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역이 협력하고 다원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구도를 구축해 청소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의 혜택 속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열린 주생태환경국 소식통보회의에 따르면 근일내 우리 주에서 대기오염 예방투치 사업을 깊이 추진한 데서 공기질 우량일수 비율이 5년 연속 98%를 웃돌고 PM2.5 평균 농도가 4년 연속 1립방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유지했으며 공기질 3가지 핵심 지표가 모두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이미 연변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으로 됐습니다. 대기 생태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오염 퇴치를 견제하고 대기 치리 5가지 전력을 펼쳤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대기환경처 처장 고지강입니다.
2: 创新推动
1: 꽃불 폭주, 연소 관리 통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금지 및 제한 구역과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확정했으며 판매 원천에 대한 선전을 전면 강화해 이는 연속 음력설 기간 오염물 농도가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존 오염 처리를 강화하고 오존 오염 조기 경보 처리 기제를 구축했으며 고온 시간대에 시내 아스팔트 포장, 도로 표식선 시공 등 VOCS 배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도로 물 뿌리기 빈도를 늘려 오존 생성을 억제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형 석탄 보일러에 대한 정밀화 감독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원천 종합 치리를 두드러지게 하고 산업 개조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석탄 보일러 초저 배출 개조와 가스 보일러 저질소 연소 개조를 전면 추진하고 모든 대형 석탄 보일러 승격 임무를 완수했으며 세멘트 등 중점 업종의 오염물 감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로후차와 로후보일러 도태 진척을 다그치고 전문 보조금을 시달해 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집 소각 금지를 엄격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5급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9만여 개 경작지 관리 통제 구획을 세분화했으며 위성 원격 탐사와 영상 감시에 의탁해 집 소각 순찰 관리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소각 오염을 정밀하게 방지했습니다. 동시에 그루터기 계획 소각을 과학적이고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엄격히 감독 관리한 결과 3년 연속 대면적 규정 위반 소각 발화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오염 예방 퇴치 대상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에 정밀하게 맞춰 청정에너지 열공급, 석탄보일러, 초저배출 개조, 휘발성 유기물 집법 능력 건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독관리 설비 건설 등 고품질 대상을 적극 신청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주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물의 루계 감축량은 각기 3,755톤과 449톤에 달해 뚜렷한 감축 효과를 거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저탄소전에 주력했습니다. 2024년 우리 주는 전국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심화 시험점으로 됐습니다. 여러 부문에서는 연동해 시험점 건설의 재반 사업을 추진한 동시에 훈춘 광업 메탄가스 이용 CCER 대상을 추진해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했습니다.
0: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총칙에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핵심 요의 전면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첫머리에서 립법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12가지 반드시 핵심 요의를 전면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조문 순서는 기본상 12가지 반드시 논리에 따라 전개됐으며 우리 당의 신시대 민족사업에 관한 리론혁신, 제도혁신, 실천혁신을 집중 구현했습니다. 총칙은 민족단결 진보사업은 중국 공산당의 전면 영도를 견제하고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찰하며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의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총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는 중대한 독창적 논단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대포치를 해석했으며 민족평등, 민족단결, 민족진보 등 중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 완선하며 법에 따라 민족 사무를 치리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등 중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1: 단일내 연변서예가협회에서는 지역문화의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광범한 서예창작자들을 단결해 문예창작을 깊이 추진했는 바 일련의 우수한 서예작품들이 각급 전시회에서 선보여 풍성한 문예성

0: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5년간 연변 서예가 협회에서는 기치를 들고 민심을 모으며 신진을 육성하고 문화를 진흥시키며 형상을 보여주는 사명 임무를 둘러싸고 전주 광범한 서예 삼일꾼들을 단합 인솔해 주제 창작, 교양 양성, 전시 교류, 자원 봉사, 대외 연락 등 다채로운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5년간 연변 서예가 협회 회원 2명의 작품이 전국 제13회 서예 전각전, 전국 서화첩전, 전국 각자전에 입선됐고 회원 12명의 작품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길림성 서예 작품 전람회, 회원 2명의 작품이 길림성 제1회 해서 작품전과 길림성 제1회 초서 작품전에 입선됐습니다. 향후 새로운 한기 연변서예가협회 주석단은 본토 문화의 깊은 내포를 힘써 발굴하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문화와 민족단결 실천에서 주제를 정련하며 정품을 다듬게 됩니다. 인재 양성 기제를 혁신해 광범한 회원들에게 다양한 성장 공간을 마련하고 기층 봉사망을 최적화해 먹향기가 교정과 사회구역, 부대와 향촌에 스며들게 하게 됩니다. 또한 대외교류 차원을 확장해 상호학습 속에서 특색을 부각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 서예 사업이 새 단계에 올라서게 할 계획입니다.
1: 왕청현 공안국 대천 파출소에서는 일전 원격 조작식 전신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주민 경제 손실 32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당일 왕청현 공안국 대천 파출소에 반사기 조기 경보가 접수됐는데 관할 구역 내 한 주민이 전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민은 낯선 전화를 받은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면에 공유 기능이 켜졌습니다. 휴대 전화번호는 악의적으로 자동 연결로 설정돼 통화 불가, 없는 번호 안내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해 개인 자금이 도난당할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기 경보 접수 후 민경은 수소문 끝에 당사자를 찾았는데 그의 휴대폰은 화면이 꺼진 채 백그라운드에서 누군가 계속 원격 조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경은 당사자를 도와 심카드를 분리하고 기기 네트워크를 차단해 범죄분자의 원격 범행 통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은행카드를 보호하기 위해 동결 처리를 했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조치로 당사자의 32만 원 예금은 한 푼도 피해 없었습니다. 왕청 공안은 광범한 주민들이 낯선 전화를 각별히 경계하고 화면 공유 기능을 절대 켜지 말며 휴대폰이 원격 조종 당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통화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네트워크 연결을 해제하고 가까운 공안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자신의 재산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0: 2026년 신화룡컵 안도현 축구연맹전 결승전 및 시상식이 26일 안도현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라운드의 치열한 경기를 통해 각 참가팀은 앙양된 체육정신을 보여주며 대회를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다채로운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오전 옹성가두 대표팀과 영경향 대표팀이 먼저 3위 쟁탈전을 펼쳤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특색 문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긴장하고 치열한 경기에 열렬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치열한 대결 끝에 옹성가두 대표팀이 2대0으로 이겨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후 2시 이번 연맹전 우승을 가리는 대결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호흡을 맞춰 완강히 분투하면서 강인한 체육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최종 장흥가도 대표팀이 5대1로 송강진 대표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우수 감독, 우수 조직 선진 개인, 최우수 득점수 등 개인상과 우수 공헌상, 공평 경쟁상 등 단체상을 차례로 수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팀, 준우승팀, 우승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영예를 받았습니다. 안도현 장흥가두 대표팀 선수 조진종입니다. 이번 연맹전 우승을 하게 돼 매우 격동되고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예는 모든 선수들의 분투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결승전 상대팀의 실력이 매우 강했지만 우리도 전력을 다해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이는 영예일 뿐만 아니라 경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축구에 대한 열애를 이어가고 경기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안도 축구 풍채를 계속 보여주겠습니다. 관종 리미노입니다.

0: 这一届 足球联赛 특별히 精彩.
1: 이번 축구 경기는 특별히 정체로웠습니다. 선수들의 완강한 투지가 사람들의 피를 끓게 했고 다채로운 문예 공연까지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안도현에서 이런 대중 체육 경기를 많이 조직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풍부히 하고

0: 동영상 플랫폼을 휩쓸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고 관련 화제 동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도 계속 치솟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현장을 찾은 뒤 잇따라 옷차림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1: 룡정시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일전 룡정시 계산툰진 장터에서 사회보험정책 하향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업일꾼들은 현장에 临시 자원봉사대를 설치하고 매대 상인들과 대중에게 정책선전수첩을 배포했으며 현장 문의에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회보험 사기 방지 법률 보급 선전도 함께 펼쳤는데 사회보험 봉사 창구를 거리로 옮겨 대중들이 장도 보고 관련 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계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찔레,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씨의 MP 더불어 세신 1호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 이 기회가 특선 우대활동 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천희 박사 CMP 제품 자체는 한각의 지금 가격이 498원입니다. 한각은 보름 동안 보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격 인상이 100원 인상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상 전에 제일 마지막 우대활동에 속하니까 여러분들은 등간이 듣지 마시고 잘 파악하고 천희 박사를 통해서 중풍후유증 환자들 혹은 또 심장과 뇌혈관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모든 그 행동거지가 힘들어지고 중풍후유증으로서 병원에서 출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캄캄하고 캄캄 칠려던 게 보험 제품 쓰시고 해결받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천희 박사는 지금 15각에 18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각에 이때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이름 그대로 곰팥을 관리하는 제일이란 이런 뜻에 속하는데요.

0: 근데 698은 한강을 하는데 35일간 복양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이 시장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이 제품 자체는 신심이 가는 곰팥쥐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곰팥쥐 그 허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 개선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중약제 32가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병치료에 있어서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 OTC 국약인데요. 지금 698은 35일간 복용하는 양을 며칠 지나지 않으면 898은 200은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가격으로 하게 되면 한 각에 한 270원 잡았게 되지 않으니까 기회라고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눈병치료약품 명세방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병치료는 명세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한 각의 가격은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개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전이 박사는 내가 먹고 세심이로는 집에 남편이 먹고 있는 가족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는 노시산에 한번 왔다 간 후부터 그냥 머리 막지 못하고 허리 멍텅하고 예, 허리나시가 끓여서 머리 아니까 허리나시가 꼰 하루 또 정신 안 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0: 그렇죠.
2: 근데 요즘에는 지금 천이 박사 먹고서 머리 이제 많이 맑아졌습니다.
0: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2: 정신 예, 정신도 나고.
0: 예, 그렇죠.
2: 머리가 그냥 예, 무겁던 거지 머리도 많이 가볍습니다. 막 머리 먹을 때는 막 등기 많이 먹으면서 눈 뜨기도 막 바쁠 때다.
0: 근데 그래요.
2: 이게 지금 예, 정상이 되고 예, 혈압이 그냥 높아서 온전히 아예 됐습니다. 근데 혈압이 온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예, 예. 그리고 이 거만성이 자꾸 나타났대다. 그러면서 자꾸 잊어버린다 말 무슨 어떤 때 무슨 쌀가지가 같아서 잊어버리고 자꾸 무슨 가발 잊어버리면 두고 댕기고 어때 자꾸 두고 댕긴다 싸우고도
0: 내 위축과 예. 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2: 예. 예, 어떤 때부터 물건만 두고 돈다에 출고 어디에 자꾸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중상 요즘 많이 좋아졌으나 막 그만큼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0: 그렇죠.
2: 너무
0: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2: 예, 예. 이렇게 심장도 예, 그냥 가슴이 가까워하면서 예, 무슨 딱 맥힌 같은 게 막힌 것 이래서 그냥 예, 주먹으로 두드리고 이랬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막 마음이 가슴이 꽉 막힌 그게 확 열렸습니다. 저는 시원했습니다.
0: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가면 중국 과거의 원사의 처방이니까 예. 효과성이 돼서는 의심할 바가 없죠.
2: 예. 그래도 마음이 그다 진정이 잘 불안하고 진정하게 되는지 마음이 진정이 잘 된다 였으면은.
0: 예, 그렇죠.
2: 그래 내 먹어보니까 정말 천명이 이하 박사들이 연구한 이야기 다르긴 다르시다.
0: 바로 그렇습니다.
2: 효과 좋습니다. 예.
0: 잘 이해하고 계세요.
2: 예, 예. 지금 세심이라는 집에 남편이 전혀 비대에서 어찌나 사돈 보지 못하는지 병원은 그냥 무슨 며칠 한 번씩 병원에 실려 갔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먹으면서 반년이 됐는데 한 번도 실려 가고 실려 아이 갔습니다. 병원 아이 가고 처음에 너무 시원하게 잘 본다 지금.
0: 그게 얼마나 큰 효과고 실을 예. 넣을 수 있는 현실인데요.
2: 예, 예. 그러니까 병원 얼음 댕기지 돈에 돈 대로 돌지 약값을 받아 다녔다고 그 병원에 또 얼마나 든지 뭐.
0: 그렇죠. 병원에 가면 이 돈과 예. 대비가 되지 않죠.
2: 예. 그래서 예. 요즘에 세심이로 못 가나 소변 잘 나가지 돈도 절약하지 뭔가 소변에서 냄새 나고 이런 것들 다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예. 내 들어보니까 나 우리 둘이 같이 먹는 너무 좋은 이야기니까 나 합당하지 해서 값이 또 오르기 전에 활동에 참고해서 배달해놓고 많이 넣고 오랫동안 오래 먹자고 지금 배달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예. 시간적인 엄밀한 국가성을 가지지 않으니까 몇 개 예. 백날만 쓰시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질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열심히 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배달받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3: 저는 예, 천이 박사를 먹고 좀 여러모로 효과를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그냥 머리 항상 허리 터분하고 앉으나 서나고도 잡으려는 게 이런 게. 저는 그래서 저는 막 자잠 또 잡으려면 아예 없네.
0: 아, 그렇죠.
3: 아니, 예. 중간에 깨라고 다시 잠수기 영 밥은 낮에는 자꾸 앉으나 서나 자꾸 눕히시고 머리가 그저

0: 우리 두 분에 자꾸 누워보자고 누워보자고.
1: 네, 혈액 공급 부족, 산소 부족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뭐 너무 증상이 가강되는 차원이라게 되면 뇌졸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꾸 앉으면 자고 앉으면 자는 이건 꼭 뇌 그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0: 그렇게 엄중하게 하는
1: 엄중합니다. 예, 예.
0: 그리고 근데 건망증이 있어놨어. 그냥, 그래도 머리도 흐릿흐릿하고, 그냥 건망증이 있어. 시장 갈 때는 무슨 저거 가지고 갑니다. 자기 저, 종이다. 좀 짜게 저거 가지고 간 것도 어디 있어먹고, 이거 알면 싸우고, 저거 알면 싸우고.
1: 그렇죠.
0: 그래서 예. 뒤에서 무슨 물건 넣고 자꾸 건망증이 있어. 그리고 다리 허리가 떼쓰게 아픈지, 난 허리 아픈 게 무슨 골관절에 문제 있는가 해서 병원에 걸었어. 골관절에 그게 없는데, 있으면 나쁘다.
1: 콤파체, 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입니다. 예.
0: 예, 그래, 그래서 이 서리박사를 먹은 다음에 지금은 이 오이 고리 아픈 게 많이 났고 고리가 이렇게 요즘 한번 다쳐서 신경 물란을 해서 이렇게 비 언날이 무슨 풍수성 관절에서 있고 골골 그렇지 이 비 허리 이 허리로부터 막 내리 잡아당기 아프다 그 증상이 지금 맞아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서리박사 나가서 그냥 이 여실금이 있어서 어디 시장 나갔다는 것도 위생지를 많이 갈생기고 반스를 하나씩 갈생기고 아기를 둥둥 실수할 실수하고 오전에 실수하고 자꾸 실수를 할 때가 이하고 먹은 다음에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여실금이 생기는 게 예. 그렇죠.
0: 이하고 과학원의 처방이지
1: 중고원의 과학원의 처방이니까
0: 노벨상도 두 번이나 예. 받았다지
1: 그렇죠.
0: 그래서 정말 그런 약을 먹은 게 어찌나 효과도 없을까 나는
1: 그렇죠.
0: 그래 그리고 난 또 눈이 나빠서 맹수방을 먹었어. 맹수방 내 당연히 백내장도 있고 이 황반병이 있어. 이 맹수방 먹은 게 지금은 눈이 약 먹고 좀 눈이 많이 좋아졌어. 난 앞에 물고 이것도 삐뚤빼뚤하게 벌고 안개불로 벌고 하던 그 증상이 지금 많이 나. 눈이 지금 지금은 무슨 어딘가는 사도 1m 밖에 어느 거는 못 봤는데 요즘 1m 얼마 밖에 있어도 어느 거 좌우만 다 볼 수 있어.
1: 그렇죠.
0: 야, 이 맹수방이 정말 내게는 큰 인연인다 이거.
1: 시력이 회복됐다는 걸 말합니다.
0: 이제 이 두 가지 상품 먹고서 난 좀 손도 좋아졌지 이 눈도 좋아졌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난
1: 그렇죠.
0: 이번에 활동이 이 전이 박사 지금 활동이 거의 끝나졌지다.
1: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15곽
1: 예, 그렇습니다. 15곽에 15곽 줍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0: 예,
1: 최대 우대 활동입니다. 예, 예.
0: 예, 끝나기 전에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1: 이렇게 좋은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세신이라로 우리 아저씨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아, 우리 아저씨의 전열선염이 돼서 한날 밤에 한 대여섯 번 소변 부었다. 그랬거나 얘
1: 참 잘 세웠죠. 예, 예.
3: 예. 그러니까 얘 밤에 잔 것 같지 않을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영 피곤하고 맥이 없고 얘 그래서 얘 밥 식사할 생각도 안 난답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얘 이 세신이라로 썼는데 석 달 쓰고 나니까 얘 아, 어전에 한날 밤이고도 마 일어나면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얘 밤에 잠을 푹 자니까 살 것 같고 맥이 난다.
1: 그렇죠.
3: 그리고 이 세신이라를 쓰고 나니까 얘 신기하게 또 얘 단락약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1: 예.
3: 그리단펠하고 그 저기 지구초로.
1: 예.
3: 근데 우선은 그것도 얘 아이 잡사도 단락이 아프던 게 단락도 잃었고 그 다음에 간약도 간약의 이깔링 한다고
1: 이깔링
3: 예. 한 30년에 같은 약을 그렇게 잡사되는가 할까 그거 먹을까 이러는데 뭐 한다
1: 그렇죠.
3: 근데 그거 다 떼었습니다.
1: 예.
3: 근데 얘 세신이로를 썼는데 간도 좋아지고 위도 좋아지고 담낭도 좋아진다.
1: 바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예 예.
3: 예.
1: 바로 그렇습니다.
3: 그리고 이 루티람 내려가다며 손무릎이 맥이 없단다.
1: 예.
3: 근데 얘 아이 오전에 맘대로 거둬에 댕기도 다리 맥이 나고 영 좋단다. 그래서 얘 우리 아저씨 쓴 게 효과 너무 좋아서 우리 시동생이 한국 갔다 왔습니다.
1: 예.
3: 근데 한 15년 일하고 날까에 한국에가 일하면 한국 사람이 아이 하는 일을 현장에서 하자니까
1: 그렇죠.
3: 거.
1: 그러게 말이죠.
3: 예. 예. 그랬는데 얘 또 당뇨도 만났지 콩팥이 나쁩니다.
1: 예.
3: 그러니까 당뇨 있을까
1: 당뇨 콩팥이 상하는 병이 아닙니까?
3: 예예. 예. 그런데 그것도 얘 자기 아이 아프답니다. 제 소변

0: 네, 거품이 나가 하니까 거품이 나간답니다. 네. 그럼 가 검사해라. 그러니까 콩팥이도 나쁘고 당뇨도 나쁘고 이 콩팥이 염증이 영 심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썼단 말입니다.
1: 세신이로.
0: 예. 우리 새끼도 영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0: 예. 그래 놓고 예. 지네 맥이 없어 한국에서 왔단 말입니다. 예. 더 할 수 없어서. 예. 그래서 오늘이 어느 8월 1일부터 값이 싹 오르대니까.
1: 예.
0: 예. 그래서 오늘이 우리 아저씨하고 우리 시동생이 다 이거 세신이로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세신이로 선택이 잘 됐으니까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 성분으로 돼 있고 기본으로 간과 곰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담낭을 도와주고 소화계통, 호흡계통,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돼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특히 남성, 여성 포함해서 모두 좋은 효과를 거두게 돼 있지만 해도 남성들은 효과가 현저하게 빨리 알리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배달 받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원쌤이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천이박사 제거 먹었는데 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예, 혈압과 심장 요정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도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서 가슴이 영 편안합니다.
1: 그렇죠.
3: 사람이 잤던 게 차수가 줄어드니까 밤은 편하게 잘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1: 그렇죠.
3: 곡다경도 따라서 나서져서 예, 잘 걷고 걷지 못하던 게 중용 잘 걷습니다.
1: 그렇죠.
3: 예, 예 지금 그리고 소화도 잘 돼가지고 저기 밥 잘 먹을까 먹이냐고 예, 기관지가 나빠가지고 왜 이렇게 증가를 심했는데 뜻도 안 나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전희 박사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어디에 부족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이라는 게 그게 다 총체적으로서 지휘관처럼 하면서 어디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희 박사를 불러서 뭐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 청춘미마의 발견, 장수기를 하는 데는 그런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3: 네, 그래야지 효과적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고 세신이로는 우리 남편이 질린성 비델라에서 썼는데 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네.
3: 소변이 자꾸 예, 시원치 못하고 예, 때론 저리고 아프기고 했는데 이면에서 좀 모든 게 좋아지니까 예, 밤 편하게 잘 수 있어 아침에 그냥 정신이 나옵니다.
1: 네, 그렇죠.
3: 그리고 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했는데 소화가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그냥 예, 면역력도 많이 올라가니까 감기도 안 난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3: 예. 예, 감기 쉬셨어야 하던 게 지금 감기 안 난다.
1: 예.
3: 허리 통증도 많이 났고 많이 났으니까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예.
3: 예. 예. 약이 효과 이렇게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는데 또 들어보니 무슨 값도 약이 오른다지 하니까 좀 약을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천희 박사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나는 예, 이 천희 박사 쓰기 전에 나는 혈압이 그냥 온전치 못한다. 그래서 나팠다 안 나팠다 영 그렇게 파도에만 해갖고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오지럼증이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그랬니 뭐니까 꿈도 많고 잠이 잘 아여고 손발이 어떨 땐 마법이 올 때도 있고 이랬습니다. 아니 너무 이래갖고 예 병원에 검사하니까 예 혈관이 조금 맸다 하겠네.
1: 아 예. 예, 예.
4: 그래놓고 난 정말 예 그래 치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예. 그래 난 이래도 이제 더 나오지 않겠는가 고민하더라 말이야.
1: 그렇죠. 그게 제일 겁났죠. 예.
4: 예. 그래 난 선생님이 천희 박사를 방송하는 거를 듣고서 강의라는 거 듣고 이번에 시작을 썼습니다.
1: 예.
4: 그런 게 지금 이런 증세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예.
4: 머리 그렇게 아프고 기름증 나던 것도 낫고 혈압도 썰도 지금 잘 되고 예. 밤에 잠도 잘 잡니다.
1: 그렇죠.
4: 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그렇게 고려병 좀 살아서 이약을 해결받습니다.
1: 그렇죠. 네. 심장 功能이 네. 좋아지니까 투혈수라는 게 우리 신체에 있는데 그게 제대로 역할하는 겁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지금 난 심장이 또 나쁜 사람입니다. 지네. 그래 숨이 차지 숨이 올라요. 지금 정말 가시 침침하고 답답하다 하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드렸습니다. 지금 네. 그래 그랬는데 이해했습니다. 무더니 조금 이런 증상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4: 예 그리고 위나빠 밥도 잘 먹던 게 지금 예 밥은 영 잘 먹습니다.
1: 그렇죠.
4: 아무런 게나 영 잘 먹어도 소화 잘 됩니다.
1: 예.
4: 그래 갖고 예 잘 먹으니까 그렇게 맥이 없어 그렇던 게 맥이 나옵니다.
1: 바로 그렇죠. 예.
4: 예 그렇고 예 대단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 계속 이 약을 좀 장기적으로 써보려고 값도 오른다지 하니까 예 또 값이 오르기 전에 좀 더 싸놓은 상태에서 나올립니다.
1: 어 그렇게 해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는 중국 화근의 원사의 처방이자 여기에 포함된 성분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한 때지만 풀어서 식전에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린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 원천에다 버물 거라 이렇게도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우리가 장숙이라 청춘미말 발견이다 최신 생명과학이 돌파성 제품을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에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대기입니까?
1: 그렇죠. 말씀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5: 예, 저 하나 좀 무례하다고 그래요.
1: 말씀하세요.
5: 그 이미 이 전희 박사는 우리 모르는 사람인데 이번에 또 쐈습니다.
1: 아, 예.
5: 그리고 그저 세신기로도 싸고 이랬는데 이런 우리 저 내외관에 먹는데 저 이 세신기로는 내 혼자 먹고 이랬는데 저 이미 우리 저 암사라는 무슨 이게 뭔가 이미 노간 그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사람입니다.
1: 예예 예, 예.
5: 그래 이미 또 담나져서 담나는 약도 먹고 변비도 고 이런데 그래 그 저 소변 보면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세신이로 같이 먹어 이렇게.
1: 아 이렇습니다. 조언이 예. 허락되시면 천희 박사 세신이로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 예. 식전에 드시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두 분이 여성 이제 그 집에 부인님도 그리고 선생님도 이 제품을 같이 두 가지 제품 다 함께 쓰시는 게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내가 알게 모르게 콩팥이 원기가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품 함께 쓰는 게 다 좋습니다. 모두 식전에 드시면서 뭐 천희 박사 드시고 한 3, 40분 후에 다시 또 세신으로 드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5: 선생님.
1: 예.
5: 그러면 이 천희 박사를 든 다음에 이 세신기로를 먹는데, 30분간 간격 두고 식전에 다 먹어도 이렇습니까?
1: 이렇습니다. 3, 40분 간격 두고, 이제 천희 박사는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와서 인차 드세요. 그리고 밥 먹기 한 3, 40분 전에 또 세신기로 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5: 밥 먹기 전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한세 다 들어도 이렇습니까?
1: 한꺼번에 말고 시간 간격 두세요. 3, 40분. 예, 예.
5: 한 30분씩
1: 예, 그러면 됩니다. 아무런 예. 문제 없습니다. 흡수가 빨리 됩니다. 쑥 흡수가 됩니다.
5: 예, 그리고 예, 그 녹여져 먹는 거는 4일에 한 번입니까? 5일에 한 번입니까?
1: 그러니까 여기 전 녹고는 나흘을 연속 드시고 그런 다음에 녹혈정 드시고 하면 나흘 만에 제 닷새 만에 녹혈정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 예, 그 예. 녹혈정 드시기에는 이따가 저 전희 박사를 같이 먹어 이렇습니다.
1: 예, 이렇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
5: 전노화는?
1: 전노화는 녹혈정 들 때는 전노관 들지 마세요. 그날에는.
5: 그 할로르는
1: 전노관 들지 마, 전노근 들지 마시고 녹혈정만 드시고 하루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5: 예, 예. 하루만에?
1: 예, 하루. 그러니까 예. 나흘 닷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녹혈정을 드신 날에는 전노근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예. 하면 됩니다. 예, 예.
5: 아, 그래고 그래고는 그다음에 저희 저 전희 박사하고
1: 세신이로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5: 함께 반 시간으로
1: 두 분 다 드세요. 예, 예. 내외관은 다 드세요. 이번에 우대한테 예. 좋으니까 이런 길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애들한테도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결부해 드시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5: 예, 예 가서
1: 다시 또 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너무 잘했습니다. 예, 예. 예.
5: 그래 이거. 이런 뭐 가르는 건 없죠.
1: 가리는 게란 게 그저 중요한 거 가리는 그런 거 너무 짜고 맵고 차고 이 정도를 가리면 최고 같은 것들이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예예예. 예, 예.
5: 그리고 그 혹한이 난다 그러면 어디 몸이 술을 한두 잔 먹어 이렇게.
1: 예,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5: 이야기.
1: 예, 이렇습니다. 예, 예, 문제 없습니다. 너무 과음하면 안 됩니다. 과음은. 예. 약주만큼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얼량 이하는 됩니다.
5: 예, 예. 얼량 이하는 그저 할 수 없지.
1: 아, 이렇습니다. 예, 그만은 그 오히려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데는 유사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
5: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미 뇌졸중으로 쓰러진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이런 심장 뇌혈관 전문가 박사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발가락 까딱 못하던 분이 그분을 일궈세운 제품이 천희 박사 씨의 MP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언제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이미 심장에 치배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던 심장박대 40몇 차가 60몇 차로 올라와서 치배치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수한 제품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1-7766번, 502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임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예,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용정시에서 예, 교원사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시창작을 해온 김향옥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김향옥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김향옥 시인은 예, 1984년 6월에 용정시 계산툰 진에서 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예, 쭉 계산툰에서 다녔고 고중은 예, 또 도문 철도의 중을 다녔습니다. 그 후에 길림사범대학 중문학부를 졸업하고 17년간 예, 용정시 5중이었어 교원사업에 종사했는데 나중에 그 1중과 5중이 합병하면서 또 예, 1중에서 1년 반 동안 예, 주로 한어와 지방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 용정시 로감부 봉사중심에서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수필 받고 생각하기로 문단에 데뷔했고 수필, 수기, 시, 동시 등을 예, 여러 문학 잡지와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연변 작가협회 회원입니다.
0: 네, 그렇다면 김향옥 시인한테 있어서 예, 문학은 또 어떤 개념으로 리해되고 있는지요?
1: 예, 본인과 이야기해봤는데 본인은 예,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문학이란 책과 함께 글과 함께 돌을 닦고 마음을 다루며 삶을 터득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 자신과 마주서고 자연과 사회와 융합 교류를 진행하고 국경을 넘나들고 자유자재로 우주 공간도 드나들면서 자신이 무궁무진한 힘과 잠재력을 발굴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세계를 풍부히하고 자신을 더 한층 완벽하게 승화시키는 수련 과정이라고도 봅니다. 저희 문학에 대한 열정은 진심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애착심이고 흥취자 취미 애호입니다. 첫 시작에는 수필, 동시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며 작품을 여러 매체에 발표했는데 지금

0: 저는 성인 시 창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깊이 탐구하며 북구태의 꽃을 피우고 시향을 만리에 전하며 문학과 동반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으로도 작품을 쓸 예정입니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김향옥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이슬입니다.
2: 이슬, 김향옥. 반짝이는 개울모래의 말. 산들이 모여 앉아 번역하느라 여념없다. 바다 재채기의 콧구멍으로 물고기들이 튕겨나와 꼬리를 휘저으며 하늘의 그림을 그린다. 캄캄한 밤. 풀잎들이 고독과 그리움을 갈아서 만든 눈물 한 방울 허리에 찬다.
0: 예, 이 시는 예, 중국 조선족 시선집에 발표된 그 작품인데 이슬을 쓰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사법인 즉 비유, 상상, 의인 등 수법으로 이슬을 살아서 숨쉬게 만들고 이슬이 개울물에서 탄생하여 말할 수 있게 하였고 바다의 그 재채기에서 탄생되어서 또 물고기들이 꼬리로도 화했고 캄캄한 밤이면 밤마다 고독과 그리움을 갈아서 눈물 한 방울로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시는 이 존재가 끊임없이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생성하고 고독과 그리움이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자신이 정수를 결정처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작은 이슬방울에서의 큰 철학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참 그 시인이 그 어떤 재치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거울일입니다.
2: 거울 1. 김향옥. 마음에 담으며 널 비춰주는 자세로 나는 빛을 발사한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크게 점점 환하게 빛줄이 얼기설기 드러나며 생명이 부서질 땐 더욱 많은 너를 간직하며 나는 더 빛난다.
0: 예, 이 시는 이 문화시대 2017년 6월호에 발표된 작품인데 시인은 거울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이 누구를 비춰주는 자세로 자기 빛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만약 누구도 비추지 못한다면 자기 사명을 완성할 수 없는 거죠. 오직 남을 비춰줄 때야만이 자기 존재 가치와 사명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시에서 쓴 것처럼 마음에 담으며 나를 비춰줍니다. 더위에 거울이 충실함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거울과 내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환하게 지어 내 몸의 그 핏줄이 얼기설기 드러나며 생명이 부서질 땐 더욱 많은 너를 간직하며 나는 더 빛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은 자기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질 때는 더욱 많은 조각에 나의 빛을 발사하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자기 몸이 부서질 때 그 경우까지 사사티 거울이 의중을 조명하면서 한생 동안 나를 더욱 밝게 더욱 많이 빛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거울이 존재의 가치와 거울과 인간과의 즉 나와의 관계에서 한낱 평범한 것 같은 거울이 그 위대한 면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쉽게 발견하지 못한 거울이 존재론적 깊은 뜻을 읊조리는 겁니다. 여기서 거울이란 존재는 그 어떤 내가 깊이 사모하는 이성일 수도 있겠고 내가 또 우러른 그 어떤 삶의 목표나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깊은 천리가 숨겨져 있는 거울이란 존재를 다시 음미하게 만드는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지 이 시인들이 거울을 쓴 걸 보면 거울이 그 완정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렇죠. 뭐 거울이 뭐 누굴 비춰주고 내가 또 거울을 보면서 뭐 반성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

0: 서는 또 산산 조각이 나서 예 뭐 수백 개 무슨 이렇게 뭐 아주 그 또 그러니까 내 조각마다 다 빛이 나는 거죠.
1: 그렇죠. 네, 내 조각마다 다 나를 비춰주.
0: 네, 이거는 또 그 또 새로운 발견이 아니겠는가.
1: 예, 네, 그러면은 정말 네. 처음 이런 거 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달입니다.
2: 달, 김향모. 침묵을 잊기로 미끈거리는 시간 속에 슬픔을 깎고 다듬어 만든 설계도 물보라 날리며 스키 타는 비 건물의 흐느낌 속에 반죽된다. 밤하늘에 심어놓은 고독 끓어오르는 불안을 잠재웠다. 빛깔들을 긁어내고 허공을 넘나들며 어둠의 속도로 진행되는 빛의 파종 돌멩이 떠나가려는 마음 종력 있고 떠오르는 노 찾는다. 흘러가는 강물의 아쉬움 반짝이는 햇빛의 펄떡입니다.

예, 이 시는 이 문화세대 잡지 2018년에 발표된 시인데, 이 시에서 달을 이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어둠과 고독을 매개로 해서 빛과 생명을 파송하는 어떤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 즉 슬픔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고독 같은 이런 감정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공되고 결국 빛으로 전환합니다. 떠나가려는 마음과 중력 잊은 그 노는 예, 초월의 갈망을, 그리고 강물의 아쉬움은 예, 여전히 흘러가는 현실의 애착을 드러냅니다. 달은 예, 그 모든 모순을 품고 어둠 속에서 묵묵히 빛을 뿌리는 존재입니다. 시가 예, 여러 가지 현대적 수법을 사용해서 예, 달아서 썼는데 참 인상 깊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거울 2입니다.
1: 거울 2 김향옥. 거울을 본다. 얼룩덜룩 흐릿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거울을 본다. 반짝반짝 맑음 속에서 결함을 들춰내는 사람들. 거울이 보여주는 내심은 똑같다. 얻은 것과 잃은 것 차이. 거울을 보는 눈도 높이가 있다.

0: 예, 아까 여기서 살펴본 거울은 거울 1이고 이번에는 거울 2인데 예, 연변문학 2019년 2월 5일 발표된 작품입니다. 시는 이 시에서 예,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거울에 대해서 예, 다뤄봤는데 거울을 통한 부동한 사람들의 그 눈높이와 마음의 높이를 예, 심각하게 파헤쳐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 거울을 보는 눈높이와 마음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고 시인은 사색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얼룩덜룩 흐릿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그러니까 거울에서 지금 자신이 어디가 고운가를 찾아 헤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 맑음 속에서 겨울함을 들춰봅니다. 나는 어디가 부족한가? 부정한 부분을 또 예, 찾아봅니다. 아, 화장한 것도 화장 제대로 했는가? 예. 하지만 이 거울이 내심은 똑같습니다. 결국 거울을 통해 사람들은 얻은 것과 잃은 것 차이를 보여줍니다. 마음 자세가 단정하고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한 분들은 거울을 통해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고 마음이 흩어지고 자세가 비뚤어지고 허영이 들뜬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그런 보완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잃고 맙니다. 나중에 시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마음가짐에 따라 거울을 보는 눈도 높이가 있다. 여기서 한 차원 높은 인간과 낮은 인간의 그 구별이 뚜렷이 알리죠. 신은 이렇게 한낮 거울 앞에서 인간의 높낮음이 알리는 천리를 전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수레입니다.

소리 김향옥 도문 백년부락 한마당에 고스란히 놓여져 있는 너는 무거운 역사의 견증인으로 기나긴 세월을 끌고 왔다. 두만강을 건넌 우리 선조들 이 땅에 자리매김하고 소처럼 끈질기게 신근하게 한 바퀴 두 바퀴 연륜을 굴려갔다. 고스란히 세워져 있는 옛집터 기밧장 하나마저도 지혜의 조각품으로 옛이야기 풀어헤쳤다. 흰옷 입고 기웃내고 막걸리 마시던 우리 냄새 한 몸에 싣고 삐걱삐걱 덜컹덜컹 숨가삐 달려왔다. 그 틈없이 그 자리 지켜왔다.

0: 예, 이 시도의 연변문학 2021년이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도무시 월청진 그 백년불학에서 본 수레를 보고 민족이 걸어온 개척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품 속에서 다른 형제민족과 함께 손에 손잡고 이제는 그 더욱 씩씩하게 걸어나갈 앞날이 그 벅참과 희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언젠가에 연변작가협회 시분과의 활동으로 백년불학에 가서 답사활동 했었는데, 아마도 그때 이 백년가요 마당에 진열된 소설을 보고 쓴 것 같습니다. 역사의 숨결이 맹맥히 흐르는 시라고 나름 생각됩니다.
1: 이 부분을 보니까 그 뭐 시탐구회라든가 이런 그 시분과에서 조직한 행사에, 특히 그 월청진의 그 백년불학에 가서 이 수리 하나를 놓고 쓴 시들을 제가 여러 편 본 것 같습니다.
0: 예, 그때 예. 수레를 쓴 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집을 쓴 분들도 있고.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늘입니다.
2: 그늘, 김향옥. 버즈의 한 조각 비워진 자리. 그녀는 혀를 날림거리며 헛기침을 공소한다. 바람은 딛고 지나가고 계절은 위돌며 스친다. 꽃은 피고 지며 향기 잃고 검은색 그리움으로 맴돈다. 영상이 사라진 밤, 조명이 꺼진 계절, 그녀의 가냘픈 숨소리에 심장도 박동을 멈추고 지나간다.
0: 예, 이 시는 장백산 잡지 2019년 3기에 실린 작품인데, 그늘은 상실 이후의 시간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형상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화자는 사라진 것의 그 자리에 남은 텅 빔을 응시하면서 그 공허가 어떻게 움직이고 숨쉬는지를 포착합니다. 특히 퍼즐 한 조각 비워진 자리라는 이 첫 행이 시 전체의 구조적 은유로 기능해서 독자를 하여금 무엇이 빠졌는지, 왜 그 자리가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 행에서 심장도 박동을 멈추고 지나간다. 이 말은 존재의 그 소멸을 암시하면서 지나간다는 동사를 통해 완전한 그 정지가 아닌 어떤 흐름 속에서의 사라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남아있는 미세한 움직임, 즉 시적 긴장을 유지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죠.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시간입니다.
1: 시간. 김향모.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지친 몸 누비며 지는 해. 뒤로 걸어가니 뉴턴이 사과를 뜯어먹고 있다. 앞으로 달려가니 재채기와 함께 튕겨나고 눈물 속에 동동도 있고 노래 속에 동기당 울려 퍼지고 숨소리 죽여가며 슬금슬금 기어간다. 기차 타고 동굴을 지나간다. 비행기에 앉아 하늘을 날아본다면

이 시도의 장백산 잡지 2019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신은의 피로와 권태로 가득한 현실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이 법칙이 무효화되는 꿈이나 의식이 심층부를 탐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인이 깊이 느낀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임을 잘 암시합니다. 이 시는 시간은 일률적으로 흐른다는 통념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시간은 기억, 감각, 상상 이런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의식이 장입니다. 피곤한 몸을 맞이하는 지는 해는 육체적 시간, 뉴턴의

사과를 먹는 장면은 이 역사적 시각, 재채기와 참깨, 이거는 눈물과 노래, 여기서 눈물과 노래는 또 감각적 시간이, 기차와 비행기는 이동하는 시간, 이런 그

0: 결국 이 시간 속에 흘러버린 자신의 생명 자체를 다시 한번 총화 점검하면서 타인들도 시간 앞에 자신들을 반추하면서 흐르는 시간을 다시 잘 찾아가 보도록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비입니다.
2: 비, 김향목. 마음을 채우며 생명을 깨운다. 슬픔이 내 몸을 빌려 눈물을 짜낸다. 골독은 내뱉지 못할 검은 말들을 연기로 내뿜고 연하게 지워버린다. 먹장구름이 피고 간 사이 깨어진 금들이 사방으로 질주한다. 땅에서 발광하며 길어지는 잎 사이로 다이어트가 억지로 진행되고 배의 비부람이 땅을 진동하며 퍼진다. 그가 하나의 점으로 꿈틀거리며 다가올 때 깜빡깜빡 따스한 속삭임으로 길을 뻗쳐준다.
0: 예, 이 시는 도라지 잡지 2017년 2기에 발표된 작품인데 각 행위에 독립적인 이미지를 지니면서 비, 눈물, 연기, 먹장구름, 번개, 잎, 배, 점, 속삭임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시는 또 초반의 자연적 이미지에서 즉 비를 둘러싼 이미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신체적, 사회적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전적으로 이 시는 비를 통해서 개인의 내면적 고통과 사회적 압력을 동시에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특히 굴뚝이나 검은 말들, 비굴함, 억지로 진행되는 다이어트 등의 표현은 현대인의 소외와 강요된 삶에 대한 비판으로 읽힙니다. 시적 화자는 비라는 자연현상이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면서도 결국 그라는 존재의 불완전한 도착과 따스한 속삭임이라는 그 모호한 위로 속에서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는 완전한 치유나 해결이 아닌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일시적 평안을 보여줍니다. 두 편의 시의 비와 그늘은 모두의 부재, 상실, 내면의 그 어둠을 다루고 있지만 비보다 사회적이고 신체적인 그 이미지 무슨 굴뚝 다이어트 아까 위에서 설표한 시에서의 배의 비굴함 이거 상황했다면 이 그늘이라는 데서는 추상적이고 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내면 풍경과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 시는 주위한 소중한 친구를 잃었을 때 공허함을 현대적 수법으로 형상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무지개입니다.
2: 무지개 김향목. 산과 산이 어깨 동무 발에 짓밟혀 흔들리는 우정 깨어지는 소리 눈에 찍혔다. 욕중한 자체 목에 눌리고 앉아만 있는 소파 넓은 가슴 드넓은 눈으로 삶의 등줄기를 거침없이 훑고 지난다. 얼어드는 가슴 속에서 미끄럼 타본다. 수종으로 조각된 반짝반짝 빛나는 길 빈몸을 소유한 물방울의 결합 뚝 떨어지는 순간 나무를 떠나려는 사과의 의지 완전 가슴 깊이 굳어졌다.

0: 의무기 내면의 결정화 그리고 리벨의 의지를 그린 시라고 생각.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산과 산을 무지개가 어깨동무시켜주어 우리는 친구가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에 흔들리는 우리 사이 우정들이 깨어지는 소리가 내 눈에 찍혔습니다. 놀랍습니다. 결국 무지개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 겉은 아름다운 빈몸을 소유한 물방울이 결합과 같은 우리들의 관계였지. 이를 작중 주인공은 판단해낸 겁니다. 결국 우리들 사이는 저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한 무지개처럼 빛좋은 개설구였구나. 그래서 이런 관계 속을 떠나려 마음 굳힙니다. 시에서 본다면 뚝 떨어지는 순간 나무를 떠나려는 사과의 의지 완전 가슴 깊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시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분석 도출을 해보면 그 알갱이가 다 알립니다. 시인이 제목을 무지개로 택한 것도 참 묘한 착상입니다. 무지개는 생계에서부터 사라질 운명이며 또한 겉은 화려하지만 텅 빈 물방울이 집합체이고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상징해 주는 그런 사물입니다.
1: 지금까지 그 살펴본 이 김양옥 시인의 시들에서 보게 되면 우선 그 시 제목이 아주 짧습니다. 짧고 그리고 이 시의 소재가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다루었던 그 뭐 비라든가 무지개라든가 뭐 수레라든가 거울이라든가 그런데 과감하게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나도 같은 제목으로 시를 써보겠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측면으로 아까 거울에서 보게 되면 거울은 일반적으로 그냥 반사되는 뭐 사람의 뭐 입포단상이나 혹은 얼굴 생김새라든가 무슨 이런 그 이 그 그냥 겉면적인 것을 하지만 그러나 김양옥 시인은 다른 면을 보완했죠. 거울에서 사람이 어떤 그 좀 더 그 사람이 그 좀 더 지체가 높아 보이고 또 어떤 사람도 거울을 보면서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뭐 반성을 하고 또 자신을 좀 더 뭐 낮춰보는 또 이런 면 그리고 또 그 정체적인 거울 그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서 그 뭐 몇백 개로 분산되면서도 또 빛을 발산하는
0: 빛을 더 많이 발산해.
1: 그리고 또 이 무지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뭐 무지개는 우리 뭐 가사라도 아주 그 긍정적인 면을 많이 제기했죠. 아 무지개 같은 뭐 현란한 뭐 인생 경보한데 그러나 이
0: 대부분 그래.
1: 예, 이 김양옥 씨는 무지개가 그냥 단순한 허영에 불과할 뿐이다. 예,
0: 물방울이 모여서
1: 집합체가 되었다가 때가 되면 또 다 그 갈라져서 그러는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서 어떤 천리가 내재된 이런 그 깊은 맛도 느껴지고
0: 그 관찰하는 게 아주 이해합니다.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리움입니다.
2: 그리움 김향옥. 흘러가는 세월의 그물을 누려 너만 낚아내는 작업. 시간 정지시키러 눈을 감고 거리를 단축시키러 잡아당기고 문 앞에 보이려 집게로 집어오고 강물 따라 흘러가고 땅속에 스며들며 잠들어버리는 5월의 눈은 차갑게 찾아왔다. 뜨겁게 가버렸다.

이 시 무지개는 이 재래 무지개를 다룬 시처럼 찰나의 아름다운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이 도라지 잡지의 2018년 6기에 실린 작품인데 무지개라는 현상을 빌려서 인간관계의 시작과 균열, 현실

0: 네, 이 시는 2019년에 연변 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그리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움이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냥 따라오면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움을 잡아두기 위해서 시간을 정지시키면 내 곁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겠나 해서 눈을 감아도 보고 그리움과의 거리를 단축시켜 잡아당겨 오기도 하고 또 눈앞에 가까이 보이려 집게로 집어오기도 합니다. 결국에 그리움은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이런 그리움이기에 강물 따라 흘러갔다가는 또 땅속에 스며들며 찾아오고 잠들어버리는 오우리 눈처럼 차갑게 찾아왔다가 다시 또 뜨겁게 가버리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아마도 작중 주인공은 그 어떤 그리움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시로도 남겼는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심장에 맞춰오는 이 한생이 다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리움인가 봅니다. 결국에 오우리 눈처럼 차갑게 찾아왔다 뜨겁게 가버린 존재지만 그리움에 대한 그 집요한 추구만은 역력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문학살롱 프로에서는 김향옥 시인의 천리적 깊이가 있는 시들을 감상하고 또 시 해설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옥,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장작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침례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장약 심리방 지금 우리 활동 내일 모레까지 우리 지금 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활동은 아주 독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총금액에서 현금도 빼드리고 또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자향비계의 그리고 또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세트를 더 드리는 우리 활동 지금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장약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0: 그리고 정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리죠. 예. 예, 그 기초상에서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자향비계 한 개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 고급 초본 자향비계는 초본 식물하고 자잎을 중일이론에 따라서 배합해서 베개 속에 채워넣어 만든 게입니다. 예. 베개 무게가 한 2kg가죠. 예. 예, 건강양생용 베개인데 주로는 경추 부위를 잘 보호해주면서 자이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베개입니다. 예. 예, 또 피로를 풀어주는 게 특점이죠. 예. 100% 순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하고 열을 빠르게 분산해 가지고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건강 양생용 베개입니다. 예.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예, 그런데 총금액에서 또 1,610원을 빼드리죠. 예. 그 기초상에서 또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을 더 증송해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자향백에 또 한 개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330원짜리 본약 두 각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그 외에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자향백에 두 개를 또 증송해 드리죠.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이 생방송에 참가해 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도 좋고 약에 대해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추궁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예.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대해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면 더 좋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2: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 약을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네.
2: 2년자로 당약 10년만 먹고 있는데 예, 야돕 딸자로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됩니까?
0: 네.
2: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네, 원래 잘 되죠.
2: 만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예 12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좋죠. 예.
2: 그리고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이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 돌아간다고 정시 아이납대다.
0: 네.
2: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오지름증이 인차 일없었대다.
0: 아, 예, 그렇습니다. 오지름증이 예, 빨리 해결됩니다. 원래.
2: 예,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저는 이 약에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0: 예.
2: 우리 집 두 사람은 이 약만 먹으면서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0: 네.
2: 우리 지금 예, 활동실의 친구의 입안이 영 마르고 예, 네. 혓바닥에 예, 자꾸 갈라 터지면서 예, 또 예, 온몸이 영 뜨겁고 예, 아래 다리랑 발은 또 항상 차갑답니다.
0: 아.
2: 이런 사람 이 학생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는지 해서 문의합니다.
0: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이 우는 뜨겁고 아래는 차갑고 이런 원인을 이 중리는 신선부조라고 합니다. 예, 심장과 콩팥이 생리평형이 깨졌을 때를 말하죠. 예, 심장이 얼은 쉬고 콩팥이가 허하다 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중리 음양

0: 향학에서 보면은 심장은 화에 속한다. 예, 불이다 이 말이죠. 예, 공파치는 수에 속한다. 물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건강한 사람이라 할 때 예, 그 이 공파치 수가 올라가 가지고 심장이 열을 꺼서 심장하고 공파치 생리 평형을 이루면서 무사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공파치가 많이 허해지면은 자기 자체가 허한데 남이 집 불을 끌 수 없죠. 예, 이래면 아, 중의에서 말하는 신선부조라는 병이 오게 됩니다. 예. 우리 네.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콩팥이 허증의 치료작용이 좋은 성분이 우슬이라든가 지룡 홍경천이 들어갔고 또 콩팥이 허증으로 인해서 허혈이 우러 뜨는 것을 아래로 내려보내서 상처가 허혈로 인해서 열한 증상을 좋아지게 합니다. 예. 그리고 심장열이 센 이런 증상을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담남성이라 라든가 당귀라든가 지룡이 배합이 아주 잘 됐죠. 예. 예, 그래서 신선부조라는 이 병이 예, 있는 분들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 병이 치료되면은 입안이 마르고 혓바닥이 갈라터지고 위에 몸은 항상 뜨겁고 아래 다리랑 아래 그 다리를 그리고 발이랑 이 발가락이랑이 계속 차갑던 이런 분들 해결됩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예. 선생님 도와준다고 예, 받아가겠답니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예, 내일 모레까지 이 우려 활동하는데, 예, 이 우려 이 활동 이번에 얼마 줬습니까? 예, 예. 이번 우려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예, 예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장약 시내막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심장병이 심하고, 뇌경색, 거기다 갖다 뇌경색이 두 배 나왔어요. 이 장약을 먹기 전에는요, 1년에 몇 번씩 어디 알링실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예. 심장병이 심하게,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나고, 또 심장이 통쇠나고, 뒷담등이 아프고, 숨이 참했어요. 땀은 또 얼마나 흘리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래 바빠서 이번에 입원해야만 관을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들은다면은, 이 장약 신내방을 먹은다 했는데 입원을 모르고 삽니다, 지금. 병원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하면 돈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금 돈도 절약되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 환자잖아서 한 30년 동안 그 혈압약을 저약을 30년 동안 먹으면서 살았는데 선생님 이 장약을 먹은다면 선생님이 좀 정확히 지도하더라 말인데 이 지도하는데 하는 대로 먹었는데 이 약을 이틀에 한 번 먹고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이 장약을 먹으면서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었는데 야 혈압이 조절이 그래서 해야 되니까
0: 맞습니다.
3: 선생님도 한 가지 더 방법을 더 알게 주더란 말입니다.
0: 맞습니다.
3: 이 방법 때문에 아홉 달 만에 혈압약을 장약 신내방을 먹는데 혈압조절이 너무 잘 된다 정말.
0: 저는 리스리오파입니다.
3: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이 약을 먹고서 둘이 다 얼마나 지금 건강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년 구모에도 이 장약만 먹으면 건강을 찾길래 오늘 배달받 오늘 이번에 활동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0: 내일 모레까지 딱 이 우리 활동합니다. 예.
3: 내일 모레까지 끝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또 알아야 되지. 약에서 약을 주지 선물을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현금 또 감해주지.
3: 되게 또 신경쓰게 배달받아 왔습니다.
0: 네.
3: 근데 오늘 한 가지 문학인데 우리 활동실에 친구는 댕긴 친구 한 분인데 그러면 어찌 그런지 다리에 신줄이 울룩불룩하고 아래 다리가 그리 차갑답니다. 그래서요 바빠한데 어째서 이런지 쓰니까 문의하라.
0: 그게 무슨 원인인가 하면은 이 기실 정맥곡장입니다. 예, 예, 다리 그 심줄이 블룩블룩 예, 아래 튀어나오고 아래 다리랑 또 차갑고 이렇다 하십니까? 예, 이 정맥곡장인데 정맥곡장이라는 거는 정맥혈전이 그 형성된 후에 정맥 판막 공능이 손상을 받으면서 혈액이 원래 정상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예,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맥곡장이라는 거 초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증상 보면은 예, 다리 혈관이 블룩블룩 튀어나 올라오면서 꼬불꼬불해집니다. 예, 이런 분들이 우리 여름에라면 더 잘 볼 수 있지 구멍입니까? 예, 예, 이 정맥곡장이 온 이런 분들 보면은 다리 피부가 아주 차갑습니다. 예. 그리고 다리가 무거운 이런 느낌도 들고 또 붓기입니다. 예. 다리가 예. 예. 그리고 돌발성적으로 통증이 또 나타날 때도 있고 다리에 그리고 피부가 붉어

0: 지구 열이 나죠. 예. 예, 이 종이는 예, 그 정맥곡장을 기혈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기 때문에 차가우면서 피 흐름을 막아놓기 때문에 어혈이 생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다시 말해서 피를 잘 순환시켜줘가지고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아, 약과기 치료범이 피를 잘 순환시켜주고 기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밝혀놨습니다. 예. 그리고 어혈을 풀어주고 찬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죠.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지룡이라든가 홍경천, 소홍화라든가 당귀, 또 우슬이라든가 황기, 담남성이라든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신이 혈액 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줘가지고 찬 기운을 몰아내주기 때문에 정맥곡장 치료의 치료작용이 아주 좋죠. 예,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영 좋은 약입니다.
0: 예, 그렇죠. 예, 이사 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저는 약 진내방 5년 4개월째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3: 약을 써보면서 뭐 이만큼 신노시괄병에는 딱 소리나게 치료되는 약은 이 약밖에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3: 예. 저는 이거 쓰기 전에는 많은 약도 쓰고 병원 치료도 받아봤고 했는데 도마 거기서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쓸 때는 조금 별 효과보다도 얼마 안 되던 그런 거기서 먹었던지 말았던지 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예. 예, 서당약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오래 좋습니다.
3: 기회를 만나지 못해 쓰지 써먹었는데 실상 써보니까 정말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3: 내병 치료랄까 정말 나는 이거 최고의 약이라고 내게도 정말 두 번째 생명 가져다준 이런 좋은 약이라고 생각됩니다.
0: 그 원래 다 그렇습니다. 재병이 치료되면 제일 좋은 약이라죠.
3: 예. 나는 반신 정말 두 번 노시산이 오다니까 반신 지유지 굽고 다니고 그러면 이 얼굴 마비에 눈이 다 덮이고 어느 장애에 약이나 밥 먹기 좋다 정말 힘들게 살던 게 이렇게 지금은 이 약 덕에 지금은 거기서 건강 찾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이 약으로 그래서, 지금 건강 찾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예, 강의 드리다 보니까
3: 하라는데, 이 약독이 지금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막 가슴이 벌써 아뜻 가슴 딱 조여놔서 벌써 통증이 나고 그래서 그다음에 심율이 100차씩 넘어뛰지 아이 답답하고 숨이 올라와서 정말 죽을 기분이 든 게 지금은 이 약독이 아이 5년 4개월째 얼마나 편하게 보내고 병원 모르고 사고 검사 수치 모두 정상이 되고 아이 오당육부 어디어디나 다 구석구석 도와주게 하니까 이만큼 좋은 약이 어디 있을까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이 소화 잘 쉬고 잘 배출하고 이게 되면
0: 이게 병원은 아이 가면 그게 또 그게 좋은 약이죠.
3: 예. 예. 약을 써보면 정말 이 소장에서 정말 아이 영양금으로 불리는 이런 약이 한 가지 달고 네 가지나 두고 하지
0: 맞습니다.
3: 이게 네. 나라의 보물급 약이 되고 뭔가
0: 그렇습니다.
3: 어느 약에도 비하지 못한 예. 이런 약이 되고 뭔가
0: 예.
3: 그려놓으니까 나도 막 우리 노시발병에서 이렇게 해탈되고 거기 아이 관상동맥이 맥히고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용해시키고 이런 약이들 가니까 아이 병 치료되고 아이 그다음에 이 우리 중풍 환자들이 다 그 신경이가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안 돼서 반신 지우지 꾹꾹 그래서 정말 아예 졸이고 마하고 통증이 나고 정말 밥없이 하고 걸고 다니고 정말 거리에 나가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떳떳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0: 이 신경 치료로 예, 이런 분들은 꼭 같이 해줘야 됩니다.
3: 예.
0: 예, 그 중풍이 온 분들.
3: 선생님도 오늘 예. 이 선생님이 강렬한 첫날이다. 나도 그날부터 이 날 때까지 약 쓴 날 그날 오후에 내서 뭐 선생님
0: 맞습니다. 예.
3: 예. 아이 배달 받았으면 한번 됐고
0: 예. 정말
3: 어려. 근데 정말 많은 약 써도 안 되는 게 여기서 효과 보니까 세상에 이마에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3: 그래서 내가 주변에서도 이렇게 좋으니까 모두의 치료를 받고 효과 좋으니까 우리 사돈도 이렇게 두 분이 다 한 분은 당뇨합병증으로 이거 쓰고 했는데 그 뇨산이 높아서 1년에 몇 번씩 발작하던 게 이 약 쓴 덕이 어제 그 뇨산이 다시 올라가서 통풍이 발작돼야 한답니다.
0: 콩파치라미 치료해주는 약이지 않습니까?
3: 예, 그래 그 전열선이 있던 것도 좋아지고 우리 안사돈도 아이 그 심장도 나쁘고 혈압도 높고 하던 게 지금 다 정상을 돼가지고 그래서 언니가 드디어 아예 한

0: 독에 한지 3년 됐는데, 또 이렇게 가슴 통증이 나고, 숨이 차고, 잠 못 자고 하던 게, 지금은 일체 고른 이거 잡수면서부터는 일체 고른 약을 다고 병원에서 준 아스피리오, 타딘가요, 다 끊었답니다. 혈압도 지금 온정되고, 예. 너무 상태 좋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발이랑 그렇게 붓기고 하던 게 부동산도 싹 없어지고, 예. 그래, 어제 우리 사도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 말도만 하면 이야기 하다가, 내가 활동이 지금이 약에서 약도, 본약도 더 주고.
1: 돈도 감해주지.
0: 예, 현금도 많이 감해주고, 아니, 거기 이런 수면도 다루게 하는 베개도 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건강, 그런 뇌물도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1: 아,
0: 어, 그러면 사도에 우리 언니도 싸고 나도 싸겠는데, 두 집에 거 이렇게 36값씩 이렇게 배달해다가,
1: 예. 그단 말입니다. 내일이 모레까지 우리 활동 지금 하는데,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잘 이용하면은 그 경제상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그거 이하고 쓰는 집이 우리 형제도 쓰고 친척도 쓰고 내가 소개를 해서 쓰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 효과를 보고 있는데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이 시간에 오후 3시 반이면 선생님 강의 정말 책이 딱 책을 그대로 딱 그리길 강의 나시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1: 저희는 네. 계속 말하자니까 공농주치에 네. 딱 씌어있는 거 자기 진단서 있으면 그거가 딱 대비를 해보고서리 거기에 씌어 있으면 쓰라고 계속
3: 맞습니다.
1: 그 말씀드리죠.
3: 그래 우리 집에 남편이 중풍 와봐서 야 정말 고사 세게 했습니다. 병원이 세 번 입원하고 마지막에 두 번째 품 무조건 오지. 그 양대 40이 혈압이 양대 40이 어디니까 자기는 죽을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떻게 하겠는가고 그래 이렇게 하려는 게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또 나오니까 이렇게 다니냐 야 이 강의는 언제부터 했는지 이게 오늘 우리 처음 듣는 거나 해서 그날에 싸서 그랬은 게 야 그는 어쨌든 서장 이야기에 지금만 놓고 보면 정말 이건 천연성 약된 데다가 고산지구 약재 제품을 이래까지 이게 났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이
1: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이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다 또 보니까나, 아유, 중풍을 치료하고, 동네 갱날을 치료하지, 관심병이 여러 가지 그렇지만, 관심병을 치료한다고, 그 주지원에 딱 써있으니까, 그런 약을 쓰니까나, 기다리면 효과 받다 말입니다.
1: 그렇죠.
3: 예. 예, 그런 약을 쓰지 않는 거 쓰니까나, 효과 보니까, 효과 하나도 못 보고서, 정말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 진지히 혈압이라고 올라가, 끝내 이 약을 잡수고,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예선비, 끝내 혈압 조절돼서 제품을 하잖아요. 제 생명 구하고, 또 우리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약을 쓰고 다 효과를 받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지렁이 또, 오늘 매나고 힘이 센 지렁이, 그 진짜 사람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진짜 사람이 동물하고 식물이, 예. 두 개가 다 이렇게 혈압을 상계까지 이 중풍 환자들 또 일어난 게 있고 또 한국어로 정리하기 또 한 가지 되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그 모임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3: 예, 홍경천은 또 5,400m 이상 정말 이런 약이 아무래도 내가 생각한 데는 연비는 마이라든지 세계 이런 약이 없습니다. 네 가지 한국어로 정리하기. 예. 그런데다 그게 고산지구 약제지였잖아. 아니, 어느 게 지어야 되겠어. 이, 그런 좋은 약이나 이런 큰 배, 하늘 같은 병이, 그,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1: 다른 급한 배 이제, 구멍이니까, 이 약은. 급한 병을 치료하는 약이제니까, 이 약은.
3: 이 약은 어쨌든, 이만한 약이, 솔직히 말해, 제대로 말하면, 두 번째 가면 설거하지. 첫 번째는 어쨌든 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연민에서 쓴 사람들이 다른 약을, 숱한 약을 다 쓰고도, 다 여기 들어와서 다 그 약을 다 쓰고 지금 새 생명 구했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분들 다 한두 번 다 참가했지, 그러니까, 다른 사이에서.
1: 그렇죠.
3: 예, 어쨌든 그래도 약은, 이만한 약이 정말 없다는 건 얘기라고, 예. 그 다음에 또, 예, 우리 이렇게 주머니 우리 하던 장관이 우리 친척이 둘째 아저씨가, 예, 이 녹을 세번 오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다른 약이 쓸게 없다. 무조건 약을 써라. 어디 일을 쓴지 오란다. 일을 해야 된다. 굉장히, 야, 약은 정말, 그래도 어렸지라는 게 제일 바쁘다지. 그 자기는 어렸지 많이 났으면 조금 나가 걸겠는데 못 걸겠다는 게 어렸지. 근데 이 약을 다 쓰고 있어요. 보름도 없고, 어렸지라는 게 없으니까. 자기는 어디, 야, 어디 살았다. 그래, 그 집에 우리 보니까 둘째 아저씨, 그 아저씨 그 옆집이 또, 예, 아바이 또 있는 분이 계신 분이 많지 않은데 이제 집시는 수준이 그분이 또 예,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너무 싸겠다고 지금 난리란 말인데 우리 할 거나 이거 줬다가 싸겠단다 선생님
1: 그 사람은 무슨 배이란까?
3: 예, 노골 넣었고요.
1: 아, 예. 예. 그 넣었고기는 정말 좋은.

0: 이야기입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군 한주씩 동안에 혈압약 달고 살고 이랬는데 선생님 강력 들으면서 소장약이 좋다 했어요. 선생님 시킨 대로 한 가지 밥 먹고 쓰면 또 혈압약을 감량해서 어떻게 먹으라며 그렇게 먹고 해서 6달 반부터 저도 이 약만 지금 먹고 있는데 혈압은 좀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예.
3: 언제 요즘 딱 저기 뭐 이렇게 정리에 딱 고소만 얻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 성질이 세기도 있었으니까 성질이 어지럽고 심하고 기억력도 없고 소리나고 이랬는데 그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겠나 말입니다.
0: 예.
3: 관절도 아주 좋았습니다. 평생 관절이 있고 무릎이 계속 붓기고 해서 통근 무기래서 무릎이 들기 힘들었단 말입니다. 들기 힘들고 꺾기 힘들고 했는데 지금은
0: 어째 거기 그리 복잡한가?
3: 아, 이게 여기 비행기 소리 나서 그렇구나.
0: 아.
3: 예. 그래서 여기 오면 괜찮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저도는 너무 좋아서 우리는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3: 남편이 있으니까 그 혈압도 높고 또 이렇게 먹인 색도 보면 오고 관절도 해도 해서 내 공고로 이 약 쓰고 있는데 효과 용 좋다면서 이번에 내 활도 용 좋으니까 이렇게 싸겠습니다. 아까 오늘 배달 받겠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아, 지금 우선 우리 활동 거의 끝이 나니까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예,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예, 지금 우리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약 심리방 이 약이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저희가 오랫동안 이 약을 소개해드리면서 전주각지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이 약을 선택해서 쓰시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아, 그 중풍이 와가지고서 예, 이분은 예, 중풍이 온 지겠거나 한 8년이 되는 이런 분인데 언어장애가 온 이런 분입니다. 이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남편이 그분이 말하는 게 자기는 이 그 아내가 중풍이 왔는데 언어장애가 왔답니다. 예, 그래서 그 집어 우선 다 날렸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돈이 없는데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이 약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이 약을 우리 약을 지금 선택해서 쓰고 있는데 8년 동안 어느 만큼 치료를 많이 했는지 모른답니다. 예, 그런데 끝내 말을 못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약을 쓰기 전에 말을 못했는데 이게 우리 약을 쓰고 50일이 되니까나 아,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선생님 우우 하면서 말을 하려고 한다 이러더라 말입니다. 야, 이게 어쨌든 효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더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아, 넉 달 만에 저희한테 또 전화 왔는데 선생님 어서 문구 우리 아내에게도 말한다 우리 얘기가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며 너무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한 분은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아 밥을 드실 때 너무도 떨려가지고 두 손을 다 써가면서 손을 아 받쳐 들고 예 한 손으로 받쳐 들고 한쪽으로는 떨리는 이 손으로 예 한 숟가락 두 숟가락을 받치면서 예 밥을 예 그거 떠놓을 수 있었다는 이런 분이 실례인데 이분이 우리 이 장약을 아 몇 달 동안 쓰시고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한 손으로 밥을 입에 떠넣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고 완전히 떨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에서. 예. 예. 그리고 또 아,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집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또 우리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그런 증상이 나사졌다면서 또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풍이 와가지고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해서 침대 생활만 하던 이런 분이 실례인데 지금 우리 약을 이 몇 달 동안 쓰시면서 침대에서 내려와 자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얼굴이 맨풀이 와가지고 얼굴이 당기우고 물을 마실 때나 무슨 음식을 좀 드시려고 해도 태기 너무 떨려서 힘들어 하시던 이런 분들도 지금 이 약을 드시면서 아,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태기 떨리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 한 환자분 한 분은 중풍이 와가지고 침을 질 물질 졸졸 흘리고

0: 이기 때문에 밥을 마주 앉아 먹는데 보기 아주 민망했댔는데 지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쓰시면서 침을 흘리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반영하셨죠. 예. 그리고 또 이 한 환자분은 중풍이 온 지 10년이 되는데 중풍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딱 그래서 집에서 다섯 발짝밖에 못 걸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분이가 지금 우리 약을 선택해서 드시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저희한테 지금 전화 왔는데 집에서 이제 이 약을 한 달 동안 먹었는데 50발짝은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나 얼마나 큰 지금 효과를 보는지 우리 알 수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괴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학교 기업이 련동하는 야위 실천과 흥미로운 소양 평가부터 학교 지방이 협력하는 특색 견학 체험까지 우리 주 각 중소학교들에서는 덕지 재미로 전면 육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 방식 혁신과 성장 환경 다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원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을 쌓고 재능을 키우며 시민 성장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알차고 다채로운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길시 연집향 남계촌에서 한 차례 야외 견학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중소학생 21명이 활동에 참여해 야외에서 불 피우기, 밧줄 사용법, 야외 물 정화 등 실용적인 생존 기술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또 활쏘기와 야외 취사, 캠핑까지 직접 체험하며 몰입감 있게 자연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견학 활동은 전문 야영 코치팀이 전 과정을 지도하고 세심하게 가르쳤으며 훈련 내내 안전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학생 최민혁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작을 패는 방법과 불 붙이는 방법을 처음 배웠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혔습니다. 학생 박재희입니다. 자연과 접촉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어젯밤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잤습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학생들의 야외 실천 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이런 활동은 방학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야외 위험 대피, 자아구조, 상호구조 능력을 익히고 팀 협력, 상황 대처 종합 능력을 키우게 함으로써 청소년 자질 교양과 안전 교양의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데 조력합니다. 연변 일과송 야외 확장위원회사 책임자 최동훈입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 특히 소학생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과 창의력을 키워줬습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교육 정책을 깊이 있게 실시하기 위해 방학 전 연길시 신흥소학교는 저학년 평가 수업을 실외로 옮겨 운동장에서 기말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말 종합소양 평가 방식은 정성껏 설계한 다원적이고 재미있는 관문 통과 과정을 통해 언어 표현, 수리 활용, 예술 발표, 체육 실천을 하나로 융합했으며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새로워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운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안내원, 관찰원, 평가원으로 변신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종합소양을 정밀하게 평가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1학년 학생 조민성입니다. 이번에 신흥소학교에서 즐거운 기말 시험을 치렀는데 어문, 수학, 체육, 미술, 음악 다섯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했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셔서 결국 다 통과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2학년 학생 공윤입니다. 방금 학교에서 조직한 수학, 어문, 예술, 체육, 미술 문답 평가에 참가했습니다. 카드로 관문을 통과하는 방식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연령 특성에 맞춰 전주 저학년 기말 평가는 모두 별점 평가 격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 과정 시험지를 사용하지 않고 점수도 매기지 않으며 순위도 정하지 않아 종합 소양 평가가 아이들의 천성과 교육의 초심에 더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교도주임 허안나입니다. 놀이 형식의 관문 통과 평가는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표현력, 실천 능력, 림기 응변 능력을 길러줍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최적화해 부담은 줄이면서도 교육질을 유지함으로써 저학년 학생들이 전면적이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각 학교는 학생들이 향촌 민속기지, 홍색전시관, 档案관, 의료기구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배우고 탐구하며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은 학교 플러스 사회기지 교육연합체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현지 자원을 활용해 가깝고 상시 운영 가능한 견학 실천 과정을 만들어 학교 지방 협력 개발, 현지 개발의 새로운 발전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올해 안도현은 쌍원 교육연합체 건설을 전액에 피복했으며 6개 중소학교와 6개 현지 우수사회교육기지가 협력해 28개의 현지화된 견학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 국장 성홍입니다. 우리는 쌍원 교육연합체 구축을 추진하고 학교 교원과 기지 인력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도현의 중의학, 민속, 홍색,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각 연령대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견학 수업을 집 앞에 마련해 아이들이 고향에서 배우고 느끼게 했는데 이런 학교 지방 공동 건설 모식은 실전 교육의 관건고리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최근인간 우리주는 교육 플랫폼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양성 경로를 넓혀 지행 일치를 강조하고 다채로운 실천 활동을 적극 창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방학 기간 자녀와 함께 고향의 산과들, 역사유적, 민속마을을 돌아보게 경려하고 정규적인 견학교육 기구를 통해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면서 중화민족 다원 일체 구도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끊임없이 증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역이 협력하고 다원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구도를 구축해 청소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의 혜택 속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열린 주생태환경국 소식통보회의에 따르면 근래 우리 주에서 대기오염 예방투치 사업을 깊이 추진한 데서 공기질 우량일수 비율이 5년 연속 98%를 웃돌고 PM2.5 평균 농도가 4년 연속 1립방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유지했으며 공기질 3가지 핵심 지표가 모두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이미 연변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으로 됐습니다. 대기 생태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오염 퇴치를 견제하고 대기 치리 5가지 전력을 펼쳤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대기환경처 처장 고지강입니다. 꽃불 폭주, 연소 관리 통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금지 및 제한 구역과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확정했으며 판매 원천에 대한 선전을 전면 강화해 2년 연속 음력설 기간 오염물 농도가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존 오염 처리를 강화하고 오존 오염 조기 경보 처리 기재를 구축했으며 고온 시간대에 시내 아스팔트 포장, 도로 표식선 시공 등 VOCS 배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도로 물 뿌리기 빈도를 늘려 오존 생성을 억제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형 석탄 보일러에 대한 정밀화 감독 관리를

0: 부진했습니다.
1: 로직시화관
0: 원천 종합 치리를 두드러지게 하고 산업 개조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석탄 보이라 초저 배출 개조와 가스 보이라 저질소 연소 개조를 전면 추진하고 모든 대형 석탄 보이라 승격 임무를 완수했으며 세멘트 등 중점 업종의 오염물 감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로후차와 로후보이라 도태 진척을 다그치고 전문 보조금을 시달해 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집 소각 금지를 엄격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5급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9만여 개 경작지 관리 통제 구획을 세분화했으며 위성 원격 탐사와 영상 감시에 의탁해 집 소각 순찰 관리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소각 오염을 정밀하게 방지했습니다. 동시에 그루터기 계획 소각을 과학적이고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엄격히 감독 관리한 결과 3년 연속 대면적 규정 위반 소각 발화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오염 예방 퇴치 대상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에 정밀하게 맞춰 청정에너지 열공급, 석탄 보이라 초저 배출 개조, 휘발성 유기물 집법 능력 건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독관리 설비 건설 등 고품질 대상을 적극 신청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주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물의 루계 감축량은 각기 3,755톤과 449톤에 달해 뚜렷한 감축 효과를 거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탄소전에 주력했습니다. 2024년 우리 주는 전국기후 적응형 도시건설 심화 시험점으로 됐습니다. 여러 부문에서는 연동해 시험점 건설의 재반 사업을 추진한 동시에 훈춘광업 메탄가스 리용 CCER 대상을 추진해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총칙에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핵심 요의 전면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첫머리에서 립법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12가지 반드시 핵심 요의를 전면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조문 순서는 기본상 12가지 반드시 논리에 따라 전개됐으며 우리 당의 신시대 민족사업에 관한 리론혁신, 제도혁신, 실천혁신을 집중 구현했습니다. 총칙은 민족단결 진보사업은 중국 공산당의 전면 영도를 견제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찰하며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의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총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는 중대한 독창적 논단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대포치를 해석했으며 민족평등, 민족단결, 민족진보 등 중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 완선하며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치리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등 중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0: 단일내 연변서예가협회에서는 지역문화의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광범한 서예창작자들을 단결해 문예창작을 깊이 추진했는 바 일련의 우수한 서예작품들이 각급 전시회에서 선보여 풍성한 문예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5년간 연변서예가협회에서는 기치를 들고 민심을 모으며 신진을 육성하고 문화를 진흥시키며 형상을 보여주는 사명 임무를 둘러싸고 전주 광범한 서예 삼일꾼들을 단합 인솔해 주제 창작, 교양 양성, 전시 교류, 자원 봉사, 대외 연락 등 다채로운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5년간 연변 서예가 협회 회원 2명의 작품이 전국 제13회 서예 전각전, 전국 서화첩전, 전국 각자전에 입선됐고 회원 12명의 작품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길림성 서예 작품 전람회, 회원 2명의 작품이 길림성 제1회 해서 작품전과 길림성 제1회 초서 작품전에 입선됐습니다. 향후 새로운 한기 연변서예가협회 주석단은 본토 문화의 깊은 내포를 힘써 발굴하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문화와 민족단결 실천에서 주제를 정련하며 정품을 다듬게 됩니다. 인재 양성 기제를 혁신해 광범한 회원들에게 다양한 성장 공간을 마련하고 기층 봉사망을 최적화해 먹향기가 교정과 사회구역, 부대와 향촌에 스며들게 하게 됩니다. 또한 대외 교류 차원을 확장해 상호 학습 속에서 특

0: 혜택을 부각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 서해 사업이 새 단계에 올라서게 할 계획입니다.
1: 왕청현 공안국 대천 파출소에서는 일전 원격 조작식 전신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주민 경제 손실 32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당일 왕청현 공안국 대천 파출소에 반사기 조기 경보가 접수됐는데 관할 구역 내 한 주민이 전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민은 낯선 전화를 받은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면에 공유 기능이 켜졌습니다. 휴대 전화번호는 악의적으로 자동 연결로 설정돼 통화 불가, 없는 번호 안내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해 개인 자금이 도난당할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기 경보 접수 후 민경은 수소문 끝에 당사자를 찾았는데 그의 휴대폰은 화면이 꺼진 채 백그라운드에서 누군가 계속 원격 조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경은 당사자를 도와 심카드를 분리하고 기기 네트워크를 차단해 범죄분자의 원격 범행 통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은행카드를 보호하기 위해 동결 처리를 했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조치로 당사자의 32만 원 예금은 한 푼도 피해 없었습니다. 왕청 공안은 광범한 주민들이 낯선 전화를 각별히 경계하고 화면 공유 기능을 절대 켜지 말며 휴대폰이 원격 조종 당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통화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네트워크 연결을 해제하고 가까운 공안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자신의 재산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0: 2026년 신화룡컵 안도현 축구연맹전 결승전 및 시상식이 26일 안도현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라운드의 치열한 경기를 통해 각 참가팀은 앙양된 체육정신을 보여주며 대회를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다채로운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오전 옹성가도 대표팀과 영경향 대표팀이 먼저 3위 쟁탈전을 펼쳤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특색 문예 종목들이 윤번으로 무대에 올라 긴장하고 치열한 경기에 열렬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치열한 대결 끝에 옹성가도 대표팀이 2-0으로 이겨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후 2시 이번 연맹전 우승을 가리는 대결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호흡을 맞춰 완강히 분투하면서 강인한 체육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최종 장흥가도 대표팀이 5-1로 송강진 대표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우수 감독, 우수 조직 선진 개인, 최우수 득점수 등 개인상과 우수 공헌상, 공평 경쟁상 등 단체상을 차례로 수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팀, 준우승팀, 우승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영예를 받았습니다. 안도현 장흥가도 대표팀 선수 조진종입니다. 이번 연맹전 우승을 하게 돼 매우 격동되고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예는 모든 선수들의 분투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결승전 상대팀의 실력이 매우 강했지만 우리도 전력을 다해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이는 영예일 뿐만 아니라 경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축구에 대한 열애를 이어가고 경기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안도 축구 풍채를 계속 보여주겠습니다. 관중 리민우입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특별히 정체로웠습니다. 선수들의 완강한 투지가 사람들의 피를 끓게 했고 다채로운 문예 공연까지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안도현에서 이런 대중체육 경기를 많이 조직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풍부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여름철 편안하며 꽃무늬가 산뜻한 조선족 꽃무늬 할머니 바지가 연길 서시장 매대에서 조용히 인기를 끌기 시작해 하루 판매량이 100여 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바지는 틱톡 등 짧은 영상 플랫폼을 휩쓸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고 관련 화제 동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도 계속 치솟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현장을 찾은 뒤 잇따라 옷차림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0: 룡정시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일전 룡정시 개산툰진 장터에서 사회보험정책 하향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업일꾼들은 현장에 临시 자문봉사대를 설치하고 매대 상인들과 대중에게 정책선전수첩을 배포했으며 현장 문의에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회보험 사기 방지 법률 보급 선전도 함께 펼쳤는데 사회보험 봉사 창구를

0: 처리로 옮겨 대중들이 장도 보고 관련 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주의 록화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같은 아름다운 연기를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저희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이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이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결머리
2: 듣고 싶은 연면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가장 먼저 단면 작사 리하수 작곡의 남은 인생 이렇게입니다. 복잡한 욕심을 내려놓고 남은 날들을 아름답게 살아가자는 노래입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만은 우리 인민을 준비했습니다. 푸른 하늘, 기름진 근력, 그리고 따뜻한 인심까지. 우리 고향 연변의 자랑을 노래한 이 노래를 들으면 서절로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윤민호 작사, 양춘복 작곡의 단감 인생입니다. 단감처럼 달콤하고 깔끔한 맛을 담은 인생. 씹을수록 고소한 우리 삶의 맛을 경쾌하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안정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광룡 작사, 오영란 작곡의 연변에서 즐겨보세요입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 연변에서 마음껏 즐기고 웃어보자는 큰견 초대장입니다. 류형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문춘산 작사 김미란 작곡의 별 하나입니다. 깊은 밤하늘에 홀로 반짝이는 별 하나, 그 별을 바라보며 소중한 누군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조려와 작사 강철웅 작곡의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기분만 내면 오늘이 참 좋은 날이 아닐까요?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학성 작사 류영근 작곡의 내 고향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의 뿌리 바로 고향입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심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리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투데이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여름철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드리고 여름이불 한 세트 드리고요.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네 박스 드리면서 여름 침대 매트 3종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선풍기 한 대 드립니다. 열여덟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 박스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0: 충하초 경분 여름철 우대 활동은 예, 본약도 더 드리면서 여름철 이불도 드리고 또 여름철 침구 세트라든가 혹은 물냉각 선풍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등 이런 여름철 이런 상품도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서 발효한 이 추출무리가 예, 림상효과 바로 우리 이사협회에서 림상이사협회에서 입증한 이런 통계에 의한다 할 때에는 심장병은 100분의 90%가 예, 개선이 되고 고혈압은 76%, 폐질환이 80%, 간경화가 68%, 예, 기관지염이 94%나 났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86%가 개선되고 혈소판 감소증도 89%, 비염이 93%, 관절염이가 82%가 효과를 봅니다. 예,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예, 아주 특수한 이런 효과를 또 나타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본다 할 때에는 예, 이 약용 성분이가 아, 우리 영지라든가 상황에 들어있는 이런 주요한 효능까지 모두 갖고 있는 아주 다양한 효능을 가진 신비한 이런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체의 노화도 방지하고 혈압하고 혈당을 조절하면서 항균작용하고 항바이러스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1: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2: 안녕하세요.
0: 예.
2: 예, 저도 동충하초 발효기를 먹은 지 언젠 2년 거의입니다.
0: 예.
2: 내가 제일 좋아진 게라면, 저건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고, 이 한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서 이래 힘하면서 빈강지에 그냥 경동태를 먹었습니다. 그래다가도 이게 그거 먹어도 어떤 때는 안 돼가지고, 심하게 발작하면 어지러워 이러면 난다. 이러고 나고 막 토하고 그 다음에는 머리 아프다 하면 때 정말 세게 아픈다. 그럴 때는 정말 죽기 심해가 막 살기 너무 아파서 정말 저 처음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세게 아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땡디를 맞고 뭐 주원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래도 그때 보이지 그 다음에 지나면 또 발작한단 말입니다.
0: 네.
2: 특히는 날씨 차지고 가을이 이게 겨울이 이렇게 여름이 지나가서 그때부터 더 합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여름에요 해 더볼 때는 괜찮습니다.
0: 네.
2: 그런데 날씨만 차지면 꼭 이거 어떻게 하나 피면 못합니다.
0: 네.
2: 맞고 무슨 예방하느라고 그래도 아예 되고 계속 그저 겨울이면 한 두 개씩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든지 이 동충하초 발효기를 내가 이거 처음에는 접수 아이 돼서 조금 싸서 먼저 먹어봤습니다. 이제 한 20일 먹으니까 별로 머리가 이렇게 조금 아픈 것도 슬 아픈 것 같고 심한 것도 슬 안 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 이게 조금 효소는 인 같은 게 맞는 약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처음에 얘기가 한 4,000원씩 쌌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다 먹어보자 먹어와서 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있으면 이거 선택하자 그래 먹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나사시더란 말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제대로 들어가야 먹게 해야겠다. 그래서 정성표는 아예 먹고 갈라시 지내보면 괜찮단 말입니다. 막 아프고 이렇지 않고 그래 차츰차츰 정성표는 떼고 그 다음에 활동할 때 이거 저 싸서 지금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면서리 머리도 이력서지고 그 다음에 밥도 좀 먹게 되고 예. 이가 나빠가지고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문이 내가 심지 체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그것도 좀 나사지고 그 다음에 이 어지러운 것도 나사지고 밥도 좀 먹게 되고 잠도 좀 자게 되고 모든 게 지금 참다좀 조금씩 나사지니까 아무래도 이게 내가 먹어야 될지 정말 이 동충하초가 신기한 약이다 싶어서 활동이 상과해서 싸서 먹기 시작합니다.

0: 그래, 지금, 이번에 이 활동이 되면 내가, 아무래도 요즘은 다른 약을 많이 여러 가지를 먹고, 뭐 좋다는 거 먹어도 효과를 못 봤는데, 여기서 효과를 볼까, 이거, 이번에 또 선택해서는 다른 약을 더 쌀 필요 없다. 요즘 이걸로 내가, 이거 막까지 그냥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네. 그래서 지금 활동 참가하다고 전화합니다.
1: 예. 요리아드가게 23과거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1,980원 하는 현대식 공기청정기를 또 드립니다. 예, 환자분에는 주요하게는 그 신장이 양기가 부족합니다. 예,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동충하초 균분이 딱 맞습니다. 예, 양기도 신장의 양기도 보충해주고 폐운도 보충해주고 면역력도 조절해주고 예, 각종 영양 성분도 다 있고 이 활성 성분이 추출률이가 100분의 99%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기한 효과 있습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또 선생님.
1: 예.
3: 저도 이 동충하초 먹고 있는데, 정말 이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약이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이거 먹기 전에는 정말 아픈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가도 병도 있고, 소화다이 되고, 간 담낭, 그래서 싼 것도 있고, 정말 영 나빴다마다 그런 게, 그래서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도 예, 하나하나 좋아진 게, 정말 말할 데 없이 정말 예, 정신나게 한다마다. 더구나 이 사복지간에 난 작년에도 정말 이, 그, 양마자 모신 아이신 아이됐다 말이야. 그냥 배 시리고 그냥 밥도 못 먹고 예 그냥 알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는 무슨 이 약을 계속 먹을수록 좋아진다. 정말.
1: 맞습니다.
3: 예. 예, 이 약은 예, 결국 또 한 날에 한 번씩 먹을까 얼마 썼습니까? 이전에는 약을 주로 쉬어놓고 그 이거 먹었든지 저거 먹었든지 하고서 그냥 근심하고 그냥 약을 먹으면 그래도 먹기 영심 들었는데 지금 하루에 그저 일어나서 그 이 약 한 가지만 먹어도 예, 또 모든 방면에서 다 좋아진다만 다 그래서 이 너무 약이 좋을까 아무래도 약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싼 게 많은데 아무래도 더 싸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먹자 뭐
1: 예.
3: 이번에 또 전화했습니다.
1: 예. 지금이 의대 장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이 열아득하게 23과거 주는 활동에 참가하면 좋습니다.
3: 예.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지금 동충하초의 발효원 쓰고 있습니다.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저 뇌조색이 있고, 의심증이 나고, 기억력이 나고, 그래서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숨 차고, 장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소화도 잘해야 되지. 대리성 비대 있어서 소변도 잘해 나오고
1: 네.
4: 무릎 관절도 아프지. 그래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은데 이 동충하초를 쓴 게 지금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4: 그래 이 동충하초 이 약 우리는 저 부부가에 둘이 다 씁니다. 네. 네.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이 소화 잘해야 되지.
1: 예.
4: 위지 또 무릎 관절이 아프지. 그래서 여기 같이 쓴데 바속화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 활동도 좋을 때 열약 빠져가지고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예. 잘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열량은 아주 적습니다.
2: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중노년 분들에게 또 맞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장내 환경까지 좋게 하기 때문에 이 대사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특별히 이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동충하초는 불로장생이 영약으로서 수천 년 전부터 전해왔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3: 동순하사 발효견본을 먹고 있는

0: 환자입니다.
1: 예.
0: 우리 집에 아저씨도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우리 집에 아저씨는 목에 가래가 그냥 붙어가지고 소리. 예, 그게 낫지 않아 소리. 동승하초 먹은 다음부터는 그 가래가 제절로 없어졌습니다.
1: 예.
0: 예. 혈압도 조절이 잘 아이 되던 게 혈압 조절도 정상이 되고요.
1: 네.
0: 예, 위도 소화 아이 돼서 그냥 그래서 저기 그 냄새가 그냥 올라오던 게 지금 그 냄새도 없어졌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친구는 내 소개해서 샀는데 설사를 그냥 했는데 지금 설사를 먹고요. 변이가 아주 좋은 게 나간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수면장애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약을 여러 가지를 많이 썼습니다.
1: 네.
0: 그런 것도 얘 되지 않아가지고 소리. 동충화초를 지금 시작에 드신 다음부터는 수면장애가 지금 사뭇 잘 싸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수면제를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심장이 항상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던 게 심장도 좋아지고 예.
1: 네.
0: 그리고 예. 이, 뭐, 4,500m, 뭐,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러는지, 정말, 약 효과가 뚜렷하게 좋았습니다.
1: 네.
0: 예, 우리는 이거 계속 지금 이번에도 사먹자고 그럽니다.
1: 예, 예. 지금 활동이 또 좋습니다. 예. 예, 열야득하게 숨을 쉬고 하고 드리면서 또 1,980원 하는 공기청정기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 후에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이게 동충하초 발효병을 쓰는 환자입니다.
4: 예.
3: 나는 이게 저 기억력이 좀 부족했어요. 고소 많이 했습니다.
4: 예.
3: 한 일도 갑자기 이뤄지고 해. 근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4: 예.
3: 그 다음에 머리 아프던 것도 막 좀 낫고 해.
4: 예.
3: 약은 이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4: 네.
3: 해를 찐하던 것도 나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4: 네.
3: 기억력도 많이 돌아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 우리 노친하고 같이 쓰는데, 이번에 우대할도에 좋으니까, 더 싸다고 그래.
4: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4: 예, 우리 중의학 서적에 이 본초 강목이 있습니다. 이 본초 강목에서는 동충하초가 허약 체질도 든든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은 우리 음식 문화라든가 환경 이 오염이라든가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이

0: 인해서 면역력이 무너지면 많은 질병이 발생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이 동천호를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어제 이거

0: 네.
1: 이래서 이거 썼는데 저는 쓴 지 지금 오라제입니다. 한 두 달 되는지 시장 이렇게 썼는데 네, 7월도 왔다 갔습니다. 그 차에 다시
0: 네.
1: 이곤하고 예. 이렇게 내 세게 아는 한자입니다. 시장 그래서 내 이거 방송 듣고 선장님 말씀하는 거 내 듣고 별로 호기심이 있어서 내 이거 시작했는데 이렇습니다. 시장 내에 아침에 식전에 한 날에 두 봉지를 먹습니다.
0: 네.
1: 두 봉지는 해가 더 잘 빨리 하기 입니다. 이게
0: 예, 심한 분들은 자량하면 예, 좋습니다. 예.
1: 네, 내 병은 중화에 가나 내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0: 예.
1: 내 이렇게 했는데 효과용 빠르고 시장 아주 좋습니다. 자주 골도 돌아보고 예, 손도 떨리는 것도 낫고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의하게는 무식의 이야기가 신심 있는 감에 격소 아이 들어갔습니다. 산약은 격소 들어가서 예, 효과는 알겠는데 위가 손상수지입니까 선생님? 이 약은 이 격소도 아이 들어가기 안전한 약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서 내 이거 시작했었는데 예, 우리 시에게도 부유 왔습니다. 어떤 70이 넘는 게 그래 내 이거 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그 시에게도 한 두 달 썼는지 좀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봉지를 쓰다 했습니다. 한 자마다 부동화제입니까, 선생님?
0: 네.
1: 예, 경한 것도 있고, 심한 것도 있고, 이렇게 내 저는 부유하기 때문에 딴 사람하고 따다고 두 봉지를 쓰라고, 내 두 봉지 쓰라고 말했지만 두 봉지를 쓴답니다.
0: 네.
1: 썼는데, 시장 효과 차츰차츰이 어느 장에도 조금 나고 약간 점지 알긴 납니다.
0: 예.
1: 그래서 계속 아줌마 그거 나도 더 쏴쓰겠다고 예, 좀 이번 활동에 아줌마 참가를 해서 날 쏴달라고 내가 이랬습니다.
0: 예.
1: 활동도 얼마나 좋습니까? 약도 더 주지, 장기품도 많지, 값도 합당하지.
0: 예.
1: 그래서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를 해서 많이 쏴려고 합니다. 선생님.
0: 예. 중풍후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일단 중풍후유증이 있으면 기혈이 막히기 때문에
1: 예, 예,
0: 전신이 변화가 생깁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럴 때에는 이 발효동충하초균분을 쓰면은 빨리 개선된다. 이 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이 천년 약물 대사전에는 아, 신장 기능을 돕고 폐를 든든하게 하는 약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우리 90세를 넘긴 맹인들도 동충하초를 복용해서 무병장수했다는 이런 기록도 또 남아 있기도 합니다.
2: 네.
0: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는 이런 100세 세대가 아니라 예, 젊고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이런 장수 명약입니다.
2: 네.
0: 예, 지금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프지 말고 살겠는가 이런 이 욕망이 있죠.
2: 네.
0: 예, 이런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약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이 현대 의학하고 현대 과학 제약 기술을 결합해서 또 추출한 이런 유효 성분들이기 때문에 예, 동충하초에 함유되어 있는 아주 신비한 성분들을 예, 더 추출하기도 하고 효능이가 더 많습니다. 예, 때문에 병을 이겨내는 이런 면역력도 향상시키고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면서 노화도 천천히 진행되게 하는 예, 이런 고급 약재로서 우리 현대인들이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몸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무병장수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귀중한 명약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의 성분들을 본다 할 때에는 이 베타글루칸하고 다당류 성분이 결합이 되면은 면역 기능이가 활성화됩니다. 예, 때문에 이 베타글루칸은 면역력도 높이고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에 대한 이런 저항력을 높여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예, 그리고 베타글루칸은 예,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종양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보통 항암제와는 다르게 인체에 손상이 없이 자신이 면역응답을 높여서 간접

0: 쪽으로 암을 공격해서 억제시킵니다. 예, 그리고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체내에 이 효소 작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 효소라 할 때에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촉매인 이런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대사 효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 네.
0: 예, 우리 사람이 인체라 몸에는 이런 효소를 만드는 시스템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효소의 생산량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 효소를 다 소모해 버리면은 새롭게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효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영양소를 보급하거나 혹은 효소를 포함한 음식을 섭취해서 효소를 보완시켜줘야 됩니다.
1: 네.
0: 예,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소화계통의 질병이 있거나 혹은 예, 오랫동안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몸에 영양실조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좋은 효과를 보는 그 원리라 할 때에는 동충하초 발효 균분에는 효소의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가 예,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몸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효능도 있고 또 효소의 생성을 활발하게 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 나는 그렇게 소화 안 됐는데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는 입맛도 돌아오고 소화도 잘 되는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섭취하면은 효소의 재료가 되는 이런 아미노산이 채워지면서 생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화를 막는 데서도 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옛날부터 불로장생이 비약으로 알려져 왔죠. 그리고 동충하초는 생활습관 질환의 예방과 개선에서는 아주 특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동충하초에는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이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암이라든가 생활습관 질병 등 여러 가지 질병을 개선시킵니다. 예, 우리 특수하게 아, 지금 이 생활습관 질병에서 보면은 이 중풍 환자분들에게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일단 중풍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유증이가 남는 게 제일 문제죠.
1: 네.
0: 이 후유증 개선에서 반신불수가 있거나 언어장애가 있거나 예, 신경손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 예,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에게서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예, 혈액을 맑게 해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에 들어있는 이 멜라토닌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등 정신질환을 개선해서 심신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예, 우리 만성질환을 오래 하면서 또 내세가 있으면은 누구나 불면증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장애, 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는 예, 이런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으면서 정신질환하고 불면증 개선, 예, 이 면에서 좀 독특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는 아주 뛰어난 예, 이런 혈압 조절의 효과가 있으면서 이 혈압 조절이라 할 때에는 예, 높은 혈압은 낮춰주고 낮은 혈압은 높여주는 예,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환자분들이나 쓰면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3-0666번, 283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리해룡 작사 지혜선 작곡의 고마워요 당신 보내드립니다. 곁에서 힘이 되어준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실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정적인 노래로 듣는 이에게 온기가 전해집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원학 작사 최삼명 작곡의 아리랑 이상골의 정들어다오 보내드립니다. 전화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밝게 웃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힘든 일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대현 작사, 성기화 작곡의 웃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김향울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박영일 작곡의 정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가요죠. 고향의 들판, 산과 물, 정겨운 마을 풍경을 노래하며 고향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가요. 임효원 작사, 동희철 작곡의 내 고향 좋고 좋다 보내드립니다.

저녁에 지는 노을도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고 평온한 노년의 삶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웅준 작사 김나모 작곡의 인생의 석양 노을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과배 고향 먹거리도 풍성 벌거리도 풍성하고 사시장철 부동한 매력을 가진 연변입니다.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장경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이기순 작사 최근 작곡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금산과 은산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고향. 아무리 화려한 법문도 내 고향이 정견상과 물에 비할 수 없습니다. 대옥작사 박성철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연이 오면 사랑도 함께 변하고 모든 게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서영근 작사, 장성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날 함께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산으로 떠나볼까요? 박정길 작사 라성도 작곡의 산으로 가자 양세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름하면 덥고 끈적거리는 불쾌함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그 계절의 한복판에는 어김없이 청량한 낭만도 숨어 있습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고향의 여름,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청소 하셨나요? 연명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옥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증정해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상세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Q10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 이 시간은 20분밖에 방송해야 합니다. 30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간단하게 Q10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장근육영양제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의학에서는 그 동물 실험을 많이 하죠. 예, 토끼요, 뭐, 예, 특히 쥐라든가. 그런데 이 Q15 동물 실험할 때는 개구리 심장을 많이 합니다. 개구리 심장을 꺼내 놓으면 처음 한 몇 초는 팔딱팔딱 뜁니다. 그러다가 서게 되겠죠. 이럴 때 Q10을 쏟아 넣으면 섰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이거 동물 실험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 Q10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심장 근육에 제일 많이 포함되고 간, 콩팥, 잇몸, 여기에 맞습니다. 잇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늙어가면서 잇몸이 왜 자꾸 내려앉는가, 이빨 뿌리가 드러나고, 예, 아프고, 시리고, 찬물 뜨거운 거 못 먹고, 이게 다 잇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이 Q10의 함량이 나이가 들면서 팍 떨어지는 겁니다. 이 Q10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물 제품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는 그 합성이가 17번의 생화 반응을 걸쳐야 만들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60대, 70대 가서는 더 형편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의 25% 아래로 떨어진다 할 때에는 심장이 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Q10이라는 거는 후메 Q10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박사가 발견하고 영국 박사가 이거 논문 쓰면서 노벨상 급성 받은 제품입니다. 때문에 내세 있는 분들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을 다 잡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 이 Q10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국 강사도 우리 건네 보시면 5곽 드리고 Q10도 드리고 이래서 이번 우대 활동 15곽은 또 좋습니다.

0: 나 열다섯 곽도 드리고 교식도 열다섯 곽 드리고 예. 자, 우대학당 참가하실 분들 자문하십시오. 교식도 또 드리고 예. 때문에 이번 우대활동은 보조금도 나가고 교십을 원래 내가 싸먹자 했는데 준비했던 분들 사실 교십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쓰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예,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건네 보신 한을 쓰고 있습니다. 금연에 네. 혈압이 높은데 자꾸 나 먹은다면 그게 정사이라며 혈압이 아가 아이 잡쌌습니다.
0: 얼마만이
2: 예, 저기 그런 아이고이를 소지가지 나간다는 게 도로시 또 번제지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일부자니까 일부지 마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자기들로 일어나 아이 된다면 이리 노신 타이 받겠다며 그래 병원에가 치료하고 댄디 맞고 나와 중약도 쓰고 이랬는데 그냥 예, 뒷걸이 시 하고 이 볼에다가 예, 두 개를 씌워 놓은 것 같답니다. 네. 그리고 매역이 없어서 또 꼼짝 못합니다.
0: 머리 혈관이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내셔 포들이 많이 굳어졌다는 것 말합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뭐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잡쌌는데도 그래서 그랬을 때 다게 선생님이 강의를 두고 나는 예, 선생님이 약을 강의하는 거 다 쓴다. 예, 그래서 어느 게 나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건네보신 한에 썼는데 아 그렇게 합폐미 잡고 하던 게 우선 없어지고 그 다음에 허리 네. 두 개 비를 씌워놓은 것도 예, 자꾸 무겁다 한다. 그래서 네. 또 운동하는 급에 그 운동해서 겨우 아이디어 하면서 그래서 이 약을 잡쌌는데 예, 아 우선은 골이 좀 헷갈아지고 예 정신
0: 그럴 겁니다. 정신 나죠.
2: 예 그리고 이 예.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예 아 자꾸 누워 있습니다. 나가 활동하는 예. 아 맥이 없는데 예. 내가 어디 나가 활동하는가 그러던 게 예, 이거 분이 보신 한우 썼는데 예, 이게 뭐 약방이나 병원에서 주는 것보다 예 중약이래 그러는지 효과용 좋습니다.
0: 아, 이 약처럼 성분이 좋은 게 없죠. 기혈을 보충하는 데서는 정말 독특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뚱어 의조 제약공장에 끊어 예, 일반 데서 못 팝니다. 이게 좀 많이 떼내서만 파는 겁니다. 전매점에서만 예. 그러니까 효과 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리고 얘 예, 밥이 요매해 잡습니다. 이런 게 우선에 네. 식사도 아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 맛 조금 더 잡수실 때라 괜히 감액이 나고 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야 어림도 없어지고 거리시 하던 게 그게 좋아질까 예 별로 눈도 잘 보이는 것 같고 정신 안 나가
0: 중풍이랑 온 환자들이 보면은 예, 물론 아직 중풍 나요고 머리가 거저 좀 혈압 높고 어지럽단 뿐이지 진짜 중풍으로 온 환자들이 이런 효과로 보면 예, 너무도 좋아합니다. 항상 머리가 흐리머리한 게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오늘이고 이렇듯 사람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돌아오면 너무 그런 효과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합니다.
2: 예, 영 좋아한다. 계속 이번에 우대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벌써 70이 넘으면은 신장이 다 나빠지지니까 아이 좀 주시부 거져주지
0: 예.
2: 우대활동이 좋지 그래서 주머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좀 작게 쌌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대활동 할 때네 이렇게 좀 우대활동 할 때 어디는 70 넘었을까 좀 약을 좀 오래 써야 개발해야지 예? 그래서 이번에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우대 활동 며칠 안에 남았으니까 나의 뭐 다른 시시급들한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교식을 주지 천원 빼주지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2: 예, 난 교식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을 주는 게 거기다
0: 그 잡사보시오. 교식은 예, 생물 제품이 돼서 쓴 날부터 알깁니다.
2: 예. 예, 선생님
0: 소개해서
2: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0: 받으려
2: 합니다.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전번 시간에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그 방송 듣는 분들은 보면은 확실히 필기람 하면서 들어갔고 예. 어떤 때는 자문이람 할 때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지 그렇게 뭐 잘

0: 받았겠는가 이런 생각하면 방송했는데 딱딱 적어놓고 이 질문이라면 하는 거 보면 정말 수폐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단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2: 선생님 수고하신다. 저도 이제 보시하는 목소리다. 어제 먹는 거 하면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머리 오지럽고 허리 아프고 정신이 띵합니다. 그리고도 원래 녹공도 왔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정신이 띵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하루에 혈압이 하고 두 번씩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는가 하면 머리에서 자꾸만 소리 나면서 밤에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 언니 보시하는 썼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네.
2: 먹고 있어가지고, 정신 띵 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것도 많이 나가지고, 이라비아가 한 날에 두 번씩 먹던 것도, 이전에 지금 한 번씩 먹고, 그리고 화변이 닫아가지고, 소리, 하루 또 내게도 그것도 한 대여섯 번씩 일어나댔습니다.
0: 네.
2: 이렇게 해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날까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어찌든지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남고 나면 정신이 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니, 어떤 때는 두문두문 가다,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처럼 이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됐습니다.
0: 그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돌아갈 수 없는 기가 부족한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숨이 올라옵니다.
2: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 하나 일어나서 이 가슴 두드리고 이래면 한참 그러면 몸 괜찮아서 이래 되는데 지금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이 약은 심장뿐만 아니라 간, 콩팥 모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되나서 이 약 쓰면은 심장이 힘이 세집니다.
2: 예, 확실히 이 심장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이 저도 후련한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용납니다. 이 약 먹은 게 그래서 계속 쓰면 이번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치수 주지, 돈도 빼주지, 그 다음에, 15가게, 15가구 주지, 이럴 때에, 저기, 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살려고 합니다.
0: 예, 약값이 제일 높아지는 기회입니다. 예, 저는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립시다.
2: 예, 배달 받겠습니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2797번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 몸에서는 여지껏 알려진 바로 이하면 12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2가지 이상이죠. 예. 그런데 우리 알려진 거 보면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엔돌핀이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머리에 있는 대뇌에 있는 성과체라는 이런 조직에서 분비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는 지금 건의 보시면 먹는 생각입니다.
0: 네.
3: 먹는 감에 따라 생기는 체벌에는.
0: 성과해졌습니다.
3: 그렇습니까?
1: 네. 가까이 대고 말씀 주시죠.
3: 예, 네, 알았습니다.
1: 네.
3: 지금 됩니까?
1: 네.
0: 예.
3: 예, 단연간 따라 생기는 체벌에는.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안개치고
0: 예.
3: 또 뒤에서 소리나고 머리도 소리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많이 했는데 이건 무슨 먹고 있는데 이제 한 보름 먹었는 것 같은데 조금 피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면
0: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잡수자마자 딱입니다.
3: 그렇지만 이 효과 이렇게 빠르게
0: 떠났습니다. 예.
3: 그래서 같이 일어나면 등치고 나고 예, 그러면 말수하고 뒤에 소리 나던 것도 제 속에 막 들어버렸습니다.
0: 네, 그럴 겁니다.
3: 이건 계속 오래 먹어도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우리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약이기 때문에 늙음하기싫어 이런 약을 써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지면 특히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면 뇌조직이 좋아진다. 그래서 계속 쓰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오래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뇌조직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뇌세포가 다 굳어지고 말라가고 있는데 언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겠습니까? 멜라토닌은 우리 한어로 하면은 褪黑素라는 겁니다. 약국 가면 褪黑素라는 거 따로 팝니다. 예? 근데 그렇게 호르몬을 따로 먹어서는 그 호르몬 같은 건 입 먹을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근뇌보신환은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 손과체가 줄어들지 않고 잠자고 있던 손과체 뇌세포가 깨어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납니다. 멜라토닌이란 거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2: 네, 담보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재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수재님 한 가지 물어보기죠.
0: 네.
3: 이미 중풍이 좀 왔습니다. 중풍 네. 왔는데 손을 떨고 그다음에 네. 그런 뭡니까 혈압 파동이 많고 그다음 심장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허리 다리도 계속 또 거기다 정확을 지금 통과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 근래 보조하는 수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과 물어보고 예 물어본다 지금.
0: 네. 이런 분들이 쓰면 손 떨드는 것부터 나사집니다. 예, 어떤 사람 잿머리 뜬다, 손을 뜬다. 아, 이게 다 파킨슨병이 아니라도 이렇게 뜹니다. 이 약은 파킨슨병 환자들까지도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나사집니다. 빨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예.
0: 네,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네.
0: 정적으로 우리 뇌세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굳어지고 뇌세포가 말라가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이래서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 그 어간에 뇌실에서 이 공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그 뇌조직 안에 있는 뇌수들이 또 적어지고 이러면서 뇌세포에서 생산된 노폐물이 빠지지 못합니다. 우리 뇌수를 통해서 많은 이런 그 뇌조직에서 생산된 쓰레기들도 배출합니다. 예. 그래서 정적으로 그 뇌보신환원을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써주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 양에서 약도 더 드리고 또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이 연기입간구복액 같은 거는 좀 만나기도 바쁩니다. 일단 OTC 약이라고 오른쪽 약통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비처방 OTC 약입니다. 거기에 국약 비준번호를 보면은 고혈증 주호 B 20으로 돼 있는 아주 귀한 약입니다. 그 다음에 약 성분 자체도 어색 천연영지가 들어가

0: 하면서 천년이라는 거는 우리 자연에서 보면은 이 그 중의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색 오미 이걸 중의 여기입니다. 중의 치료 방법이나 진단 오장육부 여기에서 보면은 오색을 아주 중의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오미 시클고 짜고 맵고 달고 이런 오미가 우리 병 치료나 진단이거나 이 오장육부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색 5가지 색깔을 중의에서는 승인합니다. 예, 뭐 많대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색 용지가 들어갔고 또 오색 용지 같은 거는 까만색, 뭐 하얀색, 파란색, 적지, 백지 이런 걸 보면은 오장육부에 좋습니다. 오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폐, 콩팥 이걸 말합니다. 오장에 다 좋은 오색이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많은 이런 치료 효과와 그다음 실제적인 그 쓰는 분들이 효과를 보면은 우리 간하고 콩팥이 특별히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예, 이 깡구벅에 이쪽을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너무 맥이 없어서 이 다리를 질질 구슬 댕기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해야 되고 이 몸이 자꾸 붓기며 영 고생했는데 이거 쓴 후에는 지금 반년을 썼습니다. 반년 쓰고 나니까 여러 면에서 다 좋아서 해라 또 잘 되지 아침 일어난 정신 난다. 그렇게 맥이 없더니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예. 난 딴 거보다 이 해라 떠돌이 잘 되니까 오후 몸이 영 편안한다. 그리고 네. 그 잠을 잘 잔다. 잠을 그렇게 자지 못한 내 약이 여러 가지 썼는데 아이디어지다. 근데 이번에 이 약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한국에 갔다는 그도 맥이 없고 어쨌든 살이 다 아프고 발이 다리 아프고 다 아프답니다. 그래서 내 이거 쓰레기 쓰는지 지금 석 달 쓰는 게 그렇게 좋다 잼까?
0: 네.
2: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자고 해라 떠돌도 우리 언니 영 잘 되고 그리고 떤 것보다 무릎이 아파 그렇게 고생했는데 무릎이 지금 아프지 않답니다. 영 좋다 잼까?
0: 네. 네. 네.
2: 그래 오늘이 이게 지금 활동이 여전 시간이 없는데 오늘이 두 분이 다 지금 배달받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네. 아마 요 며칠 새는 이 배달 전화가 불이 날 겁니다. 예.
2: 네.
0: 이래서 지금 전화하십시오.
2: 아, 그렇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실 간하고 콩팥은 우리 오장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고가병 하면은 이 뼈에만 문제가 생겨서 이런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뼈라는 거는 사실 혈관이나 신경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붙어 있는 힘줄인데 근육이가 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에 따라서 골가병이 나타납니다. 관절을 형성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인대로 다 이어져 있죠. 힘줄 인대로에. 그다음에 척추도 그렇습니다. 이 황런대라든가 칠상런대라든가 이런 힘줄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그 우리 남편 지금 이거 약 쓰고 있는데 어제 썼는 거 아니다만 예, 간에 낭도 있고 그다음에 당낭염이 있고 당낭염수 있고 예, 예 위장도 좋지 않다 이 숙성염이 그래가지고 네. 봐도 잘 안 되고 밥도 잘 식욕도 없고 맥이 없고 예,
0: 네.
3: 그사람이 음식을 용 많이 가려야 된다만 나 석탈이 다 끊어가지고 그래서 네. 이 약을 방송 부부들이 썼는데 한 달 나왔으니까 예, 그 이게 이층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잡고 식욕도 당기고 예, 밥도 잘 잡고 맥도 나고 그래서 예, 그 저번에 썼는데 이번에 또 그 활동도 좋지 하니까 오늘 또 배달받아 사다고 그랬다.
0: 예, 오늘 절에 전화하십시오.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이?
1: 네,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중의에서는 사람이 이런 진, 진이라는 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힘줄, 인대, 근뇨, 정맥거성 우리 중의에서는 진이라고 말합니다. 진짱이춘, 1촌만 자라도 연寿심에 사람이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이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늙어가면서 다 그리 크던 키도 줄어들고 눈도 크던 게 줄어들고 작아지고 다 이게 진이가 우리 근육, 힘줄, 관절 지탱하고는 인데 이게 다 줄어드는 겁니다.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우리 영지 강구 복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1: 네.
2: 이 우리 이거 이제 올해는 안 먹었습니다. 한 달째 먹는데.
1: 네.
2: 이거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1: 네.
2: 이 모든 면에서 어째 이거 먹고
1: 효과 보기 시작하죠.
2: 예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이거 좀 더 구매하자 그럽니다.
1: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이거 산 것 같은데
2: 예.
1: 구복액이 돼 효과 빠른 특징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저리에 조금 많이 쌓아놓으십시오. 그게 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예, 예.
1: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1: 네.
2: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우리 중의에서 말하는 이런 말들은 철학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5000년을 내려오는 중국 중의학이 이런 역사를 본다 할 때 그냥 뭐 누기 쓰고 좋다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많은 백성들이 쓰고 하는 말이가 우리 중국 5000년 역사의 이런 그 진리죠.
0: 네.
1: 본초강목이라든가 신농본처라든가
0: 다음 분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교수님.
1: 네.
3: 네. 난 연기 땅구복에게 부모가 오래 썼으면 꽤 약이 좋고, 맥이 나지, 피부색이 좋아지, 막 간, 오장육부, 오관이 자꾸 말라진 것도 낫지, 눈도 좀 좋아지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머리끼도 그렇게 빠지지 않지. 우리 하트 네. 값이 오르기 전에 어떻게 한번 쌓아야 되겠어, 놔야 되겠어,
1: 쌓아놓으십시오. 안 배우십니다. 예. 이러냐, 그, 예, 나중에는 만나기도 바쁩니다.
3: 그래 말이에요. 예, 그래. 예. 오늘 쌓아놓고 그래 말이에요.
1: 예. 그렇게
3: 예. 수고하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0: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또 요 주간판도 그렇습니다. 이 주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힘줄, 인대, 근육, 허리도 근육이 많은 작용을 합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회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기회를 꼭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기업이 련동하는 야위 실전과 흥미로운 소양 평가부터 학교 지방이 협력하는 특색 견학 체험까지 우리 주 각 중소학교들에서는 덕지 재미로 전면 육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 방식 혁신과 성장 환경 다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원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을 쌓고 재능을 키우며 시민 성장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알차고 다채로운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연길시 연집향 남계촌에서 한 차례 야외 견학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연길시 중소학생 21명이 활동에 참여해 야외에서 불 피우기, 밧줄 사용법, 야외 물 정화 등 실용적인 생존 기술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또 활쏘기와 야외 취사, 캠핑까지 직접 체험하며 몰입감 있게 자연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견학 활동은 전문 야영 코치팀이 전 과정을 지도하고 세심하게 가르쳤으며 훈련 내내 안전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학생 최민혁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장작을 패는 방법과 불 붙이는 방법을 처음 배웠고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혔습니다. 학생 박재희입니다. 자연과 접촉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어젯밤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잤습니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학생들의 야외 실천 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이런 활동은 방학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하는 과정에서 야외 위험 대피, 자아구조, 상호구조 능력을 익히고 팀 협력, 상황 대처 종합 능력을 키우게 함으로써 청소년 자질 교양과 안전 교양의 융합 발전을 추동하는 데 조력합니다. 연변 일과송 야외 확장위원회사 책임자 최동훈입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 특히 소학생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과 창의력을 키워줬습니다. 두 가지 부담 경감, 교육 정책을 깊이 있게 실시하기 위해 방학 전 연길시 신흥소학교는 저학년 평가 수업을 실외로 옮겨 운동장에서 기말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말 종합 소양 평가 방식은 정성껏 설계한 다원적이고 재미있는 관문 통과 과정을 통해 언어 표현, 수리 활용, 예술 발표, 체육 실전을 하나로 융합했으며 내용이 풍부하고 형식이 새로워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운 내용을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안내원, 관찰원, 평가원으로 변신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종합 소양을 정밀하게 평가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1학년 학생 조민성입니다. 이번에 신흥소학교에서 즐거운 기말 시험을 치렀는데 어문, 수학, 체육, 미술, 음악 다섯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했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셔서 결국 다 통과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2학년 학생 공윤입니다. 방금 학교에서 조직한 수학, 어문, 예술, 체육, 미술 문답 평가에 참가했습니다. 카드로 관문을 통과하는 방식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연령 특성에 맞춰 전주 저학년 기말 평가는 모두 별점 평가 격려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전 과정 시험지를 사용하지 않고 점수도 매기지 않으며 순위도 정하지 않아 종합 소양 평가가 아이들의 천성과 교육의 초심에 더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연길시 신흥소학교 교도 주임 허한남입니다. 놀이 형식의 관문 통과 평가는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표현력, 실천 능력, 림기 응변 능력을 길러줍니다. 앞으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최적화해 부담은 줄이면서도 교육질을 유지함으로써 저학년 학생들이 전면적이고 즐겁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각 학교는 학생들이 향촌 민속기지, 홍색 전시관, 档案관, 의료기구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배우고 탐구하며 성장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안도현 교육 및 체육국은 학교 플러스 사회기지 교육연합체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현지 자원을 활용해 가깝고 상시 운영 가능한 견학 실천 과정을 만들어 학교 지방 협력 개발, 현지 개발의 새로운 발전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0: 올해 안덕현은 쌍원 교육연합체 건설을 전액에 피복했으며 6개 중소학교와 6개 현지 우수사회 교육기지가 협력해 28개의 현지화된 견학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안덕현 교육 및 체육국국장 성홍입니다. 우리는 쌍원 교육연합체 구축을 추진하고 학교 교원과 기지 인력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도현의 중의학, 민속, 홍색,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각 연령대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견학 수업을 집 앞에 마련해 아이들이 고향에서 배우고 느끼게 했는데 이런 학교 지방 공동 건설 모식은 실전 교육의 관건고리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최근인간 우리주는 교육 플랫폼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양성 경로를 넓혀 지행 일치를 강조하고 다채로운 실천 활동을 적극 창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방학기간 자녀와 함께 고향의 산과 들, 역사유적, 민속마을을 돌아보게 경려하고 정규적인 견학교육 기구를 통해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면서 중화민족다운 일체 구도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끊임없이 증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역이 협력하고 다원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구도를 구축해 청소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의 혜택 속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일전에 열린 주생태환경국 소식통보회의에 따르면 근날내 우리 주에서 대기오염 예방조치 사업을 깊이 추진한 데서 공기질 우량일수 비율이 5년 연속 98%를 웃돌고 PM2.5 평균 농도가 4년 연속 1립방미터당 2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유지했으며 공기질 3가지 핵심 지표가 모두 전성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이미 연변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 바탕색으로 되었습니다. 대기 생태 장벽을 지속적으로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른 오염 퇴치를 견제하고 대기 치리 5가지 전력을 펼쳤습니다. 주 생태환경국 대기환경처 처장 고지강입니다. 꽃불 폭주, 연소 관리 통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금지 및 제한 구역과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확정했으며 판매 원천에 대한 선전을 전면 강화해 2년 연속 음력설 기간 오염물 농도가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오존 오염 처리를 강화하고 오존 오염 조기 경보 처리 기재를 구축했으며 고온 시간대에 시내 아스팔트 포장, 도로 표식선 시공 등 VOCS 배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도로 물 뿌리기 빈도를 늘려 오존 생성을 억제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대형 석탄 보일러에 대한 정밀화 감독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원천 종합 치리를 두드러지게 하고 산업 개조에 주력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석탄 보일러 초저 배출 개조와 가스 보일러 저질소 연소 개조를 전면 추진하고 모든 대형 석탄 보일러 승격 임무를 완수했으며 세멘트 등 중점 업종의 오염물 감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로후차와 로후보일러 도태 진척을 다그치고 전문 보조금을 시달해 산업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동했습니다. 집 소각 금지를 엄격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5급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9만여 개 경작지 관리 통제 구획을 세분화했으며 위성 원격 탐사와 영상 감시에 의탁해 집 소각 순찰 관리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소각 오염을 정밀하게 방지했습니다. 동시에 그루터기 계획 소각을 과학적이고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엄격히 감독 관리한 결과 3년 연속 대면적 규정 위반 소각 발화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오염 예방 퇴치 대상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에 정밀하게 맞춰 청정에너지 열공급, 석탄 보일러, 초저 배출 개조, 휘발성 유기물 집법 능력 건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독관리 설비 건설 등 고품질 대상을 적극 신청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전주질소 산화물과 휘발성 유기물의 루계 감축량은 각기 3,755톤과 449톤에 달해 뚜렷한 감축 효과를 거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저탄소전에 주력했습니다. 2024년 우리주는 전국기후 적응형 도시건설 심화 시험점으로 되었습니다. 여러 부문에서는 연동해 시험점 건설의 재반 사업을 추진한 동시에 훈춘광업 메탄가스 리용 CCER 대상을 추진해 탄소

0: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총칙에서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핵심 요의 전면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첫머리에서 립법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사상의 12가지 반드시 핵심 요의를 전면 관찰하고 구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조문 순서는 기본상 12가지 반드시 논리에 따라 전개됐으며 우리 당의 신시대 민족사업에 관한 리론혁신, 제도혁신, 실천혁신을 집중 구현했습니다. 총칙은 민족단결 진보사업은 중국 공산당의 전면 영도를 견제하고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찰하며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의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총칙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는 중대한 독창적 논단과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중대포치를 해석했으며 민족평등, 민족단결, 민족진보 등 중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 완선하며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치리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등 중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0: 단일내 연변서예가협회에서는 지역 문화의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광범한 서예 창작자들을 단결해 문예 창작을 깊이 추진했는 바 1년에 우수한 서예 작품들이 각급 전시회에서 선보여 풍성한 문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5년간 연변서예가협회에서는 기치를 들고 민심을 모으며 신진을 육성하고 문화를 진흥시키며 형상을 보여주는 사명 임무를 둘러싸고 전주 광범한 서예 삼일꾼들을 단합 인솔해 주제 창작, 교양 양성, 전시 교류, 자원 봉사, 대외 연락 등 다채로운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5년간 연변서예가협회 회원 2명의 작품이 전국 제13회 서예 전각전, 전국 서화첩전, 전국 각자전에 입선됐고 회원 12명의 작품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 길림성 서예 작품 전람회, 회원 2명의 작품이 길림성 제1회 해서 작품전과 길림성 제1회 초서 작품전에 입선됐습니다. 향후 새로운 한기 연변서예가협회 주석단은 본토 문화의 깊은 내포를 힘써 발굴하고 연변의 독특한 지역 문화와 민족 단결 실천에서 주제를 정돈하며 정품을 다듬게 됩니다. 인재 양성 기제를 혁신해 광범한 회원들에게 다양한 성장 공간을 마련하고 기층 봉사망을 최적화해 먹향기가 교정과 사회구역, 부대와 향촌에 스며들게 하게 됩니다. 또한 대외교류 차원을 확장해 상호학습 속에서 특색을 부각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서예 사업이 새 단계에 올라서게 할 계획입니다.
1: 왕청현 공안국 대천 파출소에서는 일전 원격 조작식 전신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주민 경제 손실 32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당일 왕청현 공안국 대천 파출소에 반사기 조기 경보가 접수됐는데 관할 구역 내 한 주민이 전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주민은 낯선 전화를 받은 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면에 공유 기능이 켜졌습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악의적으로 자동연결로 설정돼 통화 불가, 없는 번호 안내 등 이상현상이 발생해 개인 자금이 도난당할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기 경보 접수 후 민경은 수소문 끝에 당사자를 찾았는데 그의 휴대폰은 화면이 꺼진 채 백그라운드에서 누군가 계속 원격 조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경은 당사자를 도와 심카드를 분리하고 기기 네트워크를 차단해 범죄 분자의 원격 범행 통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은행카드를 보호하기 위해 동결 처리를 했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적절한 조치로 당사자의 32만 원 예금은 한 푼도 피해 없었습니다. 왕청 공안은 광범한 주민들이 낯선 전화를 각별히 경계하고 화면 공유 기능을 절대 켜지 말며 휴대폰이 원격 조종 당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통화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네트워크 연결을 해제하고 가까운 공안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자신의 재산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0: 2026년 신화룡컵 안도현 축구연맹전 결승전 및 시상식이 26일 안도현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라운드의 치열한 경기를 통해 각 참가팀은 앙양된 체육 정신을 보여주며 대회를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0: 대회 마지막 날 다채로운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오전 옹성가도 대표팀과 영경향 대표팀이 먼저 3위 쟁탈전을 펼쳤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특색문의 종목들이 윤변으로 무대에 올라 긴장하고 치열한 경기에 열렬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치열한 대결 끝에 옹성가도 대표팀이 2대0으로 이겨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후 2시 이번 연맹전 우승을 가리는 대결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경기장에서 두 팀 선수들은 호흡을 맞춰 완강히 분투하면서 강인한 체육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최종 장흥가도 대표팀이 5대1로 송강진 대표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우수 감독, 우수 조직 선진 개인, 최우수 득점수 등 개인상과 우수 공헌상, 공평 경쟁상 등 단체상을 차례로 수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팀, 준우승팀, 우승팀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영예를 받았습니다. 안도현 장흥가도 대표팀 선수 조진룡입니다. 이번 연맹전 우승을 하게 돼 매우 격동되고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예는 모든 선수들의 분투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결승전 상대팀의 실력이 매우 강했지만 우리도 전력을 다해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이는 영예일 뿐만 아니라 격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축구에 대한 열애를 이어가고 경기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안도 축구 풍채를 계속 보여주겠습니다. 관중 리민우입니다. 이번 축구 경기는 특별히 정체로웠습니다. 선수들의 완강한 투지가 사람들의 피를 끓게 했고 다채로운 문예 공연까지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안도현에서 이런 대중 체육 경기를 많이 조직해 주민들의 여가 생활을 풍부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여름철 편안하며 꽃무늬가 산뜻한 조선족 꽃무늬 할머니 바지가 연길 서시장 매대에서 조용히 인기를 끌기 시작해 하루 판매량이 100여 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바지는 틱톡 등 짧은 영상 플랫폼을 휩쓸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고 관련 화제 동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도 계속 치솟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현장을 찾은 뒤 잇따라 옷차림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0: 룡정시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일전 룡정시 개산툰진 장터에서 사회보험정책 하향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업일꾼들은 현장에 림시 자원봉사대를 설치하고 매대 상인들과 대중에게 정책선전수첩을 배포했으며 현장 문의에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회보험 사기방지 법률 보급선전도 함께 펼쳤는데 사회보험 봉사창구를 거리로 옮겨 대중들이 장도 보고 관련 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남경원이었습니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길 로크아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변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업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0: 피장도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네. 연계전화 1363433-2636.
1: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0: 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 1959번 1370443 1959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집 안팎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라고 합니다.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 질하기에도 편리하고요. 이외에 한 여성분이 더문 룡정 연길 지역에서 가사 도우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 3616번 1389433 3616번입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

0: 1.5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고요. 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남녀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 2100번, 159-4433, 2100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네. 중고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넓이는 2m40cm, 높이는 2m20cm라고 합니다. 거의 새것이나마 다름없고요. 이외 중고 전자품금을 팝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길시 건강교 부근에 있는 3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05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네, 팔 경우에는 받을 가격은 3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70443-4552번, 1370443-4552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시점은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0: 네.
1: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산의
0: 네.
1: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구유 터져서 냉이 뺑냉이 가능합니다.
0: 네.
1: 그리고 가사 도우미 일자리를 찾으려 합니다.
0: 네.
1: 아래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1: 138-9433
0: 네. 네.
1: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예, 수고하세요.
0: 네. 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광형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 6990번입니다. 원 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9279번, 1384439279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가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연결시 전남에 위치한 남원서구역의 6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67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야시장, 민속원이 있어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71433-7038번, 1571433-703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9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집안에 가전기물이 구전하고요. 연락번호 1552677-7312번, 1552677-7312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0,000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

1-38-4431-1681번, 1-38-4431-1681번입니다. 네모 가정집에서 우로인 한 명만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락번호는요,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동북 슈퍼리그 경기에서 명태촌 응원단의 인기와 더불어 연변 명태가 전국 각지에 이름을 떨쳤습니다. 연변 명태 료식업 판매, 가공, 전사슬 자원을 전면적으로 통합하고자 조상무국에서는 연변 명태 미식 지도를 출시, 한 장의 지도로 산업의 맥락을 잇고 특색 음식을 추천해 식객과 투자자들에게 연변 명태 산업을 료해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열었습니다. 공들여 기획 제작된 지도는 연변 명태의 소장 가치가 높은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는 명태포, 매운 명태 무침, 명태 껍질 쌈밥, 명태머리 두부탕, 매운 명태찜 등 10여 가지 대표적 요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다양하게 먹는 명태의 식이요법의 지혜를 일일이 수록했습니다. 또한 정교한 맛기행 지도로 주내 11개 숨겨진 보물가게 정보를 담아 식객들이 지도를 찾아 따라가면 정통적인 연변 명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명태 미식 지도의 발표는 명태 산업 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일 뿐만 아니라 미식을 매개로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주동하고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향후 연변에서는 명태 산업의 잠재력을 꾸준히 발굴해 문화와 향수를 담은 이 민태어가 더욱 광활한 시장으로 나아가 연변의 고품질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게 할 전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영길시 이중 부근에는 네. 남은서구역 7층 집에 6층 집을 세우려 합니다.
0: 네.
1: 아, 면적은 67평이고요.
0: 네.
1: 안에는 가슴 기물이 다 있고요.
0: 네.
1: 아, 부근에 야시장이 가깝고요.
0: 네.
1: 아, 네. 네, 공정왕국도 민속촌이 가깝고요.
0: 네.
1: 네. 또 그러고요. 네, 교통이 편리합니다.
0: 네.
1: 예, 의향 있는 분은 157
0: 네.
1: 1433
0: 네.
1: 7038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연변주 붉은토치 항해를 이끌고 신취역 근처의 온장 전화기 활동 및 신흥 분야 사계절 관심 배려 행동 가동식이 일전에 연결시 청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주당위 사회사업부에서 조치한 이번 활동은 신취업 근처에 대한 사상정치적 인솔과 응집봉사를 강화하고 물질적 부축, 건강봉사, 권익보장 등 실제적인 조치들을 통해 전사회적으로 신취업 근처를 관심하고 배려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시를 두었습니다. 난심통은 우리주 신취업 근처를 위해 제작한 맞춤형 온라인 봉사 플랫폼으로 디지털 수단을 통해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봉사 자원을 핸드폰 단말에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위챗 미니 프로그램입니다. 온정 봉사역 빨리 찾기, 한번 클릭으로 봉사 향수하기, 간편한 혜택 찾기 등 기능을 갖춘 이 플랫폼은 전주 465개 온정 봉사역과 373개 온정 상가의 자원을 통합해 도움물 무료 공급, 밥을 데워 식사하기, 응급충전, 전문 할인 등 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산된 봉사 정보가 보다 정밀하게 신취업 군체들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온정 봉사권을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주 신흥 분야 사계절 관심 배려 행동은 올해 3, 4분기부터 내년 2, 4분기까지 1년 동안 진행하게 되며 분기별로 부동한 주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무료 건강검진, 조합금 지급, 애심 위탁, 방한용품 발급, 법률 선전, 직업 기능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방면의 관심 보장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신취업 군체의 직업 자긍심, 사회 귀속감, 생활 행복감 향상에 힘쓰게 됩니다. 이날 활동 현장에는 주사법국, 주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주의료보장국, 주청공회, 연변조의병원 등 단위에서 봉사대를 설치하고 신취업 군체의 법률자문, 사회보험정책 해독, 무료진료 등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20대의 남성은 콩류를, 여성은 십자화과 남새를 많이 먹을수록 심혈관 및 대사질환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새 종류에 따른 건강상 리점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분석 결과 남성은 콩, 렌질콩, 완두콩 등 콩류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및 대사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십자화과 남새의 리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 십자화과 남새 섭취량이 많은 여성일수록 심혈관 대사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콩류와 십자화과 남새가 비교적 저렴하고 일상적인 식단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20대부터 꾸준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향후 건강관리에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남새를 매일 식단에 포함하는 선택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지에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하루 지난 수박을 한 입만 먹어도 세균 8,400개를 섭취하게 된다는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인체 장내에는 수백억 마리의 세균이 있으므로 8,400마리는 끝자락도 못 미칩니다. 한 차례 실험에 따르면 깨끗한 칼로 수박을 자른 후 24시간 냉장했더니 25g당 160개의 균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자른 더러운 칼로 수박을 자른 후 똑같이 24시간 냉장했더니 25g당 8,400개의 균락이 생겼습니다. 즉 수박을 자르면 자른 면이 세균에 오염되기 때문에 신선할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잘못 보관하면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면 수박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수박을 자르기 전에 칼과 도마를 씻고 생고기를 자르던 칼과 섞지 말아야 합니다. 채 먹지 못한 수박은 랩을 씌워서 즉시 냉장 보관하고 실온에서 16시간 이상 두지 말아야 합니다. 먹기 전에 겉면을 1-2cm 잘라버릴 것을 권장합니다. 시큼하고 물컹한 수박은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버려야 합니다. 사실 수박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여 음식이 더 쉽게 상하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는 음식도 잘못 먹으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하루 지난 음식은 먹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네.
1: 138.
0: 네.
1: 이제 그 오늘 사람 찾는 김준수랑 아마 사람 찾는다. 네.
0: 아, 다시 말씀 주세요. 방금 생방송실에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먼저 꺼주세요. 라디오를 끄고 말씀 주십시오.
1: 그분이 이래 이 번, 저 뭡니까 방송 들으시면 이 번호에다 전화 치달라.
0: 네, 정보를 처음부터 다시 말씀 주세요. 전화 주신 분 라디오를 먼저 끄세요.
1: 138.
0: 전화 주신 분 라디오를 먼저 끄시고 말씀 주세요. 네,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생방송실에 전화를 주실 때 꼭 먼저 라디오를 끄십시오. 전화 주신 분, 네,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전화번호 남겨도 됩니까?

내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수입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수입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관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8월 3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우대활동은 99원으로부터 158원 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대활동은 70각에 100각을 주게 되어 있는 국산 우대활동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한다고 이렇게 제가 지금 공장 측에 연계를 받았는데요. 99원으로부터 158원 된다고 하니까 사지원액은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복용하셔도 하면 복용하면 할수록 건강에 새로운 기적을 얻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0각에 100각, 한각은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100각이게 되면 50일 복용, 그 50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나의 건강에는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특산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한각의 평균 가격은 지금 99원에 70각에 100각을 받는 차원이라면 한각의 가격이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눈병 치료에서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데는 많은 기타 소위적인 치료 방법과 서약으로서의 치료 방법을 얼마나 더 능가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특수한 우대

0: 활동이 진행됩니다.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가게를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평균 가격을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또 눈에 붙이는 고약 2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겠다면 아주 눈뱅치로에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뭐 대사 평형을 유지하는 사지원에 이런 좋은 제품 인삼노경이 5~10배 효과를 보는 이런 좋은 제품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다시 두번 찾기 어려운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아지원의 설명 못 들어보고 선생님 전화를 이 아침이 되니까 혹시 잘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못 들어보다가 아니, 들어봤는데 별로 낸데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내 싸기는 바시가고 싸고 백가고 가지고 예, 그 기계도 가졌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그래서 이 아지원역이 그렇거나 이렇게 이제 처음에도 설명한 거 들어볼까 하면서 어한테 다 좋다 그러는데 내 정확한 현황 어떤 것도 못 들어보고 이렇게 써서 나는 그도 어디 크게 별로 아픈 것도 모르게 여기저기 아프니까 이 낸디스 아지원역이 맞겠다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세 번씩 먹습니다.
0: 아, 세 번 드셔도 됩니다. 예, 예. 네,
2: 그런데 그리고 이 기계는 아침 저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맨살이 다 돼도 이렇습니까?
0: 아, 이렇습니다. 예, 예. 이렇습니다. 예,
2: 그게
0: 예.
2: 따갑진 않습니다.
0: 예, 그게 그게 강중약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중에다 넣고 쓰세요. 예. 예.
2: 그건 모르니까, 위에다가 올려놓고는.
0: 예, 이렇습니다. 어디 아프면 어디에다 쪼이게 되면, 그게 인체가 받아낼 수 있는 그 광포, 남이수를 조절해놨기 때문에 걱정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예, 예.
2: 그러니까, 그거 살이, 맨살이 되면 저기 기계 못 쓰게 해야 됩니까?
0: 되지 말고 빛을 어느 정도 간격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2: 아, 그러니까, 간격을 두고 할 수 없다니까, 등대기라면 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옷을 얇은 옷을.
0: 아, 그럴 때는 그 얇은 수건 같은 거 대고 하셔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2: 못 쓰게
0: 될까
2: 봐요.
0: 예,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그렇게 하셔, 예. 예. 2번 내지 3번이니까, 기본으로서 양을 많이 가졌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예.
2: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0: 아,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지금 사지원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네, 저는 예,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늘 피곤하고 매이 없었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선생님 강의를 듣고 사지원에게 인사력이 5~6배라고 하니까 예, 먹었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예, 혈압이 온정되고 예,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아예 난다.
0: 아, 그렇죠. 혈관이 예. 좋아 삼고 고혈당, 고혈압, 고혈증 혈관 청소가 잘 되고 높은 콜레스테롤 수준, 높은 혈질을 조절해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된 사지원액은 아무런 심리적인 부담, 실제 건강 부담 갖지 말고 복용하시면 나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가서 아주 좋은 효과를 완전히 보게 돼 내가 사람 바뀌는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면역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0: 아, 그럼요.
3: 예, 감기를 자주 하던 게, 감기를 지금 이왕 뭐다 한 번도 하지 않았지, 겨우 이게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심장이 좋아집니다. 예,
3: 예. 가슴이 그냥 후들후들 때문에 숨이 자꾸 차던 게 이정성이 없어지고, 그래 놓으니까 예,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0: 그럼요.
3: 예, 그래, 먹어보니까 예, 원액이 돼서 예, 흡수 빠르니까 예, 효과가 빠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3: 아직 원했으면 예, 내게 명세방 같이 있으니까 예, 효과 0도 없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원래 백내장이라서 예, 병원에서 수술하라는 거 하지 않고 지금 예, 이따가 지금 명세방 지금 쓴 게 예, 눈이 그냥 깔깔하고 예, 피지던 증상이 많이 나서지고 자꾸 봐서 나오면 예, 눈물 나던 이 증상이 지금 많이 나지겠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결국 눈에 예, 안개 낀 것 같아 보여.
0: 백내장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겠습니까?
3: 예, 손이 자꾸만 눈을 자꾸만 문지르고 문지르고 했는데 아, 지금 이 부엽기 그런 부엽 등기 그게 지금 없어지니까 예 눈이 영 맑게 보니까 영 정신이 납니다 지금 사는 게 정말
0: 뽀얗게 보이는 게 백내장이 그 수정체 혼탁인데 다른 제품으로

0: 저는 그게 대처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자꾸 눈을 문대는 것도 부여니까 안경알이 부였게 되면 자꾸 닦는 것처럼 눈을 부비게 돼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니까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낸다고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취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0: 야,
1: 눈이 좀
0: 맑은
1: 사람 사는 게
0: 그렇죠. 눈이 어두우면 세상도 다 어두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예. 그래, 이 두 가지 약 쓰고 지금 다 효과를 보는 것 같지, 지금 활동이 잘 돼, 지금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다 그런다.
0: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문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싸지원약 이제 난 1년 넘어 먹었어요.
0: 아, 이 제품을 선택한 분들이 누구든지 이 제품에 대해서 절찬을 보내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3: 예. 예. 그래 놓고 지금 많은 면에서 정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그렇죠.
3: 이 소변이 잦아가지고서 연꽃에 마셨습니다. 하루 저녁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고 나면 밤 못 잔단 말입니다.
0: 곰팥이 허였어요. 곰팥이 양기 부석입니다. 예.
3: 예. 그래던 게 지금 소변 잦수가 줄어드니까 예. 할지나 극성해야 한 번. 그래서 혹시 가다 두 번 일어났지 그 다음에 통장 잡는 말입니다.
0: 너무 이상적입니다.
3: 예, 깨끗이 일어나게 정신하고 매진한단 말입니다.
0: 그럼요.
3: 네. 그리고 저기 이 위가 나빠가지고 민에 소화 안 돼서 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매진하고 예. 그러니까 신장도 엄청 안 돼가지고 저를 항상 어지럼증도 나고 경력도 없고 심장도 만나 저기 황황하고 뛰고 날라고 이랬던 게 이중사 지민이 어렵습니다.
0: 아 그럼요. 예예. 예.
3: 혈압이 지금 계속 재봐야 계속 날마다 그 온정 상태란 말입니다.
0: 예.
3: 그래도 어느새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0: 그렇죠.
3: 저기 당기를 실시 없이 하던 게 좀 오가는 거 한게 빼놓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도 이제 지금 면역력이 올라가 그런지 지금 감기를 아예 안 돼.
0: 인산녹액이 다섯 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고 곰팥이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그래 감기 자주 한번 있다고 다니는 게 증가가 심해서
0: 상하없다 감염을 인해서 예, 논에는 예. 힘들죠. 예.
3: 그래도 남은 좀 약을 계속 달고 있었겠습니다. 그래도 알기대로 말입니다. 저도 이 약 먹고 지금 딱 떼기 없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3: 아 정말 언제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산발이 차고 이 주익성이 차던 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0: 예.
3: 아, 이 산발이 차서 영도 막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저기 양말을 계속 신고 있고
0: 신경말 첫 것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피가 끝까지 통했다 돌아와야 손끝 발끝 뒤처리지 않고 따뜻해 나는 겁니다. 그게 약하니까 그런 겁니다. 예.
3: 예, 주일색이 탈까다 옷도 그래서 탁도 입고 하던 게 지금 그렇게 아니겠네요.
0: 바로 그렇습니다.
3: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3: 예,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구박이 돼서 그런지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가 정말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 계속 쓰려고 예, 민서방도 내가 쓰고 있는데 요 눈이 안구불로 좀 거기 살아나고 조금 물질을 갖고 겹쳐버리고 갔단 말입니다.
0: 예.
3: 조금 바람 맞은 눈물도 나고 이라든지 이 증상이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0: 그러면 예예.
3: 그리고 백내장도 이런 보고 많이 맑아졌습니다.
0: 예예. 예.
3: 예. 나는 그래서 예, 저기 그래서 이 정도에서 더 하지 않으면 좋다 했는데 이런 보고 많이 나신다니 만난 말입니다.
0: 시력이 점시 올라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3: 예.
0: 그렇죠.
3: 아, 그리고 언제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이 제품 자체는 예. 믿고 쓰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 예. 그래야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저도 들고 이번에 할도 용 줬습니다. 예.
0: 예.
3: 그래, 이번 할도 장가에서 약은 배달을 또 놔두겠습니다.
0: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할도 좋고 가격 인상된다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명소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4: 일곱 달 썼습니다, 좀.
0: 예.
4: 눈이 항상 까까다고 피지고, 바람 맞은 눈을 나한테 이런 사람 많이 좋아졌어요.
0: 그렇죠.
4: 그래도 금미술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 지금.
0: 아, 유리체 혼탈. 예.
4: 물질가 두 개 돼 보이니까, 우선 그게 하나다 보이니까, 우선 이제 정사에 대해서.
0: 노인성 난시 해결받았습니다.
4: 예. 장난사에서 물질가

0: 예, 뽀얗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예. 그것도 지금 빤하게 보입니다.
1: 대단합니다. 예.
0: 야맹증에서 밤에 잘 못 봤습니다, 사람. 근데 예. 여기도 많이 좋아져요. 요즘 좀.
1: 낫죠? 예.
0: 예, 많이 좋아져요.
1: 야맹증 중시해야 됩니다. 아, 밤에 뭐, 술 보면 말지, 이렇게, 절대 이렇게, 야맹증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기초 질병입니다. 예.
0: 야, 성현이 이 약이 좀 최고 약이 같습니다. 시력이 이게 올라갔네, 보니까. 이전이 0.7, 전이 0.9대에서 올라갔네.
1: 와, 대단합니다. 예, 이 제품은 특수합니다.
0: 최고 약인데. 근데 예, 이번에 예. 활동도 한다지, 이번에 여쭤가 싸고, 하나 물어볼 건 사지원에, 그, 저희 누나가 식당이라는데, 항상 피곤하고, 맹이었고, 소변도 자꾸,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온다는데, 이 약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1: 너무 좋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제일 아주, 일단 사용해보게 되면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원기 부족으로서 식당 일을 하니까 오래 시간을 버텨야 하고 서 있는 시간이 길고 하니까 원기 부족을 해결해 주는 데는 이선로갱이 5~6배 효과고 특히 혈관성 관리에 있어서는 은행잎이 20배 효과라니까 누누님이 쓰는 게 맞습니다.
0: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저희 누나는 사지원약은 저희는 명서방 이렇게 배달받아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주문 전화번호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이 사주고 내가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을 머리가 흐릿더분하고 혈압도 저리 바라 아이돼서 예,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땡기는 얼마하고 참약은 얼마 먹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사주고 내가 강의하던 사이에 이거 예, 값이도 눕고 또 내게도 알맞습니다.
1: 그렇죠.
3: 뭐 먹으니까 예, 다르냐고 인삼도경 5배
1: 5배
3: 30배, 20배가 할까요? 얼마 정도?
1: 이거 잘 기억하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3: 예, 그러니까나, 예. 아무 약도 그랬을 때 없더니 이 약을 먹을까, 한 달을 먹을까, 벌써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우선 먼저 얘 머리가 흐릿허분하게 맑아지고 혈압도 저리 잘 될까요? 밤잠 잘 자고 그래놓고 정말 난 몸 지내 약했습니다. 그러던 게 얘 몸이 부들고 밥을 잘 먹을까요? 딜대라 한다.
1: 종합으로
3: 좋았습니다.
1: 예, 아 됐습니다. 예. 그래 됩니다.
3: 운동도 못하던 게 전보식 거릴까 얼마 좋습니까?
1: 그럼요.
3: 그러니까 어제 좋은 세상 다 보자면
1: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서방도 눈이 안압이 높고 깔깔하고 그리고
2: 네, 시간 상황으로 눈물이...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유용한 생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모든 분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성실성 키워주기에서부터 아이들의 운동 재능의 숨은 비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심리 건강의 수호자가 되기 위한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걸 발견하면 첫 반응으로 무작정 꾸짖고 노발대발 화를 내고 심지어 체벌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핵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때리고 꾸짖을수록 아이는 더 거짓말을 잘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아이가 툭하면 거짓말을 하는 버릇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강압적인 훈육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세 단계만 기억하세요. 때리고 꾸짖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그 자리에서 들추거나 추궁하지 않깁니다. 아이가 거짓말하는 걸 발견했을 때 먼저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고 바로 들추거나 연달아 추궁하지 마세요. 날카로운 추궁은 아이가 순간적으로 방어 심리를 갖게 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방법은 객관적인 사실을 온화하게 설명하고 아이의 감정을 관찰하며 아이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 내가 그런 거야? 똑바로 말해봐 라고 묻지 말고 카펫에 우유가 흘렀구나. 지금 좀 긴장된 것 같아. 내가 화낼까봐 두려운 거지? 라고 말하세요. 공감으로 신문을 대신하면 아이가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아이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도록 가르치기입니다. 아이에게 반드시 분명히 전달해야 할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평생 실수하지 않고 사람은 없단다. 실수를 절대 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내가 진실한 상황을 기꺼이 말해주길 더 바란단다. 많은 부모님들의 잘못은 아이가 실토했을 때도 여전히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데 있습니다. 이러면 아이는 점차 솔직하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죠. 잘못된 행동과 정직한 품성은 구분해야 하는데요. 잘못은 함께 바로잡을 수 있지만 정직함은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직접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내게 말해주면 우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거야. 함부로 화내거나 너를 나무라지 않을게. 이렇게 안정감을 형성해야 아이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직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실토의 대가를 낮추기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또 진실을 말했을 때 솔직하게 말할 용기를 낸 걸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 후에 함께 문제를 처리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스스로 장난감을 망가뜨렸다고 인정하면 먼저 칭찬하세요. 내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용감하구나. 엄마는 너의 정직함이 정말 대견해. 그런 다음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고치거나 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장기적인 긍정적 피드백은 아이가 정직함은 안전하고 실토는 신뢰를 얻으며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이의 버릇된 거짓말은 결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요구를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는 신호인데요. 우리 육아의 초점은 거짓말을 잡아 벌주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환경을 구축해서 아이가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고 온화한 소통을 꾸준히 하면 우리 아이들도 솔직하게 말하고 기꺼이 실토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 훈련이 더 중요할까요? 생활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두 극단적인 부모 류형이 있어요. 한 부류는 아이가 달리기가 느리거나 줄넘기가 서툴면 바로 아유 유전이 안 좋아서 타고난 운동 신경이 없는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 아이의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맹목적으로 아이의 신체 조건을 무시한 채 많은 체육학원에 등록시키고 높은 강도의 훈련을 강요하지만 결국엔 아이가 운동을 거부하고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능과 후천적 훈련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제적인 가정 교육 방법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먼저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재능은 분명 기초적인 차이를 가져오며 이는 아이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전문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재능은 아이 운동 능력의 약 30에서 40%만을 차지하는데요. 이는 아이의 초기 출발점을 결정할 뿐 절대 최종 한계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가 운동을 못하면 아이도 반드시 못할 거야 라고 오해하는데요.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다음으로 후천적 훈련과 성장 환경이 아이의 최종 운동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이고요.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가소성이 매우 높고 특히 6세에서 12세는 황금 발달기입니다. 아이의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후천적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초기 활동 환경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기고 달리고 뛰고 오르고 균형 잡기 등 놀이를 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따라 신체 조절 능력이 직접적으로 형성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과보호하여 아이를 오래 안고 달리기를 제한하면 아이가 신체 탐색 기회를 잃어 자연스럽게 동작이 둔해지는데요. 이는 재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연습이 부족해서겠죠. 둘째, 체계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운동 연습입니다. 행동 조절 능력은 본질적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반복 연습을 통해 안정적인 회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동작을 많이 연습할수록 신체 조절 능력이 더 유연해지는데요. 전문적인 경기 훈련을 추구할 필요 없이 일상적인 줄넘기, 공놀이, 왕복 달리기, 균형배, 장애물 게임 등의 지속적으로 행동 조절 능력, 근력, 그리고 민첩성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영양과 생활 패턴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칼슘, 수면은 뼈와 심폐 발달을 보장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도 오랜 기간 편식을 한다던가 밤을 샌다던가 하는 이런 생활 패턴이 계속되면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는 심리적인 인도와 가정의 지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과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아이가 운동을 잘 못해 비웃음을 당하거나 또래와 자주 비교되거나 운동 실수로 꾸지람을 들으면 운동 공포증이 생겨 운동을 회피하게 되죠. 반대로 부모가 많이 격려하고 시행착오를 허용하면 아이는 반복적으로 시도하려 하고 운동 능력이 꾸준히 향상됩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님들한테 흔히 생기는 오해를 바로잡자면 빨리 달리기, 멀리 뛰기만으로 운동 재능을 평가하지 마세요. 진정한 운동 잠재력은 다음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아이의 자발적인

운동 취미입니다. 바로 방과 후에 공을 차거나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쉬어도 다시 하고 싶어 하는지 잘 관찰하는 겁니다. 둘째, 동작 학습 수용도입니다. 따라하기와 반복 연습을 기꺼이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셋째, 좌절 극복 능력입니다. 한 번의 실수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며 조정하려 하는지, 선천적 조건이 평범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장기간 꾸준히 훌륭한 운동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는 줄곧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그들에게 기분이 우울하거나 초조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많은 부모님들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감정 변동인지 아니면 심리적 문제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천진시 안정병원 원장 서광명은 아이에게 감정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감정의 지속 시간과 배경 원인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감정 변동은 종종 원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못 치렀거나 친구들과 다툰 등의 경우가 있고요. 보통 며칠 내에 저절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이 2주 이상 매일 지속되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이 크지 않다면 이때 부모님들이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아이의 사회적 기능이 손상됐는지 그 여부도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서광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가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다. 아이가 비록 감정 기복이 있지만 학교에 다니고 숙제를 마치며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다면 이는 여전히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감정 문제가 아이의 정상적인 사회 기능을 뚜렷하게 방해한다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갑자기 크게 하락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방에 틀어박혀 완전히 사회적 교류를 하지 않거나 또 과거에 좋아하던 운동과 취미를 포기하거나 기본적인 생활 리듬이 혼란스러운 경우, 이는 문제가 감정 변동의 범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학부모는 또 아이가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지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서광명은 만약 아이가 사는 게 재미없다,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말들과 비슷한 말을 자주 하거나 아이가 자해 등 행동을 하는 걸 발견하면 부모는 즉시 전문적인 의료기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우울한 감정, 우울지상, 우울증 등 세 가지 다른 차원의 개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우울한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울한 증상은 더 심각한 것으로서 아이는 계속해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잘 먹지 못하고 항상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학습과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2단계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한다면 많은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상이 심각하고 지속시간이 길며 뚜렷한 기능 손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우울증의 의학적 진단 표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부모가 아이의 우울증을 걱정한다면 즉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고 아이를 정규적인 의료기구의 정신심리와 심리과 혹은 심리외래진료에 데리고 가서 과학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보호입니다. 네, 오늘은 거짓말하는 아이들의 그릇된 버릇을 어떻게 고쳐줄지에서부터 아이들의 운동 능력은 타고난 것일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하시는 어떻게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아이의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사태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수여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투골태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자방 구복액은 한 각에 398원입니다. 한 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사면 20각을 드립니다. 이런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계다면 한 각에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만한 가격에 100년 장수 제품 천년 약재로 조성된 백자방 구복액은 선택할 만한 그런 여지가 충족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 각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여기에 구복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복과 외용을 결합하는 차원에서 어지간한 관절통을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나타내는 관절 제품 가운데서는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는 이런 우수한 제품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적극적인 병치료함에 있어서 효과성은 거의 의심할 바가 없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12각에 15각이 계다면 한 각의 가격이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계다면 여러분들 뭐 복용하고 마사지 해주고 발라주고 이러면 기본으로서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부터

0: 네, 럴러 구셀러 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외용약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씩씩하게 노인답지 않게 젊은이처럼 건강하게 뭐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골격으로 불편한 점은 이 점이 이 두 골태에서 완치 효과를 거두는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백다방 구복해고 어제 너무 3달 먹었습니다.
0: 예.
2: 견디의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2: 백분위에서의 한 근이 약을 채취해 그러는지 이렇게 하루에 3번 먹는 약보다의 효과도 좋습니다.
0: 한 번 드시는데 3번 먹는 그런 약 효과를 너무 날 정도로서 보게 되어 있죠.
2: 예, 그리고 저녁에 자기 그저 30분 전에 딱 먹기만 하면은 예, 그저 몸이 훈훈해 나고 예, 설에 잠이 서러러 오는 게 나 원래 잠 잘 못 잤습니다.
0: 예.
2: 근데 이거 먹을까 예, 잠이 영 달아서
0: 아,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이거 먹을까 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이 백사방 구호객이 정말 70 넘은 노인들께는 최고입니다.
0: 아, 예.
2: 예.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리얼하고 있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심장이 만날 어딘에 떨기운 것처럼 후두두 하던 이종창도에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이게 예, 또 위를 잘 도와준다.
0: 아, 그렇죠.
2: 난 그저 예, 밥을 잘 먹는 게 최고입니다.
0: 예.
2: 늙음하게 예, 쌀이 막대라고 예.
0: 그렇죠.
2: 이거 먹으면 예, 소화 잘 됩니다. 제 밥이 맛이 있으니까 이 다리에 맨날 허도도 하고 영 정말 예, 루티랑 올라오고 나면 영 피곤하고 맥이 없었는데 예, 이거 백사방 구복약 먹은 다음에 예, 이 아래 다리 무릎 아래 맥이 온다 말입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2: 예. 예. 예. 그리고 예, 나는 딱 이 목에 딱 가래 인 것처럼 예, 그냥 이렇게 좀 가래 나오자 하고 예, 잘 나아요 이랬댔는데 구동창도 없어지고 예,
0: 아, 폐경락이 좋아지니까 예,
2: 예, 그다음에 이게 콩팥도 도와준다.
0: 그렇습니다. 하체를 도와줍니다.
2: 힘이 맨날 예. 쪼르르 나가던데 이렇게 힘 있게 쫙 나간다.
0: 예, 그렇죠.
2: 그래서 예, 정말 우리에게는 먹는 데는 최고입니다 이게.
0: 그렇죠.
2: 그래서 예, 여름에는 너무 효과 좋으니까 예. 내 또 우리 언니를 소개했습니다. 내 좋으니까 예, 만날 맥이 없고 그도 하필 계속하고 골도 띠하고 정시야에 난답니다. 그래 내 이거 그도 잘 때 한번 먹으면 좋달까. 우리 언니 잡순 게 우리 언니도 또 그렇게 좋단다. 이거 잡수고
0: 그렇죠.
2: 나니까
0: 예, 이 제품 난답다. 자체는 예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좋아지지 않을 예.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2: 제품으로 되었습니다. 정말 선생님 이야기에 좋은 거 이래다 선전해.
0: 아, 그렇죠.
2: 아, 우리 늙이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0: 기회입니다.
2: 그래서 예. 이번에 우리 할도 여섯 며칠이 남았습니다. 예.
0: 그렇죠.
2: 그래서 네, 네, 우리 언니가 둘이 합해서 이거 예,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그렇게 하시오. 백사방 구복액은 지금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노인성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간에 위에 콩팥의 부담이 가던 게 이 제품은 하루에 한 번만 딱 이 제품 쓰고 나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각도로 좋아졌다는 분들이 기본입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배달 받으려 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에서 한 일곱 달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한 번 쓰니까 좋고, 예. 그 다음에 이리고, 뭐, 백년 장수약이랄까 또 쓰고, 예. 너희들에게 이야기 좋다까 썼는데, 용서와 잘 되고, 백분, 그냥, 예, 무슨 콩 제품 같은 건 무슨, 그래서 먹기만 하면 어째 배 붓는 건 어째 이렇습니까? 배꼭 안 붓습니다. 그게 약 먹기 그게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0: 예. 그게 예.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예. 위에서 그만한 걸 소화하는, 그리고 간치가, 간기가 제대로 잘 수통되지 못하는 간주시에라 하는데 그게 간이 모든 걸 이거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마지막 역할을 하는데 그 공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간, 건판, 뭐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니까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3: 소화 연사된다. 그래 무슨 고구마라니 무슨 콩, 밀크라 밥이라 나무는 좋겠는데 맛있고 한데 그거 못 먹었죠. 굉장히 지금 시간부터 한 열흘째 매일 나서 먹고 고구마도 매일 그래 밥에다 나 먹어. 그것도 배 붓거나 소화하거나 그게 없을 거예요. 영도 없을까.
0: 아, 바로 그럴 겁니다. 예, 예.
3: 밥 영생 먹고 걔가 조금씩 매일 힘이 나고 예. 그다음에 맥이 나고

0: 이 약 먹을까 저런 게 한 번씩 먹을까나 좋습니다. 그래 잠 영자도 없을지가 약.
1: 그렇죠. 예예. 예.
0: 잠 영자 자게 된다. 한 번씩 뭐 영도 없으면 잠다면.
1: 그렇죠.
0: 아침에 정신하고 예 머리 개운해지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할 때에 이번에 우리 할 때에 뭐 좋은 같은 데 참가하자고 그랬다.
1: 이번에 우리 할 때 특별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3: 백사방 고래하고 먹으면서부터 예, 위 아프지 않, 위 아프고 아리고 예, 소화 안 되고 어떤 때면 메숙메숙하고 엄마 조금 먹어도 배가 뽑고 소화 안 되던 게 그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송차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다른 약 많이 먹어도 아이 낳던 이 약 먹어서부터 좀 많이 나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요즘에는 잠도 잘 자고 배도 위가 아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새벽이면 아파서 그냥 안, 나, 이러면 안 자도 있고 이래 됐습니다.
1: 이게
3: 예. 지금 그 송차 다 떨어져 없습니다. 다 나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도 뭐인가 하면, 소변도 색도 진하고, 좀, 예, 냄새도 나고, 예, 거품이 또 많이 됐습니다.
1: 예.
3: 소변, 자수도 여러 번 보고 하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그리고, 이 뭐인가,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어,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먹을수록 지금 나마다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예. 이 두골 팬은 집에 아저씨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발목이 아프면 발목이 바르고 특히 발목 관절하고 무릎 관절 아파서 어제 크게 다니지 못해서 원래 실한다 좀 실하고 사람 없다고 하니까 좀 무게 많이 갈까나 많이 누르니까 단상부터 아파합니다.
1: 예.
3: 그래서 그다음 맨날 날마다 바르고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바르고 그 약 먹으면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좋습니다. 아프지 않고 예, 부서던 거 다 내린다.
1: 어, 바로 그렇습니다. 부서 예. 쭉 빠집니다. 예.
3: 예민합니다. 그 아프침을 맞겠는가.
1: 그렇죠.
3: 바삭고, 예, 바삭고에도
1: 예.
3: 그냥 얼마 좋아.
1: 아, 그게
3: 50개
1: 예.
3: 삶았고,
1: 50개. 예. 그러니까 피부 얼마나 많이 그게 자극이 예. 가는데, 예, 방법이 없었어.
3: 예, 가라고 그래하고 또 이래서 그랬댔어. 근데 그거 아프고 너무 편안하다면 이거 한 가지나 바로 꺼면 좋은 거 미립니다.
1: 그렇죠. 예.
3: 예, 나도 혹시 내가 같이 쓴다 해서 목도 뻣뻣하고. 예.
1: 그렇죠.
3: 저, 예. 손가락 갈고 관절이 불어나고 할 때도 바라서 보도형 그러니까 효과 좋습니다.
1: 어, 관절이 그래, 불어나던 예. 게 그게 해결된다는 게 그게 큰 예. 효과입니다. 예.
3: 아침에 왜 주먹 못 찐다 말고 이런 똥똥 붓기면서 예. 약간 이상이 되면 그게 좀 다 괜찮아지다 이거 바르니까나.
1: 그게 큰 효과입니다. 예. 보통 효과 아닙니다.
3: 두 가지 약 다 활동이 좋아져서 또 두 가지 약 계속 쓰다가 또 어느 두 가지 약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오. 백자방 고박액 두골대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 연락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아, 예. 저녁에 배달 됩니까 지금?
1: 됩니다. 전화하시오. 거기다.
3: 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두골대 약 얻은 후에 한 넉달째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내 어제는 이게 몇 년 전부터 예, 이 허리를 해가지고, 허리 척추했다 썩을 해가지고, 예, 허리를 마구 쓰기 힘들고, 마들감에 신경이 아래까지 내리, 아빠가서 이 다리, 진다리에 장단지까지 내리, 통새 나고, 이래서 내 풍비주사 두 번 맞았어.
1: 아, 풍비주사가 길게 효과보는 치료가 아닌데 방법이 없어서 오히려 그 격소가 들어가서 길게는 오히려 더 영향받게 되겠지만 그 당분간은 피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예.
4: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아프고 하니까 방법 없이 가서 맞고 그랬는데 그거 맞은 후에는 뭐 조금 낫다는 거 또 얼마 안 될까 또 발전하고.
1: 그렇죠.
4: 예, 뭐 고약이요, 뭐 침이요, 뭐 돌아다니면 많이 맞았습니다.
1: 예.
4: 예, 병원은 크게 뭐 안 주고 효도 못 봤습니다.
1: 그렇겠죠. 임심이시지. 예.
4: 예, 이번에 내가 이 두골대약 갔다 오서는 몇 달 남겼습니다. 이어간에 내가 그거 쓰고, 그 바르고 먹고, 예. 그러니까 어디 아프면 어디다 바른 데다 바르고 한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예. 금방 이렇습니다. 예.
1: 그렇죠. 이 제품이 특수한 제품입니다. 예, 예.
4: 예. 옛날에 내 아픔 방법 없이 그래도 진통제를 먹고 이래야 돼. 진통제를 먹다가 위라는 게 상하고.
1: 그렇죠.
4: 정말 잘 먹고 이랬는데 지금 뭐 다른 거 아예 먹고 가서 이거 바르고 근데 이 약이 또 먹어서 무슨 효과인가 아무런 위에 뭐 자극이 하나도 없어.
1: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에 부담이 가지 않고 강한 콤파츠를 오히려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관절 치료 제품은 위를 상해서 먹다가도 버린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은 오히려 기본으로서 그런

0: 면접에서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이야기 확실히 이게 발명 특허를 받은 약이 좀 다르죠.
0: 아, 다르지요. 예.
1: 예, 다른 약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효과 못 봤는데 이 약은 그래 바로 먹어서 봤어 얼마 안 되니까 효과 보고 또 바르는 거는 뭐 금방 저리고도
0: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효과. 예. 예.
1: 그래 얼마나 편하 이분에는 이 몇 달간에 영 비도 자주 왔잖니까.
0: 그렇죠.
1: 비에 허리 아프거나 뭐 다리 아프거나 이런 증상 없습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예, 예.
1: 그래서 선생님의 이 좋은 약 이렇게 또 활동도 이번에 이제 솔직히 오늘 별두가 그 배달 탔다고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활동 잘 이용하시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큰 효과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지금 이 백자방 쓰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좋아지고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예.
4: 주위하게 혈압도 저리 잘 되지 않아서 늘 오림지도 나고 이 머리가 영 아팠댔습니다. 근데 이거 석 달 쓰니까 기본상 좋아진 게 확실히 알리죠.
0: 아, 그럼요.
4: 예, 기력을 딴 것보다 귀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던 게 어쩌면 그건 완전 이롭습니다.
0: 예.
4: 잘 들리고 소리도 나지 않고 그 위에 잠을 잘 잔다.
0: 예.
4: 이게 선생님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잠 잘 자는 것 같으려 합니다.
0: 예.
4: 예, 영 좋습니다. 그래, 이 더울 때는 우리 언니가 지금 자골신경 통 좀 심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조금 앉고, 그것도 걷고 하면 그러던 게 지금 이거에 두 달 쓰니까 효과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답니다.
0: 그렇죠.
4: 걸른데도 좋고, 이게 다리 통증이 사라진답니다.
0: 그렇죠.
4: 그래 놓고, 예, 지금은 어디 아이간지 없이 마트도 가고, 백화도 가고, 다 간다 되니까 너무 좋아서.
0: 예.
4: 그게 선생님 그 바르는 약이도 좋은 것 같아요.
0: 아, 먹고 바르고.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실험 없이 쓰게 되면 효과. 그래서 아이스맨 효과성은 리얼하게 바쁘지만 써본 분들은 효과성에 탐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4: 그러니까 바르고 먹고 아까 효과 그렇게 좋다.
0: 그렇죠.
4: 예. 그래 이번에 우리 할때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배달 받자고 그랬잖아요.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4: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두고 대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이제 석 달 됐는데 너무 오래진 않은데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석 달이면 효과를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경추병에서 목을 돌리지 못해. 아파서 예.
0: 예.
5: 그래서 이사 보이고 뭐 침병 맞고 주사도 맞고 이전 너무 바빠 성비 주사도 다 맞고
0: 예.
5: 너무 아파서
0: 예.
5: 그 맞을 때는 괜찮아도 되게
0: 그렇죠.
5: 며칠 날 또 아프다
0: 그렇죠
5: 예 그 완전 지랄 근데 이거 쓰니까 저래 이 약은 먹고 바르고 하니까 저래 완이 아프지 않은데도
0: 예 기본으로서 아프지 않으니까 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죠
5: 예.
0: 아프면 움직이는데 자연적으로 그 아끼게 되어 있으니까 예.
5: 그러니까 견점이 저 바로 올리지 못하고
0: 예.
5: 머리 가운데 누가 옆에서 와서 해야 돼. 내가 혼자
0: 그 정도였어요? 심각했네요.
5: 예. 그게 지금 많이 좋아서 어린 머리 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0: 예.
5: 무릎 관절이 아파서.

0: 조금 그래도 아파서 조금 앉아 쉬고 또 걸고 쉬고 걸고 그래서 먼저 못 가서
1: 예.
0: 예, 지금 무슨 이래 아주 안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큰 해결이죠. 예, 예.
0: 허리도 아파. 허리 통증 심한데 허리 통증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하나 물어보면 백자만 거보여.
1: 예.
0: 사촌동에서 한국에서 왔는데 식당 일을 또 하니까 허비 자꾸 내고 잠도 아니고 밤마다 없고 병이 많습니다. 하여튼.
1: 그렇죠.
0: 이 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
1: 그, 예. 그 동생 지금 50대 됐습니까?
0: 네, 예, 50대입니다.
1: 아, 그러면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릴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두 번 물을 나이도 없이 백자반 구박에게 잘 어울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쓰게 되면 기본으로서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뭐 불면증도 해결받고 소화도 잘 되고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근육과 골격도 든든해지고 이게 지금 상처에서는 비장 끼려고 상처에서는 폐경락하고 심장경락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중처에서는 비위를 도와주는 하처에서는 콩팥질 도와주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좋은 효과를 받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사춘동생 이 제품을 빨리 선택하는 게 이번 기회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지금 듣고 있었는데.
1: 아, 그래요?
0: 제가 다합니다.
1: 아, 예.
0: 저는 죽을 때 사춘동생 이제 백서방 구봉에게.
1: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주문 받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서 아파난다며 한 군데만 아파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아파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 많이 아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써야 되겠는가 많이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체적으로서 중의는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도 사람을 구하는 이런 원칙으로서 치료 방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백자반 구박액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제가 이제 위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해도 제하소라든지 인양호라든지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이 종합적으로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다스려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단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혈 부족이 많이 땅백이 없어서 조금 가구는 또 안고 싶고 어디 먼데 나가기 많이 별거야 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선 기혈 보충을 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간과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신체가 많이 허약하고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과 건망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금방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지 못하게 되면 간에 간주장결이 간에 피가 들어가지 못해 저장되지 못합니다. 간에 피가 저장되지 못하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피는 간에 들어가서만이 해독이 되는데 해독이 되지 못한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하루 동안 이튿날 사흗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드시게 되면 불면증이 해결받고 건망증이 해결받아서 기억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종합으로 보게 되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귀가 잘 들리지 않던 분들이 귀가 잘 들린다고 귀가 잘 들리자면 단순 귀에서 귀를 치료하는 것도 있겠지만 해도 주약에는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귀가 잘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수염도 머리와 수염이 빨리 휘어지고 특히 머리가 많이 빠져서 어떤 분들은 특히 남성들 가운데 호르몬 분비 문란과 더불어서 번데머리가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그런 데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한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밑으로부터 새머리, 잔머리가 나오는 거 보면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그럴 수밖에요. 제하소라는 이 성분 자체가 수라는 건 머리 숫자, 오라는 건 검어진단 말입니다. 머리가 검어지는 이런 그 역할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뭐 상처의 열을 쳐주고 중처를 통해서 충분하게 소화 공능을 도와주고 하초를 통해서 충분하게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하는 황계란 성분이 그러니까 황계란 성분 자체는 뭐 상처를 빨리 아물고 주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하는 게 황계입니다. 그리고 단삼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 성분 자체는 오혈을 풀어주고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으면서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단삼이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구기자란 이 성분이 들어가면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명목의 효과를 아주 특수하게 볼 수 있습니다.

0: 물론 구기자는 평시에 자처럼 마셔도 되지만 해도 처방에 들어가서 그 역할이 돌출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황정이란 성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황정이란 성분 자체는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바이초주성이랍니다. 백초의 신성한, 백초 가운데 제일 신성한 그 초약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폐혈을 쳐주게 되어 있어서 어쩌고 하면 기침하고 가래가 성하고 이러던 분들이 이 제품을 드시고 나니까 기침을 술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고 이런 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심장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도 조절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심장 공동이 좋아지게 되면 혈압이 조절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드시면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건비 역할을, 중초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며 하초, 콩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백자방 구복액은 종합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노년기에 많이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을 동체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걸태의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좁은 시야를 깨우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알려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기역자 왼다리도 못 그린다 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조선어 문자를 배울 때 기역자는 가장 먼저 배우는 글자인데요. 이 간단한 글자의 왼다리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자신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 기초가 부족하면서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비호하는 말입니다. 네, 그럼 아래에 좁은 시야와 고정관념을 깨우치는 속담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까? 2번, 우물한 개구리. 3번, 젠장저지. 4번, 무부시딩.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할게요. 동요 애기 그네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2번과 4번입니다. 2번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은 좁은 공간에 갇혀 세상의 넓음을 모르고 작은 경험에 만족하며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을 비호해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 무보시딩 이 성구는 글을 한자도 모른다라는 뜻인데요. 학식이 전혀 없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글을 모르는 것을 넘어 배우려는 의지가 없고 세상의 변화를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경계해서 이른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살림을 보호하자를 들려드립니다.

네, 친구들, 우리는 공부든 취미든 꿈을 향한 노력이든 열심히 달려가며 작은 성과들을 만나곤 합니다. 시험 점수가 오르고 연습한 일이 잘 풀리고 목표했던 일에 한 걸음 다가갔을 때 기쁨이 가득하죠. 하지만 이 기쁨에 취해서 발걸음을 멈추는 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 잘 됐다고 만족하고 노력을 느슨하게 하면 앞으로의 성장은 그 자리에 묶여버립니다. 네, 오늘은 순조로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분발하고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동요 흙친구 물친구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채찍은 소나 말을 몰 때 쓰는 물건으로 나뭇가지나 길쭉한 막대기 끝에 끈이나 가죽을 달아서 만듭니다. 채찍으로 멈춰있던 소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 소가 앞으로 나가고 달리는 말의 엉덩이를 때리면 말이 더욱 빨리 달리죠. 해서 가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속담은 달리고 있는 말에 더 빨리 가라고 채찍질을 한다는 말인데요. 이미 잘 풀리고 순조롭게 나아가는 상황이라 해도 그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을 쏟아 더 큰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또 닿는 말에 채찍질한다, 가는 말에도 채를 칠했다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공부와 꿈을 향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성과가 보인다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 더 높은 목표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작은 성공은 쉬어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독려해야 합니다. 바람새가 좋아야 돛을 단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순풍이 불어 배가 잘 나갈 기세가 좋을 때 미리 돛을 달아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듯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좋은 흐름을 탔을 때 방심하지 않고 더욱 힘을 기울여야 큰 성과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중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때 학습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좋은 상황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 더욱 노력해야 하는 최적의 시기이므로 흐름이 좋을수록 스스로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달을 보면 별을 보면을 보내드립니다.

네, 아래 한우 속담 성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百尺竿头更进一步 라는 속담을 볼게요. 백척의 상대 위에 올라서서도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뜻인데요.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계속 더 높은 요구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전진하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이미 아주 높은 곳까지 도달했고 일이 잘 풀리고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노력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성과를 이뤘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백척의 장대호에 섰다 해도 두려워 발을 떼지 않으면 더 높은 세상을 볼 수가 없듯이 지금의 성취를 디딤돌로 삼아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콰이마 지아비엔이라는 선구가 있습니다. 쾌할 쾌, 말 마, 더할 가, 채찍 편의 한자를 쓰는 이 선구는 빨리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라는 말인데요. 이미 순조롭고 빠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더욱 속도를 내어서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배운 가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속담과 맞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가 잘 진행되거나 활동이 계획대로 잘 풀릴 때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조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더욱 집중하고 시간을 알차게 써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짜이지의 짤리라는 성구를 볼게요. 두제 이을 저 두제 갈 려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계속 노력해서 더욱더 힘쓰며 한층 더 분발한다 라는 뜻입니다. 한 번의 성취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과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도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중간고사를 잘 봤다면 기말시험을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한 번 상을 받았다면 더 높은 무대를 목표로 연습하는 자세가 바로 짜이지의 짤리 성구가 일깨워주는 자세입니다. 네, 조금 잘 됐어도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발하는 모습이 진정한 성장의 비결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잘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발하라는 뜻의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배워봤는데요. 네, 청소년 시기는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고 도전할 기회가 가득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공부든 꿈이든 일이 잘 풀려 기쁨을 맛볼 때가 온다면 그때 잠시 기뻐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작은 성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노력을 이어가야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노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복원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에 내리던 비가 그쳤지만은 길은 몹시 질척거리었다. 길에는 숱한 진흙 구덩이가 패여져 있었고 어디 가나 홍군 전사가 그냥 버리고 간 집신들이었다. 헝겊신도 있고 끈 떨어진 집신도 보였다. 이곳 지낼간 찰떡 같아서 구덩이에 신발이 들어붙으면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고 걸음을 옮기면 발만 빠지였다. 이렇게 널린 신발만 보아도 홍군 전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모태통은 걸으면서 힘겹게 길을 걸어야 할 하자제를 생각하였다. 호위병은 모태똥이 앞에서 마른 길을 골라 디디었다. 아예 길가 풀숲으로 다니기도 하였다. 길에는 대호에서 떨어져 걸음을 재촉을 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0: 2, 3리를 걸었지만 하자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오호위병이 먼저 돌아가라고 해도 모태똥은 못 들은 저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파른 산비탈 길목에 왔을 때였다. 모태똥은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4시쯤 얼굴을 내민 해가 막 서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모태똥은 속이 타는지 담배를 말아 피우며 자꾸만 골짜기 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오호위병이 먼 골짜기 숲속에서 걸어나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희미한 노을 속에서 나무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다. 오호위병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었다.
1: 옵니다! 저기 옵니다! 하사진 동지입니다!
0: 모태똥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여유고 키가 큰 그림자가 과연 하자진이었다. 곁에 선 키 작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자진이 비틀거리자 같이 오던 사람이 얼른 어깨를 붙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거북이 걸음으로 느릿느릿 움직이었다. 오호위병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모태똥도 서둘러 뒤를 따랐다. 산허리쯤 내려가자 하자진이 멀리서 알아보고는 손짓을 했다. 살짝 쑥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가만히 보니 류영이 하자진을 부축하고 있었다.
2: 류영이 하자진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0: 모태똥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1: 저한테 고마워해야 할걸요?
0: 류영이 웃으며 대꾸했다.
1: 제가 오늘 마침 뒤처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당번이어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2: 어이쿠, 고맙습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2: 한꺼번에 두 사람을 모셔왔으니 더욱 고맙지요.
0: 하자진은 진흙투성이가 된 헝겊신을 신고 서서 얼굴을 붉히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가랭이며 무릎에도 붉은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모태똥은 하자진이 메고 있는 쌀자루를 벗기며 안쓰러운 얼굴로 물었다.
3: 여보, 힘들지?
1: 저는 괜찮아요. 오랜만에 요영 언니를 만나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군모를 쓴 고운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꼭대기에 이르자 류영이 걸음을 멈추더니 손을 저으며 말했다.
1: 자진이, 오늘은 여기서 머물러요. 내가 가서 말할게요.
0: 그러고는 대우를 찾아 서남 쪽으로 걸음을 다그치었다. 하자진은 흙투성이가 된 발로 겨우 몸을 가누며 모태똥의 오두막에 들어섰다. 그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는 힘겹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태똥은 안쓰러워서 신을 벗기고 이불로 발을 감싸주었다.
3: 여보, 정말 고생이 많아요.
1: 지금은 괜찮아요. 얼마 지나서가 걱정이죠.
0: 몸을 풀 때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3: 얼마나 남았지?
1: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달수만 보면은 얼추 다 됐는데요.
0: 모태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3: 형편이 이러니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겠지?
1: 다른 아이들도 모두 남한테 맡겼잖아요. 모모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0: 하자진은 기어이 눈시울을 붉히었다. 하자진은 모태똥과 정강산에서 결혼한 뒤에 아이 셋을 낳았다. 하나는 돌도 지나지 않아 죽고 나머지 둘은 모두 남의 집에 맡겼다. 맏이는 딸이었는데 하자진이 모태똥과 주덕을 따라 강서남부 복건섭으로 진군하다가 낳았다. 부대가 용암을 친 뒤에 계속 전진해야 해서 아이를 크고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1: 엉엉 우는 아이를 안아갈 때 하자지는 얼굴을 돌린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둘째는 모모라는 산의 아이였다. 아이는 3살이 되자 종일 호위병들을 따라 계산이를 치고 오리를 몰았다. 때로는 산에 가서 딸기를 따기도 했다. 딸기를 많이 딴 날에는 딸기가 담긴 모자를 두 손으로 높이 쳐들고 소리를 쳤다.
4: 딸기, 엄마가 딸기 되게 좋아해요. 우리 엄마 갖다 줄래?
1: 둘도 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나이였다. 하지만 곧 모태똥과 하자지는 모모를 두고 떠나야 했다. 명령을 받고 떠나기까지 딱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를 모택담과 하이 부부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유격전을 하기 위해서 소베토 구역에 남아야 했던 것이다. 모택담과 하이는 소식을 듣고 밤도와 말을 타고 달려왔다. 하자지는 겨우 모모를 달래서 하이의 품으로 보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모모가 하이의 품을 빠져나와 떼를 썼다.
4: 싫어,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래.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 거야.
1: 이제 곧 태어날 아이도 같은 운명을 타고날 터였다. 하자제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났다. 게다가 지금은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가야 하고 이곳에는 가까운 사람도 없다. 이 아이는 또 어디에 맡게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다. 모태똥은 울고 있는 하자진 곁으로 다가갔다.
3: 여보, 울지 말아요.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모모를 데려올 터이니까.
1: 그는 단호한 의조로 침통하게 말했다.
3: 여보, 내가 마음이 독한 게 아니야. 이 혁명을 완수하려면 우리 세대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딜 가나 인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 우리만 편안히 살 수 있겠나.
1: 모태똥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한순간도 모모를 잊은 적이 없었다.

0: 1932년 8월 군사 지도자 자리에서 난전 뒤에 그는 장정의 홍군병원에서 요양하며 지냈다. 말이 병원의 지실은 큰 절이었다. 열아홉 사람이 한방 신세를 지어야 했고 채소나 두부 살푼 돈도 마땅치가 않았다. 모 대통은 재인종일 방 안에 들어박혀 책만 보았다. 가끔 불지도 않은 통소를 꺼내 긴 해질녘을 보내기도 했다. 가까이 살고 있던 하자진이 날마다 모모를 데리고 왔다. 모 대통은 모모의 재롱을 보며 울적함을 달랬다. 나중에 부부는 서금 서쪽 운석산에 있는 한 절에서 살았다. 모 대통이 바깥에 나가 일을 볼 때면은 하자진은 세 살 난 모모를 안고 산길을 따라 나와 배웅하곤 했다. 산기슬개의 이름에는 모 대통은 늘 아이를 안고 거듭 입을 맞춰주고서야 말이 올랐다. 하지만 모모는 금세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아장걸음으로 말을 따라왔다.
1: 아빠 잠깐 나도 말 타고 싶어요. 나도.
0: 그러면 모 대통은 말을 세우고 하자진의 손에서 모모를 받아 안아서는 얼굴에 끊임없이 입을 맞춰주었다. 그는 아이를 말에 태우고 한참 놀고 나서야 말을 타고 떠났다. 게다가 모 대통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군이 소베트 구역을 떠나 장정에 오른 뒤에 그곳은 불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0: 지독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을 터였다. 모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오호위병이 부엌에서 덧물을 떠와 찬물을 짙게 우려주었다. 하자제는 그 물에 발을 담갔다. 한결 가뿐했다. 모태똥은 얼른 말머리를 돌려 평소에 늘 마음에 두었던 노인 몇에 대해 물었다. 그 노인들과 일부 여전사들은 하자진과 마찬가지로 부대의 효양 중대를 따라 행군했던 것이다. 여보, 서선생님은 잘 지내시나? 모태똥이 말하는 서선생님이라 주앙소베트 공화국의 교육부 부부장인 서특립을 말한다. 그는 모태똥이 장사 사범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모태똥은 그를 몹시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장사에 사범학교 두 개소를 세운 이름난 교육자였고 아무도 꿇을 수가 없는 꿋꿋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어두운 중국 현실과 썩은 정치가 못마땅해 글만 가르치고 절대로 관직을 맡지 않겠다며 이름도 특립이라고 했다. 사회의 폐단에 분노하여 헌정을 추진하려 힘썼고 손가락을 끊어 혈서를 써서 장사실을 놀라게 하였다. 지금도 서특립의 새끼 손가락은 짤막하다. 나이 쉰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올해가 58 되는 해이니 장정을 떠난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 나이에 이처럼 길고 힘든 길을 무사히 걸을 수 있을까 모태똥은 늘 걱정스러웠다. 서특립의 이야기가 나오자 하자진은 얼굴을 펴고 웃음을 보이었다. 서선생님은 정말 남다르세요. 그 연세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 있어도 안 타신다니까요. 왜 그러시지? 모태똥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자진이 고개를 저었다. 말을 타러 가면은 허리가 아파 말 타는 게 편치 않으시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어린 마부를 태우고 자신은 말을 끌고 가지 않겠어요? 하자진은 서특립의 모습이 생각났던지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언제 만나면은 당신이 한마디 하세요. 노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어떡해요?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선생님은 수경제이름에는 또 취사병들을 거들고네요. 불을 떼면서 취사병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시죠. 날마다 한 글자 한 글자 익혀야 한다고 정해놓고 모르면 다시 또다시 되풀이를 해서 알려주지요. 정말 지칠 줄 모르고 가르치는 교육 대가예요.
1: 그래요. 정말 존경할 만한 스승이지. 당신의 삶을 나라와 인민을 위하는 일에 바쳤으니까 그 연세에도 절개가 꿋꿋하고 피가 끓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너도 나도 우리 당의 등을 돌리던데 당에 들어오셨잖아.
0: 모태똥은 담배를 피우면서 비스듬히 누워 곱씹듯 읊조리였다. 사각지 어르신도 재미있는 양반이세요. 하자진이 뭔가 생각난 듯 방긋 웃으며 말을 꺼냈다. 사각제는 올해 54살이었다. 일찍이 당중에서 보낸 붉은기를 편집했고 주앙소베트 구역에서 소베트 공화국 정부 사무총장을 맡아 일을 해오면서 모태똥과 가까이 지냈다. 모태똥이 절에서 힘들게 지낼 때에도 이따금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1: 재미있다니 뭐가?
0: 평소에는 말수가 적으시고 행군할 때면은 멍 때리다가도 쉴 때가 되면은 붓과 먹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 적지요. 도 한 데서 빼앗은 장부책 몇 개를 일기장 삼아서 말이에요. 날마다 길게 한 편씩 쓴다던데요.
1: 그래요. 장정이 오른 뒤로 우리가 벌써 여러 성을 지나왔지. 지나온 산인과 물이 얽힌 이야기를 다 쓴다면은 정말 재미있을 거야.
0: 모태똥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1: 동어르신은 어때요? 학문이 높은 분인데 역시 시를 지으시겠지?
0: 시를 쓰시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가자진이 대답했다. 우리 휴양년 지부석이라 17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말이며 들끝까지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챙겨야 하거든요. 선사님은 대원들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죠. 날마다 출발할 때면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문짝은 달아놓았는지 짚은 묶어놓았는지 뜰은 쓸어놓았는지 물은 길어놓았는지 망가뜨린 물건은 없는지 제값을 치르는지 꼼꼼히 알아보시죠. 만약 제대로 안 지킨다 싶으면 찾아가서 왜 규례를 어겼느냐고 혼쭐을 내시고요. 그럴 땐 전혀 사절 봐주지 않으세요. 원체 말과 행동이 어긋남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더니 모태똥이 나지기 속삭이었다. 사실 당신의 연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다들 맞기 싫어했거든. 하지만 주원래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동어르신이 그러마 하셨지. 나는 한 조각 낡은 헝겊입니다. 뭘 기울 때서는 헝겊 말이에요. 나는 구멍난 곳 깊는 걸 좋아하는데 모자를 기울하면 모자를 깊고 바지를 기울하면 바지를 깊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 누군가 하기 마련이고 구멍이 나면 기워야죠. 속담에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천이 곱절이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어린이시네요.

장편 소설 대장정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연변시가 학계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시 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이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용정시에서 예, 결혼사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시창작을 해온 김향옥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김향옥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김향옥 시인은 예, 1984년 6월에 용정시 계상툰 진에서 출생했습니다. 소학교, 중학교는 예, 쭉 계상툰에서 다녔고 고중은 예, 또 도문 철도의 중을 다녔습니다. 그 후에 길림사범대학 중문학부를 졸업하고 17년간 예, 용정시 5중이어서 결혼사업에 종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 1중과 5중이 합병하면서 또 예, 1중에서 1년 반 동안 예, 주로 한어와 지방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 용정시 로감부 봉사중심에서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수필 받고 생각하기로 문단에 데뷔했고 수필, 수기, 시, 동시 등을 예, 여러 문학 잡지와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연변 작가협회 회원입니다.
0: 네, 그렇다면 김향옥 시인한테 있어서 예, 문학은 또 어떤 개념으로 리해되고 있는지요?
1: 예, 본인과 이야기해봤는데 본인은 예,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문학이란 책과 함께 글과 함께 돌을 닦고 마음을

0: 자신을 더 한층 완벽하게 승화시키는 수련 과정이라고도 봅니다. 저희 문학에 대한 열정은 진심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애착심이고 흥취이자 취미 애호입니다. 첫 시작에는 수필, 동시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루며 작품을 여러 매체에 발표했는데 지금은 성민 씨 창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깊이 탐구하며 북구태의 꽃을 피우고 시향을 만리에 전하며 문학과 동반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으로도 작품을 쓸 예정입니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김향옥 시인의 구체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 가까이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이슬입니다.
2: 이슬, 김향옥. 반짝이는 개울모래의 말. 산들이 모여 앉아 번역하느라 여념없다. 바다 재채기의 콧구멍으로 물고기들이 튕겨나와 꼬리를 휘저으며 하늘의 그림을 그린다. 캄캄한 밤. 풀잎들이 고독과 그리움을 갈아서 만든 눈물 한 방울 허리에 찬다.
0: 예, 이 시는 중국 조선족 시선집에 발표된 그 작품인데 이슬을 쓰며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사법인 즉 비유, 상상, 의인 등 수법으로 이슬을 살아서 숨쉬게 만들고 이슬이 개울물에서 탄생하여 말할 수 있게 하였고 바다의 그 재채기에서 탄생되어서 또 물고기들이 꼬리로도 화했고 캄캄한 밤이면 밤마다 고독과 그리움을 갈아서 눈물 한 방울로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신은 존재가 끊임없이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생성하고 고독과 그리움이라는 실존적 조건 속에서 자신이 정수를 결정처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작은 이슬방울에서의 큰 철학적 의미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참 그 시인이 그 어떤 재치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수 있는 제목이 거울일입니다.
2: 거울 1. 김향옥. 마음에 담으며 널 비춰주는 자세로 나는 빛을 발사한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크게 점점 환하게 빛줄이 얼기설기 드러나며 생명이 부서질 땐 더욱 많은 너를 간직하며 나는 더욱 빛난다.
0: 예, 이 시는 문화시대 2017년 6월호에 발표된 작품인데 시인은 거울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누구를 비춰주는 자세로 자기 빛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만약 누구도 비추지 못한다면 자기 사명을 완성할 수 없는 거죠. 오직 남을 비춰줄 때야만이 자기 존재 가치와 사명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시에서 쓴 것처럼 마음에 담으며 나를 비춰줍니다. 더욱이 거울이 충실함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거울과 내가 더욱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환하게 지어 내 몸의 그 핏줄이 얼기설기 드러나며 생명이 부서질 땐 더욱 많은 너를 간직하며 나는 더 빛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은 자기 몸이 산산 조각이 나서 부서질 때는 더욱 많은 조각에 나의 빛을 발산하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자기 몸이 부서질 때 그 경우까지 사사티 거울이 의중을 조명하면서 한생 동안 나를 더욱 밝게 더욱 많이 빛내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시는 이렇게 거울이 존재의 가치와 거울과 인간과의 즉 나와의 관계에서 한낱 평범한 것 같은 거울이 그 위대한 면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쉽게 발견하지 못한 거울이 존재론적 깊은 뜻을 읊조리는 겁니다. 여기서 거울이란 존재는 그 어떤 내가 깊이 사모하는 이성일 수도 있겠고 내가 또 우러른 그 어떤 삶의 목표나 우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0: 그 어떤 깊은 천리가 숨겨져 있는 거울이란 존재를 다시 음미하게 만드는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지 이 시인들이 거울을 쓰는 걸 보면 거울이 그 완전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렇죠. 뭐 거울이 뭐 누굴 비춰주고 내가 또 거울을 보면서 뭐 반성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또 산산 조각이 나서 예, 뭐 수백 개 무슨 이렇게 뭐 아주 그 또 그러니까 내 조각마다 다 빛이 나는 거죠.
0: 그렇죠. 네. 네. 내 조각마다 다 나를 비춰주.
1: 네. 이거는 또 그 또 새로운 발견이 아니겠는가.
0: 예. 네. 그러면은 정말 네. 처음 이런 거 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달입니다.
2: 달. 김향모. 침묵을 잊기로 미끈거리는 시간 속에 슬픔을 깎고 다듬어 만든 설계도 물보라 날리며 스키 타는 비 건물의 흐느낌 속에 반족된다. 밤하늘에 심어놓은 고독 끓어오르는 불안을 잠재웠다. 빛깔들을 긁어내고 허공을 넘나들며 어둠의 속도로 진행되는 빛의 파종 돌멩이 떠나가려는 마음 종력 있고 떠오르는 노 찾는다. 흘러가는 강물의 아쉬움 반짝이는 햇빛의 펄떡입니다.

예, 이 신은 이 문화세대 잡지 2018년에 발표된 신데, 이 시에서 달을 이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어둠과 고독을 매개로 해서 빛과 생명을 파송하는 어떤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 즉 슬픔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고독 같은 이런 감정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공되고 결국 빛으로 전환합니다. 떠나가려는 마음과 중력 잊은 그 노는 예, 초월의 갈망을, 그리고 강물의 아쉬움은 예, 여전히 흘러가는 현실의 애착을 드러냅니다. 달은 예, 그 모든 모순을 품고 어둠 속에서 묵묵히 빛을 뿌리는 존재입니다. 시가의 여러 가지 현대적 수법을 사용해서 예, 달아서 썼는데 참 인상 깊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거울 2입니다.
1: 거울 2 김향옥. 거울을 본다. 얼룩덜룩 흐릿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거울을 본다. 반짝반짝 맑음 속에서 결함을 들춰내는 사람들. 거울이 보여주는 내심은 똑같다. 얻은 것과 잃은 것 차이. 거울을 보는 눈도 높이가 있다.

예, 아까 여기서 살펴본 거울은 거울 1이고 이번에는 거울 2인데 예, 연변문학 2019년 2월 5일 발표된 작품입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거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거울을 통한 부동한 사람들의 그 눈높이와 마음의 높이를 심각하게 파헤쳐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 거울을 보는 눈높이와 마음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고 시인은 사색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얼룩덜룩 흐릿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그러니까 거울에서 지금 자신이 어디가 고운가를 찾아 헤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 맑음 속에서 결함을 들춰 봅니다. 나는 어디가 부족한가? 부정한 부분을 또 찾아봅니다. 아, 화장한 것도 화장 제대로 했는가? 예. 하지만 이 거울이 내심은 똑같습니다. 결국 거울을 통해 사람들은 얻은 것과 잃은 것 차이를 보여줍니다. 마음 자세가 단정하고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한 분들은 거울을 통해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고 마음이 흩어지고 자세가 비뚤어지고 허영이 들뜬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 그런 보완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잃고 맙니다. 나중에 시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마음가

0: 관심에 따라 거울을 보는 눈도 높이가 있다. 여기서 한 차원 높은 인간과 낮은 인간의 그 구별이 뚜렷이 알리죠. 신은 이렇게 한낮 거울 앞에서 인간이 높낮음이 알리는 천리를 전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수레입니다.
2: 수레 김향옥. 검은 백년불악 한마당에 고스란히 놓여져 있는 너는 무거운 역사의 견증인으로 기나긴 세월을 끌고 왔다. 두만강을 건넌 우리 선조들, 이 땅에 자리매김하고 소처럼 끈질기게 신근하게 한 바퀴 두 바퀴 연륜을 굴려갔다. 고스란히 세워져 있는 옛집터, 기왓장 하나마저도 지혜의 조각품으로 옛이야기 풀어헤쳤다. 흰옷 입고 기웅내고 막걸리 마시던 우리 냄새 한몸에 싣고 삐걱삐걱 덜컹덜컹 숨가삐 달려왔다. 드팀없이 그 자리 지켜왔다.

0: 예, 이 시도의 연변문학 2021년이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도무시 월청진 그 백년불학에서 본 수레를 보고 민족이 걸어온 개척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품 속에서 다른 형제민족과 함께 손에 손잡고 이제는 그 더욱 씩씩하게 걸어나갈 앞날의 그 벅참과 희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언젠가에 연변 작가협회 시분과의 활동으로 이 백년불학에 가서 답사 활동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때 이 백년가요 마당에 진열된 소설을 보고 쓴 것 같습니다. 역사의 숨결이 맹맹히 흐르는 시라고 나름 생각됩니다.
1: 이 부분을 보니까 그 뭐 시탐구회라든가 이런 그 시분과에서 조직한 행사에 특히 그 월청진의 그 백년불학에 가서 이 수리 하나를 놓고 쓴 시들 제가 여러 편 본 것 같습니다.
0: 예, 그때 예. 수레를 쓴 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집을 쓴 분들도 있고.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늘입니다.
2: 그늘, 김향옥. 버즈의 한 조각 비워진 자리. 그녀는 혀를 날름거리며 헛기침을 공수한다. 바람은 딛고 지나가고 계절은 위돌며 스친다. 꽃은 피고 지며 향기 잃고 검은색 그리움으로 맴돈다. 영상이 사라진 밤, 조명이 꺼진 계절, 그녀의 가냘픈 숨소리에 심장도 박동을 멈추고 지나간다.
0: 예, 이 시는 장백산 잡지 2019년 3기에 실린 작품인데 그늘은 상실 이후의 시간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형상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화자는 사라진 것의 그 자리에 남은 텅 빔을 응시하면서 그 공허가 어떻게 움직이고 숨쉬는지를 포착합니다. 특히 퍼즐 한 조각 비워진 자리라는 이 첫 행이 시 전체의 구조적 은유로 기능해서 독자를 하여금 무엇이 빠졌는지 왜 그 자리가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 행에서 심장도 박동을 멈추고 지나간다. 이 말은 존재의 그 소멸을 암시하면서 지나간다는 동사를 통해 완전한 그 정지가 아닌 어떤 흐름 속에서의 사라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절망 속에서도 남아있는 미세한 움직임, 즉 시적 긴장을 유지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죠.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시간입니다.
1: 시간. 김향모.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지친 몸 누비며 진연해. 뒤로 걸어가니 뉴턴이 사과를 뜯어먹고 있다. 앞으로 달려가니 재채기와 함께 튕겨나고 눈물 속에 동동 떠 있고 노래 속에 동기당 울려 퍼지고 숨소리 죽여가며 슬금슬금 기어간다. 기차 타고 동굴을 지나간다. 비행기에 앉아 하늘을 날아본다면

이, 이 시도의 장백산 잡지 2019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신은의 피로와 권태로 가득한 현실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무효화되는 꿈이나 의식이 심층부를 탐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인이 깊이 느낀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임을

0: 잘 암시합니다. 이 신은 내 시간은 일률적으로 흐른다는 통념을 완전히 거부한 시간, 기억, 감각, 상상, 이런 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의식이 장애입니다. 피곤한 몸으로 맞이하는 진년해는 육체적 시간, 뉴턴의 사과를 먹는 장면은 역사적 시간, 재채기와 참깨, 이거는 눈물과 노래, 여기서 눈물과 노래는 또 감각적 시간이, 기차와 비행기는 이동하는 시간, 이런 그 다른 방식들입니다. 결국 이 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간은 정말 시계처럼 앞으로 가는 걸까? 아니면 네가 걷는 방향, 네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과거도 미래도 동시에 존재하는 건 아닐까? 시는 여기서 자신이 생활 속에서 느낀 시간의 권태와 시간의 역사와 시간의 아픔과 시간의 허망함 등을 파내면서 결국 시간 속에 흘려버린 자신의 생명 자체를 다시 한번 총화 점검하면서 타인들도 시간 앞에 자신들을 반추하면서 흐르는 시간을 다시 잘 사색해 보도록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비입니다.
2: 비, 김향목. 마음을 채우며 생명을 깨운다. 슬픔이 내 몸을 빌려 눈물을 짜낸다. 골독은 내뱉지 못할 검은 말들을 연기로 내뿜고 연하게 지워버린다. 먹장구름이 피고 간 사이 깨어진 금들이 사방으로 질주한다. 땅에서 발광하며 길어지는 잎 사이로 다이어트가 억지로 진행되고 대의 비부람이 땅을 진동하며 퍼진다. 그가 하나의 점으로 꿈틀거리며 다가올 때 깜빡깜빡 따스한 속삭임으로 길을 뻗쳐준다.
0: 예, 이 시는 도라지 잡지 2017년 2기에 발표된 작품인데 각 행위에 독립적인 이미지를 지니면서 비, 눈물, 연기, 먹장구름, 번개, 잎, 배, 점, 속삭임 이렇게 쭉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시는 또 초반의 자연적 이미지에서 즉 비를 둘러싼 이미지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신체적, 사회적 이미지로 전환됩니다. 전적으로 이 시는 비를 통해서 개인의 내면적 고통과 사회적 압력을 동시에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특히 굴뚝이나 검은 말들, 비굴함, 억지로 진행되는 다이어트 등의 표현은 현대인의 소외와 강요된 삶에 대한 비판으로 읽힙니다. 시적 화자는 비라는 자연현상이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면서도 결국 그라는 존재의 불완전한 도착과 따스한 속삭임이라는 그 모호한 위로 속에서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는 완전한 치유나 해결이 아닌 불완전한 상태에서의 일시적 평안을 보여줍니다. 두 편의 시의 비와 그늘은 모두의 부재, 상실, 내면의 그 어둠을 다루고 있지만 비보다 사회적이고 신체적인 그 이미지 무슨 굴뚝 다이어트 아까 위에서 살펴본 시에서의 배의 비굴함 이거 상황했다면 이 그늘이라는 데서는 추상적이고 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내면 풍경과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 시는 주위한 소중한 친구를 잃었을 때 공허함을 현대적 수법으로 형상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무지개입니다.
2: 무지개 김향옥. 산과 산이 어깨 동무 발에 짓밟혀 흔들리는 우정 깨어지는 소리 눈에 찍혔다. 욕중한 자체 목에 눌리고 앉아만 있는 소파 넓은 가슴 드넓은 눈으로 삶의 등줄기를 거침없이 훑고 지난다.

얼어드는 가슴 속에서 미끄럼 타본다. 수정으로 조각된 반짝반짝 빛나는 길, 빈몸을 소유한 물방울의 결합. 뚝 떨어지는 순간 나무를 떠나려는 사과의 의지, 완전 가슴 깊이 굳어졌다.

0: 이 시무지개는 이 재래무지개를 다룬 시처럼 찰나의 아름다운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이 도라지 잡지의 2018년 6기에 실린 작품인데 무지개라는 현상을 빌려서 인간관계의 시작과 균열, 현실의 무게, 내면의 결정화, 그리고 리벨의 의지를 그린 시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산과 산을 무지개가 어깨동무시켜주어 우리는 친구가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에 흔들리는 우리 사이 우정들이 깨어지는 소리가 내 눈에 찍혔습니다. 놀랍습니다. 결국 이 무지개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 겉은 아름다운 빈몸을 소유한 물방울이 결합과 같은 우리들의 관계였지. 이를 이 작중 주인공은 판단해낸 겁니다. 결국 이 우리들 사이는 저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듯한 무지개처럼 빛좋은 개설구였구나. 그래서 이런 관계 속을 떠나려 마음 굳힙니다. 시에서 본다면 뚝 떨어지는 순간 나무를 떠나려는 사과의 의지 완전 가슴 깊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시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분석 도출을 해보면 그 알갱이가 다 알립니다. 시인이 제목을 무지개로 택한 것도 참 묘한 착상입니다. 무지개는 생계에서부터 사라질 운명이며 또한 겉은 화려하지만 텅 빈 물방울이 집합체이고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상징해 주는 그런 사물입니다.
1: 지금까지 그 살펴본 이 김양옥 시인의 시들에서 보게 되면 우선 그 시 제목이 아주 짧습니다. 짧고 그리고 이 시의 소재가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다루었던 그 뭐 비라든가 무지개라든가 뭐 수레라든가 거울이라든가 그런데 과감하게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나도 같은 제목으로 시를 써보겠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측면으로 아까 거울에서 보게 되면 거울은 일반적으로 그냥 반사되는 뭐 사람의 뭐 입포단상이나 혹은 얼굴 생김새라든가 무슨 이런 그 이 그 그냥 겉면적인 것을 하지만 그러나 김양옥 시인은 다른 면을 보완했죠. 거울에서 사람이 어떤 그 좀 더 그 사람이 그 좀 더 지체가 높아 보이고 또 어떤 사람도 거울을 보면서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뭐 반성을 하고 또 자신을 좀 더 뭐 낮춰보는 또 이런 면 그리고 또 그 정체적인 거울 그 산산조각이 나서 깨져서 그 뭐 몇백 개로 분산되면서도 또 빛을 발산하는
0: 빛을 더 많이 발산하는
1: 그리고 또 이 무지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뭐 무지개는 우리 뭐 가사라도 아주 그 긍정적인 면을 많이 제기했죠. 아 무지개 같은 뭐 현란한 뭐 인생이 뭐 한데 그러나 이
0: 대부분 그래
1: 이 김양옥 씨는 무지개가 그냥 단순한 허영에 불과할 뿐이다.
0: 물방울이 모여서
1: 집합체가 되었다가 때가 되면 또 다 그 갈라져서 그러는 그러니까 아주 여기에서 어떤 천리가 내재된 이런 그 깊은 맛도 느껴지고
0: 그 관찰하는 게 아주 이해합니다.
1: 네.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리움입니다.
2: 그리움 김향옥. 흘러가는 세월의 그물을 누리어 너만 낚아내는 작업. 시간 정지시키러 눈을 감고 거리를 단축시키러 잡아당기고 눈앞에 보이려 집게로 집어오고 강물 따라 흘러가고 땅속에 스며들며 잠들어버리는 5월의 눈은 차갑게 찾아왔다. 뜨겁게 가버렸다.

0: 2019년에 연변 일보에 발표된 시인데 시인은 이 시에서 그리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움이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냥 따라오면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움을 잡아두기 위해서 시간을 정지시키면 내 곁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겠나 해서 눈을 감아도 보고 그리움과의 거리를 단축시켜 잡아당겨 오기도 하고 또 눈앞에 가까이 보이려 집게로 집어오기도 합니다. 결국 이 그리움은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이런 그리움이기에 강물 따라 흘러갔다가는 또 땅속에 스며들며 찾아오고 잠들어버리는 오울이 눈처럼 차갑게 찾아왔다가 다시 또 뜨겁게 가버리는 그런 그리움입니다. 아마도 작중 주인공은 그 어떤 그리움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시로도 남겼는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심장에 맞춰오는 이 한생이 다하도록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리움인가 봅니다. 결국에 오울이 눈처럼 차갑게 찾아왔다 뜨겁게 가버린 존재지만 그리움에 대한 그 집요한 추구만은 역력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문학살롱 프로에서는 김향옥 시인의 천리적 깊이가 있는 시들을 감상하고 또 시 해설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옥,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2: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8일 전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 총화 복귀 전문 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관한 당주왕,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부족점을 깊이 반성하며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보완하면서 더욱 주동적인 정신 자세와 효과적인 사업 조치로 악천후에 대응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책임자와 주응급관리국, 주수리국,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기상국, 주자연자원국, 주교통운수국 책임자들이 발언했습니다. 주 지도일꾼 림소림, 류신강, 윤조휘, 문금철이 복귀 분석을 하고 사업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최근 우리 주에 연속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등 현시가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번 홍수 재해의 직면에 각 현시는 책임을 다해 엄밀히 방어했으며 각 부문은 각자의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용감히 앞장에 서서 전력으로 우한을 제거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며 대중을 구조함으로써 최대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해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를 통해 전주 상하는 악천후 대응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법칙성 인식을 1층 심화했으며 새로운 전법과 대응 방법을 탐색하는 실천 속에서 많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반드시 우호한 조사 정돈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산홍수 지질재해 지역, 저지대 침수 다발 지역, 로후 위험 주택구역, 양로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하면서 그물식, 순환식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사전에 위험 우환을 견결히 제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감측과 조기

정보의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여러 부문의 연합인원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큰물 상황에 대한 감측 빈도를 높여 위험이 미치는 구역과 재해 영향 범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등급별, 유형별로 제때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조기 발견, 조기 판단,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함으로써 인원 대피와 후속 긴급 구조의 귀중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힘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위챗 공식 계정, 틱톡, 과이소 짧은 영상 등 뉴미디어 행렬을 충분히 활용해 강수 상황과 큰물 상황 동태 및 안전 예방 지침을 높은 빈도로 발송해 전주 상하가 난관을 함께 극복하는 긍정 에너지를 질서 있게 방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층 간부들을 조직해 주민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노인, 환자, 장애인 등 특수 인원에 대한 연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공수방지 선전, 조기 경보, 위험 회피 알림이 전면 피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실 묵은 내용을 날조하는 등 수단으로 재해 상황을 허위로 알리고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사전 대피, 주동적 위험 회피, 대피 대상 전원 대피,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요구를 엄격히 관철하면서 위험 구역의 대중에 대해 견결하고 과감하게 사전 대피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숙식, 의료 등 기본 봉사 보장을 잘함으로써 위험 구역의 대피 대상 인원을 전부 대피시키고 안치된 대중이 기본 생활에서 걱정이 없도록 하며 전역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 구조와 재해 후 복구 건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에는 신속히 침수 배출, 오물 제거,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전개하고 즉시 역량을 조직해 홍수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복구하며 전력 공급 및 통신 시설을 보수해야 합니다. 정책성 보험 배상금 지급과 생활이 어려운 대중에 대한 지원 및 구조 사업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재해 구역의 민심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류추해야 미연의 화근을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을 돌이켜 반성해야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홍수대처 긴급구조를 복기해보면 우리 사업에 존재하는 여러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보와 조기경보가 충분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부문은 태풍 북상으로 극단적인 강수가 초래되는 특점과 법칙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깊지 못했으며 주요 하천의 큰 물 고봉 도달에 대한 조기 경보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대중 대피 등 후속 사업을 피동에 빠뜨렸습니다. 둘째, 통괄 지휘 능력을 일정 향상시켜야 합니다. 위급한 고비와 관건적인 시각에 주와 현 두 급에서 누가 지휘하고 무엇을 지휘해야 하는지 등 직책과 역할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전, 통신 두절 등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인원 기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고 부문 간 정보 공유에도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시간대에는 현장 지휘가 정확하지 못하고 상하 연동이 일치하지 못한 현장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재해 상황의 기본 실태를 장악하는 사업이 뒤처졌습니다. 일부 구역의 침수 상황, 위험 지점, 시설 파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때에 전면적으로 장악하지 못해 재해가 발생한 후 즉시 피해 지점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응급구조 물자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중요 구역과 관건 지점의 물자를 사전 배치하지 못했고 홍수 발생 기간 지점 대 지점 정밀 투입, 근거리 배치, 신속 보충 능력이 부족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긴급구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대중 대피 설득 사업이 취약한 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위험 구역에서 대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대피를 거부하는 대중에 대해 세심하게 설득하는 사업이 부족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도 일정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깊은 중시를 돌리고 반성하며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취약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허점을 철저히 막아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홍수대처 긴급구조 능력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주는 7월 하순, 8월 상순 홍수방지 관건기에 처해 있어 홍수방지 형세가 여전히 매우 준엄하고 복잡한 바 각 현시 각 부문은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의 경험 교훈을 참답게 총화해야 합니다. 이번 실전 경험을 직책을 다하는 공동의 제보로 전환하고 문제와 교훈을 빈틈을 찾아 보완하기 위한 공동의 경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조치를 더욱 중요하게 포착하고 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예보와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감측 플러스 인원 판단 사업 기재를 완성하고 재해 림박 조기 경보, 응답 확인 및 추적 반영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홍수 상황에 관한 예보와 조기 경보를 제때 발부해 위험구역의 조기 경보가 전면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해야 합니다. 저수지 언제, 하천 재방, 공업 광산 기업 저지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환을 제대로 시정해야 합니다. 응급물자 보정을 착실히 틀어줘야 합니다. 재해구조 응급 비축 물자를 세심히 점검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제때 갱신 보충해야 합니다.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적당히 늘리고 중요 구역과 중점 부위에 구조 물자를 사전 배치해 관건적인 시각에 신속히 운송,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 기획 보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기초시설의 피해 상황과 이번 재해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재해 후 복구 건설 및 장원한 발전 수요와 결부하며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암거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해야 합니다. 상급의 정책 및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기층의 재해방지 응급처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금일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 국가 생물 농약 품질 감독 검사 중심이 제1초안 작성 단위가 되어 주도해 제정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농축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산동 청도에서 전문가 위원 집중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두 가지 표준은 전국 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비서처에서 제출했으며 표준 연구재정사업은 우리주 검사 검측중심이 맡았습니다. 해당 대상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립안됐고 우리주 표준화 전략특별자금 지원사업에 들었습니다. 우리주는 표준사업 확정 후 즉시 초안 작성 사업 전담반을 꾸렸으며 산동, 하북 등 중점 생산지역에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해당 부문은 관련 수치와 자료를 수집하고 올해 3월에 표준심사 송부 원고를 완성했으며 4월 15일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의 종합평이 항목별 심사를 거쳐 두 가지 표준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은 식물, 뿌리, 혹선충 등 토양 선충을 억제하는 생물농약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국내에 통일된 국가 표준이 없어 산업발전, 시장 응용 및 품질 감독 관리에 권위적인 기술 근거가 미흡했기에 이 계열 국가 표준 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 표준이 정식 시행되면 제품 생산, 시장 응용 및 일상 감독 관리 단계를 더 규범화하고 전국 농약 감량 증효, 농업 녹색 전환 및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 종합 업무부 부장이고 전국 농약 표준화 기술위원회 생물 농약 분 기술위원회 비서장인 진서화입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은 국내 공백을 메우고 업계에 근거 표준이 없던 상황을 꺼냈습니다. 이 표준이 시행되면 특히 인삼 재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선충을 죽이고 뿌리가 썩는 병을 막으며 뿌리를 튼튼히 키워 인삼 생존율을 높이고 산량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바 인삼 녹색 유

0: 재배 요구에 부합됩니다. 해당 표준은 우리주 인삼산업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지탱을 제공할 것입니다.
1: 2026년은 15호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에 초점을 맞춰 도시 갱신 대상을 줄선으로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민생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도시의 책향기 분위기를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인대 대표이며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해항우는 본직에 입각해 대표 직책을 이행하면서 총 투자액이 16억 5,800만 원인 11개 신축 대상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6갈래 단절도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진거리, 인풍거리 등 도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고 총 길이가 3.9km입니다. 이와 함께 인민로, 애단로 등 거리와 도로의 조명, 인도 등 부대시설에 대한 갱신 개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신거리와 부신교는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가 도시구역의 교통 미세순환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여기에 BRT 대중교통 선로까지 결합돼 주민들의 출행이 더욱 원활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해향우입니다. 우리는 난관 공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동진거리, 민주, 남거리 등 총 길이가 2.51km인 6갈래 단절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부신거리와 부신교도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km의 빗물 오수 분류 공사, 25km의 도로 보강 공정 및 40갈래 골목 품질 제고 공사를 실시해 로면 노화와 배수 불량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도로망이 도시의 맥락을 연결한다면 인문 공간은 도시의 기품을 키워줍니다. 연결시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14곳의 책향기 연길 주제 책카페 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호원 보나리 책향기 커피 쉼터는 독서와 휴식, 문화 전시 기능을 융합해 주민들의 집 문 앞에 마련된 도시 응접실로 되었습니다. 번화리 책향기 커피 쉼터 운영 경리 장해파입니다. 과거 이곳은 공터였습니다. 소화원이 건설된 후 주민들이 매일 저녁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책 카페까지 완공되면 주민들은 실내에서 쉬면서 책도 읽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향이 비교적 좋습니다. 연결 주민 풍규양입니다. 저는 이 주변을 거닐며 구경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책을 읽고 쉬는 것을 좋아하는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인대 대표로서 해항우는 시종 대중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대중의 기대를 하나하나의 민생공사로 전화시키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31개 노후 주거단지 개조를 추진하면서 지붕 방수시설과 벽체, 주택단지 부대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층 주택 주민들이 오르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비추어 290대의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고 288대의 노후 승강기를 갱신하는 공사도 가동했습니다. 해항우입니다. 인대 대표가 짊어진 것은 인민의 신임이고 어깨에 진 것은 책임입니다. 저는 직책 이행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조업을 깊이 파고들면서 연결의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부문의 책임을 보여주고 인대 대표 사명을 실천하겠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1: 교육부 사이트에서는 일전 제1진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와 실험학교 명단에 관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주 훈춘시가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구에 입선됐고 연결시 중앙소학교, 룡정시 룡정실험소학교, 도나시 미래소학교, 왕청현 제1실험소학교가 전국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실험학교에 입선됐습니다.
0: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 대회 및 청소년 캠프가 일전 료능성 반금시에서 펼쳐져 전국 각지 63개 대표팀이 532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각 주 끝에 연변 대구협회 1팀과 2팀, 연결신흥 1팀과 2팀이 각기 여자, 갑, 을, 병, 정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2026년 7월 28일은 16번째

0: 번째 세계 간염일로 올해 주제는 사회 공동치리로 간염퇴치입니다. 이날 오전 연결시 병원은 진찰청사 1층 대청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연결시 질병예방통제중심과 연합해 주민들에게 건강봉사를 제공하고 간 건강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1: 연변 뉴스에게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걸이었습니다.
2: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0: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전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영양지도사 봉사 기술 지침을 발표해 영양지도사의 업무 기술 능력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양지도 사업의 요점에 대해 기술 지침을 제기했습니다. 지침은 영양 모니터링 및 조사, 식이 영양 상태 평가, 영양 상담 및 지도, 영양 급식, 영양과학 보급과 교육 등 면에서 영양지도사의 업무 기술 능력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영양지도사는 봉사 대상의 군체 특성을 명확히 하고 식이 요구, 지도 종점 및 주의 사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봉사 대상에게 식이 조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재 식이 구조의 문제점과 부족점, 식이 건의 원칙, 개인 음식 습관에서의 개선점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침은 식이 조합 및 음식 선택에 대한 지침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운동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침이 제기한 영양지도 요점은 주로 사회구역 영양건강봉사, 다가기구와 중소학교 영양건강봉사, 양로봉사기구 영양건강봉사, 외식 및 식품건강봉사지도, 체중관리 영양건강봉사가 포함됩니다. 이밖에 영양지도사의 업무 중 봉사행위준칙, 전문능력향상, 업계윤리준칙, 데이터안전관리 등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여 영양지도사 업종의 규범적인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먹조 선생님과 림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조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과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반기 납부 표준으로 납부합니다. 새로운 납부 표준은 이제 공포하게 되면 세무국 창구에서 구체적으로 자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납부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등급이 월 납부 금액은 878원 64전, 년 납부 금액은 1543원 68전. 두 번째 등급이 월 납부 금액은 1171원 52전, 년 납부 금액은 14058원 24전. 세 번째 등급이 월 납부 금액은 1464원 40전, 년 납부 금액은 17572원 80전. 네 번째 납부 등급이 월 납부 금액은 1610원 84전, 년 납부 금액은 19330원 8전. 그리고 모두 14개 등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납부 등급이 월 납부 금액은 4393원 20전, 년 납부 금액은 52718원 40전이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 직업 상해 보장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서는 시범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이 정책이 길림성에서도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먼저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 직업 상해 보장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잘 아는 산재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0: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는 국가에서 출행, 즉 시 배송, 동일 도시 내 화물 운송이라는 세 가지 업종이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를 위해 마련한 전용 직업 상해 보장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고 령활하게 취업하며 플랫폼이 주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즉 배달이나 운송 중에 사고로 다치셨을 때 의료 치료 및 경제적 보상 등 관련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령활 취업 종사자를 위한 전문 산업재해보험과 같아서 직업상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튼튼히 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어떤 종사자분들이 이 보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그 명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0: 범위는 매우 명확합니다. 차량 호출 업종, 배달, 퀵서비스 등 즉시 배송 업종, 이사, 화물 운송 등 동일 도시 내 화물 운송 업종이 플랫폼 기업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플랫폼이 명의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분들이 가입 대상입니다. 정책상 모든 주문권과 모든 인원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미 기업과 정식 근로 계약을 맺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이 정책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네, 전화 한 통 걸려왔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물어보겠어.
1: 네.
2: 예, 제 남편이 지금 61살인데 전번 달에 양력으로 6월 13일 돼서 200원짜리 소매 100원 내고 200원짜리 양로보험에 참가했는데 그게 얼마에 들어왔는가 확인하자고 그랬다. 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다.
3: 어디에서 참가하셨습니까?
2: 명정입니다.
3: 명정이면 자문전 알려드리기쇼. 이 생방송실에서는 예. 아직 예, 찾아보기 예. 바빠가지고 예. 322-5998에 연락주십시오.
2: 322-5998이면 예. 거기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예, 신분증 번호를 네, 물어보시고 우리 그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2: 아, 322-5998에?
3: 네.
2: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럼 이번 새 정책의 가장 큰 장점과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핵심 혜택은 무엇일까요?
3: 크게 세 가지 핵심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3: 첫째, 보장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의료, 장애, 사망이라는 세 가지 주요 상황을 모두 보장하며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간병비, 장례보조금, 유족무휴금, 일회성 사망보상금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합니다. 둘째, 개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보장 비용은 플랫폼 기업이 여러분이 주문 건수에 따라 부담하며 종사자 개인은 한 푼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처리 절차가 간편합니다. 사고 접수, 자격 확인, 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합니다.
1: 네,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네요.
3: 네.
1: 많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0: 잘 밟아야 하는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입하는 건가요?
1: 네, 가입 업무는 모두 소속 플랫폼 기업에서 담당합니다. 플랫폼은 시스템을 통해 매일 주문 정보를 실명으로 신고하고 다음 달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업상해 보상료를 신고 납부합니다. 자신이 플랫폼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평소에 주문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만약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하셨을 때 어떤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당황해 할 수 있는데 해당 절차를 정리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2: 네, 세 단계로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첫째, 긴급치료,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둘째, 플랫폼의 사고 신고. 플랫폼 클라이언트 앱이 원클릭 신고 기능을 통해 사고 상황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이후 보장 혜택을 신청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이니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셋째, 급여 신청. 일반적으로 플랫폼 기업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 정보 플랫폼을 통해 사고 발생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플랫폼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종사자 본인, 가족 또는 공회 조직에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해당 지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명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조 선생님과 림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조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을 정책상 직업상해로 인정하나요? 그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2: 네, 플랫폼 주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아래 다섯 가지 상황을 직업상해로 인정합니다. 첫째, 플랫폼 봉사 내용을 리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폭력 등으로 인한 의외상해, 예를 들면 배달 중 교통사고. 둘째, 플랫폼이 정규 관리를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주문을 완료하고 일상적인 거주지로 복귀하는 합리적인 경로에서 본인이 주요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셋째, 주문 수행 중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내에 응급치료에도 사망한 경우. 넷째, 구조활동이나 국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다섯째, 퇴역 군인이 플랫폼에서 근무 중 이전 전투나 공무 중 입은 부상이 재발한 경우. 동시에 명확한 제외사항도 있습니다. 고의 범죄, 만취, 약물 중독, 자해, 자살로 인한 사상자는 직업상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0: 네, 직업상해로 인정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 보상 정도에 따라 보장 기준은 또 어떻게 됩니까?
2: 급여는 크게 의료, 장애, 사망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의료급여, 치료와 재활에 드는 비용 중 인정 범위 내의 금액은 전액 보상됩니다. 다음은 장애급여, 1부터 10급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 개월 수의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부터 4급 장애인은
0: 네, 계속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부터 4급 장애인은 매월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5, 6급은 일회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자립이 어려운 경우 매달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급여, 직업상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장례보조금, 유족무혈금, 일회성 직업상해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자문전화가 또 걸려왔는데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이제 금방 라디오를 틀어서 딱 어떤 건 모르겠는데 지금 서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네. 예.
3: 거기 60세 차 안 된 분인데 50이 넘었고 이런 여자분인데 거기

0: 네. 네, 계속해서 말씀 주세요.
1: 예?
0: 네, 계속해서 말씀 주세요. 잠깐 네. 끊겼습니다.
1: 네, 익스싱얼로 거기 떠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서버 있을까? 사이보험에 참고할 수 있을까? 네.
2: 그분이 지금 몇 년도생이십니까?
1: 어, 근데 딱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60이면 제 아이 됐습니다.
2: 지금 나이를 확실히 몰라서 저도 대답하기 어려운데 지금 령활 취업 양로보험은 지금 1차성으로 내는 정책이 없습니다.
1: 령활 취업 보험은 없고요.
2: 도시와 향진 주민 양로보험은 지금 1차성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1: 그거는 연령이 제한이 없이요.
2: 네, 그거는 아직 60세가 안 지났으면 그 앞에 부분을 1차성적으로 내고 그리고 네. 62세까지 매년마다 내면 이제 62세부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최고 금액이 얼마 됩니까?
2: 지금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최고로 5천 원을 낼 수 있습니다.
1: 아, 네. 5천 원이 최고구나.
2: 예. 네, 매년마다. 네.
1: 그 주에는 그거 아이 되고 예.
2: 네, 지금 1차성적으로 내는 정책은 없습니다.
1: 없구나. 네.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네. 참여 고맙습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종사자분들의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치료 기간 동안 주문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이 끊긴다는 점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3: 네, 직업상해로 치료를 받아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치료 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이 생활보장비를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사고 발생 시 해당 월 최저 생활보장 기준액을 기준으로 실제 치료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치료 기간 동안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드립니다.
0: 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주문을 받으시는데요. 만약 사고가 나면 어느 플랫폼에서 보장 책임을 지나요?
3: 네, 이 경우 기준이 명확합니다. 직업상해 발생 당시 실행 중이던 주문을 할당한 플랫폼이 책임 주체가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 주문을 동시에 수행 중이었고 이동 경로가 같아 구분이 어렵다면 같은 경로의 첫 번째 주문을 할당한 플랫폼을 책임 주체로 봅니다.
0: 네, 그래요. 네, 자문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4: 네, 저 금방 자주 이렇게 했는데 잘 듣지 못해 그럽니다. 네. 무슨 일곱부터 사급 장애인 무슨 어쩐답니까?
3: 아, 그거는 그 직업 상해 보장되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나셨을 때, 예.
4: 아, 직업 상해 보장.
3: 예, 예.
4: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3: 아, 괜찮습니다. 네.
0: 그래요. 그 보통 신청한 후 결과는 얼마나 걸려서 받을 수 있을까요?
2: 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 신속하게 심사 처리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7일 영업일 이내에 확인 결론을 내리며 일반적인 사건은 30일 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0: 네, 만약 인정 결과나 급여 지급 기준에 의문이 있을 경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네, 직업상해 인정 결론이나 급여 지급 등 행정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고용 형태 종사자 직업상해 보장 정책과 관련해 실용적인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세 가지 핵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장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소속 플랫폼 봉사 담당자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시면 플랫폼에서 후속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셋째, 국가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이 가입 상태, 주문 건수, 급여 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셔야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님과 림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조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0: 네, 안녕하세요?
5: 예,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요즘에 또 인보면 링호주의를 조금 서울로 한다는데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0: 제가 말씀드리는 영활치유인원이 참가하는 보험과 직공이 참가하는 양로보험은 사실 같은 보험이다. 같은 보험입니다. 같은 모두 기업 양로보험에 속합니다. 예, 그걸 뭐 영활치유인원이 직공으로 넘어가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1: 예. 없습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405부터는 저기 뭔가 한국 간 사람은 못 봤습니까?
0: 네, 그 정책은 인사국이 사회보험 사회 그 부태 창고에 가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예.
1: 그리고 그다음에 예. 한국에 지금 있고 이 저 링허주의 보험을 내는데 지금 저 이보 라인입니다. 그 이렇습니까 이거는?
0: 예, 지금 양로보험과 의료보험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관한 거는 의료보험국에 구체적으로 자문하시면 됩니다. 예.
1: 아, 이거는 네. 여기서 안 주고 같이 못 보겠구나.
2: 네, 길림성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하고 사회보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 자문하셔야 됩니다. 사회보험은 네. 네, 계속 내셔야 됩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예, 네, 내가 물어볼 건 뭔가 뭐 우리 시동생이 이 농촌 보험 하는데 예. 이 무슨 67년도 생입니다. 예. 이제 8년 물었는데 몇 년까지 물으면 될까?
2: 예, 나이상으로 본다는 명년이 60주세지 않습니까?
4: 아, 그 명년까지 예. 물어야 되죠.
2: 명년까지 예? 물고 15년을 예. 채워야 됩니다.
4: 아, 앞으로 이제 8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에 보충납할 수 있지요?
2: 예, 명년에 예. 생일 전에 무조건 생일 전에 보충납부 하십시오. 예.
4: 생일 전에?
2: 네.
4: 네, 그거는 본인이 와야 될 거 지금 한국에
2: 본인이 안 오셔도 됩니다.
4: 안 와도 되고 내가 전화 예. 이때까지 물어준다.
2: 예, 그래. 대리 수석하셔도 됩니다.
4: 그러니까 명년에 또 무무 된다 명년까지?
2: 예, 명년 생일 전에 무조건 무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예, 양로금을 타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4: 아, 그래 그거 몰라서 내지 물어본다.
2: 예.
4: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억조 선생님과 림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주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이어서 도시향진 주민 양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향진 주민 양도보험의 납부 기준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1: 네, 도시향진 주민 양도보험이 납부 기준은 총 10등급입니다. 1등급으로는 납부 금액이 100원, 정부 보조 금액이 30원. 2등급으로는 납부 금액이 200원, 정부 보조 금액이 40원. 3등급으로는 납부 금액이 300원, 정부 보조 금액은 50원. 4등급으로는 납부 금액이 500원, 정부 보조 금액은 70원이 되겠으며, 5등급에서는 납부 금액이 1000원에 정부 보조금이 120원, 6등급은 납부 금액이 1,500원에서 정부 보조금이 145원, 7등급은 납부 금액이 2,000원에서 정부 보조금은 170원이 되겠으며, 8등급은 납부 금액이 3,000원, 정부 보조금액 170원, 9등급은 납부 금액이 4,000원, 정부 보조금액이 17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등급으로는 납부 금액이 5,000원이며 납부 등급이 170원입니다. 여기에서 제1등급이 100원, 납부금액이 100원인데 이 100원은 중증장애인, 최저생활보장대상, 특별권난인원 등 납부가 어려운 계층에만 적용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높은 등급으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당해 연도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보험 가입자는 더 높은 등급이 납부 금액으로 더 납부하실 수 있으며 최대 5,000원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도시향진주민 양도보험은 개인 지원 납부를 실행하고 있는데 개인이 최대 5,000원을 납부한 기초상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개인 지원이 납부 방식을 통하여 최대 5,000원을 더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최고로 10,000원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하신 모든 금액은 본인이 개인 계좌에 들어가며 개인 지원 납부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은 정부 보조금은 따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0: 네.

0: 어떤 분들이 정부 보조금을 향수받으실 수 있습니까?
1: 네, 매년 보험료를 제때해 납부하신 분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방식으로 그 전에 납부하시지 못한 부분을 납부할 시에는 정부 보조금을 향수받으실 수 없습니다.
0: 네, 2025년도 도시향진주민보험료와 개인지원 납부는 네,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까?
1: 네, 2025년도 도시향진주민보험료를 아직 납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올해 표준으로 2025년도 보험료와 개인지원 납부를 추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2025년도 보험료를 납부하신 분들은 더 높은 등급을 선택하여 다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정부 보조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 대우를 향수하신 분들은 더 높은 등급으로 다시 납부하신 후 대우를 다시 계산하여 처음 대우 수령일부터 보충 발급합니다.
0: 네, 도시향진주민 양도보험을 납부한 분들이 퇴직수속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1: 네, 주민신분증, 호구부, 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하고 본인이 허적소재지, 향진, 가도의 인력자원사회보장사무소 혹은 정무봉사중심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체 미니 프로그램 길림성 사회보험을 통하여 도시향진주민 양로보험 대우 모두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업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자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나입니까?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2: 네, 한 가지 문의해서 그립니다.
0: 네.
2: 우리 아들이 지금 올해 55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로보험 하산대 하겠는데 지금 어떻게 한 것입니까?
1: 네, 그분이 예전에 뭐 보험을 낸 적이 있습니까?
2: 없습니다.
1: 아, 그럼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영활취업 사회보험을 낼 수
2: 아니, 네? 원래 영활취업은 못한다. 저기나 도시주민입니다.
1: 아, 예, 그거, 예, 도시주민을 참가하겠으면 네. 본인이 신분증 허구부를 가지고 본인이 허적 소재지 향진 가도 가셔서 참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일차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2세에 가서 퇴직수속을 밟으시면 됩니다.
2: 네. 아, 지금 만약에 2,000원짜리를 한다면 60대에 가면 못 올매입니까?
3: 선임이 앞에 보충 납부하는 그 등급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총 납부하는 그 연한이가 15년입니다.
2: 예,
3: 예, 11년도부터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령정 씨 같은 경우에는 최고 등급이 1,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예.
2: 그래 그 뭐니까.
3: 예.
2: 예. 만약에 지금 60세 퇴직을 한다 그러니까.
3: 예.
2: 예, 60세까지 그 다 지금 일차성.
3: 예, 올해부터 통일됐기 때문에 손님이 그 앞에 년도에 그 2,000원으로 납부하실 시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가는 연결시 사회보험에 자문하셔야 됩니다.
2: 아, 이게 어쨌든 저기나 예. 앞에 10년치는 1차성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3: 네.
2: 그 다음에 이제 10년치를 납부했다면 5년치는 못했지 않습니까?
3: 네.
2: 그거는 해마다 내야 됩니까?
3: 네, 1년 1년씩 지금부터 매년 시 내면 됩니다.
2: 아, 그 1차성적으로 지금은 양, 저, 뭡니까?
3: 예, 네, 앞에 10년치?
2: 10년치는 1차성적으로 지금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3: 네, 낼 수 있습니다.
2: 아, 그리고 나머지 5년은 해마다 내고
3: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해마다 내시면 됩니다.
2: 아, 이게 올해 저기는 일차성적으로
3: 예.
2: 10년치를 낼 수 있겠습니다.
3: 예, 있습니다.
2: 예, 나머지 5년은
3: 예.
2: 해마다 내고 예?
3: 예, 맞습니다.
2: 아, 제가 어떻게
0: 네, 잘 아셨죠?
2: 아, 좀 가만 쓰세요.
0: 네, 또 어떤 자문이 필요해요?
2: 양천원은 만약에 양천원 한다면 10년쯤 양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3: 예.
2: 이건 올해 이자성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까?
3: 예, 맞습니다.
2: 아, 그러고는 올해는 못한 거는 해마다 내고 예?
3: 예, 올해 참가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매년 시내면 됩니다. 앞에 못한 부분은 보충 납부하시고
2: 앞에 10년치는 예. 저 일차성적을 하고
3: 예예 예. 예, 예.
2: 그다음에 오늘 나머지 있는 건 그다음에 해마다 내고 예. 그래입니까?
3: 예, 맞습니다.
0: 그래요. 연길 씨 분이라니까 네 구체적인 사항은.

0: 이제 또 연길시 양로사회보험국에 가서 또 자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시간에는 용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주 선생님과 림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주 사회보험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 향진 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한 분이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2: 도시와 향진 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한 분이 양로보험 대우를 향수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개인 계좌 금액과 리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 금액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과 정부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용정시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도시 향진 주민 양로보험에 참가한 후 퇴직한 분들이 유가족 대우에는 사망비가 지급되는데 현재 사망비는 696원 표준으로 지불됩니다.
0: 네, 그래요.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아, 예, 예. 네, 물어볼 거는 저기 우리 아들이 요새는 사회보험 문제 6년 참다 어렵거지. 7월 달에야 물었습니다. 예. 그 예. 1만 500 얼마를 예. 그런데 저기 뭐니까 이 링호주의 그런 이 사회보험 문제 사회보험 문제니까 예. 예. 근데 이 보조를 해준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2: 보조라는 거는 그 도시 향진 주민 기본 양로보험에 참가한 분들이 그 정부 아, 보조 금액 예예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나는 우리 기술할 때는 예. 저기 뭡니까 3년 치료 그럼 뭡니까 단어무서 얼마 양산 얼마 돌려주더라 말인데 그 이분들도 그런 뭡니까 있습니까
2: 아, 선택이? 아 아마 손님이 말한 거는 슬링 우린 그 판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더 절반 돌려받는 그거 예. 그거는 예, 사회 그 인사국에 가서 자문하셔야 됩니다. 그 따로 자문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3: 어,
2: 예, 인사국에
3: 저기 뭡니까 전화 잘 듣기지 않아 잘 들지 못한다네 지금.
2: 아, 인사국에 서버 부티에 그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문하셔야 됩니다.
3: 어, 거기가 저기 자문하라니까.
2: 예, 예.
3: 예. 그 어린 정책에 저기 뭡니까 들어보니까나 예. 뭐 800원이란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2: 800원이란 건 이건 도시 향진 주민 양로보험입니다. 령활 취업, 령활 취업 양로보험이
3: 그래.
2: 아닙니다. 예.
3: 그니까 이 일 야전 저기 뭡니까 사회보험 1만 원 얼마냐는 건 이거는 저기 변함이 없습니다. 예?
2: 예, 아직까지는 하반기 표준이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상반기 표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네, 전화입니까?
0: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4: 예, 예, 우리 아들이 보험 했는데 양천공 13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천 15년 하면 양천공 28년이 양천공 28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또 20년 5년 또 연장했다는 건 뭡니까?
5: 네, 네 그분 지금 출생연월이 어떻게 되십니까?
4: 84년.
5: 84년도 생입니까?
4: 예, 네. 84년도 9월 16입니다.
5: 지금 그 2025년부터 그 퇴직 연령이 다 연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분이 84년도 생이면 지금 20년도를 내야 이제 퇴직하실 수 있습니다.
4: 네. 20년 내야 됩니까?
5: 네, 모두 합해서 20년 내야 됩니다.
4: 네. 아, 그러니까 5년 째야 했습니다. 예?
5: 네.
4: 알았습니다.
5: 네.
0: 그래요. 참여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네, 어떤 수속과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5: 네, 유가족은 본인이 신분증과 사망한 보험 참가자의 이학 사망 증명이나 화장 증명서 또는 허구 말소 증명서 그리고 허구부 사회보장카드 원본을 소지하고 사망한 보험 참가자의 허구 소재지 향진 인력자원사회보장사무소 또는 가도 혹은 정무봉사중심 또는 사회보험국 창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0: 네. 도시 향진 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퇴직한 후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5: 네, 도시 향진 주민이 양로보험 대우는 기초 양로금과 개인 계좌 양로금으로 구성되며 평생 지급됩니다. 매달 수령 금액은 174원이 기초 양로금과 개인 계좌 금액이 저장 금액의 139를 나눈

0: 그것이 합입니다. 예를 들어 리모가 9월에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10월부터 도시 향신 주민 양로보험 대우를 받게 되는데 개인 계좌에 저장된 금액이 3만 원일 때 매달 수령 금액은 174원에 3만 원 나누기 139를 더한 합으로 390원이 됩니다. 보험료를 6개로 만 15년을 납부한 후 1년을 더 납부할 때마다 기초양로금은 매월 5원씩 더 추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65주세 이상인 퇴직인원은 65주세부터 69주세까지 매월 2원씩 추가 지급되고 70주세부터 79주세인 퇴직인원은 매월 5원 추가 지급되며 80주세 이상인 퇴직인원은 매월 1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1: 네, 만약 퇴직 연령에 도달했는데 양로금 기본 납부 연한이 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0: 네, 병활취업인원이 퇴직을 하려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것과 최저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양로금을 향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개혁을 실시하고 2030년부터는 최저 납부 연한을 점차적으로 높입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도시종업원 보험이 최소 납부 연한이 15년에서 20년으로 점차적으로 연장되며 매년 6개월씩 연장됩니다. 퇴직 인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규정에 따라 납부 연한 연장 또는 일차성 납부를 통해 최소 납부 연한을 충족시킨 후 매달 양로금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 납부 연한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기 전, 즉 2030년 전에 보험 참가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저 납부 연한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현재 납부 정책을 계속하여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15년이 되는 연도까지 납부하신 후 양로보험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1: 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조성 부분입니다. 특히 양로보험 정책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노인들이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관련 인원들이 양로보험 정책을 잘 료해해 제때 보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룡정시 사회보험관리국 김옥조 선생님과 림혜경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조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상 관계로 자문을 채 미처 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자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진행의 한미선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미녀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란입니다.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1: 2919333번 컬하세요. 미녀가락 차차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배우셨던 미녀나 판소리도 좋고요. 연변에서 창작된 미녀풍의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2919333번, 2919333번으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러볼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0: 방금 오프닝 곡으로 구성주부리를 들려드렸거든요. 사실 이 구성주부리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배우셨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민요이죠. 네, 다만 조금 부르는 창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분 또 오늘 민요 가락 차차차에 오실까 기대가 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0: 안녕하세요.
1: 예, 오선생입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예.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0: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네요. 예, 네.
1: 부모님 있는 노입니다.
0: 네네, 노 여사님. 예. 네.
1: 오늘이 노래 하나 불러보자 그랬는데.
0: 네네, 불러보세요.
1: 그런 노래는 신청된 그런 신청이 아버지 신청이를 보고 기뻐하는 그 노래.
0: 판소리요. 예. 판소리죠 그러면. 예.
1: 그게 저이 판소리라 합니다.
0: 네. 예. 네네네. 아우 대단하세요. 자, 예. 불러보세요.
1: 그럼 시작하라.
0: 네, 시작하세요.
1: 예.
0: 네.
1: 먼저 안일이부터 하겠습니다.
0: 오, 대단해요. 안일이. 예.
1: 예.
0: 자.
1: 예. 옛날 황해도 황주 도화동이라는 곳이 신학교라는 분이 살았는데 명문 거덕으로 명성 닫았더니 가훈이 불량하여 잠시 뜬 안녕허니 낙수 청원의 발자취 끊겨지고 일가 친척 멀어져 유려서 일을 맡으리요.
0: 제.
1: 그러나 그 안에 현철하신 곽씨 부인이 있어.
0: 제.
1: 짝을 받고 품을 팔아 신봉사를 극진 동거하여 가며 하늘과 같은 가장이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데 은혜의 사오십이 다 된지라
0: 제.
1: 사오라도 선영 봉지하며 유라서 맡길 사람이 없어. 명산 대찰 신공을 들여 40 이후 딸 하나를 낳았으니 그 이름 성인지라.
0: 제.
1: 신봉사 어찌나 마음이 좋던지 아직 물도 덜 마른 애기를 놓고 어르시는지라. 둥둥둥 내 딸이야.
0: 제.

0: 딸이야.
1: 즉
0: 날아가는 학선이 얼음 꿈꾸는 수달피.
1: 즉.

0: 희한아 소리 지어 어화둥둥 내 딸이야
1: 개
0: 남성 독토를 상만한 이서 반가우며 산호진술을 얻었은데 사랑을 얻기가 너같으랴
1: 아.
0: 둥둥둥둥둥 어화둥둥 내 딸이야
1: 이야, 기억력이 대단하시네요.
0: 그래서 예.
1: 네. 아니 너무 대단하십니다.
0: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 예. 하기만에 점을 치면 그래서 점수 잘못든 아무튼 싫으면 어떻게 그랬냐요 언제부터 하자 했는데
1: 네.
0: 잘 되나 못 되나 그래서
1: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0: 하고 나니까 시원합니다
1: 네 이 판소리를 그 심청가는 예전에 네. 강신자 전승님
0: 이제 했습니다
1: 네 가르쳐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 신간인데 잊지 네. 않으셨네요 대단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0: 예, 네,
1: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또 오셨는데, 오늘은 깜짝 이렇게 판소리. 저도 좀 기억이 조금 가물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곽씨 부인이 돌아가고 나서 심청이를 혼자 키우면서 그 신봉사가 부르는 노래였잖아요. 야,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으로부터 아마 저희가 한 2008년도 7년 말일부터 시작해서 판소리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뭐 굉장히 신봉산 모욕 대목이거나 눈 대목으로 많이 또 알려진 대목도 배웠고요. 또 이 곽씨 부인 이 부분도 배웠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억해내신다는 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묵묵히 뒤에서 또 배우고 나서도 예, 전화기를 들지 못하고 주저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불러보시기 바랄게요. 정말 감동이에요. 판소리는 참 어렵다고 해도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배워내신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하세요.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여러분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전화가 열려져 있거든요. 판소리도 좋고요. 금방 또 저희가 배우고 있는 노래들도 괜찮습니다.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1: 예, 노래 부릅시다.
0: 자, 오늘 어떤 노래 갖고 오셨습니까?
1: 제주 아리랑 불러.
0: 제주 아리랑이요? 네. 자.
1: 시작합니다.
0: 네. 시작하세요.
1: 아리아리아라리로 얼씨구 나 넘어갔소. 쓰리쓰리쓰라리로 얼씨구 나 넘어갔소. 네.

0: 멍심아 넘어가고.
1: 네. 정우세님.
0: 예.
1: 잘하셨는데 이설 때는 긴장하셨어요? 네.
0: 긴장하죠.
1: 긴장하세요? 아직도 긴장하세요?
0: 긴장하죠. 그.
1: 네. 아예 처음엔 박자 정말 딱 장단을 맞췄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0: 그래요?
1: 네, 잘하세요. 이제는 반주곡이 없어도 그냥 장고에 맞춰서도 노래 잘 부르시거든요.
0: 예, 이제 박자 맞았습니까?
1: 예, 두 이설에 가서 좀 바삐 가시다 보니까 두 박자 쉬진 않고 가고 예,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잘 부르셨어요.
0: 예.
1: 예. 이제 장단을 잘 타시네요.
0: 예.
1: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 노래를 부르실 때 아마도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긴장하죠. 수화기만 들면 긴장하죠.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엄밀한 선생님, 어제는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가 1주년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엄밀한 선생님, 연승은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그래요.
2: 예,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잘 들으셨어요. 네.
2: 예, 예, 그래서 오늘에는 제가 그 열수로 배워주셨다고 하시는데 내 여기 에서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고향벌의 풍년이 왔네.
1: 고향벌의 풍년이 왔네.
2: 예.
1: 네.
2: 예,
1: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2: 예,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예, 자꾸 부르고 싶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부르세요, 그러면.
2: 예.
1: 네, 불러보세요.

만풍년을 싸서와 모순거 피우

0: 부르고 있습니다.
1: 아우 그래요?
0: 이 노래는 네. 우리 정말 농촌에 이 태풍이 들기를 예, 기대하면서 예, 네. 항상 이 노래를 부르고 싶고.
1: 아 그럼요.
0: 예, 제가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1: 그러게요. 고향골에 예. 풍년이 와야죠. 해마다 또 예. 풍년이 오기를 기원하면 정말 풍년 들고요. 예.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0: 예. 예. 예. 그 올해는 5월달에 가물어서.
1: 네.
0: 한 건 한 대 많고.
1: 네.
0: 그 다음에 이 7월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지금 작년보다 돌아보니까 네. 많이 못하더라면서 이래다. 네. 그래도.
1: 그래도.
0: 날이 예. 너무 이렇게.
1: 그럼요.
0: 있어서.
1: 네.
0: 그래서 항상 이 하늘에 좀.
1: 오늘도 올해도 만풍년을
0: 예, 네, 기대하면서
1: 기대할게요.
0: 예.
1: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0: 항상 고맙습니다.
1: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노래 잘 부르셨고요.
0: 예.
1: 네, 그래요. 건강하세요.
0: 예.
1: 네, 네 방송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전화하시지 말고요. 자, 29193333번 열려져 있습니다.

0: 한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0: 네?
1: 노래 부르려고 합니다.
0: 자, 오늘 혹시 처음 오셨어요? 아니면?
1: 아, 두 번째입니다.
0: 두 번째예요.
1: 예.
0: 어디 계시는?

0: 영원한 새누리여 아리랑 연변이여. 끝났습니다.
1: 네, 키를 좀 높게 잡으셨네요.
0: 예,
1: 이 아리랑 연변이 키가 음역대가 높아 갖고요.
0: 엄청 바쁜다 이게.
1: 예, 그래서 노래하실 때 그 본인이 키에 맞게 좀 낮게 잡으시면 돼요.
0: 예.
1: 네. 방송을
0: 감사합니다.
1: 예, 방송을 잘 듣고 계시나요?
0: 예, 이거 계속 들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그냥 용기 내서 두 번 하는 게 뭐 다겠습니다.
1: 그 방송 처음 하셔도 긴장하고 어떤 분들은 네. 예, 몇 번 하셔도 긴장하시거든요.
0: 네.
1: 예, 자주 오시면 긴장하지 않아요.
0: 네, 할 것 같은데 정작 마이크 전화만 두면 안 된다 말이에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다음 주도 네. 오시기 바랄게요.
0: 네.
1: 네, 잘하셨어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아리랑 연변은 사실 그 정말 키를 잘못 잡으면 엄청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네, 참 좋은 날. 이 참 좋은 날 이 노래는 대중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들려드리는데요. 아, 그 처음에 노래 참여하셨던 동문에 계시는 노 여사님. 이제 노래를 가르칠 때는 가사를 두 번씩 꼭 씹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이 메모하시기 좀 어렵죠. 빨리 부르면. 그래서 반복적으로 노래를 들으시면서 또 가사를 불러드릴 때 천천히 적으시면 되겠어요. 네, 이 노래는 참 좋은 날 이 노래는 배우기가 까다롭지 않고 음역대도 높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잘 부르실 것 같아요. 자주 들으시면 또 친숙해지죠.

참 좋은 날. 이 노래는 안땅장단이거든요. 4분의 4박으로 덩닫다 쿵딱 쿵딱 이 장단으로 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 노래를 비워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죠. 가사말 전해드립니다. 여보게 친구야 하늘도

고향의 산과들의 풍년 노래 흥겨웁고 간 곳마다 축제로서 어깨춤이 절로 나네.

0: 웃으면서 살아보세요.
1: 웃으면서 살아보세요.
0: 가사 말이 좋죠. 이 노래는 조려화 작사 강철웅 작곡으로 되어 있고요. 한철호 가수의 노래로 지금 듣고 계십니다.

0: 도시마다 시골마다 웃음소리 넘쳐나고,
1: 웃음소리 넘쳐나고
0: 새 희망이 솟구치네,
1: 희망이 솟구치네.
0: 흥타령이 절로 나네.

0: 네. 가사 말도 좋고 또 안땅 장단이라 장단도 흥겹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서 참 좋은 날 어울리는 이 노래를 또 불러보시면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랄게요.
1: 여보게 친구야.
0: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자로 먼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어렵다고 한 부분은 아마 첫 부분이겠죠. 쿵, 따, 따, 단, 따, 따. 그래서 쿵, 여호보게의 쿵, 친구야.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0: 마지막 부분에서도 역시 반박자 쉬는 부분이 있어요. 쉬는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쿵 여호보게 쿵 친구야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웃으면서 살아야지
1: 여호보게 쿵 친구야 달빛 떠는
0: 네 이러면 무난하게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배우시게 됐나요? 노래가 굉장히 익숙하게 선율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노래이거든요. 네, 오늘은 참 좋은 날 이 노래를 민요가라 차차차의 추천곡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노래 또 배워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주차장장. 원작 위외.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0: 아침에 내리던 비가 그쳤지만은 길은 몹시 질척거리었다. 길에는 숱한 진흙 구덩이가 패여져 있었고 어디 가나 홍군 전사가 그냥 버리고 간 집신들이었다. 헝겊신도 있고 끈 떨어진 집신도 보였다. 이곳 진흙은 찰떡 같아서 구덩이에 신발이 들어붙으면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고 걸음을 옮기면 발만 빠지었다. 이렇게 널린 신발만 보아도 홍군 전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었다. 모태통은 걸으면서 힘겹게 길을 걸어야 할 하자제를 생각하였다. 호위병은 모태똥이 앞에서 마른 길을 골라 디디었다. 아예 길가 풀숲으로 다니기도 하였다. 길에는 대호에서 떨어져 걸음을 재촉을 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이 삼리를 걸었지만 하자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호위병이 먼저 돌아가라고 해도 모태똥은 못 들은 저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파른 산비탈 길목에 왔을 때였다. 모태똥은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4시쯤 얼굴을 내민 해가 막 서산 너머로 지고 있었다. 모태똥은 속이 타는지 담배를 말아 피우며 자꾸만 골짜기 쪽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오호위병이 먼 골짜기 숲속에서 걸어나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희미한 노을 속에서 나무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다. 오호위병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었다.
1: 옵니다! 저기 옵니다! 하자진 동지입니다!
0: 모태똥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여유고 키가 큰 그림자가 과연 하자진이었다. 곁에 선 키 작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자진이 비틀거리자 같이 오던 사람이 얼른 어깨를 붙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거북이 걸음으로 느릿느릿 움직이었다. 오호위병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산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모태똥도 서둘러 뒤를 따랐다. 산허리쯤 내려가자 하자진이 멀리서 알아보고는 손짓을 했다. 살짝 쑥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가만히 보니 료영이 하자진을 부축하고 있었다.
2: 료영이 하자진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0: 모태똥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1: 저한테 고마워해야 할걸요?
0: 요영이 웃으며 대꾸했다.
1: 제가 오늘 마침 뒤처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당번이어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2: 어이쿠, 고맙습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2: 한꺼번에 두 사람을 모셔왔으니 더욱 고맙지요.
0: 하자제는 진흙투성이가 된 헝겊신을 신고 서서 얼굴을 붉히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가랭이며 무릎에도 붉은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모태똥은 하자진이 메고 있는 쌀자루를 벗기며 안쓰러운 얼굴로 물었다.
3: 여보, 힘들지?
1: 저는 괜찮아요. 오랜만에 요영 언니를 만나 이 얘기 저 얘기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0: 군모를 쓴 고운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0: 꼭대기에 이르자 류영이 걸음을 멈추더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차진이, 오늘은 여기서 머물러요. 내가 가서 말할게요. 그러고는 대우를 찾아 서남 쪽으로 걸음을 다그치었다. 하자진은 흙투성이가 된 발로 겨우 몸을 가누며 모태똥의 오두막에 들어섰다. 그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는 힘겹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태똥은 안쓰러워서 신을 벗기고 이불로 발을 감싸주었다.
1: 여보, 정말 고생이 많아요.
0: 지금은 괜찮아요. 얼마 지나서가 걱정이죠. 몸을 풀 때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1: 얼마나 남았지?
0: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달수만 보면은 얼추 다 됐는데요.
1: 모태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형편이 이러니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없겠지.
0: 다른 아이들도 모두 남한테 맡겼잖아요. 모모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1: 하자진은 기어이 눈시울을 붉히었다.
0: 하자진은 모태똥과 정강산에서 결혼한 뒤에 아이 셋을 낳았다. 하나는 돌도 지나지 않아 죽고 나머지 둘은 모두 남의 집에 맡겼다. 마지는 딸이었는데 하자진이 모태똥과 주덕을 따라 강서 남부 복건섭으로 진군하다가 나왔다. 부대가 용암을 친 뒤에 계속 전진해야 해서 아이를 크고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엉엉 우는 아이를 안아갈 때 하자진은 얼굴을 돌린 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둘째는 모모라는 산의 아이였다. 아이는 세 살이 되자 종일 호위병들을 따라 계산이를 치고 오리를 몰았다. 때로는 산에 가서 딸기를 따기도 했다. 딸기를 많이 딴 날에는 딸기가 담긴 모자를 두 손으로 높이 쳐들고 소리를 쳤다.
2: 딸기, 엄마가 딸기 되게 좋아해요. 우리 엄마 갖다 줄래?
0: 둘도 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하지만 곧 모태똥과 하자진은 모모를 두고 떠나야 했다. 명령을 받고 떠나기까지 딱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를 모택담과 하이 부부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유격전을 하기 위해서 소베토 구역에 남아야 했던 것이다. 모택담과 하이는 소식을 듣고 밤도와 말을 타고 달려왔다. 하자진은 겨우 모모를 달래서 하이의 품으로 보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모모가 하이의 품을 빠져나와 떼이를 썼다.
2: 싫어,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래. 싫어, 나도 엄마 따라갈 거야.
0: 이제 곧 태어날 아이도 같은 운명을 타고날 터였다. 하자진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파났다. 게다가 지금은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가야 하고 이곳에는 가까운 사람도 없다. 이 아이는 또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다. 모태똥은 울고 있는 하자진 곁으로 다가갔다.
1: 여보, 울지 말아요. 혁명이 승리하면 내가 모모를 데려올 터이니까.
0: 그는 단호한 의조로 침통하게 말했다.
1: 여보, 내가 마음이 독한 게 아니야. 이 혁명을 완수하려면 우리 세대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어딜 가나 인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 우리만 편안히 살 수 있겠나.
0: 모태똥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한순간도 모모를 잊은 적이 없었다.

0: 문병문에서 요양하며 지냈다. 말이 병문이지 실은 큰 절이었다. 열아홉 사람이 한방 신세를 지어야 했고 채소나 두부 살 푼 돈도 마땅치가 않았다. 모 대통은 재인종일 방 안에 들어박혀 책만 보았다. 가끔 불지도 않은 통소를 꺼내 긴 해질녘을 보내기도 했다. 가까이 살고 있던 하자진이 날마다 모모를 데리고 왔다. 모 대통은 모모의 재롱을 보며 울적함을 달랬다. 나중에 부부는 서금 서쪽 운석산에 있는 한 절에서 살았다. 모 대동이 바깥에 나가 일을 볼 때면은 하자진은 세 살 난 모모를 안고 산길을 따라 나와 배웅하곤 했다. 산기슬개의 이름에는 모 대동은 늘 아이를 안고 거듭 입을 맞춰주고서야 말에 올랐다. 하지만 모모는 금세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아장걸음으로 말을 따라왔다.
1: 아빠 잠깐 나도 말 타고 싶어요. 나도.
0: 그러면 모 대통은 말을 세우고 하자진의 손에서 모모를 받아 안아서는 얼굴에 끊임없이 입을 맞춰주었다. 그는 아이를 말에 태우고 한참 놀고 나서야 말을 타고 떠났다. 게다가 모 대통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대군이 소베트 구역을 떠나 장정에 오른 뒤에 그곳은 불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지독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을 터였다. 모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오호위병이 부엌에서 덧물을 떠와 찬물을 짙게 우려주었다. 하자제는 그 물에 발을 담갔다. 한결 가뿐했다. 모 대통은 얼른 말머리를 돌려 평소에 늘 마음에 두었던 노인 몇에 대해 물었다. 그 노인들과 일부 여전사들은 하자진과 마찬가지로 부대의 효양 중대를 따라 행군했던 것이다. 여보, 서선생님은 잘 지내시나? 모 대통이 말하는 서선생님이라 중앙소베트 공화국의 교육부 부부장인 서특립을 말한다. 그는 모 대통령의 장사사범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모 대통령은 그를 몹시 존경하고 있었다. 그는 장사에 사범학교 두 개소를 세운 이름난 교육자였고 아무도 꺾을 수가 없는 꿋꿋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어두운 중국 현실과 썩은 정치가 못마땅해 글만 가르치고 절대로 관직을 맡지 않겠다며 이름도 특립이라고 했다. 사회의 폐단에 분노하여 헌정을 추진하려 힘썼고 손가락을 끊어 혈서를 써서 장사실을 놀라게 하였다. 지금도 서특립의 새끼 손가락은 짤막하다. 나이 쉰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올해가 58 되는 해이니 장정을 떠난 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 나이에 이처럼 길고 힘든 길을 무사히 걸을 수 있을까 모 대통은 늘 걱정스러웠다. 서특립의 이야기가 나오자 하자진은 얼굴을 펴고 웃음을 보이었다. 서 선생님은 정말 남다르세요. 그 연세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 있어도 안 타신다니까요.
2: 왜 그러시지?
0: 모태똥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자진이 고개를 저었다. 말을 타러 가면은 허리가 아파 말 타는 게 편치 않으시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어린 마부를 태우고 자신은 말을 끌고 가지 않겠어요? 하자진은 서특립의 모습이 생각났던지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언제 만나면 당신이 한마디 하세요. 노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모 대통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서 선생님은 수경제 이르면 또 취사병들을 거들곤 해요. 불을 떼면서 취사병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시죠. 날마다 한 글자 한 글자 익혀야 한다고 정해놓고 모르면 다시 또다시 되풀이를 해서 알려주지요. 정말 지칠 줄 모르고 가르치는 교육대가예요.

그래요. 정말 존경할 만한 스승이지. 당신의 삶을 나라와 인민을 위하는 일에 바쳤으니까 그 연세에도 절개가 꿋꿋하고 피가 끓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너도 나도 우리 당의 등을 돌리던데 당에 들어오셨잖아. 모태똥은 담배를 피우면서 비스듬히 누워 곱씹듯 읊조리한다. 사각지 어르신도 재미있는 양말이세요. 하자진이 뭔가 생각난 듯 방긋 웃으며 말을 꺼냈다. 사각제는 올해 54살이었다. 일찍이 당종에서 보낸 붉은 길을 편집했고 주앙소베트쿠에게서 소베트 공화국 정부 사무총장을 맡아 일을 해오면서 모태똥과 가까이 지냈다. 모태똥이 절에서 힘들게 지낼 때에도 이따금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재미있다니 뭐가? 평소에는 말수가 적으시고 행군할 때면은 멍 때리다가도 쉴 때가 되면은 풋과 먹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 적지요. 토 한 대서 빼앗은 장부책 몇 개를 일기장 삼아서 말이에요. 날마다 길게 한 편씩 쓴다던데요. 그래요. 장정이 오른 뒤로 우리가 벌써 여러 성을 지나왔지. 지나온 산인과 물이 얽힌 이야기를 다 쓴다면 정말 재미있을 거야. 모태똥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동어르신은 어때요? 학문이 높은 분인데 역시 시를 지으시겠지? 시를 쓰시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자진이 대답했다. 우리 휴양년 지부석이라 17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말이며 들것까지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챙겨야 하거든요. 선사님은 대원들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살피죠. 날마다 출발할 때면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문짝은 달아놓았는지 짚은 묶어놓았는지 뜰은 쓸어놓았는지 물은 길어놓았는지 망가뜨린 물건은 없는지 제값을 치르는지 꼼꼼히 알아보시죠. 만약 제대로 안 지킨다 싶으면 찾아가서 왜 규례를 어겼느냐고 혼쭐을 내시고요. 그럴 땐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으세요. 원체 말과 행동이 어긋남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더니 모태똥이 나직이 속삭이었다. 사실 당신의 연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많아서 다들 맡기 싫어했거든. 하지만 주원래가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동어르신이 그러마 하셨지. 나는 한 조각 낡은 헝겊입니다. 뭘 기울 때서는 헝겊 말이에요. 나는 구멍난 곳 깊는 걸 좋아하는데 모자를 기울하면 모자를 깊고 바지를 기울하면 바지를 깊겠어요. 아무튼 무슨 일이든 누군가 하기 마련이고 구멍이 나면 기워야죠. 속담에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천이 곱절이나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어린이시네요.

장편 소설 대장정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5곽을 증정해 드립니다.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고 코엔자임 Q15곽을 함께 드리는 동시에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예약하고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1곽을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이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상세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Q10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저희들 이 시간은 20분밖에 방송해야 합니다. 30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간단하게 Q10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장근육영양제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의학에서는 그 동물 실험을 많이 하죠. 예, 토끼요, 뭐, 예, 특히 쥐라든가. 그런데 이 Q15 동물 실험할 때는 개구리 심장을 많이 합니다. 개구리 심장을 꺼내 놓으면 처음 한 몇 초는 발딱발딱 뜁니다. 그러다가 서게 되겠죠. 이럴 때 Q10을 쏟아 넣으면 섰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이거 동물 실험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 Q10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심장 근육에 제일 많이 포함되고 간, 콩팥, 잇몸 여기에 맞습니다. 잇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늙어가면서 잇몸이 왜 자꾸 내려앉는가? 이빨 뿌리가 드러나고 예, 아프고 시리고 잠을 뜨거운 거 못 먹고 이게 다 잇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이 Q10의 함량이 나이가 들면서 팍 떨어지는 겁니다.

0: 이 규십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물 제품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는 그 합성이가 17번의 생화 반응을 걸쳐야 만들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60대, 70대 가서는 더 형편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의 25% 아래로 떨어진다 할 때에는 심장이 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Q10이라는 거는 후메 Q10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박사가 발견하고 영국 박사가 이거 논문 쓰면서 노벨상 그승 받은 제품입니다. 때문에 내세 있는 분들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Q10을 다 잡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 이 Q10을 드리지 않습니까? 일국 강사도 우리 건재보시면 다섯곽 드리고 Q10도 드리고 이래서 이번 우대 활동 15곽은 또 더 좋습니다. 15곽도 드리고 Q10도 15곽 드리고 우대 활동 참가하실 분들 자문하십시오. 그다음에 Q10도 드리고 때문에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도 나가고 Q10은 원래 내가 싸먹자 했는데 준비했던 분들 사실 Q10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쓰고 있고 알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이 건네 보신 하늘 쓰고 있습니다. 금연에 혈압이 높은데 자꾸 나 먹은 다음엔 그게 정사이라며 혈압약을 아예 잡쌌습니다.
3: 얼마입니까?
2: 예, 저기 그런 아이고이를 소지가지 나간다는 게 도로시 뜨거 번제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일부자니까 일부지 마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 자기들로 일어나 아이 된다며 이 노신 사이 받겠다며 그래 병원에가 치료하고 댄디 맞고 나와 중약도 쓰고 이랬는데 그냥 예, 뒷걸이 시 하고 이 볼에다가 예, 두 개를 씌워놓은 것 같답니다. 그리고 맥이 없어서 또 꼼짝 못합니다.
3: 머리 혈관이 다 막혔습니다. 그리고 머리 내세포들이 많이 굳어졌다는 것 말합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뭐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잡쌌는데도 그래서 들었을 때 다게 선생님이 강의를 두고 나는 예 선생님이 약을 강의하는 거 다 쓴다. 예, 그래서 어느 게 나가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네보신 하는 예 썼는데 아 그렇게 하필이 자꾸 하던 게 어디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 두 개비를 씌워놓은 것들이 예, 자꾸 무겁다 한다. 그래서 또 운동하는 급에 그 운동했을 때 아이디어 하면서 그래서 이 약을 잡쌌는데 예, 아 우선은 골이 좀 헷갈아지고 예 정신 나고
3: 정신 나죠.
2: 예 그리고 이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예 아 자꾸 누워 있습니다. 나가 활동하면 아 맥이 없는데 내가 어디 나가 활동하는가 하니 그러던 게 예 이거 분이 보신 한우 썼는데 예 이게 뭐 약방이나 병원에서 주는 것보다 예 중약이래 그러는지 효과용 좋습니다.
3: 아, 이 약처럼 성분이 좋은 게 없죠. 기혈을 보충하는 데서는 정말 독특한 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뚱어 의조 제약 공장의 거는 예, 일반 데서 못 팝니다. 이게 쪼마이 떼내서만 파는 겁니다. 전매점에서만이 그러니까 효과 날 수밖에 없습니다.
2: 그리고 얘 예, 밥을 요매해 잡습니다. 이런 게 우선에 예, 식사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 맛 조금 더 잡수실 때라 개미 아맥이 나고 아, 그래서 제일 좋은 게야 어림도 없어지고 거리시 하던 게 그게 좋아질까 예 별로 눈도 잘 보이는 것 같고 정신 난다
3: 중풍이랑 온 환자들이 보면은 예, 물론 아직 중풍은 아니고 머리가 그저 좀 혈압 높고 어지럽다 뿐이지 진짜 중풍으로 온 환자들이 이런 효과를 보면 예, 너무도 좋아합니다. 항상 머리가 흐리머리한 게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오늘이고 이렇듯 사람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돌아오면 너무 그런 효과 보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뻐합니다.
2: 예, 영 좋아합니다. 계속 이번에 우리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벌써 70이 넘으면은 심장이 다 나빠지니까 아니 좀 주시고 거둬주지 우리 활동이 좋지 그래서 저번에 어떻게 했는가 아니네 좀 작게 쌌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활동할 때네 이렇게 좀 우리 활동할 때 어디는 70 넘었을까 좀 약을 좀 오래 써야 개발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네.

0: 매달 밥하고 전화 한긴다.
1: 맞습니다. 우리 우대 활동이 지라에 남았으니까 나의 뭐 다른 시시급주라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교시부 주지, 천원 빼주지,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0: 예, 난 교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을 쓰는 게 거기다
1: 그 잡사 보시오. 교시부는 생물 제품이 돼서 쓴 날부터 알깁니다.
0: 예. 예, 선생님,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마치합니다.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전번 시간에 제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그 방송 듣는 분들은 보면은, 확실히 필기람 하면서 들어가고, 예. 어떤 때는 자문이람 할 때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지, 그렇게 뭐 잘 알아듣겠는가, 이런 생각하며 방송했는데, 딱딱 적어놓고 이 질문이람 하는 거 보면, 예, 정말 수페이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3: 선생님 수고하신다. 저도 어제 보시 하는 목소리다. 어제 먹는 가무에 혈압도 저리 안 돼가지고 머리 어지럽고 허리 아프고 정신이 띵한다. 그리고 원래 녹공도 왔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 정신이 띵하면서 이랬는데 지금 하루에 혈압약을 두 번씩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는 가무에 제 머리에서 자꾸만 소리 나면서 밤에는 자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에서 자꾸 소리 나니까, 그래서 이 언니 보시 하는 썼는 게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네.
3: 먹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띵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던 것도 많이 나가지고, 이라비아가 한 날에 두 번씩 먹던 것도 이거는 지금 한 번씩 먹고, 그리고 화병이 닫아가지고서 하루 저녁에도 그것도 한 대여섯 번씩 일어나댔습니다.
1: 네.
3: 이렇게 해서 자꾸만 머리에서 소리 날까 자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그게 해결되니까, 어찌든지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깨남고 나면 정신이 납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네. 어떤 때는 두문두문 가다, 숨이 아예 올라오는 것처럼 이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면서 이래 됐습니다.
1: 그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돌아갈 수 없는 신체가 부족해요.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숨이 올라옵니다.
3: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 하다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고 이래면 한참 그러면 좀 괜찮아서 이랬는데 지금 이 약을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은 심장뿐만 아니라 간, 콩팥 모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되나서 이 약 쓰면 심장이 힘이 세집니다.
3: 예, 확실히 이 심장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저도 후련한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약을 먹은 게 그래서 계속 쓰기엔 이번 할때 얼마나 좋습니까? 기술도 주지, 돈도 빼주지, 그 다음에 15가게 15가구 주지, 이럴 때에 저기 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살려고 합니다.
1: 예, 약값이 제일 높아지는 기회입니다. 천원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립시다.
3: 배달 받겠습니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2797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 몸에서는 여지껏 알려진 바로 이하면 12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12가지 이상이죠. 예. 그런데 우리 알려진 거 보면 세라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엔돌핀이라든가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이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머리에 있는 대뇌에 있는 성과체라는 이런 조직에서 분비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저는 지금 건네 보시면 먹기 힘듭니다. 건강에 따라서는 좀

0: 내면서 평가해줬습니다. 그렇습니까?
1: 네. 네. 가까이 대고 말씀 주시죠.
0: 예, 알았습니다. 네. 지금 됩니까?
1: 네.
0: 예. 예, 다년간 다 말씀드린 세월을 위해서 우리가 어지럽고 힘하고 예, 안겼습니다. 예. 또 뒤에서 소리나고 머리에서 소리나고 이렇게 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벌써 많이 힘들게 이런 느낌이 또 있는데 이제 한 보름 먹었는데 그게 조금 해가 안 일어났습니다. 잠자고 있는 20%를 깨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잡수자마자도 안깁니다. 오장육부 기능이 좋아지면 특히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면 뇌 조직이 좋아진다. 그래서 예. 계속 쓰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오래 먹고 건강했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뇌 조직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뇌세포가 다 굳어지고 말라가고 있는데 언제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겠습니까? 멜라토닌은 우리 한어로 하면은 褪黑素라는 겁니다. 약국 가면 褪黑素라는 거 딸로 팝니다. 예. 근데 그렇게 호르몬을 딸로 먹어서는 그 호르몬 같은 거는 입 먹을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근뇌보신화는 예,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 송과체가 줄어들지 않고 잠자고 있던 송과체 뇌세포가 깨어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난다. 멜라토닌이란 거는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1: 네, 담보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재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수재님 한 가지 물어보기죠.
0: 네.
3: 이미 중풍이 좀 왔습니다. 중풍 네. 왔는데 손은 떨고 그 다음에 네. 그런 뭡니까 혈압 파동이 많고 그 다음 심장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찌가면 허리 다리도 계속 또 거기다 정확을 지금 통과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 근래 보조하는 수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물어보고 예 물어본다 제가.
0: 네. 이런 분들이 쓰면 손 떨드는 것부터 나사집니다. 예, 어떤 사람 잿머리 뜬다, 손을 뜬다. 아, 이게 다 파킨슨병이 아니라도 이렇게 뜹니다. 이 약은 파킨슨병 환자들까지도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와 같은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나사집니다. 빨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 예,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0: 네, 치료 잘 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네.
0: 정적으로 우리 뇌세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굳어지고 뇌세포가 말라가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이래서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 그 어간의 뇌실에서 이 공갈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그다음에 그 뇌조직 안에 있는 뇌수들이 또 적어지고 이러면서 뇌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빠지지 못합니다. 우리 뇌수를 통해서 많은 이런 그 뇌조직에서 생성된 쓰레기들도 배출합니다. 예. 그래서 총적으로 그 뇌보신환원을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써주는 게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 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 양에서 약도 더 드리고 이 또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이 연기관 구복액 같은 거는 좀 만나기도 바쁩니다. 일단 OTC 약이라고 오른쪽 약통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비처방 OTC 약입니다. 거기에 국약 기준 번호를 보면은 고혈중지허 B 20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귀한 약입니다. 그 다음에 약 성분 자체도 오색 천연영지가 들어가면서 천연이라는 거는 우리 자연에서 보면은 이 그 중의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색 오미 이걸 중의역입니다. 중의 치료 방법이나 진단, 오장육부 여기에서 보면은 오색을 아주 중의역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오미 시클고 짜고 이 맵고 달고 이런 오미가 우리 병 치료나 진단이거나 이 오장육부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색 다섯 가지 색깔을 중의해서는 승인합니다. 예, 뭐 많대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색 용지가 들어갔고 또 오색 용지 같은 거는 까만색, 뭐 하얀색, 파란색, 적지, 백지 이런 걸 보면은 오장육부에 좋습니다. 오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폐, 콩팥 이걸 말합니다. 오장에 다 좋은 오색이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많은 이런 치료 효과와 그다음 실제적인 그 쓰는 분들이 효과를 보면은 우리 간하고 콩팥이 특별히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5: 네, 네 예, 이 깡구복약이 주로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얘 너무 맥이 없어서 이 다리를 질질 구슬 댕기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해야 되고 이 몸이 자꾸 붓기며 영 고생했는데 이거 쓴 후에 내 지금 반년을 썼습니다. 반년 쓰고 나니까 여러 면에서 다 좋아서 해라 또 잘 되지 아침 일어나면 정신 없다. 그렇게 맥이 없던 게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예. 난 딴 것보다 이 해가 떠돌이 잘 되니까 오후 몸이 영 편안합니다. 그리고 네. 그 잠을 잘 잔다. 잠을 그렇게 자지 못한 내 약이 여러 가지 썼는데 아이디어지다. 근데 이번에 이 약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한국에 갔다는 그도 맥이 없고 어쨌든 살이 다 아프 팔이 다리 아프 다 아프답니다. 그래서 내 이거 쓰레기 썼는데 지금 석 달 쓰는 게 그렇게 좋다 제니까 네.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자고 해라 떠돌도 우리 언니 영 잘 되고 그리고 또 것보다 무릎이 아파 그렇게 고생했는데 무릎이 지금 아프지 않답니다. 영 좋다 제니까 네. 예, 그래 오늘이 이게 지금 활동이 여전히 시간이 없는데 오늘이 두 분이 다 지금 배달받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네. 아마 요 며칠 새는 이 배달 전화가 불이 날 겁니다. 예. 네. 이래서 지금 전화하십시오.
5: 아, 그렇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실 간하고 콩팥은 우리 오장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고가병 하면은 이 뼈에만 문제가 생겨서 이런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뼈라는 거는 사실 혈관이나 신경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붙어 있는 힘줄인데 근육이가 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0: 된다라든가 이런 힘줄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그 우리 남편이 지금 이걸 양 쓰고 있는데 어제 썼는가 하기 때문에 간에 낭도 있고 그 다음에 담낭염이 있고 담낭염도 있고 예, 예 위장도 도착한다시 이숙성염이 그래가지고 좌도 잘 안 되고 바쁘다 실력도 없고 내게 없고 예, 예. 그 사람 이게 음식을 용 많이 가려야 된다만 나 석탈이 자꾸 나가지고 그래서 예. 이 약을 방송도 그대로 썼는데 한 달 나왔으니까 예 그 이게 이틀 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잡고 식욕도 당기고 예. 밥도 잘 잡고 맥도 나고 그래서 예, 그 저번에 썼는데 이번에 또 그 활동도 적지 할까도 오늘 또 배달받아 사다 그랬다.
0: 예, 오늘 절에 전화하십시오.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이
1: 네,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중의에서는 사람이 이런 진, 진이라는 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힘줄, 인대, 근뇨, 정맥거든 우리 중의에서는 진이라고 말합니다. 예. 진짱 일촌, 일촌만 자라도 연세울 시네 사람이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이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늙어가면서 다 그리 크던 키도 줄어들고 눈도 크던 게 줄어들고 작아지고 다 이게 진이가 우리 근육, 힘줄, 관절 지탱하고는 인데 이게 다 줄어드는 겁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네.
3: 예, 우리 영지 입간구법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0: 네.
3: 예, 우리 이거 이제 올해는 안 먹었습니다. 한 달째 먹는데
0: 네.
3: 이거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0: 네.
3: 예, 모든 면에서 어째 이거 먹고
0: 효과 보기 시작하죠.
3: 예, 예, 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0: 네.
3: 예, 그래서 이거 좀 더 구매하자 그럽니다.
0: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이거 산 것 같은데
3: 예.
0: 구복액이 돼 효과 빠른 특징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절에 조금 많이 싸놓으십시오. 그게 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3: 예, 예.
0: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1: 네.
0: 네.
3: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중의에서 말하는 이런 말들은 철학입니다. 길입니다. 이 5000년을 내려오는 중국 중의학이 이런 역사를 본다 할 때 그냥 뭐 누기 쓰고 좋다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많은 백성들이 쓰고 하는 말이가 우리 중국 5000년 역사의 이런 그 진리죠.
1: 네.
0: 본초강목이라든가 신농본초라든가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1: 교수님.
0: 네.
4: 난 여기 땅구부객에 병원을 오래 썼습니다. 꽤 약이 좋고, 맥이 나지, 피부색이 좋아지, 막 간, 오장육부, 오관이 자꾸 많아진 것도 낫지, 눈도 좀 좋아지지, 그 다음에, 저기 나면 그 머리끼도 그렇게 빠지지 않지. 우리 학교 값이 오르기 전에 어떻게 한번 싸야 되겠어, 놔야 되겠어, 이제.
0: 싸놓으십시오. 난 배우십니다. 예. 이러냐, 그, 예, 나중에는 만나기도 바쁩니다.
4: 그래, 말이야. 예, 그래, 오늘 싸서, 그래, 말이야.
0: 예,
4: 그렇게
0: 예.
4: 수고하시오. 감사합니다. 좀.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또 요추간판도 그렇습니다. 이 추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힘줄, 인대, 근육, 허리도 근육이 많은 작용을 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오늘까지 포함해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기회를 꼭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배단의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이기순 작사, 최군 작곡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현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상과 은산처럼 자라나고 아름다운 고향. 아무리 화려한 보물도 내 고향이 정견산과 물에 비할 수 없습니다. 대옥 작사 박성철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을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연이 오면 사랑도 함께 변하고 모든 게 사랑의 노래가 됩니다. 서영근 작사, 장성우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날, 함께 가슴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산으로 떠나볼까요? 박장길 작사, 라성도 작곡의 산으로 가자, 양세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름하면 덥고 끈적거리는 불쾌함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그 계절의 한복판에는 어김없이 청량한 낭만도 숨어 있습니다. 박현만 작사 작곡의 고향의 여름,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청소 하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옥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은 인간과 사회의 다양성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요. 단순히 풍경만 구경하는 여행이 아닌 삶의 다양한 모습을 마주하는 진정한 견문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시야를 넓히며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낯선 길에서 따뜻한 인연을 만들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민속문화를 체험하며 민족화합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지친 일상 속 잃었던 진짜 나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 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무엇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족 전통 복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선족 전통 복식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조선족의 선인들은 일찍 간단한 몸을 가려던 이 원시 사회 단계를 거쳐서 복식 문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을 해왔답니다. 조골이, 바지, 치마가 모든 옷차림의 기본을 이루었고 덧입는 예복으로 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조거리를 고대 문헌에서는 유라고 표시했는데요.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옷 서품 왼쪽으로 연

예전에 조고리는 길이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지금이랑 대비가 되죠. 상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게요. 조고리의 깃, 섭, 도련, 소매부리 등 부위에는 색다른 천으로 전을 둘렀고 허리에는 띠를 맨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바지는 고라고 했는데요. 폭이 좁은 궁고, 폭이 넓은 대구고, 가랭이가 짧은 곤 등이 있었습니다. 치마는 길이가 길고 주름이 많이 잡혔으며 문헌에서는 상군 등으로 기록했습니다.

네, 특정된 명칭을 다 소유하고 있죠. 과거랑 현재에서 벚식 문화는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계속해 알아볼게요.

복식 문화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고 전통 복식 특징이 점차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관 제도가 매우 엄격했으므로 왕족, 사대부와 백성들이 입는 옷 이렇게 구별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되는지 계속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복식에서는 바지 가랭이가 그전보다 더 넓어지고 두루마기, 창옷, 심의, 도포, 쾌자 등 다양한 겉옷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성 복식에서는 조골이깃, 형태, 도련, 배래기 등의 륜곽선이 직선적으로부터 점차 곡선적으로 변했고 보다 여성스러워지고 부드러움이 흘렀다고 합니다.

여성 옷으로 회장 저고리가 나타나고 화롯, 원삼, 당이 등 내복이 출연했으며 어린이와 젊은 여성들의 옷으로 색동 저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유교의 남존 여비 관념에 의해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이로 인해 쓰개치마, 천에, 장옷 등이 출연하게 되었답니다.

예전에는 시집 가기 전에 처녀는 얼굴을 쉽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봉건적 관념 때문에 얼굴을 살짝 가리우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조선족의 전통 복식은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발전을 해온 것일까요? 네. 이 조선족의 전통 복식은 조선족 고유의 복식과 당나라, 명나라, 원나라의 관복을 조화시켜서 발전해 온 것이랍니다. 우리 전통 복식 중에 삼오관대, 단력, 저기, 원삼, 화롯, 당리, 복두, 정자관, 탕건, 복건 등은 정도 부동하게 우리나라의 복식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결혼할 때 사용하는 족두리, 도투락탱기와 두루마기 등은 원나라 시기 몽골족의 복식을 본딴 것이고 마고자는 청나라 시기 만족의 복식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착용하는 조끼와 중절모는 서양 의관으로서 19세기 마렵에 일본을 거쳐 조선반도에 들어오면서 널리 보급된 것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중엽부터 동북에 이주해 정착하면서 고유의 복식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20세기 40년대까지 중국 조선족의 복식은 조선

한반도와 대체로 비슷했으나 사회 환경과 생활 환경이 변하면서 점차 차이를 보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전통 복식 문화의 명맥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알아볼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통 복식은 특별한 날에만 주로 입게 되는 거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방 후 생산력이 발전을 하고 사회가 변혁하면서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서 활동의 편의를 위해 점차 현대식 옷을 착용했지만 명절이나 경사스러운 날에는 여전히 전통 복식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전통 복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개혁 개방 이후 특히 새 세기에 들어서서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민족 문화를 중시하며 민족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축제 행사들이 많이 열리면서 전통 복식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른 한편 보다 편리하게 입을 수 있는 개량 전통 복식들이 인입되어 풍부하고 다채로운 복식 문화가 형성됐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족 전통 복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장은 조선족이 처한 자연 환경과 생활 양식에 걸맞게 만들어졌는데요. 조선족은 장기간 아한대 지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복장은 내한과 내열에 적합한 조고리, 바지, 치마, 겉옷, 쓰개, 신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온돌에서 좌식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복장도 이런 생활에 편리하게끔 여성 복장은 치마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남성 복장도 바지폭이 넓어 주저앉거나 서기에 편리하고 걸터앉아도 보기 흉하지 않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자연 환경, 생활 양식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복장을 만들게 된 것이죠. 다른 특징이라면 조선족 전통 복장은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남성 복장은 바지와 조고리, 여성 복장은 치마와 조고리가 모든 옷차림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데요. 설계에서 조선족 전통 복장은 평면 설계를 위주로 하고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조화를 이루어 옷의 선이 우아하면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조고리는 앞뒤길과 소매, 깃, 동정, 섭, 앞뒤 도련, 고든 진동과 소매 베레기, 고름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밀하게 구분한다면 여성 옷은 조고리가 짧고 치마가 긴 구조로 됐는데요. 이는 다른 민족 옷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상체가 길고 하체가 짧으며 키가 작은 동방 여성의 체형 약점을 감춰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전통 옷에는 이러한 섬세한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전통복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전통 복장에서 조고리에 새하얀 부분이 있는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이라고 하는데요. 조고리의 새하얀 동정이 기세의 가장자리에서 이가 꼭 맞게 좌우섭을 오른쪽으로 여며주고 있으며 섬머리와 긴머리의 연접선은 아주 섬세하고 규칙적이며 섭코로부터 연한 호선을 이룬 앞도련은 여성의 앞가슴을 편안하게 덮어주어 한결 특색적입니다. 고름의 매듭은 가슴에 달린 한 송이에 아름다운 꽃 마냥 가슴을 예쁘게 장식하고 내리 드리운 길고 자른 두 고름은 직선의 형태로 치마주름과 수직 평행선을 이루어 하체를 더 길어 보이게 해줍니다. 곧은 진동선을 경과한 화장은 어깨에서 몇 개의 주름을 남기면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소매 아래로 들이오게 하여 멋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길게 내리 들이오는 고름, 하체를 더 길어 보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외에 또 뭐가 있을지 계속해 알아볼게요.

지금부터는 둥근 소매 베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둥근 소매 베레기는 발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좁은 소매 부리는 손목을 자연스럽게 가려워줍니다. 여성 조고리의 길이는 노소가 다르지만 대체로 가슴을 덮어줄 만한 길이로 되었고 역삼각으로 이루어진

옷깃은 시원스럽게 목과 얼굴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치마는 넓은 폭을 잔주름으로 하여 가슴과 허리를 덮어주면서 짧은 조고리미 밑에 배치돼 안정감을 줍니다. 여성의 치마가 폭이 넓고 자연스럽게

네, 전통 복장은 사실 곡선미를 보완할 수가 없거든요. 남자 저고리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남자 저고리 길이는 여성 저고리보다 길며 허리를 좀 초과할 정도로 바지는 사폭으로 재단돼 품이 너르고 밑기슭은 데님을 쳐서 신발과 선명한 개선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선족 전통 복장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조선족 전통 복장은 기본 형태의 특징을 보존하면서 구석 없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저고리, 치마, 속치마, 바지, 속바지, 속옷, 갓저고리, 등거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당이, 원삼, 회자 등등이 있는데요. 평상복과 례복이 조금 다릅니다. 례복으로는 관례복, 홀례복, 상례복이 있는데요. 이 홀례복에는 신랑과 신부의 홀례복이 따로 있고 상례복에도 남자와 여자의 상례복, 동자의 제례복이 따로 각각 있다고 합니다. 신분과 업종에 따라 왕이 입는 오의와 관리들이 입는 옷이 다르고 군사들이 입는 군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또 버선이나 집신, 남학신, 꽃신, 가죽신과 모자 등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종류가 다양할지라도 전통 복식 형태의 기본 특징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량복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개량복들은 전통복장의 기본 형태를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활동성 및 편의성을 위주로 하면서 현대 패션을 접목시킨 산뜻하고 우아한 개량복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개량복 역시 전통복장의 기본 형태만은 그대로 살리고 있답니다. 네, 조선족 전통복장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바로 공예 조작인데요. 공예 조작에서 조선족 전통복장은 마름질이 간단하지만 그 조작 공예는 섬세하고 정교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긴 머리와 선머리, 동정선에는 조선족의 지극정성과 지혜롭고 선한 심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겹저고리, 겉박이저고리, 회장저고리, 적삼 등 저고리는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공예 솜씨를 보여주는 수노이와 노리개는 전통옷의 한결 이채를 돋궈줍니다.

네, 공예 솜씨도 맛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이외에도 전통 복장의 옷 형태와 색감은 독특한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조선족 전통 복장의 무늬 형태와 무늬 색깔은 짙은 민족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옷 무늬 형태를 보면 점, 선, 원형, 삼각형 등 기하 무늬와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란, 국화 등 식물의 무늬와 색깔, 그리고 물고기, 사슴 등 동물의 무늬들을 띠고 있는데요. 이외에 글자 무늬도 있답니다. 이런 옷 무늬들은 잔잔하고 자연스러우며 무늬의 색깔은 언제나 옷 바탕색과 부드러운 조화를 이루어서 은근하면서도 고상한 느낌을 줍니다.

네, 조선족 전통 복식은 민족의 역사와 생활 풍습이 담긴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입니다. 복식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세대별로 전승하며 오늘날 연변 관광 민속 체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 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유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

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떠할지요? 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의 의미를 더욱 따뜻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숙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가을 이슬은 깊은 성숙과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지혜를 노래합니다. 방신국 작사 김봉관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황혼창가를 들으시며 인생의 모든 계절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살이 되어도 마음만은 청춘일 수 있습니다. 김대현 작사, 리상희 작곡의 렴수연 가수가 부른 80청춘을 전해드립니다.

산속마을의 아침은 아름답습니다. 안개 걷힌 푸른 산, 맑은 물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그 모든 것이 하나

고향의 길은 단순한 이동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움을 안고 가는 길입니다. 최관석 작사, 허순자 작곡의 박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길을 전해드립니다.

0: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슬 부리는 요즘 집안일 하다가 문득 옷장 앞에서 멍하니 서서 이렇게 중얼거린 적 없으신가요? 오늘 뭐 입지? 오늘 프로에서는요 바로 이 여성분들의 골칫거린 여름철 옷차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으시고 나게 되면요 시원하게 입으면서도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는 지혜를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듣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원단 얘기입니다. 이런 더위에 옷을 잘못 고르게 되면요, 그야말로 이동식 사우나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름철 필수품인 생명연장 원단은 대체 어떤 것들일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는요, 통기성과 흡수성이 뛰어난 천연 소재라서 여름철 원단의 대명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는 공기와 수증기의 투과성이 매우 우수하여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배출해주고 한요. 약간의 구김이 가는 게 오히려 또 내추럴한 멋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만 구김이 잘 가는 단점이 있으니까 외출 전 다림질은 필수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요, 실크입니다. 실크는 고급스러운 광택과 함께 놀라운 통기성과 흡수성을 자랑을 합니다.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시원함을 오래 유지해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올해 복장 조류에서는요, 천연 실크는 물론 또 실크와 면을 혼방한 소재나 실크와 같은 촉감과 광택을 내는 아세데이트 소재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세데이트는요, 실크보다 관리가 수월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입니다. 면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소재거든요. 면 섬유는요, 다공성 구조 덕분에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증발시켜 피부를 건조하고 시원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네, 특히 고밀도 면 소재는요, 가볍고 시원하면서도 형태 유지력이 좋아서 여름철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 피해야 할 원단도 있는데요.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지고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 피부에 달라붙는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아무리 예쁜 디자인이라도 이런 소재 옷은요, 여름철에 입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니트도 여름이 가능할까요? 의외로 여름철에 니트 원단을 추천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니트 원단은 직조 원단에 비해서 실과 실 사이에 틈이 크기 때문에 통기성이 더 좋기 때문이죠. 물론 두꺼운 겨울용 니트가 아니라 여름용 얇은 니트 소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냉감 기능성 소재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원단이나 접촉 냉감 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죠. 운동을 하거나 또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한 흡한 속한 갱이는 이 원단은요, 땀을 빠르게 흡수해주고요, 증발시켜 쾌적감을 오래 유지해주곤 합니다. 네,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직장인 여성분들께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사무실은요, 패션 전쟁대가 아니라 전문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잡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인 여성들을 위한 복장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직장인 여성들의 복장이요, 전문성과 편안함의 조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장의 딱딱함에서 벗어나 미니멀리즘, 편안함, 그리고 또 약간의 유머가 더해진 새로운 스타일 주류를 이루고 있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느슨한 실루엣입니다. 이 몸에 달라붙는 옷 대신에 어깨에 가볍게 걸치는 느낌의 재킷이나 여유 있는 통이 넓은 바지가 대세입니다. 이런 옷은요, 에어컨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고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옷과 피부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공기의 대류를 원활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면이나 아마소재와 같은 내추럴한 소재는요, 기본이고 실크나 아세테이트, 그리고 또 정밀 가공된 울 소재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재들은요,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

쓰면서도 시원함을 제공해 주죠. 출근길과 일상 업무에는요, 얇은 아마 소재로 된 우도시나 가벼운 카디건에 통이 넓은 바지나 스커트를 매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식 자리에는요, 실크로 된 적삼이나 몸매를 두드러지게 하는 깔끔한 바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크로 된 적삼은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면서도 시원하고 또 깔끔한 바지는 전문적인 인상을 완성해 줍니다. 색상은 화이트, 베이지, 연한 블루 등이 좋고요. 여기에 깔끔한 디자인의 구두나 뒤축이 낮은 실을 매치하면 완벽합니다. 이 캐주얼한 날에는요, 부구나 니트 소재의 상의에 주름 잡힌 바지를 추천해 봅니다. 상의는요, 캐주얼하면서도 너무 편하지 않아서 직장에 잘 어울리기도 하죠. 최근에는 여성용 상의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으니 활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나요? 사무실 에어컨은 때로는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얇은 카디건이나 숄을 하나 준비해두게 되면요, 실내외 온도 차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신발도 중요합니다. 네, 출퇴근 시 걸어야 한다면요, 굽이 너무 높은 신발보다는 낮은 굽의 샌들이 좋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하루 만 보를 걸어도 편안한 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빛나는 주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주부님들의 하루는 정말 멀티태스팅 그 자체죠. 밥하고 아이들 보고 또 뭐 장 보고 손님을 맞고 한마디로 뭐 맞는 해결사 아닌가 뭐 이럴 때도 듭니다. 이런 저런 일 많이 하게 되겠죠. 뭐 그러니도 옷차림도 뭐 단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원할 것, 움직이기 편한 것, 그리고 또 예쁠 것. 여러분들 가장 든든한 아이템은요 단연 원피스입니다. 원피스는 한불로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가장 실용적인 아이템이거든요. 여름철에는요 얇은 코튼 원피스 그리고 또 아마 소재 원피스가 특히 좋을 것 같은데요. 활동성이 중요하다면요 중간 길이의 원피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짧은 원피스는 움직일 때 신경이 쓰이고 또 너무 긴 것은 집안일을 할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은요 상하이가 세트로 구성이 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냉감 기능에는 세트로 된 옷은요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고 코디가 필요 없어 아침에 시간이 없는 주부들에게 딱이죠. 올여름에는 피부에 가볍게 닿고 또 몸에 과하게 밀착되지 않은 소재 스커트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또 시원한 느낌을 주는 시어서커는요 주름진 표면이 특징인 가볍고 시원한 소재죠. 이 소재는요 구김이 잘 가지 않고 통풍이 잘 돼서 여름철 주부들에게 매우 실용적이라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할 때는요 활동적인 원피스나 티셔츠에 미디 스커트 조합이 좋습니다. 무릎을 굽히거나 아이를 안을 때 불편하지 않아서 좋고요. 또한 크로스백이나 또 숄더백이 필수입니다. 양손이 자유로워야 아이와 함께 있을 때 훨씬 수월하니까요. 이 가까운 외출에는요 편안한 티셔츠에 와이드 팬츠나 또 롱스커트를 추천해봅니다. 너무 정장 스타일은요 부담스럽고 너무 캐주얼하면 허술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적당한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아래 주부 패션 선택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들은 옷이 자주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클링만 가능한 옷보다는요 손쉽게 빨 수 있는 소재를 우선적으로 고르는 것이 현명하겠죠. 외출이 잦은 주부들에게 또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안에 필수입니다. 이제는요 이 자외선 차단도 패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죠. 네, 밝은 색상은요 시원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흰색이나 밝은 색은 금방 더러워질 수가 있어서 자네가 있는 주부들에게는요 좀 어딘가 부담스러울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진하지 않으면서도 관리가 쉬운 중간 톤의 색상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서 또 옷 색상 선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옷 색상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밝은 색은 햇빛을 반사하기도 하고 어두운 색은 열을 흡수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요, 여름철에는 흰색, 베이지색, 연한 파란색, 연한 분홍색 등 밝은 색상의 옷이 아마도 인기가 많은가 보죠. 올여름 패션주류에서는요,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도 우아하고 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색상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무실에는 베이지, 또 크림, 연한 회색, 민트 등 차분하고도 세련된 색상이 잘 어울리질 않아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또 이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해 줄 수도 있고요. 네, 여기에 작은 액세서리나 또 스카프도 더하면 완벽하죠. 액세서리, 스카프, 뭐 여성들은 옷 정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액세서리, 스카프도 뭐 미죠. 예. 야외선인 또 밝은 색이 아주 또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햇빛을 반사해서 실제로 더 시원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빨간색은요, 이 자외선을 많이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은요, 빨간색 계열의 옷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외 활동 시간 길이니까. 네, 그리고 저녁 시간 야외에 또 나갈 때는 밝은 색상보다는 어두운 색을 선택하는 것이 또 좋을 듯 싶기도 한데요. 어두운 색에는 또 모기를 덜 유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야외 활동에 많은 주부들이라면요, 저녁 외출 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색상을 조합할 때는 너무 많은 색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직장인 여성과 주부들이 각각 어떤 옷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또 옷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옷 선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 뭐 직장인 여성들이라면요, 전문성과 편안함을 겸비한 뭐 고급스러운 편안함 스타일을, 주부라면요 활동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스마트 캐주얼 스타일을 지향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스타일과 상황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를 따른 옷이라 할지라도 내 생활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옷차림 하나로 또 우리의 컨디션과 하루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좋은 옷은 또 좋은 기분을 만들어주고요, 좋은 기분은 하루 종일을 밝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은 모두 자신만의 아름다운 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까지입니다. 프로 편집의 김홍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8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평균 20년을 더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수명을 연장해주는 평소의 습관에 대해 알아보고 운동한 후 몸에 나타나는 좋은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미국 영양학협회 연회에서 발표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40세에 8가지 건강한 생활 방식을 견지하면 남성은 평균 수명이 23.7세 늘고 여성은 22.6세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나이든 시작해도 늦지 않고 일찍 시작할수록 이로운 점이 더 많습니다. 자, 일단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락상을 예방하며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및 다양한 암의 위험을 낮춰주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감정을 개선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빨리 걷기, 천천히 달리기, 체조, 공차기, 광장구 등 무엇이든 좋으며 관건은 꾸준히 견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담배 멀리하기입니다. 흡연은 폐, 심장, 눈, 귀 등 기관을 손상시키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치매, 암 등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기대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위통, 미궤양, 심혈관 문제, 심지어 만성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우울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최소 10분의 심호흡과 같은 잠깐의 휴식 시간을 자신에게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한 식단입니다. 과일, 남새, 견과류, 콩, 생선 및

전지방 유제품 이런 여섯 가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세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음식의 다양성을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술을 자주 마시지 않깁니다. 북경대학 공공미생학원과 옥스퍼드대학교 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50여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음주는 간암, 식도암, 당뇨병, 고혈압 등 61가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술을 될수록 마시지 말고 될수록 적게 마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량완 수면입니다. 밤을 새우면 장기 노화가 가속되어 감정, 면역력, 기억력 및 반응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밤에 휴대전화를 잠시 덜 보면 하루 종일 정신이 맑아집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인 사교 활동입니다. 고독과 고립은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광장물을 추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 이 밖에 아편류 약물 중독 피하기입니다. 아편류 약물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신경계통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사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합리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면 중독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운동을 한 후 몸에서 일어나는 좋은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체중은 금방 안 빠져도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단 음식에 대한 식탐이 줄어드는 등의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도 체중계 올라가 보면 달라지지 않은 숫자의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체중이 줄어 눈으로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운동이 재미있어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은 보통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체중계 숫자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 건강의료매체 헬스라인과 CNN 방송 등의 자료를 토대로 꾸준히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활력이 생깁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 몸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엔돌핀 수치가 증가해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엔돌핀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며 꾸준히 운동을 할 때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느낌에 빠져 더욱 운동을 즐기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몸도 가볍고 기분도 상쾌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몸의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력이 좋아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끝내기 어려웠던 운동을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되거나 1km를 달리는 것도 힘들던 사람이 열흘쯤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니 점점 더 쉽게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지구력이 향상되어 심장과 순환기관이 건강해진 것입니다. 지구력이 향상되면 계단 오르기나 걷기 등 일상생활 중 활동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이런 일들은 체중계 숫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단 음식이 덜 당깁니다. 운동을 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자신에게 주는 보상으로 단 음식을 떠올리는데 운동을 하면 이러한 보상 없이도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단 음식을 덜 찾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에 도움이 됩니다. 옷이 헐렁해집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체지방은 줄고 근육이 늘어 몸에 탄력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라인이 예뻐집니다. 그렇게 되면 체중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전에 딱 맞던 옷들이 헐렁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 체중 감량이라면 근육을 단련하는 근력 운동과 심장 강화 운동인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에어로빅 등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운동들이 이에 속합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의 성장, 체지방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며 체력과 유연성이 향상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의 변화나 체중 변화는 일반적으로 몇 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는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강에 좋은 변화로 장기적으로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피로감은 보통 정상입니다. 특히 처음 운동을 시작하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해주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귀지를 함부로 파지 말아야 합니다. 귀지는 귀의 천연 보호 방패로 귀지가 비정상적이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 의도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를 함부로 파면 오히려 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깊거나 너무 세게 귀지를 파면 귀 출혈, 고막 천공, 청력 저하 및 중이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방법은 귀지를 이도 깊숙이 밀어넣어 귀지 색전증을 형성하여 청력 저하, 고막 압박 및 이명, 현

감기증 등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의 귀 청소점에 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 역시 위험이 따릅니다. 많은 길거리 귀 청소점의 도구는 재사용과 청결위생 기준 미달의 문제가 있어 외이도 진균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귀 가려움증, 귀 답답함, 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염성 질환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귀지는 외이도 피지선과 귀지선의 분비물로 먼지와 각질이 섞여 있습니다. 귀지는 네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윤활 보습. 야들야들한 외이도 피부를 보습하고 건조하고 갈라지지 않도록 하여 마찰 손상을 줄여줍니다. 둘째, 고막 보호. 모래먼지를 붙이고 더러운 물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며 작은 벌레를 쫓아내고 소음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항균작용. 리소사임, 면역글로불린 등 성분을 함유하여 외이도의 진균 및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결 및 자가청소. 대부분의 귀지는 씹기와 화학운동과 함께 저절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팔수록 귀지가 더 많아지고 새로 분비되는 귀지는 조각에서 부스러기로 변하여 보호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6월 10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지만 냇가를 건널 때 물가에 놓인 돌은 고마운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함과 감사로 차름치는 시간 만들어가면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같은 고마운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미의 글, 끼리끼리의 사랑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호호를 만나기 전 친한 언니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남자가 너의 감정 기복을 받아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말은 종종 들어왔다. 나는 스스로를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럴 때마다 종종 억울했다. 내게는 감정 기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호를 만나고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도 이것이었다. 이 사람은 내 감정을 어떻게 읽는 사람일까?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호호가 곧장 눈치를 보거나 함께 기분이 나빠지는 일은 많지 않았다. 투정을 부리면 달래주기도 했지만 지금 슬픔이나 짜증, 서운함 속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 상태라면 그는 굳이 나를 급하게 끌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를 방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내 감정을 자신의 불안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까지 반드시 불편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 기분을 살피느라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이상하게 그 점이 가장 좋았다. 나 때문에 그가 함께 불편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내가 어떤 감정 안에 있어도 그 감정이 곧 우리 관계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내게는 아주 낯선 안정감이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뀐다. 둘 다 일을 할 때는 날카로워지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에도 부끄럽게 돌려 말하기보다는 필요한 팩트를 정확하고 빠르게 던지는 쪽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종종 왜 싸우냐고 묻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공동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가깝다. 해야 할 말을 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각자의 의견을 빠르게 부딪힌 뒤 일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히히호호 밥을 차리거나 TV를 본다. 동생은 그런 우리를 보고 말했다. 끼리끼리는 역시 과학이다. 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투정을 부리고 괜히 짜증을 내도 호호는 크게 맞받아치지 않는다. 대부분 오 그래? 하고 넘기거나 말없이 바로 행동해버린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의 수용도가 아주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시 묻게 되었다. 정말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인 걸까? 호호에게 확인의 질문을 던지니 그는 별일 아니란 듯 말했다. 넌 하루에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이야. 그는 나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감정을 동시에 또 자주 살아내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하루에 여러 감정을 경험하는 내가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다. 기쁘다가도 금방 생각이 많아지고 신이 났다가도 사소한 말에 서운해지고 다시 웃다가도 갑자기 어떤 장면에 마음이 깊어지는 자신을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내게 감정은 고쳐야 할 결함이라기보다 세계를 통과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다만 그 방식이 안정감과 평온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누군가에게는 필요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다.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과 다행히 내 감정의 파도까지 모두 견뎌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호호와의 사랑은 이상하게 뜨거우면서도 조용했다. 우리는 연인들이 하는 요란한 여행과 데이트도 하고 장난도 치고 시끄럽게 웃기도 했다. 그런데 슬프거나 힘든 일 앞에서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위로 멈춤을 하고 있었다. 무조건 달래주지 않았고 서둘러 괜찮지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곁에 있었다. 감정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안에 있는 서로를 그대로 두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을 감정의 응급처치로만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감정을 빼앗거나 대신 해석하거나 빨리 회복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붙잡고 있었다.
호호는 왜 내 기분을 눈치 보지 않았을까? 왜 내가 짜증이 나 있어도 그는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가 보인다. 그는 나의 기분과 평가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판단하지 않았다. 연애를 할 때 우리는 자주 상대의 행동과 언어를 통해 이 관계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 한다. 상대가 다정하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상대가 무뚝뚝하면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낀다. 상대의 표정, 말투, 연락의 속도, 선택 하나하나에 내 가치와 사랑의 크기를 걸어버린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면서도 어느새 사랑을 통해 내 존재의 값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를 만나기 전에 나도 자주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기꺼이 들어주면 사랑받는다고 안심했고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다. 상대의 희생과 양보가 클수록 내가 더 귀한 사람인 것 같았고 상대가 나를 받아주는 크기만큼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남들의 연애와 비교했고 상대가 나에게 쓰는 시간과 돈과 배려로 사랑의 크기를 재려고 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담담해지고 옅어진다고 믿었기에 편안해진 태도마저 사랑이 식은 증거처럼 받아들였다. 버림받기 전에 먼저 버리고 싶었던 날들도 많았다. 사랑이 멈추면 나의 존재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 호호의 사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다. 만약 그의 사랑을 오직 말투와 행동의 크기로만 확인해야 했다면 아마 나는 한 달도 되지 않아 눈물을 흘날리며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는 다정한 말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극적인 장면으로 증명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사이 그가 보여준 사랑은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오래 관찰했기에 가능한 것들이었다. 그는 나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내가 경험해야 할 실패와 실망을 미리 막아주려 하지 않았다. 당연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해보고 싶다고 하면 때로는 기꺼이 그 실패를 함께 경험해 주었다. 나의 실패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경험을 통해 나를 더 알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주었다. 그의 사랑은 그런 짙은 곳에서 나왔다. 나는 이것을 단순한 배려라기보다 충분한 자기 확신이라고 부르고 싶다.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곧장 실망하지 않았다. 그가 당부한 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그는 한 번 더 말할 뿐 그것을 무시로 받아들이거나 자기 존재의 부정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방식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을 견디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어쩌다 나는 그런 그를 만났고 우리는 서로의 고집을 고집이라고만 부르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각자가 자기 세계를 잃지 않으려는 방식이었고 동시에 서로의 세계를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방식이었다. 우리의 사랑도 세상 속에서 종종 검증을 받는다. 그가 너에게 프로포즈를 했니? 반지는 받았니? 너희는 언제 결혼식을 하니?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언젠가는 하고 답한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의 우리는 사랑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식으로만 확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자랑할 만한 장면이 없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표현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계가 가벼운 것도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 사건을 만들어 그의 사랑을 시험하고 싶지 않았다. 사랑이 나를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사랑 안에서 내가 쉽게 동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구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 나도 여전히 그렇다. 다만 이제는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 상대의 반응에 연명하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사랑은 증명의 반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쌓이는 일에 더 가까운지도 모른다. 나와 다른 상대의 세계를 그대로 존재하게 두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일, 그리고 나 역시 상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은 일, 호호와의 사랑은 내게 그것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다. 어쩌면 이 글은 그동안 내가 왜 많은 사랑 앞에서 불안했고 왜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했는지를 뒤늦게 이해해가는 기록에 가깝다. 우리는 사랑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잃으면 사랑을 받고 있던 나의 존재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말투를 읽고 표정을 읽고 연락의 속도를 읽으며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한다. 하지만 사랑은 확인하는 순간보다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 조금 더 깊어진다. 사람들은 끼리끼리를 취향이 비슷한 사람, 성격에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끼리끼리는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를 존재하게 두는 사람들. 그래서 성격이 달라도 사랑 환경이 달라도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이 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 어떤 사람은 매일 표현하며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곁을 지키며 사랑한다. 누군가는 손을 꼭 잡아줄 때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는 혼자 있을 시간을 존중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 사랑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쩌면 그 답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느냐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의 나에게 맞는 사랑의 답도 내일의 나에게는 또 다른 답이 될 수 있다. 끼리끼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사랑 앞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 글 속에서 새로운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현 작사 성홍매 작곡의 나는요 행복세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기쁨을 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박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희망을 품고 알차고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소망이 담긴 활기찬 가요. 김웅룡 작사, 김남호 작곡의 잘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점수원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종순 작사, 리철수 작곡의 너도 나도 행복하리라 보내드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가요인데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김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밤이 되면 활기가 넘치는 거리의 모습, 밤거리의 불빛과 사람들이 아름다운 밤을 만들겠죠. 허욱진 작사, 최동혁 작곡의 나의 밤거리 보내드립니다.

땅과 함께 정을 쌓은 농민의 애틋한 마음, 소중한 일터에 대한 자랑과 그리움이 가득 담긴 가요. 뒤명 작사 신악 작곡의 내 정든 밭 보내드립니다. 정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 분뿐인 인생입니다. 매일매일을 알차게 보람있는 삶,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한동의 작사 임동길 작곡의 보람있게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리처력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장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서로 돕는 협동심과 포용심을 담은 창작 동화가 담겨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올바른 야외활동 안전수칙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전달 우체통에서는 미나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달팽이가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햇님을 들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들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덕 밑에 여러 마리 작은 들쥐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언덕 너머에는 달콤한 열매가 많이 열려있지만 가파른 언덕은 혼자서는 절대 오를 수가 없었죠. 몇몇 들쥐는 포기하고 자기 굴로 돌아가려 했지만 가장 용감한 한 들쥐가 함께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어요. 몸이 작은 쥐들은 우쪽 쥐의 발을 붙잡고 몸이 튼튼한 쥐들은 아래에서 버텨주며 서로 몸을 이어서 긴 사슬 모양을 만들었어요. 한두 번 미끄러지고 실패했지만 서로 격려하며 다시 시도했고 마침내 모두 함께 언덕으로 올라갔답니다. 혼자서는 닿지 못했던 열매를 함께 나눠 먹으며 들쥐들은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서로 돕는 협동의 힘은 큰 장애물도 넘을 수 있게 해주며 함께 나눈 행복은 두 배로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친구들 사이에 각자 장점이 다르더라도 편견 없이 포옹하고 힘을 합치면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거뜬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다정한 형제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야외 놀이와 등산, 소풍 때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공원이나 산, 들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때 안전규칙을 꼭 준수해야 해요. 간단하지만 꼭 지켜야 할 습관들을 같이 알아볼게요. 첫째, 야외로 나갈 때 부모님 혹은 선생님께 행선지와 돌아올 시간을 미리 말씀드리고 단독으로 숲 깊은 곳이나 낯선 곳에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돌 틈, 바위 틈에 손을 함부로 넣지 마세요. 뱀이나 벌, 작은 독성 곤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산 열매나 들꽃 열매도 모르는 것은 입에 넣지 않는 게 필수예요. 셋째, 계곡가나 연못가에서 장난치며 뛰어다니면 미끄러져서 물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물가에서는 천천히 걷고 놀아야 합니다. 넷째,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고 천둥 번개가 치면 높은 나무 밑에 피하지 말고 빠르게 안전한 건물로 이동하세요. 이런 간단한 안전 습관만 잘 지켜도 야외 활동을 즐겁고 무사히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야외로 나갔을 때 혼자서 숲 깊은 곳이나 낯선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데요. 야생 열매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산으로 가고파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야외로 나갔을 때 산 열매나 들꽃 열매는 절대 입에 넣지 말고 그대로 둬야 합니다. 네, 친구들 맞췄나요?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미나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4학년에 다니는 미나예요.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말수도 적고 낯을 많이 가리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와 어울리잖아요. 저는 다가가 같이 놀아주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이 따라주지 않아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미나 친구.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낯가리는 새 친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느라 많이 긴장하고 아마 외로울 겁니다. 굳이 여러 친구를 한 번에 끌어들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미나 친구 혼자서 그 친구한테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같이 간단한 놀이를 해보세요. 조금씩 친해진 뒤 다른 친구에게 다 같이 놀아볼까라고 부드럽게 권유하면 됩니다. 새 친구가 느리게 마음을 열어도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게 배려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미나의 따뜻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포용하고 먼저 손 내밀어 줄 줄 아는 미나 친구는 정말 멋진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별이 언니가 응원할게요.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나는 좋아 이런 친구를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달팽이가 자기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길가 풀밭에서 느리게 기어가는 달팽이를 본 적이 있죠? 언제나 둥근 단단한 껍질을 등에 업고 다니는데 왜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들고 다니는 걸까요? 첫째, 달팽이는 몸이 부드럽고 뼈가 없어 외부의 충격이나 돌, 바위에 긁히면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단단한 껍질이 몸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해준답니다. 둘째, 달팽이는 건조한 환경에 매우 약해요. 몸 표면이 마르면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 껍질 안으로 몸을 숨기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 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구리, 새 같은 천적이 다가오면 재빨리 몸 전체를 껍질 안으로 숨겨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의 껍질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 보호도구입니다. 네, 꼬마 탐정 친구들, 다음에 달팽이를 발견하면 조용히 관찰해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동요, 달팽이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경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성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 형님 참고나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의 영광을 이어가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폭풍우를 막아준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간직하며 희망찬 내일을 빛내자는 메시지가 돋보이는 가요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 문진보에서는 7월 31일하고 8월 1일 연속 이틀간에 장촌의 맹인 서장성 주임 이사를 특별 요청해 옵니다.
0: 네.
1: 서장성 주임 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사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순시 관성구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일찍에는 장춘시 우수의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장춘시나 관상구의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0: 네.
1: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항상 준수해왔습니다.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에 이런 원칙을 준수해오면서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정티라 합니다. 변증 논체하는 방법으로 개체화 진료 모식을 채용해왔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을 치료 진료하는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박수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을 우리가 말이죠. 관찰해 보게 되면 일반적인 중의사 선생님들과 달리 말이죠.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말이죠. 동시에 진맥을 하는데 환자의 맥을 말이죠. 능히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의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이 환자가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말이죠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제때제때 포착해냅니다. 이분이 진료하는 범위가 말이죠 비교적 넓은데 우리 중의 림상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하늘로 창제병이라는데 늘상 볼 수 있는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에 인한 잡병들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더윈이라는데 혹은 쇠윈에 이런 현은증하고 두통증,

0: 힘들기 바쁜 이런 병증에 사맥이 나른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하지가 늘상 말 좀 마비되는 감이 있고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질병치료에서도 말이죠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통경이라든가 월경불조라든가 뽕로의 폭로라든가 갱년기 통합증 이러한 말죠 부인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병 치료에서도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복성이 강하고 잘 낫지 않는 습진이라든가 진단하기는 비교적 쉽지만은 치료가 잘 되지 않은 뉴피셰의 소보짐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러한 말죠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죠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우리 놓고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요.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으로 인한 후유증에 여기에 버리게 되면 머리가 늘상 어지럽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팔다리를 움직이기 말죠 바쁘거나 하지가 마비되는 이런 병증에 그리고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단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방광결석, 소뇨관결석 이런 결석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골관절계통질병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 골지증시, 접근통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우리 연변의 의사도 보여봤다. 서의도 보였고 중의도 보였는데 효과가 그리 좋지 못하더라 할 경우에는 이분이가 장춘의 이름난 명인데 이런 말죠 전문가 선생님들의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서장승 주임이가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우리 얘기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1: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박윤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0: 어떤 상황입니까.
2: 예 저는 항상 심장이 나쁘고 그리고 불면증 있어가지고 참 잘 못 잤습니다.
0: 예예.
2: 예 그래 콩팥이 나쁘다 그랬더라. 그래 밤에 몇 번 일어나게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 전문의 그 박윤덕 교수님 약을 그러니까 두 번째 다 먹은 게 용 효과 좋습니다.
0: 예예예.
2: 예예. 예, 그래서 좀 더 먹어볼까 하게 그런다.
0: 예 필요합니다. 예.
2: 예. 예약 됩니까?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꼭 오십시오.
2: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선생님.
0: 예.
3: 한 가지 더 문의합시다.
0: 예, 예.
3: 그 뭡니까? 한 40대 그, 후니가 말이에요. 그 이빨 많이 갑니다. 뭐야 합니다.
0: 예예. 예.
3: 이거 어디 가도 무슨 답이 없을 때라 무슨 어떻게 돼 그렇게 하는 것도 뭐
0: 예.
3: 무슨 치료 무슨 방안도 없고 어디 가도 많이 다 그래서 그 뭐 이빨 가기만 뭐 너무 심하게 가면 무슨 뭐 거기다 무슨 털을 씌워야 뭐 이빨이 덜 가게 한다. 그래서 그런 말이 하고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뭐 어째 그렇습니까?
0: 이게 예, 우리 서희에서 보게 되면 좀 유전인자하고도 관계 있는데 그 가족에서의 선배님들께서 신배님들이

0: 중에서에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에 그 네. 이 빨간 분이 계셨는가 알아보시오. 그러게 되면 그러게 되면 이렇게 합시다. 중의학에서의 네. 위가 열한 분들이 체질적으로 이건 검사에서 나타나납니다. 예?
1: 예, 예. 예,
0: 이런 분들이 이빨 갈기 좋아합니다.
1: 그래, 이거 뭐, 그래, 무슨, 이게 뭐, 신경성적으로 그렇습니까? 뭐
0: 아니, 그, 신경성적으로 그렇다고 서희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방금은 교대를 했지 않습니까?
1: 예.
0: 체질적으로, 체질과 관계됩니다. 예. 어떤 예. 분은 또 코를 잘 고지 않습니까?
1: 아니, 코를 고는 건 그 법연적으로 말
0: 아니, 예. 그, 저, 돌이나 한 가지란 말입니다. 예. 체질과 예. 관계되는데, 위가 열한 분들, 예.
1: 열하다는 이야기는 그것단 말입니까?
0: 예,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예.
1: 예, 예.
0: 예. 이거는, 보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예. 예. 예. 지금에, 보자. 박창호 주임이라든가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세요.
1: 한번 가, 그, 지금, 보긴 보는데, 여기에, 어떻게, 무슨 어떤 치료가, 뭐, 있는지
0: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1: 예, 그니까, 이게가, 무슨 사람이 무슨 큰, 신경적으로 뭐 충격받거나 스트레스 받아 그렇습니까?
0: 아, 그건 아닙니다.
1: 그건 아니,
0: 스트레스 예, 그건
1: 받거나.
0: 아닙니다. 예.
1: 예, 정신적으로 예. 뭐 충격받아도.
0: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요건 꼭 중일로 치료를 해야 예,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알려드리죠.
1: 예.
0: 서해는 그, 이게 대한 큰 말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1: 글쎄, 어디 가도 글쎄, 무슨 큰, 무슨 방법이 없는 걸 이야기하니까.
0: 예. 네.
1: 아, 박 선생님한테 좀 이거 좀 문의해보는
0: 예.
1: 건.
0: 그래서 예, 제가 예, 지금 환자분 가족에게 예, 교대를 해드리는데,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환자분을 모시고 와서 예?
1: 예, 예.
0: 진맥을 한번 받아보면 아 도대체 어느 원인으로 오는가 알 수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아,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뿐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2: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장천에서 온 서주임이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아, 처음에는 예, 가슴이 답답하고 숨 차고, 예, 어떤 때는 가슴이 막 쉬다가도 또 어떤 때는 또 안 뛰고, 이러면서 가슴이 침침하고, 가슴 꽉 누른 것 같고, 영 고통받았습니다.
0: 예.
3: 이 선생 치료를 받은 게, 예, 그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3: 그래서, 요번에, 더 치료를 하자고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그러면 예, 이렇게 합시다. 7월 예. 30일이니까 내일이 됩니다. 예?
3: 예. 예.
0: 내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감사합니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희 이모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이모가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도 무겁고 열도 나고 해서 원장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4: 받았는데 중약도 쓰고 댄디도 해서
0: 예.
4: 많이 나사졌습니다.
0: 예.
4: 그런데 아직도 어째서 저기 완쾌하지 못해서 오늘 예약하려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4: 예, 많이 해결됐습니다.
0: 예, 좋은 예. 일입니다. 예, 예.
4: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예.
5: 저는 길태중이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예, 저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다음 가슴이 심심하고 그렇습니다.
0: 예.
5: 그래서 선생님이 치료를 받아서 지금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0: 예.
5: 그러나 조금 더 치료받기 위해서 오늘 예약하려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5: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이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략 3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심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증세들을 많이 보입니다. 평소에 항상 가슴을 무엇으로 눌러놓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6: 저는 항상 밥 먹으면 입도 그렇고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변비가 영 심한다.
0: 예.
6: 건강방송 듣고 소리 있으면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서 보이는데 효과가 영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약 한번 더 공고히 하려고 한번 더 부탁하려고 그럽니다.
0: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6: 예, 수고 많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아, 나 전번에 내 좀 약을 써봤는데, 저 장춘 서의사 약을 해요?
0: 예. 어떤 상황에서 썼습니까?
7: 예. 저, 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림직막나고,
0: 예.
7: 그리고 손발이 막 저리고 해서,
0: 예.
7: 근데 이 맥박도, 내가 재보니까, 54개밖에 안 됐어요. 맥이 없고 하니까. 그 장춘 서의사 약을 한 두 번 먹어봤어요. 지금, 맥박도 지금 한 60개 밑을 거의 띠고, 많이 허전됐어요. 어른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예약을 해줘야 하고.
0: 그럼 내일로 우리 예약합시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7: 그럼 수고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8: 저, 소주미사를 지금 예약하라고 그랬는데.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8: 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옆집에 젊은이 북새를 뽑아가서 그런데 한번 문의해서 가지 못해 문의해서 치료를 했는데 전번에 올라가 보니까 좀 이비가 좀 약간
0: 돌아진 것 같습니까?
2: 네.
0: 그럼 계속 치료받는 게 필요합니다.
8: 그래서 가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을 또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0: 그냥 내일로 합시다. 내일에 오셔서 다른 분이 오셔서 그 정황을 얘기를 하면 이분이 한번 처방 내기 때문에 파악이 있습니다.
8: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8: 수고하십시오.
2: 그래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9: 우리 집사람이 골프에 대해서 아는 게 강주민 돼서 그 주민받고 그 청약을 결합한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또 가자고 연락을 하자 그랬는데.
0: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았는데요.
0: 말씀하세요.
2: 네.
0: 그러니까.
2: 그래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0: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 규제 중에 그 박윤덕 중의사 치료로 받고 있습니다.
0: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0: 그 혈압이 높은데 요즘에 땀 맛이 없고 머리 크고 떠나는데 어지럼증하고 맥이 없고 해서 그리고 혈압 조절도 잘 알고 해서 그 박윤덕 중의사 약을 썼겠습니다.
0: 그래서
10: 밤새 쓰고 이게 혈압이 높은 게 다 조절이 됩니다. 지금 이 밥 맛이 없던 것도 좀 돌아선 것 같고 그래서 약을 좀 더 쓰려고요. 하나의 약이 되겠습니까?
0: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10: 박주민도 지금 차를 배우니까 영도 맥박도 잘 봐주고 설명도 잘해주고 해서
0: 그렇죠.
10: 영도 자상한 게 잘해줄게요.
0: 예약인가요?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1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1: 어떤 몇 번 박 선생님께서 그 달에 많고 그 숨이 차고 이런 게 약 쓴 게 지금 호소 줬어요.

0: 순하게 한번 좀 돈 약 더 쓰자고 예약해 주시오.
1: 예, 예. 그냥 오세요.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대전화 맞지요?
1: 예, 맞습니다. 네,
3: 저는 혈당이 높고 혈압 높아요. 그리고 이 여름 되고인지 머리가 띵 하고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이랬어요. 그런데 당신에 계시는 조진 이사 점약 먹고 침 맞은 것은 많이 효과 좋아요.
1: 예, 예.
3: 하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보이자고 예약합니다.
1: 예, 내일로 합시다. 예.
3: 예, 알겠어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전화 듣습니다.
1: 네. 예, 말씀하세요.
4: 예, 저는 그 전번 주일에 여름이 돼 그런지 불씨로 예, 어지럽고 막 하늘 땅 막 빙빙 돌아가나 말인다. 그리고 또 막 토하는 소리.
1: 예, 심해.
4: 그래가지고 소리. 예. 아, 이거 원래는 또 이 그 박상호 주임한테서 위장도 질병 치료를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 효과도 좋고 하니까 나이.
1: 예.
4: 그래, 그 길태병원에 박상호 주임한테 갔습니다.
1: 예.
4: 그런데 거기서 이 첨약을 그 일주일, 주일 주는 거 가지고 먹었는데 지금 기본상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인간에서 맥이 없습니다.
1: 예.
4: 그런지
1: 예.
4: 그래서 이 한 번쯤 더 가서 좀 진료를 더 받으려고 전화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5: 나는 지금 80이 넘은 노인인데 예. 병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 김태중에 가서 선생님 보는데 바로 원장 선생님입니다.
1: 예, 예.
5: 예, 그런데 병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데, 병증 안에서도 위궤양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 어느 병원이나 많이 다녔는데, 되지 않아 원장 선생님이 토약 먹고 나서줬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예.
5: 그래서 나는 이 약을 먹기 위해서는 또 밥을 먹어야 되고 뭐 또 후에 또 자유에서 또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먹지 못하고 이랬는데 이 선생님이 약 먹고 많이 나서서 지금 주사도 맞고 약도 쓰고 이래서 이제 모든 맥을 다 놓고 밥도 제대로 먹습니다. 나는 너무도 원장 선생님이 지극한 그
2: 네.
5: 방조하에서의 모든 거 세심하게 이렇게 보고 방조해주고 또 주사 맞을 때는 와서 계속 이렇게 문의하고
1: 네.
5: 또 매일 이렇게 문의한단 말입니다. 내 너무도 고마워서 한족뿐인데 이렇게
1: 그렇죠.
5: 예. 가만히 없지 않고 뭔가 그래
1: 예.
5: 다른 분들도 이래 수고한 분들이 많지만 해도 나는 원장 선생님이 너무도 잘 치료했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감사라는 말씀을 올리고 김태중이 여러분들에게 고맙습니다.
1: 예, 저희들이 오히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소식 전했어요. 예,
5: 원장 선생님은 표창해 주십시오.
1: 예, 예, 시름 넣으십시오. 예.
5: 네.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박윤덕 주임 이사석이 한사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합니까?
6: 제가 예, 혈압이 막 210이 이렇게 올라가고 잠을 계속 못 자고 머리 공기인데 너무 막 저리고 이래서 연변에서 좋은 의사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1: 예.
6: 파는 데는 다 당했는데 우연하게 방송 듣고 그 저기 박윤덕 주임 이사한테 가서 배웠는데 아, 그 약을 먹고 지금 잠도 용잘 자고 혈압이 온정하게 지금은 정상입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6: 예, 너무 좋아서 제 또 이 정황을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도 또 가보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예약이 됩니까?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늘상 압박감을 느끼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지어는 마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2: 네.
1: 예, 이학에서는 심교통 현상이라 하는데 이 심교통을 보게 되면 환자분들마다 또 증세가 달립니다. 어떤 분들은 말죠, 가슴이 아파하는 동시에 말죠, 왼쪽 어깨라든가 왼쪽 팔, 심지어는 아래 턱까지 말죠, 방사성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숨이 차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늘상 맥이 떨어지고 잠들기 바쁘고 심할 때는 진발성 호흡곤란도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지 특히 밤에 말이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늘상에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어떤 분들은 또 어지러우면서 아프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난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머리에서 소리 난다는 분들도 있어요.
2: 네.
1: 조약에는 말이죠. 이 뇌혈관 질병으로 인해서 뇌에 말이죠. 공혈부족 현상이 생김으로써 이런 증세가 나타난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내 머리는 말이죠. 텅 빈 것 같다. 길을 걸을 때는 말이죠. 허공에서 걷는 것 같다. 이런 감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짤리부와 서거 있는 것이 말이죠. 똑바로 서거 있지 못하고 길을 걸을 때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내 요사에 좀 감각이 이상하고 쓰레걸음이 난다고 한다길래 이게 평행을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을 말이죠. 우리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중풍현상이 있습니다. 풍이 온단 말입니다. 이래게 되면 말이죠. 이식상실 현상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언어장애가 옵니다. 말씀이 똑똑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말씀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체장애가 오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반신불수에 펜타니가 옵니다. 관건 문제는 우리 이 말이죠.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풍이 왔다 할 경우에는 우리 집은 거리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에 말이죠. 뭐를 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8: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8일 전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 총화 복귀 전문 주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관한 당주왕,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고 부족점을 깊이 반성하며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보완하면서 더욱 주동적인 정신 자세와 효과적인 사업 조치로 악천후에 대응함으로써 여러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당위 책임자와 주응급관리국, 주수리국,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주기상국, 주자연자원국, 주교통운수국 책임자들이 발언했습니다. 주지도일꾼 림소림, 류신강, 윤조휘, 문금철이 복귀 분석을 하고 사업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최근 우리 주에 연속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도나시, 왕청현, 안도현 등 현시가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번 홍수 재해의 직면에 각 현시는 책임을 다해 엄밀히 방어했으며 각 부문은 각자의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을 펼쳤습니다.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용감히 앞장에 서서 전력으로 우한을 제거하고 위험 상황에 대처하며 대중을 구조함으로써 최대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재해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를 통해 전주 상하는 악천후 대응과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한 법칙성 인식을 1층 심화했으며 새로운 전법과 대응 방법을 탐색하는 실천 속에서 많은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반드시 우호한 조사 정돈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산홍수 지질재해 지역, 저지대 침수 다발 지역, 로후 위험주택구역, 양로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하면서 그물식, 순환식 우환 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사전에 위험 우환을 견결히 제거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재해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감측과 조기 경보의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여러 부문의 연합 인원 기재를 건전히 하고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큰물 상황에 대한 감측 빈도를 높여 위험이 미치는 구역과 재해 영향 범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등급별, 유형별로 제때 응급 대응을 가동하고 조기 발견, 조기 판단,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함으로써 인원 대피와 후속 긴급 구조의 귀중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힘을 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위챗 공식 계정, 틱톡, 과이소 짧은 영상 등 뉴미디어 행렬을 충분히 활용해 강수 상황과 큰물 상황 동태 및 안전 예방 지침을 높은 빈도로 발송해 전주 상하가 난관을 함께 극복하는 긍정 에너지를 질서 있게 방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기층 간부들을 조직해 주민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노인, 환자, 장애인 등 특수 인원에 대한 연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홍수방지 선전, 조기 경보, 위험 회피 알림이 전면 피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실 묵은 내용을 날조하는 등 수단으로 재해 상황을 허위로 알리고 사회적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를 조사 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사전 대피, 주동적 위험 회피, 대피 대상 전원 대피,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요구를 엄격히 관찰하면서 위험 구역의 대중에 대해 견결하고 과감하게 사전 대피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숙식, 의료 등 기본 봉사 보장

0: 확장을 잘함으로써 위험 구역의 대피 대상 인원을 전부 대피시키고 안치된 대중이 기본 생활에서 걱정이 없도록 하며 전역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해 구조와 재해 후 복구 건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재해 상황이 안정된 후에는 신속히 침수 배출, 오물 제거, 환경 소독 등 사업을 전개하고 즉시 역량을 조직해 홍수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복구하며 전력 공급 및 통신 시설을 보수해야 합니다. 정책성 보험 배상금 지급과 생활이 어려운 대중에 대한 지원 및 구조 사업을 통괄적으로 추진해 재해 구역의 민심과 사회 대국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사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류추해야 미연의 화근을 방지할 수 있고 자신을 돌이켜 반성해야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홍수대처 긴급구조를 복기해보면 우리 사업에 존재하는 여러 취약점과 약한 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보와 조기경보가 충분히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기상, 수문, 수리, 응급관리 등 부문은 태풍 북상으로 극단적인 강수가 초래되는 특점과 법칙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깊지 못했으며 주요 하천의 큰 물 고봉 도달에 대한 조기 경보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대중 대피 등 후속 사업을 피동에 빠뜨렸습니다. 둘째, 통괄 지휘 능력을 일층 향상시켜야 합니다. 위급한 고비와 관건적인 시각에 주와 현 두 급에서 누가 지휘하고 무엇을 지휘해야 하는지 등 직책과 역할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전, 통신 두절 등 특수한 상황에서 연합 인원 기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고 부문 간 정보 공유에도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시간대에는 현장 지휘가 정확하지 못하고 상하 연동이 일치하지 못한 현장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재해 상황의 기본 실태를 장악하는 사업이 뒤처졌습니다. 일부 구역의 침수 상황, 위험 지점, 시설 파손 등에 대한 정보를 제때에 전면적으로 장악하지 못해 재해가 발생한 후 즉시 피해 지점과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응급구조 물자의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중요 구역과 관건 지점의 물자를 사전 배치하지 못했고 홍수 발생 기간 지점 대 지점 정밀 투입, 근거리 배치, 신속 보충 능력이 부족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긴급구조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다섯째, 대중 대피 설득 사업이 취약한 고리가 존재했습니다. 위험 구역에서 대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대피를 거부하는 대중에 대해 세심하게 설득하는 사업이 부족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대중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우려를 해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도 일정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깊은 중시를 돌리고 반성하며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장벽점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취약점을 제대로 보완하고 허점을 철저히 막아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홍수대처 긴급구조 능력 수준을 힘써 향상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주는 7월 하순, 8월 상순 홍수방지 관건기에 처해 있어 홍수방지 형세가 여전히 매우 준엄하고 복잡한 바 각 현시 각 부문은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의 경험 교훈을 참답게 총화해야 합니다. 이번 실전 경험을 직책을 다하는 공동의 제보로 전환하고 문제와 교훈을 빈틈을 찾아 보완하기 위한 공동의 경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각종 조치를 더욱 충밀하게 포착하고 사업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감측, 예보와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24시간 감측 플러스 인원 판단 사업 기재를 완성하고 재해 림박 조기 경보, 응답 확인 및 추적 반영 기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합니다. 강수 상황, 수문 상황, 홍수 상황에 관한 예보와 조기 경보를 제때에 발부해 위험구역의 조기 경보가 전면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을 깊이 조사 정돈해야 합니다. 저수지 언제, 하천 제방, 공업 광산 기업 저지대 등 중점구역을 주시하면서 위험 우환 조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환을 제대로 시정해야 합니다. 응급물자 보정을 착실히 틀어져야 합니다. 재해구조 응급비축 물자를 세심히 점검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제때 갱신 보충해야 합니다.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적당히 늘리고 중요 구역과 중점 부위에 구조 물자를 사전 배치해 관건적인 시각에 신속히 운송,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 기획 포장을 다그치해야 합니다. 기초시설의 피해 상황과 이번 재해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재해 후 복구 건설 및 장원한 발전 수요와 결부하며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암거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련의 기초시설 대상을 기획해야 합니다. 상급의 정책 및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해 기층의 재해방지 응급처리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 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그늘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 국가 생물 농약 품질 감독 검사 중심이 제1초안 작성 단위가 되어 주도해 제정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농축제,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 과립제 두 가지 국가표준이 산동 청도에서 전문가위원 집중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두 가지 표준은 전국농약표준화기술위원회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비서처에서 제출했으며 표준연구재정사업은 우리주 검사검측중심이 맡았습니다. 해당 대상은 2024년 12월 국가표준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립안됐고 우리주 표준화 전략특별자금 지원사업에 들었습니다. 우리주는 표준사업 확정 후 즉시 초안 작성 사업 전담반을 꾸렸으며 산동, 하북 등 중점 생산지역에 현지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해당 부문은 관련 수치와 자료를 수집하고 올해 3월에 표준심사 송부 원고를 완성했으며 4월 15일 생물농약분기술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분야 여러 전문가의 종합평이 항목별 심사를 거쳐 두 가지 표준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퍼플로시리움 릴라시눔은 식물, 뿌리, 혹선충 등 토양 선충을 억제하는 생물농약 제품입니다. 오랫동안 국내에 통일된 국가 표준이 없어 산업발전, 시장 응용 및 품질감독관리에 권위적인 기술 근거가 미흡했기에 이 계열 국가 표준 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 표준이 정식 시행되면 제품 생산, 시장 응용 및 일상감독관리 단계를 더 규범화하고 전국 농약 감량 증효, 농업 녹색 전환 및 농산물 품질 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연변주 검사 검측 중심 종합 업무부 부장이고 전국 농약 표준화 기술위원회 생물 농약분 기술위원회 비서장인 진서화입니다. 이 두 가지 표준은 국내 공백을 메우고 업계에 근거 표준이 없던 상황을 꺼냈습니다. 이 표준이 시행되면 특히 인삼 재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선충을 죽이고 뿌리가 썩는 병을 막으며 뿌리를 튼튼히 키워 인삼 생존율을 높이고 산량과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바 인삼 녹색 유기 재배 요구에 부합됩니다. 해당 표준은 우리주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지탱을 제공할 것입니다.
1: 2026년은 15호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에 초점을 맞춰 도시 갱신 대상을 줄선으로 교통망을 원활히 하고 민생 부대 시설을 보완하며 도시의 책향기 분위기를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연결시 인대 대표이며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당조석이며 국장인 해항우는 본직에 입각해 대표 직책을 이행하면서 총 투자액이 16억 5,800만 원인 11개 신축 대상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인민을 위해 분투하는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6갈래 단절도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진거리, 인풍거리 등 도로가 동시에 건설되고 있고 총 길이가 3.9km입니다. 이와 함께 인민로, 애단로 등 거리와 도로의 조명, 인도 등 부대시설에 대한 갱신 개조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신거리와 부신교는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에 들어가 도시구역의 교통 미세순환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여기에 BRT 대중교통 선로까지 결합돼 주민들의 출행이 더욱 원활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해향우입니다. 우리는 난관 공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동진거리, 민주, 남거리 등 총 길이가 2.51km인 6갈래 단절도로를 개통했습니다. 부신거리와 부신교도 순조롭게 개통돼 시험 운행이 들어갔습니다. 기초시설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km의 빗물 오수 분류공사, 25km의 도로

0: 오강 공정 및 40갈래 골목 품질 제고 공사를 실시해 로면 노화와 배수 불량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1: 진정 관치의 문제.
0: 도로망이 도시의 맥락을 연결한다면 인문 공간은 도시의 기품을 키워줍니다. 연결시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14곳의 책향기 연길 주제 책카페 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소호원 보나리 책향기 커피 쉼터는 독서와 휴식, 문화 전시 기능을 융합해 주민들의 집 문 앞에 마련된 도시 응접실로 됐습니다. 본활이 책향기 커피 쉼터 운영 경리 장해파입니다. 과거 이곳은 공터였습니다. 소화원이 건설된 후 주민들이 매일 저녁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책 카페까지 완공되면 주민들은 실내에서 쉬면서 책도 읽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향이 비교적 좋습니다. 연결 주민 풍규양입니다. 저는 이 주변을 거닐며 구경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책을 읽고 쉬는 것을 좋아하는데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인대 대표로서 해항우는 시종 대중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대중의 기대를 하나하나의 민생공사로 전화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31개 노후 주거단지 개조를 추진하면서 지붕 방수시설과 벽체, 주택단지 부대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층 주택 주민들이 오르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비추어 290대의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고 288대의 노후 승강기를 갱신하는 공사도 가동했습니다. 해항우입니다. 인대 대표가 짊어진 것은 인민의 신임이고 어깨에 진 것은 책임입니다. 저는 직책 이행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조업을 깊이 파고들면서 연길의 고품질 발전 과정에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부문의 책임을 보여주고 인대 대표 사명을 실천하겠습니다.
2: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0: 교육부 사이트에서는 일전 제1진 전국중소학교 고학기술교육실험구와 실험학교 명단에 관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주 훈춘시가 전국중소학교 고학기술교육실험구에 입선됐고 연결시 중앙수학교, 룡정시 룡정실험수학교, 도나시 미래수학교, 왕청현 제1실험수학교가 전국중소학교 고학기술교육실험학교에 입선됐습니다.
2: 2026년 전국 소배구 선수권 대회 및 청소년 캠프가 일전 료능성 반금시에서 펼쳐져 전국 각지 63개 대표팀이 532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각 주 끝에 연변배구협회 1팀과 2팀, 연결신흥 1팀과 2팀이 각기 여자, 갑, 을, 병, 정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2026년 7월 28일은 16번째 세계 간염일로 올해 주제는 사회 공동치리로 간염 퇴치입니다. 이날 오전 연결시 병원은 진찰청사 1층 대청에서 무료 진찰 활동을 펼쳐 연결시 질병예방통제중심과 연합해 주민들에게 건강봉사를 제공하고 간 건강 지식을 대중들에게 전했습니다.
2: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3: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결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결 맛이 일품입니다. 연결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네, 그리고 왕청 훈춘에는 비가 많이 내리겠으며 왕청 부분 지역에는 폭우가 있겠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3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저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인삼산업 발전 현황 및 인삼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돌씨 되는 해이고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해이며 전통 홍색가곡 붉은해 병강비춘해가 창작된 지 60돌씨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발맞춰 우리조는 민족단결진보와 향촌진흥에 참신한 화폭을 전시했습니다. 북경시에 위치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 향촌진흥 성과전시관에 장백산 자락의 향촌진흥 열풍이 불어왔습니다. 바로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연변주 붉은해 병강 비추고 연변의 좋은 물건 전국으로 판매 향촌진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연일 전시관은 인파로 붐비고 A, B 두 기능 구역은 서로 어우러져 더 돋보였는데요. 한켠은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확고히 수립한 생동한 실천 성과를 선보이고 한켠은 향촌산업진흥의 풍성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선전 소개 활동 첫날 현장 매출액은 2.64만 원에 달했는데요. 그중 김치, 명태 등은 매진됐으며 냉면, 연변 입살, 인삼, 오일 비누 등 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일전 길림성 정부에서는 영구성 기본 농지를 고표준 농지로 건설하는 실시 방안을 인수해 발부하고 건설 표준, 건설 임무, 건설 내용, 건설 관리 및 운영 관리 등 제반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방안은 2032년 말까지 조건이 구비된 영구성 기본 농지를 전부 고표준 농지로 건설하고 2035년 말까지 조건이 부합되는 영구성 기본 농지 외에 일반 경작지를 고표준 농지로 건설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방안은 30개의 량곡 생산 능력 향상, 중점현 22개 흑토지 보호 전형 지역 및 중서부 평원 지역, 수리 관계 조건을 구비한 지역, 특히 대중형 관계 지역에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전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관리 통제료의 경작지, 생태 보호 경계선 내 퇴경 환림, 환초 환호, 환목 지역과 하천 호수 관리 구역에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전체 구역에 고표준 농지 건설 시범을 추진하도록 권장합니다.

2026년 국제미래건설건강산업생태브랜드박람회가 일전 사천성 성도 세기성신국제전시중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6개 기업이 참가해 장백산 특색 농산물을 선보이고 전시회에 이탁해 소남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연자오 특색산업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정밀한 경로 접목을 수단으로 삼아 참가 기업들을 위해 고농률적인 상금무역교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우리 조의 참가 기업들은 기회를 잡고 산업우세를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전송 중점 홍보기업인 도나윤록 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는 신제품인 홍삼대추시 정제액을 출시하고 길림상황버섯 생물과학기술 집단유한회사는 상황버섯 음료 상황버섯 인삼환 등 시리즈 제품을 내놓아 연변 특색 농산물 정밀 가공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박람회에서 우리 조의 참가 기업들은 각각 높은 협력 이양을 가진 대상과 접목했는데요. 그중 도나윤록 농업은 50만 원에 달하는 주문 이행서를 체결했고 기타 기업의 협력 상담도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우리 조는 대형 전시회의 고객 방문량 우세에 이탁해 길림과 사천 간의 농업 생산 판매 장기 협력 교량을 구축하고 량지 농업 자원의 상호 보완과 산업 협동 발전을 추동하며 연변 특색 농산물이 서남시장에 뿌리 내리고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는 데 조력해 장백산 특색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떠밀었습니다. 네, 안도현 인민법원에서는 최근 안도현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과 함께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 연합수호 사업기재를 혁신적으로 내놓고 량강진 백 카촌 인삼재배 합작사를 찾아 법치로 인삼산업수호 법률보급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법관과 산업전문가는 인삼농가들이 관심을 갖는 토지도급, 농업물자구입, 인삼재배 및 판매 정밀 심층 가공 등 문제에 중점을 두고 법률 법규와 현황 정책을 결부시켜 해설하고 의문을 풀어줬습니다. 인삼은 안도현의 특색 부민 산업이자 장백산의 금빛 간판입니다. 이번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연합수호기재의 착지는 법률봉사를 인삼기업과 인삼농가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습니다. 향후 안도인민법원은 부문간 연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인삼 관련 사건 처리에 녹색 통로를 건설하며 법률보급과 밤머리 자문을 상시화로 전개해 인삼산업이 규범화, 브랜드화 발전이 길로 나아가도록 조력할 계획입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농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인삼은 장백산 지역의 전통적인 특유 자원 우세를 가지고 있는 우세 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근래에는 독특한 자연 자원 우세에 입탁해 재배 구조 산업 기업 창업 성격을 최적화해 인삼 산업의 집약화, 첨단화, 브랜드화를 실현하고 있으며 재배 기술 면에서도 농토, 무토 재배를 실현해 인삼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대학 농학원 농학학과 리상국 박사님과 함께 인삼 산업 발전 현황 및 인삼 재배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연변 인삼, 우리주 인삼이죠. 이 인삼 산업은 우리주의 기둥 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주 인삼 산업 현황 어떠합니까?
1: 네, 우리주는 기후, 토양 조건이 인삼 재배에 매우 적합해 전국 유명한 인삼 생산 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1: 수십 년간 인삼 재배 전통을 이어오며 네. 재배 면적을 꾸준히 확대했고 네. 단순 원료 생산에서 가공 유통, 관광이 결합한 전 산업 사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해를 보게 되면 우리주 인삼 산업은 눈에 띄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0: 네.
1: 전주 인삼 산업 총 생산액은 160억 원에 달해 저대 동기 대비 24.5% 증가했습니다.
0: 네.
1: 현재 우리주 인삼 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 네. 첫째로 재배 기반이 탄탄합니다.
0: 네.
1: 산간지 부드러운 약산성 토양과
0: 네.
1: 냉량 기후가 인삼이 유효 성분 축적에 유리해
0: 네.
1: 각 현시에서 표준화된 인삼 재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0: 네.
1: 농가 단위 소규모 재배 외에도 전문 인삼 재배 합작사 네. 그리고 농업 기업이 대규모 시험지를 운영하면서
0: 네.
1: 유기농 인삼, 무농약 인삼이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네.
1: 둘째로 가공품 종류가 다양화됐습니다.
0: 네.
1: 예전에는 생삼, 건삼 위주로 판매했다면
0: 네.
1: 지금은 인삼차, 인삼죽, 인삼환, 인삼액, 화장품 원료 등 심층 가공 제품을 개발해
0: 네.
1: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0: 네.
1: 주내 농산물 가공 공장들이 인삼 특산품 생산 라인을 갖추고
0: 네.
1: 온라인 생방송,
0: 네.
1: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인삼 재배 단지를 연계한 농촌 관광 양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0: 네.
1: 관광객 유치와 농가 수입 증대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0: 네.
1: 동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인삼 재배 기술 강습반을 열어 농가들이 재배 수준을 높이고
0: 네.
1: 병해충 예방, 양질의 인삼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와 반면 현재 직면한 문제를 보면
0: 네.
1: 일부 산간에 위치한 대기식 포선은
0: 네.
1: 관리가 어렵고
0: 네.
1: 또 소규모 농가에는 가공, 판매 능력이 부족하며
0: 그러네요.
1: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도 인삼 현황 기반이 탄탄하고 가공품 종류가 다양하고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현황이죠. 네, 우리 주가 인삼 산업이 빠른 발전을 가져오면서 주요 핵심 산지로 되고 있는데요. 주요 핵심 산지로 될 수 있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우리 주는 장백산 핵심 권역에 자리 잡고 있어
0: 네.
1: 기후가 서늘하고
0: 네.
1: 습도가 적합하며
0: 네.
1: 부식토가 풍부해 인삼 사포닌 함량이 우수한 천연 생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우리 주는 조선족 100년 인삼 재배 및 홍삼 가공 전통을 이어온 고향으로
0: 네.
1: 전국 인삼 보호 구역 핵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현재 우리주 인삼 산업 발전에 존재하는 어려운 점 무엇일까요?
1: 소규모 농가들이 분산 재배로
0: 네.
1: 표준화 수준이 고르지 않고
0: 네.
1: 제품 품질 차이가 존재합니다.
0: 네.
1: 원료 판매 의존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가공 기술이 부족하며
0: 네.
1: 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또한 산림 보호와 인삼 재배 간의 균형 유지,
0: 네.
1: 산업 사이 연계성 강화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0: 입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벼수나 재배 우리 필수라고 봅니다. 인삼 재배를 하려면 우선은 인삼에 대한 묘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삼 생물학적 특징 어떠합니까?
0: 네, 인삼의 형태는 품종, 년생 그리고 재배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데
1: 네.
0: 전체적으로 지상부와 지하부로 구분합니다.
1: 네.
0: 지하부는 뿌리와 뇌도 그리고 지상부는 줄기, 잎, 입자루, 꽃, 과실 등으로 구분합니다.
1: 네.
0: 인삼이 지하부인 뿌리는 외형상으로 뇌도, 죽은, 지근, 채근, 수근, 근모 등으로 구성되며 뿌리의 맨 윗부분을 뇌도, 뇌도서부터 지근까지 부분을 동체,
1: 네.
0: 동체의 아래쪽에 발생된 굵은 다리를 지근,
1: 네.
0: 지근이나 동체 부분에서 발생된 가는 뿌리를 세근 또는 측근,
1: 네.
0: 세근에서 발생된 미세한 뿌리를 수근 또는 근모라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생리적 특수성으로 볼 때
1: 네.
0: 인삼은 단연생 식물이고
1: 네.
0: 반음지성 식물이며 내병성이 약하고 생장 속도가 느리며 내비성이 약하고 고온에 약하며
1: 네.
0: 강한 광에 약하고 토양 수분 과다에 약합니다.
1: 네.
0: 기후와 인삼 생육의 관계를 볼 때 인삼은 생육 기간 중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로서
1: 네.
0: 기상 환경 요인 중 생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온입니다.
1: 네.
0: 인삼이 발아 및 출하의 최적 온도는 10에서 15도이며
1: 네.
0: 전엽 후의 최적 온도는 21도에서 25도
1: 네.
0: 30도 이상이 고온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호흡이 증가하여
1: 네.
0: 물질 생산이 감소됩니다.
1: 네.
0: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로서 해가림 밑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1: 네.
0: 다른 작물에 비하여 수분 증산량이 적고 내한성이 강한 편입니다.
1: 네.
0: 또한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이라 햇빛을 적게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고 하지만
1: 네.
0: 햇빛은 인삼이 광합성 작용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1: 네.
0: 인삼 생육의 최적 광도는 만에서 만 오천 룩스가 가장 적합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에서 보급되고 있는 그 인삼 재배 방식 주로 어떤 방식이 있는지요?
0: 네, 우리 주에는 크게 임화삼 재배 비산림 농경지 인삼 재배,
1: 네.
0: 산림 내 복합 재배 모델,
1: 네.
0: 기질 재배 신기술 등 네 가지 주요 재배 방식이 있습니다.
1: 네.
0: 생태 보호, 고수익, 토지 이용 효율 등 각 방식이 특징이 다릅니다.
1: 그렇네요. 지금은 이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밭을 이용한 농토 재배 그리고 또 무토 재배를 제창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농토, 무토 어떻게 다릅니까?
0: 국가의 선생님 보호 정책에 근거하여
1: 네.
0: 산림 벌목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인삼이 수요량에 근거하여
1: 네.
0: 현재는 농토재배와 무토재배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1: 네.
0: 농토재배는 일반적인 밭 토양을 위주로
1: 네.
0: 토양 개량을 거쳐 농지에서 재배하는 방식이고
1: 네.
0: 무토재배는 시설 하우스 내에서 피트모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1: 네.
0: 등 배지를 상토로 하고
1: 네.
0: 재배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1: 네.
0: 적은 공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1: 네.
0: 무병묘의 생산 그리고 노동력의 절감
1: 네.
0: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즉 인삼이 시설 재배는 시설 하우스 안으로 빗물이 유입을 막아
1: 네.
0: 병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1: 네.
0: 폭풍우, 저온, 폭설 등이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인삼 무토 재배 시설은
1: 네.
0: 연작 피해
1: 네.
0: 및 농약 잔류 해결과 함께
1: 네.
0: 예정지 관리, 농약 살포 및 제초 작업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감이 가능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리마 삼 재배 그렇다면 이 생태 조건과 핵심 기술 조건 무엇인지요?
0: 네, 장백산 활엽수림 내에서 재배하며
1: 네.
0: 나무를 베지 않고 인위적인 비료 농약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1: 네.
0: 음지 쪽이 경사진 곳을 선택하며
1: 네.
0: 적합한 수목 피복률을 유지하고
1: 네.
0: 자연 환경에서 장기간 생육시켜 고품질 인삼을 생산합니다.
1: 그렇네요. 이 농경지 비산림 인삼 재배 시 토양 개량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네, 토양 개량 시 토양이 산도를 조절해야 하며
1: 네.
0: 유해 미생물을 소독하는 방법으로
1: 네.
0: 처리하며
1: 네.
0: 유기질 계량제 보충을 진행합니다.
1: 네.
0: 거랑을 만들어 물에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1: 네.
0: 적합한 차광 조건을 만들어 연작 장애를 해결하며 산림 이손도를 낮춥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아래에는 그 인삼 재배할 때 용모, 파종, 이식 기술 좀 자상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네. 인삼 종자 발아 처리부터 실시하고
1: 네.
0: 며 크기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1: 네.
0: 이식을 진행하며
1: 네.
0: 합리적인 재식 밀도를 준수합니다.
1: 네.
0: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생육 관리 기준에 따라
1: 네.
0: 온도, 수분, 차광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1: 네.
0: 인삼 종자는 수확 시 배가 미성숙이기 때문에
1: 네.
0: 인위적으로 배를 성숙시켜
1: 네.
0: 종피가 벌어지게 하는 것을 개갑이라고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 시기는 8월 상중순에
1: 네.
0: 시작해야 하고
1: 네.
0: 8월 중순에서부터 11월 하순까지
1: 네.
0: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네.
0: 개갑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갑률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1: 네.
0: 주의해야 하고
1: 그러니.
0: 개갑 처리 장소로는 개갑에 적당한 온도는 15도에서 20도이므로
1: 네.
0: 개갑 용기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넣으며
1: 네.
0: 물 주기가 편리한 곳을 택하고
1: 네.
0: 노시에 개갑장을 설치할 경우 용기를 1m 위에 지붕을 설치하여
1: 네.
0: 용기 내의 온도 상승과 씨앗이 건조 또는 강우시 빗물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개갑 처리에 사용하는 용기로는
1: 네.
0: 구멍이 뚫린 플라스틱 용기나
1: 네.
0: 고무통, 시멘트통 등으로 준비하거나
1: 네.
0: 씨앗이 양을 고려하여 씨앗이 양이 8배에서 10배 정도의 용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네.
0: 만약 플라스틱 용기를 선택하였다면
1: 네.
0: 플라스틱 용기는 열 전도율이 높으므로
1: 네.
0: 용기 내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씨뿌림 관리는
1: 네.
0: 씨앗이 처리, 씨뿌림 시기,
1: 네.
0: 씨뿌림 양,
1: 네.
0: 씨뿌림 방법,
1: 네.
0: 씨뿌림 소요 면적,
1: 네.
0: 씨뿌림 후 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씨앗이 처리는 씨 뿌리기 2, 3일 전에 씨눈 틔운 용기에서
1: 네.
0: 씨앗을 꺼내어 씨앗과 모래를 채로 분리시키고
1: 네.
0: 씨앗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1: 네.
0: 건조하지 않도록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1: 네.
0: 보관한 씨앗을 병해 방제용 등록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준하여
1: 네.
0: 소독한 후 뿌리도록 합니다.
1: 네.
0: 씨뿌림 시기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에
1: 네.
0: 가을 뿌림을 권장하고
1: 네.
0: 씨뿌림 양은 길이 90cm, 넓이 180cm 기준으로
1: 네.
0: 1740알을 뿌리도록 권장합니다.
1: 그렇네요.
0: 모종 3 옮겨 심기는 두둑 고르기, 옮겨 심는 시기, 소독, 재식 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네.
0: 두둑 고르기는 옮겨 심기 전에 흙덩이는 잘게 부셔서
1: 네.
0: 규격에 따라 두둑을 고릅니다.
1: 네.
0: 작판 정지기를 이용하면
1: 네.
0: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및 양 측면 고르기 등 세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트랙터 부착용 두둑 형성기를 활용하면
1: 네.
0: 두둑 형성부터 로터리 작업, 두둑 표면
1: 네.
0: 및 양 측면 고르기 등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옮겨 심는 시기는 봄에는 4월 중하순,
1: 네.
0: 가을에는 10월 중하순에 합니다.
1: 네.
0: 모종 3 소독은 모종 3 채굴 직후 옮겨 심을 때는 소독을 생략하고
1: 네.
0: 채굴 후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한 모종 3은
1: 네.
0: 병해충 방제 기준에 의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1: 네.
0: 모종 3을 옮겨 심을 때는 전 후행이 모종 3은 두둑이 양 측면에서
1: 네.
0: 안쪽으로 6cm 부위에 넣도록 합니다.
1: 네.
0: 주행 간격은 8에서 15cm
1: 네.
0: 곱하기 18에서 30cm로 권장합니다.
1: 네.
0: 심은 뒤에 관리 내용은
1: 네.
0: 다음으로 첫 번째로 출묘 정기 관리.
1: 네.
0: 매년 4월은 인삼 파종 전 준비 단계로
1: 네.
0: 주로 상면과 배수로 정리,
1: 네.
0: 상면 소독, 흙 뒤집기, 봄 파종 및 이식, 비료 시비, 멀칭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1: 네.
0: 토양 습도를 조절하고 병해 전염원을 제거하여
1: 네.
0: 극한 기상으로 인한 서리,
1: 네.
0: 강풍 등의 기후 재배를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인삼이 나이, 포장상태 및 생산여부에 따라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0: 거성이 식물 줄기와 잎 잔해를 신속히 철거하고
1: 네.
0: 집중적으로 폐기한 후
1: 네.
0: 적절한 약제를 사용하여
1: 네.
0: 성명과 작물을 전면적으로 소독합니다.
1: 그렇네요.
0: 사용하는 약제는 인삼에 등록된 농약을 선택해야 하며
1: 네.
0: 병해 방제는 깨끗하고 엄격하며
1: 네.
0: 완전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출묘 및 전업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4월에서 5월 중순은
1: 네.
0: 인삼이 출묘 및 전업기로
1: 네.
0: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를 적시에 관찰하고
1: 네.
0: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조도 강도를 조절하고
1: 네.
0: 적시에 잡초를 제거하며 병해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씨앗을 남기지 않는 땅은
1: 네.
0: 꽃봉오리 제거 처리를 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기에 적합한 조도에 따라
1: 네.
0: 광 조절을 해야 하며
1: 네.
0: 1년생 묘박과 종자 보관 밭은
1: 네.
0: 필름과 차광망을 설치하여 투광률이 30% 정도 되도록
1: 네.
0: 하고 다른 연령이 묘밭은 필름만 설치하여 투광률이 40%에서 50%가 되도록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 개화 결실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5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1: 네.
0: 인삼이 개화 및 결실기입니다.
1: 네.
0: 조도 강도를 조절하고
1: 네.
0: 잡초를 제거하며
1: 네.
0: 병해 발생을 예방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 시기 적합한 조도에 따라 조도를 조절해야 하며
1: 네.
0: 1년생 묘박과 종자 보관밭에는 2층 차광망을 설치하고
1: 네.
0: 투광률은 20% 정도로 유지하고
1: 네.
0: 다른 연령 묘밭에는 1층 차광망을 설치하고
1: 네.
0: 투광률은 30%에서 40%로 유지하며
1: 네.
0: 개화기에는 2층 차광망을 설치해야 하고
1: 네.
0: 투광률은 20%에서 25%로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뿌리 비대기 및 수확기 관리입니다.
1: 네.
0: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인삼이 뿌리 비대기와 수확기입니다.
1: 네.
0: 조도 강도와 토양 습도를 조절하고
1: 네.
0: 잡초를 제거하며 수비를 시비하고 병해 발생을 예방하며
1: 네.
0: 인삼을 수확합니다.
1: 네.
0: 인삼 생장 시기 적정한 조도에 따라
1: 네.
0: 조도와 물 공급을 조절하고
1: 네.
0: 두 번째 차광망을 제거하며
1: 네.
0: 적절히 조도를 증가시키어
1: 네.
0: 투광률은 40%에서 50%로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우기에는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집중되므로
1: 네.
0: 배수로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1: 네.
0: 인삼 재배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1: 네.
0: 토양 습도가 너무 높으면 인삼 뿌리에 병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당해 연도에 수확할 땅의 경우 적절히 멀칭막을 제거하여
1: 네.
0: 비를 허용하고
1: 네.
0: 토양 습도를 높이며
1: 네.
0: 가뭄이 심한 경우 2회에서 3회 적절히 관수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금방 박사님께서 인삼 재배에서 육모 파종 이식 기술 또 개화기 결실 또 비대기 수확 관리에 대해 자상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금방 병충해 예방 퇴치에도 중시를 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예방 퇴치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혹 무공해 방제 기술이 있는지요?
0: 네. 주로 출묘 초기에는
1: 네.
0: 주로 인삼뿌리 병해가 발생하며
1: 네.
0: 예를 들어 균약병, 금붓병 등이 있습니다.
1: 네.
0: 적절한 토양 습도와 온도는 뿌리 병해 예방이 핵심입니다.
1: 네.
0: 줄기 병해인 줄기 전문이병,
1: 네.
0: 잿빛 곰팡이병,
1: 네.
0: 역병
1: 네.
0: 등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출묘 및 전엽기에는 특히 줄기 병해인 줄기 전문이병, 잎꽃병, 역병
1: 네.
0: 등을 예방해야 하고
1: 네.
0: 개화 결실기에는
1: 네.
0: 전문이병과 잿빛 곰팡이병
1: 네.
0: 등이 병해 발생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0: 인삼 잎병해의 발병 성기는
1: 네.
0: 일반적으로 전문이병과 잿빛 곰팡이병을 주를 이루며
1: 네.
0: 이 또한 역병이 주요 발병 시기입니다.
1: 그렇네요.
0: 지속적인 햇빛과 더위가 이어지면
1: 네.
0: 전문이병이 쉽게 유행하며
1: 네.
0: 지속적인 강우와 저온이 이어지면
1: 네.
0: 잿빛 곰팡이병이 쉽게 유행하고 지속적인 고온과 고습이 이어지면
1: 네.
0: 역병이 쉽게 유행합니다.
1: 네.
0: 위 병해 방제 원칙은
1: 네.
0: 예방을 중심으로
1: 네.
0: 화학 방제, 토양 경작 방제,
1: 네.
0: 생물 방제,
1: 네.
0: 물리적 방제,
1: 네.
0: 식물

0: 수출물을 이용한 방제 네. 등이 있는데 네. 보다 안전한 인삼 생산을 위하여 네. 생물 방제 네. 혹은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방제를 권장합니다.
1: 네.
0: 생물 방제는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활성 생물이나 그 대사 산물을 이용하여 네. 자연 조건에서 분해될 수 있어 화학 농약처럼 수체, 대기 및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1: 네.
0: 또한 식물과 인간에게 위협이나 네. 피해를 주지 않으며 네. 화학 농약이 식품 사슬을 통해 인체로 유입되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네. 농산물의 품질과 네.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네. 천적이나 병원체는 특정 해충을 대상으로 네. 하여 비목표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네. 생태계에 대한 오염을 줄이고 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합니다.
1: 네.
0: 총적으로 네. 병해 방제 시 거농약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1: 그렇죠.
0: 무산류 친환경 재배 기준을 준수하여 네. 장백산 고품질의 인삼을 생산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인삼 몇 년생을 수확하는 것이 효과성이 좋습니까?
0: 인삼이 지표 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 함량은 네. 재배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네. 재배 4년 이후에는 큰 네.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수삼 재배를 위주로 할 경우에는 네. 4년에서 5년에 수확하는 것이 좋고
1: 네.
0: 진일보로 홍삼 가공 시에는 네. 조직 침밀도가 중요하므로 네. 최소한 5년에서 6년 재배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홍삼에 5년근, 6년근 있네요. 네. 인삼 재배호들 어떤 면에 중지를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인삼 재배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개괄해 본다면
1: 네.
0: 예성지 선정, 토양 개량 방법,
1: 네.
0: 예성지 관리 방법,
1: 네.
0: 파손 관리, 해가림 설치, 수문 관리, 제초 및 배수로 관리, 병해충 방제
1: 네.
0: 등 전 생육 기간 동안 철저히 인삼 표준 경작 방법을 준수해야만 좋은 수확을 기대해 볼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인삼 재배에서 현대 스마트 농업 및 추적 시스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0: 네. 온도, 습도, 토양 데이터, 사물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적용하고
1: 네.
0: 개체별 추적 코드를 부여하여
1: 네.
0: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주 인삼 산업 발전에서 어떤 문제들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박사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0: 네. 우선 고품질 토종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1: 네.
0: 표준화 재배 규정을 전면 보급해야 합니다.
1: 네.
0: 심층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1: 네.
0: 부가가치를 높이고
1: 네.
0: 연변 고유 홍삼 공동 브랜드를 육성해야 합니다.
1: 네.
0: 산업단지 직접 발전을 추진하며
1: 네.
0: 산업 연쇄를 완성해야 합니다.
1: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주 이 인삼 산업 발전에 뭐 좋은 건의도 좋고 제안이 있다면요?
0: 네. 장백산이 생태우세 조선족 오랜 전통 문화의 현대 과학 기술이 어우러진 연변 인삼 산업은
1: 네.
0: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0: 고품질 인삼 생산의 근본은
1: 네.
0: 바로 과학적인 재배 기술이며
1: 네.
0: 산업 연쇄 고도화만이 농가의 지속적인 부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1: 네.
0: 인삼 농가에서 우량 품종을 선택하고
1: 네.
0: 표준 재배 기술을 준수하며
1: 네.
0: 친환경 재배를 함으로써
1: 네.
0: 무분별한 약재 사용을 피하며
1: 네.
0: 합작사를 통한 통일 판매로
1: 네.
0: 시장 위험을 줄이어
1: 네.
0: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말입니다.
1: 그렇네요. 오늘 인삼 재배 관련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우리 주 인삼 재배를 보게 되면 금방 위에서도 언급이 됐지만요. 떼기밭들이 있고 소규모 농가들에서는 표준화 재배를 지금 잘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방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인삼 재배 시에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예성지 선정, 토양 개량 방법, 그리고 우리 파종 관리, 예성지 관리 방법, 해가림 설치, 수분 관리, 제초 및 배수 관리, 병충해 방제 등 전 생

기간 동안에 철저히 인삼표준 경작 방법을 그 준수해야만이 우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먼저 우리 위에서 언급됐지만요. 우리수 인삼산업총액이 16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5%. 해마다 이렇게 큰 상승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주 인삼산업은 우리주 그 발전의 경제발전의 기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인삼계열 제품이 규범화 우리 신층화 그 가공을 걸친다면 꼭 좋은 효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리상국 박사님을 모시고 인삼산업 현황 및 인삼재배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인삼재배에 관심을 가진 농가들의 좋은 정보 되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